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눈이. 그리고 닭하고 가래 비교했을 때 열대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국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은 쪽에 속하죠. 어디예요? 위도가 낮고 해안가예요. 저녁에도 그래서 온도가 식질 않아. 습도가 높아가지고. 바로 다가 서귀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다가 됩니다. 나머지 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서쪽이에요. 가장 서쪽. 가장 서쪽이다 보니까 황사 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야 되는데 큰 차이는 안 나요. 막 유의미하게 엄청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치? 그래도 차이가 나긴 하죠. 가장 많아요. 이거 가지고 황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서귀포? 분명히 여기 다우지인데 영강수량 짱 많은데? 왜눈 일수는 적지? 아, 기온이 따뜻해서 그래, 기온이 따뜻해서. 눈이 안 내리는 건 아닌데, 내리긴 내리는데, 이제 비 내리는 횟수도 많다 보니까 그래요, 겨울철에. 그래서 눈을 물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찾았으니까요. 이제 문제 푸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가해의 전통 가옥에는요. 여기다도 쓸까? 그래도 백령도라고. 참고로 백령도는요, 남한에서 이제 가장 소우지 쪽에 속해요. 왜냐하면 섬인데다가 고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형성 강수가 내일 그런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백령도가 아니라 울릉도라고 해야 되겠죠? 울릉도. 그래서 다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됩니다. 나. 가는 다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고위도 맞구나. 정답 2번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정답 2번입니다. 네. 지역을 알면 되게 쉽게 푸는 문제였고요. 3번, 나는 가보다 연황사일수가 많다. 이런 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나, 가, 비교해보면은, 나하고 가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황사일수 어디가 더 많아요? 가을, 겨울은 뭐큰 차이가 안 나니까 봄철을 가지고 보면은, 나가 확실히 좀 적은 것을 볼수 있죠.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해도 편서풍에 의해서 날라오니까 가장 서쪽인 백령도가 황사일수가 가장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보통 황사일수를 주어지면은 좀 그래프가 커져요. 커집니다. 11 이러면서 커져요, 이렇게. 너무 작다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전체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는 서귀포는요, 울릉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겨울강수 집중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울릉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서귀포가 겨울강수 집중률이 안 낮은 곳은 아니, 안 높은 곳은 아니에요. 거기도 높긴 합니다. 울릉도 다음으로 높다시피 해요. 근데 울릉도가 워낙에 많이 높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치? 5번, 가이스 다중 연강수량은 어디가 제일 많아야 돼? 서귀포가 가장 많아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 기억하잖아. 연강수량 서, 거, 남 플러스 대. 우리가 배우는 지역 중에서는 서귀포가 가장 많이 내리는 거야, 연강수량이. 그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많이 나오는 거잘 적용하면 좋잖아요. 그치?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결국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게 있었을 때 암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암기는 기본적인 내용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뒤 암기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구 온난화는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결국 이 기후 변화의 핵심은요. 기후 변화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를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거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알겠죠? 네. 볼게요. 연평균 기온이 14.5도로 평년보다 높아졌어요. 그치? 가장 더운 해래, 113년 만에. 모든 달의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대요. 역대 1위를 찍었대. 해수면 온도도요, 엄청나게 높대요. 최근 10년 중 1위래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 기후변환, 지구온난화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의 변화를 찾으면 되는데요. 설악산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단풍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겨울

길어야지 단풍이 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름이 길면은 단풍이 늦게 찾아오죠. 겨울이 그만큼 늦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그럼 단풍은 늦게 나와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닙니다. 한라산의 고산식물 분포 범위가 좁아질 거예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고산식물은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도선이야.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못 살았던 거거든. 근데 전체적인 기온이 상승해봐요. 그러면은 기존에 추웠던 한계의 선보다는 높아지는 거잖아. 상승하지 않겠니? 과거에는 이 아래쪽에도 고산식물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사는 거야. 그러면은 한계선이 올라가 버렸죠. 그치? 그래서 고산식물의 분포 범위가 더 좁아진 모습입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병입니다. 동해에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겠죠. 한류성 어종은 추운 물에서 사는 곳인데, 사는 그런 어종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당연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겠죠. 정, 한강의 결빙 일수가 줄어들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요. 한강의 결빙 일수 줄어드는 거, 겨울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한강이 얼어드는 것도 줄어들겠죠. 정답은 을하고 정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만 조심하면 돼. 결국 핵심은 여기서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기후변화,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59번입니다. 2024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역시 무슨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그런 핵심만 좀잘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은 고래인줄 초대형 참치가 잡혔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셨겠다. 네. 자, 강월특별자치도 어디시에서는요, 길이 1.8m, 무게 160kg에 달하는 초대형 참치, 참 다랑어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참치는 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열대. 열대 바다에서 서식한대요. 아니, 과거에서는 참치가 잘 잡히지 않았는데, 참치가 이제 올라와서 막 잡히기까지 하네. 왜? 해수면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현상인가요? 이거는 기후변화 현상 또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지. 지구온난화. 그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름은 길어져요. 겨울은 짧아져요. 여기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아니죠. 겨울이 늦게 찾아오니까, 그만큼 여름이 길어지니까, 더 푸릇푸릇한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치? 단풍이 드는 시간이, 시기가 더 늦어질 거예요. 늦어질 거. 하천의 결빙 일수가 감소할 거예요. 당연히 잘 얼지 못하겠죠. 왜? 여름이 길어지니까. 그치? 겨울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어는 횟수는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겨울도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요. 네. 3번, 난대림의 북한 개선이 남하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 북한 개선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북한 개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대충 그렸나? 자, 우리나라라고 칩시다. 너무 좀 귀엽게 그렸죠? 네. 자, 보통 남쪽에는요, 난대림이 자라나요. 난대림은 따뜻한 곳에 살아나는 곳이다 보니까, 난대림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난대림에 뭐가 되는 거야? 북한 개선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여기를 넘어가면은 추워서 난대림이 자라나지 못해요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난대림의 분포 면적은 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 북상한다라고 하죠. 북쪽으로 상승한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렇지? 남하가 아니에요. 북상한다라고 해야 돼.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더 넓어진다? 난대림의 북한 개선이 북상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려워해가지고 한번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열대어와 열대일 발생 일수가 증가하겠죠. 그치? 열대야, 열대일. 이거는 좀 교과서에서 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열대일보다는 좀 폭염 일수가 최근엔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5번, 고산 식물 분포의 고

또 하한선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배웠던 거와 똑같죠. 사실은 한번더 그리면은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북한 개선이 여기까지, 아니 북한 개선이 아니라 고산 식물이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었어. 이 위로부터 자라날 수 있었어. 왜 해발고도가 높아져서 기온은 낮아지니까. 그치. 이 밑으로는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고산 식물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과거에 이쪽 선에서 살았던 고산 식물이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따뜻해졌으니까. 더 뜨거워졌으니까. 그래서 요 라인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도의 하한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고도 하한선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졌죠. 높아졌지. 이게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것들, 뭐예요? 북한 개선하고 고도 하한선, 이런 거좀 어려워하거든. 그치?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은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은 안 까먹으니까 정리를 좀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60번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올해 봄철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이 4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면서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지구온난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최근 10년여간 해면 수온의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온이요. 결국 이것도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이것만 딱 적용하면 되겠다. 그치?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요. 이것만 잘 적용하면 된다니까. 한강의 결빙 일수가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겨울이 짧아지니까. 결빙은 겨울에 발생하는 거니까 겨울이 짧아지는 만큼 결빙일 수도 짧아져야 되겠죠. 1번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규례 재배 북한 개선이 남하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북한 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위쪽으로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면 더 이상 작물이 자라질 못해요. 추워서. 이게 바로 북한 개선이에요. 그럼 귤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곳에서 자라나는 작물이다 보니까 북한 개선이 사실은 남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는 한라봉 같은 경우도 사실 어디에서도 재배가 많이 돼? 호남 지방에서도 이제는 재배가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제주도만 재배가 됐었어. 근데 이제는 호남 지방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북한 개선이 어떻게 됐어? 북상하게 되었죠. 왜? 이 북쪽 지방도 따뜻해졌으니까 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귤의 재배 북한 개선이 북상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북상할 것이다.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3번. 개마고원의 냉대림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물론, 뭐, 이 내용 자체는 쉬웠지만요. 개마고원의 냉대림 분포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냉대림 분포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마고원 일대거든요. 개마고원 일대 냉대림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치? 개마고원 일대에서 잘 나타난다. 아니면 이제 한라산 중에서도 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수평적 분포하고 수직적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어쨌든 냉대림 분포 면적은 추워야지 잘 자라나는 침엽수림인데 이 침엽수림은 기온이 높아지면 잘 자라나지 못하겠죠. 그럼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야 되겠죠. 그치? 좁아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치악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 핵심 포인트는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아니에요. 여름이 길어집니다. 겨울은 짧아집니다. 겨울이 와야지 단풍이 드는 거야. 알겠지? 겨울이 가까워져야지. 아니죠. 겨울이 더 늦어지니까. 대구의 열대야와 열대일 발생 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와도 그냥 겨울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다 라는 것만 잘 적용하면은 사실 되게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만큼 조금이나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고도 하한선이라든지 딱그 정도만 머릿속에 잘 인지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봄이 찾아오는 시기는 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벚꽃 드는 시기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당연히 더 빨라지겠지. 여름이 길어지니까 여름이 그만큼 빨리 찾아오는 거잖아. 그럼 봄도 빨리 찾아오겠죠. 겨울이 짧아진 거니까.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이렇게 찾으셨고요. 제61번입니다. 역시나 무슨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환경 문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치? 어린 왕자를 패러디한 그런 내용이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북극곰을 삼킨 플러그. 그치?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출하기 전안 쓰는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전기를 아껴요. 전기를 아끼면 그만큼 화석 에너지를 덜쓸 거고, 화석 에너지를 덜 쓰면 온실가스가 덜 배출될 거고,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면 지구온난화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가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가 들어가면 좋겠죠. 역시 아까와 같은 문제. 근데 아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나타났어요. 그치? 봄꽃의 개화 시기.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봐봐, 이거. 뭐야. 여름은 길어진다니까? 겨울은 짧아진다니까? 그럼 여름이 길어진 만큼 봄도 빨리 찾아와요? 늦게 찾아와요? 빨리 찾아오는 거야. 그럼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거 맞는 설명이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잖아.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겁니다. 열대야는 여름과 관련된 거니까 여름이 길어지는 만큼 열대야 발생 일수도 늘어나겠죠. 하천의 결빙 일수는 감소할 겁니다. 겨울이 짧아지는 거죠. 결빙은 겨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결빙도 감소하게 됩니다. 냉대림의 분포 면적이 더 좁아지게 되겠죠. 냉대림은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는 침엽수림인데 추운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면적은 점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치? 사과 재배 적지가 저위도로 이동한다인데요. 사과 재배 적지가 저위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더 뜨거운 곳에서 자라나는 건데, 사과는요, 조금은 서늘하면서 비가 안 오는 곳에서 좀잘 자랍니다. 그치? 근데 남쪽으로 가면 더 뜨거워지잖아. 아니, 가뜩이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 재배 적지가 점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저위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반대되는 설명인 거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나, 지금 이걸 설명하나, 북한 개선을 설명하나, 같은 내용이지, 사실은. 그치? 근데 북한 개선 나오면 또 풀면서 요거 나오면 또 헷갈려 하더라. 그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제 포장지가 바뀌었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1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바뀌었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한라산에 답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인데요. 이 한라산의 수직적 분포는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봤을 때요. 한라산 자체가 제주도에 위치하잖아. 제주도는 따뜻하잖아요. 저위도다 보니까. 그래서 난대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비는 난대림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난대림. 자, 난대림에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대림, 냉대림, 고산식물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A는 온대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또 침엽수림대라고 나오죠. 아니, 그럼 좀 바꿔주면 되지. 어떻게 바꿔주면 돼?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요거까지만. 식색 나오면은 사실 이거 말고는 크게 물어볼 만한 게 없거든요.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이에요. 자, 우리나라 남대림 같은 경우는 주로 남부 지방이나 제주 지방에서만 나타나고요. 남부 지방에서도 남쪽 지방. 웬만하면 온대림. 그리고 냉대림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개마곤 일대에서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아니면 이제 고도가 높은 한라산 고지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남대림 같은 경우는요. 따뜻하다 보니까 낙엽이 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하거든요. 상록활엽수림. 항상 녹색이야. 활엽수인데. 막 겨울이

있다고 막 낙엽이 지지 않아. 그냥. 그치? 근데 온대림은요, 난대림과는 조금 달라요. 화력소림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무슨 화력소림이 나타나냐면은, 낙엽 화력소림이 나타납니다. 겨울엔 나름 또 추운 거예요. 여름엔 또 덥다 가도.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 화력소림이 낙엽을 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도 나타나냐면은 침엽소림도 나타납니다. 사실 난대림과 냉대림 사이에 있는 게 온대림이다 보니까 두 성향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냉대림은요, 침엽소림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요. 읽어볼게요. 자, 한라산의 여름 탐방로 중 하나인 어리목 코스는요, 해발 고도가 약 970m 정도인 어리목 휴게소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나타나는데요. 해발 고도 약 980m대 무수천 주변에 이르면요, 참나무류가 포함된 화렵수림이 울창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해발 고도 1500m에 이르면은 구성나무를 포함한 상록침엽수림. 여러분들이 상록화렵수림과 낙엽화렵수림은 좀 익숙한데 상록침엽수림은 좀 익숙하지 않잖아. 근데 왜 굳이 상록침엽수림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낙엽침엽수림도 있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침엽수 대부분은 다 상록침엽수림이에요. 웬만하면은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 상록침엽수림이 침엽수림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냥 침엽수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입니다. A에서 나타나는 기억에는요, 온대림에서 나타나는 기억은 나벽 화렵수림이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죠. 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개마고원 일대에는 니은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마고원 일대에는 냉대림이에요. 그럼 냉대림은 주로 뭐가 나타나요? 침엽수림이 나타나요. 맞는 설명이죠. 디귿,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비,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넓어질 거예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치?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보면요, 2차 초지대라고 있어. 원래 여기 초지대가 있으면 안 돼. 아니, 나무가 나타나다 갑자기 초지대가 왜 나타나? 뭐좀 이상하죠? 그치? 이거는요,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서 조성한 초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차 초지대라고 합니다. 그냥. 알겠죠?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은. 자, 62번 정답 기역니은 디귿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3번. 다음은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네, 봅시다. 이천쌀이 맛있는 이유는 남한강 주변에 형성된 충적토, 토양이 나왔어. 단양 지역의 석회암 풍화토, 토양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토양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양 하면은 이거를 좀잘 정리를 안 하신 거 있는데 한번 해놓으면 진짜 절대 안 틀리거든요. 토양은 두 가지예요. 성숙토하고 미성숙토야. 성숙하다라는 말 자체가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동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곳에서 토양이 만들어지면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성숙토는요, 이동이 좀 잦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토양이 만들어질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미성숙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숙토는요,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성대토양하고 간대토양이야. 미성숙토 같은 경우는요, 또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충적토하고요, 염류토예요. 충적토나 염류토나 하천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토양 생성 기간이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미성숙토양은.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잦은 거지. 간대토양 같은 경우는 모함의 영향을 받고, 성대토양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냉대림은 회백색토, 온대림은 갈색 산림토, 또 난대림은 적색토. 이거 앞에서 배웠던 산림하고 연결 지으면 또 좋겠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해도 웬만하면 좀안 틀린단 말이야. 볼게요. 기역은 모함의 성질이 많이 반영된 간대토양이다라고 되는데, 간대토양도 아니고요, 미성숙토입니다. 애초에 움직이니까. 그치? 아닌 거야. 니은은 주로 붉은색을 띤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석회암이 용식되고 남은 잔여물이 산화작용을 거쳐서 붉은색을 띠는 거죠. 기역은 니은보다 대체로 토양 생성 기간이 길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아닌 설명입니다. 토양 생성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 생성 기간이 긴 거는 성숙토가 되는 거야. 근데 기역은 미성숙토잖아.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닌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니은이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자, 마지막 6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는데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합시다. 갈색 살림토가 나오고요. 석회암 풍화토가 나오고요. 충적토가 나오죠. 그치? 자, 이것도 성숙토. 그치? 성숙토. 미성숙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성숙토는 성대토. 간대토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미성숙토는 충적토. 그리고 염류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움직임이 잦냐? 거의 움직이지 않냐?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면 성숙토라고 합니다. 알겠죠? 모함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간대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성대토양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석회암 풍화토니까 간대토양, 모함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충적토니까 미성숙토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지? 니은은요, 니은의 모함은 기반암은요,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은 고생대 초기 해성층 앞에 지형과 연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토양도요,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잘안 하는데 한번 해두면은 절대 안 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리를 좀 잘해두세요. 요 정도만 정리해두셔도 돼요. 요 정도만. 이게 다야, 이게 다. 알겠지?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디귿은요, 충적토는요,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서 형성되었다. 그게 바로 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성숙토예요. 그치? 그래서 토양층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치?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만들어져야 토양층이라는 것도 발달하거든요. 토양 생성 기간이 길수록 그런 거지. 기역은요, 간대토양. 기역은 성대토양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충적토니까 미성숙토가 되겠죠. 다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역과 니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 절대 안 틀린단 말이야. 그치? 해두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현무암 풍화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어. 현무암 풍화토는 약간 검정색, 흑갈색 약간 이렇게 뛴다라는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간대토양 하면은 회백색, 아, 간대토양 하면은 화산회토라든지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석회암 풍화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죠. 성대토양 하면 앞에서 배웠던 그 기후 부분, 산림 부분. 냉대림, 온대림, 난대림하고 연계해서 하세요. 따로 하지 마세요. 충적토 하면은 하천에서 운반되는 거니까 하천을 따라서 분포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럼 지도가 나와도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토양 최근에 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 절대 안 까먹으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인문지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4단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사회 계층 구조 또 사회 이동과 관련된 기출 문항들을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분석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은 먼저 여러분이 이제 공지사항에 이미 강의계획서 올려놨습니다.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오늘은 몇 번까지 문제를 풀겠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그 효과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단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 파트도 최근 들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하게 될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 제가 손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매 6월, 9월 또 수능에서 한 문항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모든 문항들 연습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매번 이제 이 문항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기출들을 기출 개념들을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앤 플러스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재 154쪽으로 오셔서요. 기출앤 플러스를 통해서 먼저 사회이동, 사회계층 구조의 개념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사회이동의 유형은 무엇 무엇에 따라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이 뭐예요? 이동 원인이죠. 이동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 그리고 무엇 무엇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이동 범위 혹은 세대 범위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수직 이동 중에서 계층적 위치가 이전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승 이동이라고 하죠. 상승 이동. 자, 그리고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를요, 하강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무슨 무슨 이동은 전쟁,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무엇 무엇이 변화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이동입니다. 구조적 이동. 그리고 두 번째, 전쟁, 혁명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 변동. 그로 인해서 무엇이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대 간 이동을 말합니다. 세대 간 이동이다라고 18번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에 사회 계층 구조는 무엇 무엇에 따라 폐쇄적 계층 구조와 또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하는 기준, 뭐예요? 계층 이동 가능성이죠. 계층 이동 가능성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계층 구성 비율이 되겠습니다. 계층 구성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어떤 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삼각형 모양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랬을 때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어떤 계층의 비율이 낮아서 사회의 안정성이 어떠하다라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두 번째는 중층이죠. 하층이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중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층보다 낮아서요. 사회의 안정성이 낮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어떤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상층과 하층의 비율보다 높아서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계층 구조예요? 바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마름모 형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2번에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도 상층이면 세대 간 계층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였다고 표현하거나 계층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동일하게 대물림 되었다고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빈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먼저 기출엔플러스로 이번 시간에 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18 쪽으로 오시고요. 2026학년도 수능 10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제시문의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사회 이동 현황을 나타낸 거고요. 단, 요 색깔이 칠해진 네모와 또 네모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점이 찍혀져 있는 요 네모는 해당 칸에 들어갈 값을 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건데요. 표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표 아래에 갑국, 을국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거기 아래를 봤더니만은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 색깔이 칠해진 네모 박스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상승 이동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모 박스 안에 점이 찍혀져 있는 약간 벽돌 느낌이죠. 요것은 세대 간 하강 이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ABC라고 하는 여기 ABC 보이십니까? 이것이 각각 상중하 계층 중에 어떤 계층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국에서 A에서 C, 을국에서 D에서 F는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고요.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해당 칸에 들어갈 값을 먼저 찾아서 먼저 넣어 봅시다. 일단은 어렵지 않죠. 10이랑 5인데 여기를 더해서 2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5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요, 5랑 10이랑 가운데 더해서 2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네, 10이 되어줘야 하고요. 전체는 50인데요, 여기 라인 봤었을 때 여기랑 20이랑 10이랑 더해서 50이 나와야 되니까는 여기는 20이 된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쪽에는 지금 여기 요렇게 봤을 때 30인데 20과 10 이미 30을 충족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요 0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전체가 10인데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5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 여기는 얼마가 들어간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와 35 그리고 60이죠?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20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C를 찾는 게 중요한데, ABC를 찾는 거는 바로 여기, 요 힌트, 제가 별표 친요 내용을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대 간 상승 이동이다 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쵸? 하층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 그쵸? 그 다음에 중층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 요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각해 봤었을 때 세대 간 상승이동이라고 하는 거 부모에서 자녀로 가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여기 B 라인을 보면은요. B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B에서는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아래 C를 보시면은 자녀의 C를 보시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로 세대 간 이동하면서 두개 정도 얘가 다 세대 간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추론해 봤었을 때두개다 상승 이동으로 받을 수 있는 C는 결국에 뭘 말하는 걸까? 하에서 상으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둘다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상인 거죠. 따라서 C가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A로 올라가는 상승 이동과 C로 가는 상승 이동이 있어요. 그럼 C가 상승을 잡았으니까는 결국에 A로 상승 이동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가 돼야 되는 거지. B가 하가 돼. 그럼 A가 뭐가 되고? 중이 된다. 요렇게 ABC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갑국에서요. 문제를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도 좀 써줄게요. 여기도 중. 그다음에 여기는 상. 그다음에 여기는 하 이렇게 일단 적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을국 갈게요. 을국.

세대 간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져서 하강 이동, 그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져서 하강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하강으로 받을 수 있는 거뭐 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계층이에요? 그렇죠. 하죠, 하. 상에서 하를 받거나 중에서 하로 받는 거. 이두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하층이기 때문에 이가 하가 되는 것입니다. 채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강 이동이니까 상에서 중으로 이렇게 F는 중이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 적어볼게요. 여기 하 적고요, 여기 중 적고요, 여기 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풀면 우리 좀 연습하는 거잖아, 그치? 꼼꼼하게 적으면서 해줘야 될것 같아. 자, 이제 요거 해놓으면 선택지 분석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역 선택지 가볼게요. 자, 갑곡에서는요. 갑곡에서는 계층 대물림 비율 뭐예요? 상상, 중중, 하하. 이거를 말하는 거죠? 계층 대물림 비율이 세대 간 이동 비율보다 높다. 그럼 대물림 비율을 찾으면은 전체 100%에서 대물림 비율을 빼주면은 이동 비율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만 구하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 중중, 하, 갑곡에서 일단은 상은요, 여기 상상 1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중은요, 중중 얼마예요? 10이죠. 하는요, 하하 얼마예요? 20이죠. 그럼 대물림 비율은 얼마입니까? 네, 40이죠. 그럼 전체 100에서 40을 빼준 60이 얼마인 거예요? 세대 간 이동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되죠. 오케이? 기억 선택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물림 비율이 이동 비율보다 낮다. 니은 선택지. 을곡에서는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이 동일하다.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을곡에 보셔야 되는데 세대 간 상승 이동은요, 여러분들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이세 가지 경우의 수가 세대 간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을곡에서 찾아볼게요.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여기 2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0이네요.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얼마예요? 5죠? 그럼 얼마입니까? 요거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하강 이동은 여러분 상에서 중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상에서 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중에서 하로 가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을곡의 표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상에서 중은 얼마입니까? 0이고요. 상에서 하는요, 5고요. 그 다음에 중에서 하는요, 중에서 하는 얼마입니까? 20이죠. 여기 얼마예요? 25가 되어서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니은 선택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자, 부모 세대 중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 비율은 갑곡이 을곡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 낮다. 갑곡이 을곡보다 낮다라고 물어보는 선택지예요. 그럼 부모 세대 중층 갑곡 볼까요? 중층은요. 여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간 이동 비율이라고 하는 건 중중은 세대 간 일치 대물림이잖아요. 얘네 빼고 55가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갑곡은요. 10이 되는 것이고요. 을곡은요, 여기 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3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 10을 제외하고 0이랑 20이 이동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20이죠, 그쵸? 그럼 갑곡이 을곡보다 낮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도 옳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갑곡은 모래시계형이다. 모래시계형 중층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을 의미하는 형태죠, 그렇죠? 그럼 갑곡의 부모 세대는요, 지금 중이 가장 적어요, 20. 그 다음에 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이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네, 맞습니다. 자, 을곡은 다이아몬드형이냐? 을곡 다이아몬드형 어때요?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중을 봤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거는 지금 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이 두 번째로 많고 상이 많기 때문에 을곡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정답은요? 니은 디귿 연결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으로 갈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단계층은 상중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다음은 동그라미 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다. 중요한 정보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고요. 또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그다음에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알파벳에서 겹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A죠. A. 갑은 A에서 B로, 그다음에 병은 A에서 C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A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했다고 말하고, 여기에서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했다고 말해요. 그럼 A 하강 이동도 되고 상승 이동도 되는 A는 뭘 말하는 거예요? A는 중층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A에서 B로 하강 이동했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하층이 되고 A에서 C로 상승 이동했으니까 C는 상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하게 풀기 위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A가 중이죠? 그 다음에 B는요? 하고요. C는요? 네, 상입니다. 상이고요. 그다음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에서 하로, C는요 지금 상에서 하로, A는요 지금 중에서 그다음 C 상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부모 자녀의 자료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대 간 이동 양상에 더불어서 세대 간 이동 비율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 정보는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이동 현황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여백에다가 조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리는 거 계속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항들 거뜬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 중, 하, 그다음에 합계, 그다음에 상, 중, 하, 합계 표시하고요. 여기 지금 부모, 그다음에 여기 자녀. 부모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녀는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자료가 나와 있죠? 부모 A가 중인데 3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하는 50, 그다음에 상은 20으로서 100을 채울 수 있죠? 부모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 되고요. 자녀는요, 중이 50이에요. 그쵸? 중 50. 그다음 하는요, 30. 상 20이어서요, 중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세대 간 이동 양상의 세대 간 이동. 부모에서 자녀로 가는 거죠? 중에서 하로 가는 거. 자, 중에서 하로 가는 게 얼마래요? 10이래요. 여기 그러면은 10이 들어가면은 되는 것이고요. 상에서 하로 가는 게 5래요. 상에서 하로 가는 게 5다. 여기에 5가 들어가면은 됩니다.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얼마래요? 자,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 채울 수 있죠? 5, 10, 30이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15가 들어가면 되고요. 10, 다음에 10 더해서 30이 나와야 돼요. 여기 얼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 10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정보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이 정보는 어디에 있었었죠? 앞쪽에서 여기.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 30%다. 상상 중중 하 더해서 30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더해서 3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통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다? 5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다 채울 수 있겠죠? 여기 10이 들어가고요. 여기 5가 들어가고요. 여기 30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 이 정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세대 간 이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부모에서 자녀로 간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A가 뭔데? A 뭐였어요? 중이잖아요. 중. 그쵸? 그 다음에 을은요, C에서 B.

1호 세대간 이동, 그쵸? C는 뭐였어요? 상위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의 부모계층은 중이고요, 을의 부모계층은 상이기 때문에 갑의 부모계층보다 을의 부모계층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 요렇게 해야 되겠죠? 1번 오답입니다. 이번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라고 말했는데요. 상층은 얼마인데요? 5죠, 5. 상상. 중은 얼마인데요? 10, 10. 이렇게. 중중이 10이죠?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라고 말하는 몇 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여러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는요, 요 표에서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25죠? 25.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상승 이동은요,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이게 상승 이동인 거잖아요? 어느 영역?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요거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는 거죠.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부모 세대는요, 지금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 세대는요,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을수록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한 계층 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오답인 거죠.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11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읽겠습니다. 갑국의 계층은 A, B, C로 구분되면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층 중 하나이다. 자,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의 방향은 같다. 수직 이동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뭐겠어요? 상과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올라갈 수 있고 하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얘가 상이 될수 없죠. 중도, 하에서 하나 올라갈 수 있어서 얘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상승 이동으로. 그런데 하는요, 그 아래 하층이 있지 않는 이상, 하층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을 통해 하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B가 하층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B가 하층이면은요, A에서의 C로의 수직 이동 방향, 그다음에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 방향, 얘가 하층이면은 결국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에서 하로 떨어지는, 하강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상에서 중으로 하강 이동하는, 그쵸? 하강 이동으로써 수직 이동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T년, 지금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나오는데 갑자기 T년의 정보를 주면서 계층 구성 비율이, 인구 구성비가 1대 6대 3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좀 정확히 풀기 위해서 옆에다 적어 볼게요. 상중하라고 하고요. 상은 A라고 찾았고, 중은 C라고 찾았고, B는 하층이라고 우리가 찾았죠?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T년이 지금 ABC 계층 인구 구성비가 1대 6대 3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1대 6대 3을 100에 맞춰주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여기 10이 되는 거고요. B가 6이니까 여기다 60으로 해야 되고, 여기가 중 30으로 와야 되겠죠? 따라서 T년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도 볼게요. 지금 A가 지금 우리 상이라고 찾았고, 그다음에 B는 하, C는 중이라고 찾았죠? 그러면은 A 30, 상 30이고요. 하 50, 그 다음에 중 20이죠? 요거 어떤 계층 구조예요?
모래시계형 계층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 T 플러스 100년입니다. 상 얼마예요? 상 20. 그 다음 하는요? 30. 중은요? 50. 중이 가장 많죠? 어떤 계층구조예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 수가 있어요.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T년의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두 배냐? 중층 인구 비율은 30이죠? 하층 인구 비율은 60이죠?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다. 오케이,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이고요. 3번에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지금 여기를 다 100명씩이다라고 했었을 때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T년은요, 10분의 60이죠? 10분의 60.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요, 20분의 30. 그쵸? 20분의 30. 그러면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어떻다? 작다라고 말하는 3번 선택지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요 내용은요. 지금 주어진 정보가 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에요. 상층, 중층, 하층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계층 이동 가능성, 그쵸? 수직 이동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을수록 라고 했죠? 근데 어때요? 지금 오히려 T 플러스 100년이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바뀌어야 되겠죠? T 플러스 50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정답 3번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4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표는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단 갑국에서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고요.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됩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녀 세대에서 상층은 제시됐는데, 그 다음에 중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층 이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층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층 이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래를 읽어볼게요. 자, 어떤 계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의 인구와 그 어떤 계층보다 높은 계층에 속한 인구의 합이 자녀 세대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간단하게 요 기본표라고 하는 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 중, 하. 우리가 문제를 급하게 풀다가 이거 그냥 중층이네, 이거 그냥 하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아, 중층 이상의 비율이구나, 하층 이상의 비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자녀 세대 정보는 주고 있죠. 20.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층은요, 자, 5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부모 세대 상층에 여기 20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상층이면서 자녀는 중층 이상인 경우가 20이래요. 그러면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여기 5가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지 요거 합쳐서 20이 될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중층 이상. 얼마가 와야 돼요? 15가 와야지 15랑 5 더해서 20으로서 중층 이상 20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느낌이야. 세 번째, 하층 이상도 20이 와야 돼요. 근데 이미 20을 충족하고 있죠? 그럼 하층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얼마가 온다? 20이다. 자, 중층해 볼게요. 여기 5죠? 여기 5 적어주시면 되고요. 중층 이상이 20이래요. 똑같이 여기 15가 있어야지 요거 이상으로 더해서 20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층은요? 30 이상이래요. 위로.
요 라인에서 위로 더해서 30이 나와야 되는 건데 20을 총

충족하고 있으니까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10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쵸? 따라서 여기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층입니다. 여기 10이죠? 10이고요. 중층 이상이 40이래요. 요거 두 개 더해서 4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필요하냐? 30인 거죠. 그 다음에 하층 이상이 50이래요. 이미 40이 충족되어져 있으니까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10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 알 수 있고요. 자녀도 더해보니까 여기 20, 그다음에 여기 60, 여기 20, 전체는 100이죠.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채웠습니까? 이거는 문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선택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두 피라미드형이다. 부모 세대만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대물림하는 자녀가 일치하지 않는 자녀보다 많다. 일치하는 거 상상, 중중, 하하,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거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일치하는 거 30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 전체 100에서 30을 빼줬을 때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치하는 자녀가 일치하지 않는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자, 하강 이동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 영역이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죠. 얼마죠? 25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거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게 상승 이동이죠. 세대 간 요거 더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4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4번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과 중층이 동일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녀 상 얼마 기준? 20 중에서 일치하는 거 5죠? 20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은요, 자녀 60 중에서 중중 15죠? 60분의 15가 됩니다. 어때요? 둘의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6배냐? 부모가 중층일 때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얼마? 여기 중에서 하로 10입니다. 하층으로. 그 다음에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요, 중에서 상으로. 여기 5죠? 5. 5. 그러니까 6배다라고 하는 내용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고, 세대 내 이동은 자녀 세대의 20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아, 그러면 부모 세대와 현재 자녀 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대 간 이동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거고요. 20년 전 자녀 세대와 현재 자녀 세대, 여기는 뭐예요?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에서 씨는 상중하 중 하나이고요. 갑국의 계층은 이 세 가지로만 구성됩니다. 자, 중요한 정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 피라미드형. 그러면은 상층보다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는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 사람 수를 의미한대요, 점은요. 그러면은 여기 합계값 이렇게 한번 적어서 한 명 한 명으로 카운팅 해보면은 A는 둘, 그다음 B는 셋, 그다음에 C는요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둘, 여기는 얼마입니까? 다섯, 그다음 여기는 셋,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이렇게 10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아까 문제에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하층이란 말이야. 그럼 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가 하층이야. 가장 적은 게 상층이죠?

A가 상이네요. 그럼 B는 중이네요. 순서대로 상중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ABC를 상중하로 배치하는 걸 봐서도 3월학력 평가인 걸알 수가 있죠.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하는 거죠. 상, 중, 하. 상, 중, 하 적고요. 여기도 합계값을 아래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셋, 여기는 둘, 여기는 다섯. 그 다음에 여기도 합계값, 여기는 둘, 여기 다섯, 여기 셋. 그래서 10. 요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자,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충 자녀는 없다. 자, 중충 자녀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충 자녀가 없다? 아니죠. 지금 다 상에서 중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하에서 중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충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말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중에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요거는 세대 간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상에서 중으로 가는 요게 세대 간 하강 이동으로서 여기 부분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중충 자녀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요. 여기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그렇죠? 4가 되는 거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어때요? 요거 두개 더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현재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 세대 내에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상층인 자녀 여기인 거죠? 그러면은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여기는 상상은 세대 내 상승 이동이 아니라 세대 내 일치.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경험했죠. 하지만 여기는 또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잖아요. 세대 간 이동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개방적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요.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고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어때요? 20년 전에는 상, 중, 한데 중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다수의 하층과 그다음에 소수의 상층. 그러니까 중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상이 두 번째로 많은. 요런 형태, 요런 형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어떤데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네모네모국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과 연령이 50대인 갑에서 무의 사회 이동 결과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겁니다. 단 세대 간 이동은 부모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비교로,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24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 비교로 판단하는 거고요.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자료 1과 자료 2가 나왔는데요. 먼저 자료 2에 표의 하단 부분에 먼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갑의 부모 계층 1970년은 상층이다. 자, 갑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요로 가는 게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쵸? 그 맥락에서 갑의 부모 계층 1970년은 상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계층이 와야 돼? 여기가 상이지, B가. B가 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다 하강 이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에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야. 그럼 C는 중 아니면 하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갑이라고 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도 세대 내 이동이 지금 하강 이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B가 상으로 가져갔지. 그럼 얘가 하강 이동이 되려면은 A가 뭐가 돼야 돼? A가 중이 되고 C가 뭐가 돼야 돼? 하가 돼야지 중에서 하로 하강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A, B, C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 상, 하다 적어주시고요. 여기 중, 상하, 여기 상, 하 적어주시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A가 중이죠. 그다음에 B는 상이고 C는 하가 되는 거죠. 요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지금 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상이 제일 적고 중이니까는 요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1970년. 2000년에는요, 지금 중이 가장 많네요. 그쵸? 따라서 2000년에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2024년도요, 중이 제일 많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1970년의 계층 구조는 2000년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안정성이 높다? 아니죠. 오히려 2000년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2000년이 사회 안정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2000년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2024년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여기도 지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죠. 2번 오답입니다. 3번에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을은요, 여기 있죠? 세대 간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 맞죠? 그 다음에요, 세대 내는요, 을. 상에서 상으로.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세대 내는 하강 이동한 게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의 정은요,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하였는가? 정을 봤더니만은요, 상에서 중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인 거죠? 그 다음에 정 여기는요, 상에서 중으로. 어때요? 세대 간 세대 내 모두 다 상승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강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5번에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문은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하였다. 병은요, 여기죠. 중에서 하로. 어때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 맞고요. 문은요, 여기 있습니다. 하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내 상승 이동한 거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비슷한 문제 유형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네, 10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단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층 중 하나이며 다른 계층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다. 요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 갑병의 사회 이동 양상에서 부모의 계층이라고 적혀져 있는 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 현재 본인 계층이죠? 여기, 가에서 다로 가는 게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대요. 20년 전 본인 계층과 현재 본인 계층, 바로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게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하는 정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표를 봤더니만은 ABC가 아직 뭔지 모르는데, ABC를 알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조그만 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층보다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는 하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많은 형태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갑이 속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지, 어렵지 않게. 가장 많은 비율 찾아, 가장 길다란 막대기. 뭐예요? 비죠. 비가 뭐가 되는 건데? 비가 하층이 되는 거죠, 비가. 얘가 하층이야. 그다음에 가장 적은 게 뭔데? 상층이니까 요 파란 색깔 요게 상층인 거죠? 그럼 C가 상층인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남아 있는 중층이 된다. 여기 중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속한 국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을이 속한 국가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요게 중이라 그랬었죠? A. 그다음에 얘는 하. 하는 B였습니다. 여기 상. 상은 내 C였습니다.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속한 국가는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병이 속한 국가 보겠습니다. 네, 중. A죠, 그쵸? 그 다음에 하. B죠. 상. C네요. 어떤 계층 구성 비율이 가장 적습니까? 중이 가장 적어요. 그다음에 다수의 하층, 소수의 상층, 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죠? 어떤 계층 구조에 병이 속한 국가는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된다. 우리 ABC를 찾았으니까 ABC에 대한 정보를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A가 여기 중이죠. B는 하, C는 상이죠. 이렇게 상, 중 이렇게. 적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됩니다. 1번 선택지입니다.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자, 갑은요. 갑도 지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갑은 지금 세대 간 여기에서 요쪽으로 가에서 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거니까 갑은 어때요? 세대 간 하강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어때요? 을은요.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죠?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1번 오답입니다. 이번에 을과 병에게는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상상, 중중, 하하. 이것을 계층 대물림, 계층 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을과 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에서 상으로, 그쵸? 하에서 중으로.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틀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두 다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다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갑과 을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하였다. 갑은요, 세대 간 이동, 상에서 하로, 세대 간, 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인 거죠. 그쵸? 그다음에 세대 대 이동에서 갑은 여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중에서 하로 어때요? 세대 내 이동도 하강 이동이야. 아, 갑은 세대 간 이동이든 내 이동이든 모두 다 하강 이동이구나. 그다음에요. 을은 볼까요? 을은요. 중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 그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내 상승 이동이에요. 을과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세대 내 모두 다 상승 이동인 걸알수 있죠? 어쨌든 둘다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에 을이 속한 국가는 갑이 속한 국가에 비해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을은 뭔데요?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는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나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부각되어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병이 속한 국가는 을이 속한 국가에 비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다. 사회통합이 유리하려면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데요? 지금 을이 속한 국가가 되는 거지. 바뀌어야 되겠네. 을이 속한 국가는 병이 속한 국가에 비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주어가 을이 속한 국가로 돼야 할것 같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25학년도 6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요. 갑국에서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계층은 A, B, C로 구분되며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여기 주목하셔야죠. C에서 A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고 C에서 B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에 해당한다. 어떤 계층인지 몰라도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계층은 중층입니다. 따라서 C가 중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 C에서 A 상으로 가야지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 중에서 여기 B는 하층 이렇게 가야지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A, 중에서 상, C에서 B, 중에서 하가 되는 것입니다. 갑국에서 병국의 인구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도 챙겨주시고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A는 상이었죠? B는 하였죠? C는 중, 요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다 간단히 적어보면은요. 상, 중, 하. 여기 A, 그 다음에 C,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국가를 비교하고 있죠. 갑국, 그 다음에 을국, 그 다음에 병국 이렇게 세 국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갑국의 A 상은요. 얼마입니까? 10%. 그쵸? 갑국의 중은요. 중 C 아래 보셔야 돼요. 얼마입니까? 여기 30. 그 다음에 하는요. 얼마예요? 갑국 60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을국은요? 을국은 상은요? 이렇게 20. 그 다음에 얘가 중이 아니야 얘들아. 순서대로 가시면 안 돼. 우리가 판단했잖아. C 얼마입니까? C는 10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는요? 여기 중이 C가 10이었고요. 하는요? 얼마입니까? 70이죠. 70. 중이 가장 적어요. 그렇죠? 따라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병국 할수 있죠. 병국 상은요? 10이고요. 그 다음에 중은요.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를 봐야지. 얼마예요? 60이지, 60. 그 다음에요. 하는요. 얼마입니까? 30이지, 30. 요렇게 정리할 수가, 아, 중.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여기다 적어야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적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쵸?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죠?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국의 상층 인구는,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다. 지금, 갑국과 병국의 인구는 어떠하다? 동일하다라는 이 정보를 좀 챙겨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결국에 이 선택지를 풀어주기 위한 내용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다 100%잖아요? 100명이라고, 갑국도 100명, 을국도 100명, 병국도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갑국의 상층 인구는 얼마예요? 10명이다. 을국의 상층 인구는요? 20명이다. 인 거기 때문에,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3번에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자, 분수의 형태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갑국이 병국보다 낮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 해볼게요. 자, 중분의 하죠? 중분의 하는 갑국이 30분의 60이죠. 30분의 60입니다. 그 다음에 병국은요. 병국은 중분의 하가 60분의 30이에요. 60분의 30입니다. 그러면 갑국이 병국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갑국, 병국 중 병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다. 거듭 이 선택지가 계속 앞에 문항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사회 안정성이 높으려면은요. 중층에, 상, 중, 하 중에 중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때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잖아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오히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같은 요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사회 양극화 현상. 사회 양극화 현상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개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안정성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예요. 자, 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내 이동이, 을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 표의 ABC를 찾느라고 막 정신없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계층 구성 비율. 지금 ABC, 갑을 병국, 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갑국과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냐,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냐라고 하는 것은 수직 이동 양상. 상에서 뭐 중으로 가고, 중에서 하로 가고, 하에서 중과 상으로 가는 이 양상에 대한 정보가 이 문제에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한지,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한지, 이것에 대한 정보는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먼저 한번 문제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문제 뒤에도 남아있으니까는요, 꼭 풀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열심히 문항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 놓쳤던 부분들 함께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먼저 풀어 오셔야지 이 강의가 여러분의 강의가 될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럭키보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 지니전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지니 송유빈입니다. 자, 무려 이제 오늘 하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끝난다는 것은 굉장한 거지.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중에 경우의 수가 끝나는 거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확률이 양이 좀 적고요. 통계가 양이 좀 많아요. 왜 많느냐? 진짜로 더 많이 나오느냐, 출제 빈도가 높으냐, 그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싫어해요. 내가 왜 싫어하는지를 고민했는데 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통계는. 약간 용어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그때 이야기할 일이고, 어쨌든 경우의 수라는 굉장히 큰 틀이 끝나는 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떠나질 않거든요.
1: 네?
0: 끝나는데 떠나지 않아요. 앞으로 확률하면 그때부터 계속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앞머리를 꼬아주셨더니 뭔가 없는 앞머리가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앞머리가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 앞머리를 한번 잘라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앞머리를 자르면 얼굴이 더 동그래져요. 빵실이들은 알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더 빵실빵실해지기 때문에 앞머리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금

0: 지지령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못 자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잔머리가 항상 있단 말이죠. 잔머리를 좀 오늘따라 이렇게 꼬아주셨는데 옆으로 돌아보니까 굉장히 귀엽게 뽀글뽀글하게 남아있는구만. 잔머리가 많아. 아무튼 그런 소식들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마가 간질간질하잖아? 그럼 좀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 앞머리가 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저에게 금지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앞머리와 염색. 저희 아버지가 염색하면은 뭐라고 해요. 왜냐? 아, 뭐 그런 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약간 밝은 색깔로 염색을 해봤었거든요. 갈색, 밝갈, 이런 거 하잖아, 원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머리카락까지 다네 얼굴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만하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후로 이게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염색은 안 하고 있고요. 앞머리 자르면, 야, 니 톱방 신방 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요. 금지령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자꾸 놀림을 받는 거죠. 어, 머리카락이가 니 얼굴이가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올것 같지 않던 행복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중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는 보면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 되어도요, 그래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결국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막그007 이런 영화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인공은 큰일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어. 엄청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에이, 결국은 괜찮아지겠지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누군가가 드라마로 보고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좋게 마무리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 괜찮아 금방 이제 금방 악당을 물리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어, 올것 같지 않아요.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제 큰일 난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이게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런 기운이 또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올것 같지 않은 느낌이지만 행운이, 행복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좀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그 엄청 매운 걸 먹어야 달콤한 게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보다는 엄청 맵고 막땀 흘리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게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의 그 달달한 아이스크림, 달달한 초콜릿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뭐, 그치?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주문 같은 이야기여서 한번 써봤어요. 올것 같지 않았던 행복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무튼 자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걷는 거 기억했어요. 아 그죠? 지난 시간에 머리띠를 빼는 걸 까먹어가지고 고개를 돌렸는데 무거운 순간들이 있었어. 그리고 얘랑 얘를 같이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만나기 전에 이거 끼우고 있다가 얘 여기 걸렸어요. 네. 난 약간 마법이 일어난 줄 알았어. 왜냐면 여기에 고리가 뚫려있지 않은 고리에 실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큰일 났다 이랬는데 감독님이 빼주셨어. 이게 얘네들이 따로 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즐겁게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한판쓰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좀 하고 한판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는 제가 한판쓰기를 그래도 뒤쪽에 두 번으로 나뉘었잖아. 나열할 때랑 조합일 때랑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려고요. 50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의 마무리에 있는 예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고 있으면 좋구나,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뭐 괜찮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 대단히 외우고 있지는 말고요. 자, 그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마무리에 알려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키스틱 법칙을 알고 있다면 생각해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모양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다는 전제하에 생각해봐. 3C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3C0, 3C1, 3C4, 3C3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4C3, 5C3, 이런 것들을 더한대. 쭈루룩 어디까지? 8C3까지를 더할 거래요. 그럼 우리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쓱 더해서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올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한칸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1: 그 다음에 여기가 굿씨 3일 테니까 굿씨 4겠구나라는 모양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이 얼마인 것을, 굿씨 4인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양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3C3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끝에는 얘네 둘이가 같은 수로 시작을 해야 돼. 그치? 그것까지도 맞아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키스틱 법칙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얻어갈 거 하나 있었잖아. 같은 층이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층인데 어떻게 해요? 세개 중에 세 개를 뽑으나 네개 중에 네 개를 뽑으나 똑같기 때문에 얼른 얘를 바꿔주세요. 둘이 더하면 어때? 같은 층 연속된 수니까 다음 층큰 수. 다음 층큰 수. 규칙 파악이 됐죠? 그럼 마지막은 어떻겠어? 둘이 하니까 지금 봐봐요. 다음 층 여기에 있는 수겠죠? 큰 수. 요렇게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오히려 얘가 단계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키스틱 법칙 하시려면 모양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꽤나 쓰셨어, 벌써.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더 자주 쓰이는, 더 많이 쓰이는 형태라면 뭐라고? 이거. 알았죠? 같은 층 연속된 두 수는 다음 층큰 수. 괜찮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얘도 어때요? 하키스틱 법칙 형태로 가면서 끝머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NCN-5요. 저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OC0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그려봐야지. OC0, OC1, OC2, OC3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하키스틱 법칙으로 가고 싶으시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의 차가 같게 유지가 돼야 돼. 또는 아까 전처럼 3333이면 3333으로 같은 수로 끝나는 수들을 더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하키스틱 법칙이었어. OC1, OC 어쩌고 할 거고 6C0, 여기가 6C1. 아, 그러니까 7C0, 7C1, 7C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두 수의 차가 같게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주르륵 해서 여기 누구예요? NCN-5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라인에 맞아요. 그쵸? 주의사항은 0으로 시작하는 그벽 끝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맞지? 그럼 쭉 더해서 얘네가 어디까지 오겠어? 쭉 더하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양말 모양을 생각하셔서. 그 양말을 알 거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양말을 거꾸로 이쪽으로. 그럴 거면 아예 모르는 게 낫다니까? 대충 알 거면 모르는 게 나아요. 유도하면 되잖아, 매번. 그지? 자,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쪽에 오는 수가 뭐겠어요? 하나 밑에 층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리시면 봐봐. 여기가 뭐겠어? 7C1이겠죠? 아, 이 수가 그대로 왼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수가 그대로 왼쪽으로 내려오겠구나라고 모양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이 뭐예요? n 더하기 1C, n 빼기 5야. 이게 누구라고? 15, 이건 지울게요. 15C625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6이구나. 그러면 N은 11이어야 돼. 근데 얘가 15이려면 N은 14여야 돼. 뭔 소리야? 이럴 때 생각을 하셔야지. 15C6은 무엇과도 같죠? 15C9랑도 같죠.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N이 얼마야? 14야. 둘다 만족시키죠? 그래서 N은 14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키스틱, 뭐, 산타 양말 공식 다 어려우니까, 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같은 층 연속된 수.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다섯 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으나, 여섯 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으나 똑같아요. 그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밑에 층, 다음 수. 밑에 층, 다음 수입니다.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 어떻게? 72일 때 82로 끝났잖아. NCN-5면 다음 층 NC 여기 봐 2일 때 2니까 N-5일 때 N-5 이렇게 끝내면 돼요. 오, 하키스틱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만큼만 쓰셔도 여러분 충분히 유도가 되고요. 이게 뭐랑 같다고? 15C6과 같다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15C9랑 같은 것도 써놓게. 둘 중에 어느 게더 편해? 하고 확인했더니 아, 얘를 맞추려면 N이 15여야 되고 그럼 9겠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아니 N이 14여야 되고 그러면 N-5가 9겠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끝.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던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되게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아니다 보니까 까먹고 이제 여러분이 확통의 인생을 살아가실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공부를 하면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하냐면, 문제를 자주 풀게 되어 있지. 문제를 풀면서,

아, 일단 이걸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일반항을 살펴본 다음에 그 일반항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 X 세제곱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일반항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6개 중에서 R개는 X를 뽑고 나머지는 X제곱분의 4를 뽑는다라고 할게요. 항상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6개의 주머니가 있을 건데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모양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A 더하기 B였지. 그 꼴을 꼭 만들어줘야 돼. 여기는 X와 X제곱분의 4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공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덧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빼기야.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마요. A라는 공과 마이너스 B라는 공이 들어있다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공이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됐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서 나는 뭐 하는 거냐면, R개를 X를 뽑을 거예요. X 뽑을 주머니가 R개야.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X제곱분의 4를 뽑겠죠? 몇 개가? 나머지니까 600이 R이야. 오. 그러면 여기서 난뭘 찾을 거냐면, X의 말하자면 차수를 찾을게요. 물론 분모에까지 깔리기 때문에 이건 다 항식골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편의상 X의 거듭제곱이 얼마 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럼 X의 R제곱과 뒤집혀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의 6 마이너스 R제곱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더해볼까요? X에 2R 더하기 R하면 3R. 빼기 12제곱 꼴이 되겠네. 이 값이 얼마가 되면? 3이 되어야 X세제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R은 얼마예요? 5구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는 R이 5일 때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봐. 65, X를 5개 뽑고요. X제곱분의 4를 몇 개, 한개 뽑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개수만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X의 거듭제곱을 정리하는 데에만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계산을 할땐 우리는 개수만. 개수는 뭐랑 뭐? 6 곱하기 4, 정답 24. 이렇게 하시면 정답까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억울하게 풀었어요. 나란 사람,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 굉장히 억울한 스타일이지. 난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어내고 싶어요. 아, 모두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루려면 평상시에 진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시험 때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 일반항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알았으면 더 이상 이렇게 풀지 마세요. 자, 우리는 모양을 알고 있어. X라는 공과 X제곱분의 4라는 공이 각각 들어있는 주머니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X를 몇개 뽑고, X제곱 빼기 4를 몇개 뽑을지를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할 거는 없는 게요. 그래 봐야 총 6개이기 때문에 생각해봐. 얘가 6개, 얘가 0개거나, 다섯 개, 한 개거나, 네 개, 두 개거나, 세 개, 세 개거나, 두 개, 네 개거나, 한 개, 다섯 개거나, 영 개, 여섯 개거나 있는데, 잠깐 기다려봐. X제곱분에는 말하자면 X의 거듭제곱을 깎아먹는 역할이에요. X는 X의 거듭제곱을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무려 X세제곱이나 됩니다. 누가 더 많아야 돼요? X를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에 대해선 적어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나의 타겟이 되는 게몇 개인지를 생각하면 돼. 봐봐요. 6개 몽땅 얘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의 6제곱이 될 테니까 탈락이에요. 이렇게 뽑으면 X는 5제곱이 되고 X제곱분의 4가 하나 뽑히게 되니까 어라? X세제곱이네. 내가 원하던 그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뭐라고? 개수가 결정이 됐어요. 난 이것만 알면 되거든. 그럼 끝났어. 6개 중에 5개는 X를 뽑을 거고, 나머지는 X제곱분의 4를 뽑을 거야. 몇 개? 한 개. 끝. 거기서 뭐만? 개수만 살피면 되겠죠? 24.

더 좋죠. 그러니까 그 굳이 이렇게 표현할게. 겉멋이 들어있는 문제풀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X가 있고 안 그래도 복잡한 인생에 R까지 내가 도입할 이유가 지금은 없다고. R을 도입해서 문제가 더 편안해질 거면 내가 R이라는 문자를 도입하겠지만 왜? 굳이? 나는 그저 얘네를 각각 몇 개씩 뽑았는지가 궁금할 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요렇게 집중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얘만 해도 이거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얘만 해도 3점짜리로 어렵게 나온 거고요. 2점짜리로 나올 때는 훨씬 더 쉽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2조차도 3점이에요. 이거보다 더 쉽게 등장을 할 때가 2점이었던 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항 정리는 생각보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야. 수능에서 이런 문제 만나는구나, 그죠? 대단한 거 전혀 없어. 봐봐. 나는 그저 X라는 항만 찾고 싶어요. 그죠? 공은 3X라는 공과 1이라는 공만 들어있어요. 주머니는 8개가 있네요. 그러면 3X라는 공을 몇개 뽑고 싶어요? X의 개수만 알고 싶다면 예, 3개만 뽑으면 돼. 나머지 얘가 7개겠지. 끝났네? 네, 맞아요. 8개 중에서 3X 뽑을 주머니 한 개를 고르시면요. 3X를 한개 뽑고요. 나머지는 1을 뽑을 건데, 1의 거듭 제곱은 어차피 생략 가능하죠. 개수 얼마야? 8, 3, 24. 여러분은 무려 수능 문제의 3점을 획득하신 겁니다. 5초 만에?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 정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구성만 생각하면 돼요. 3x라는 공과 1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8개 있어요. 그럼 그 8개 중에서 3x는 하나 뽑고 나머지 다 7개는 전부 다1 뽑으면 되겠네. 응, 그럼 8개 중에서 3x 뽑을 주머니 하나 고르면 끝나는 거네. 3x가 하나 뽑혔죠? 나머지는 1인데 거듭제곱으로 써봐야 얘는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끝. 8, 3. 정답. 넘어갈게요.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푸는 거. 자, 수능 하나 더 볼게요. 무려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더라가 아니고 최신 수능 문제도 여전히 얘네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이건 이제 2점짜리가 된 거지, 그치? 아까까지는 3점이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 2028 수능부터는 확통이 2점에 배치가 될 가능성은 떨어졌어요. 없어졌잖아. 왜냐하면은 그 2점에는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이들이 두 친구 있어요. 지수 로그 계산이 1번, 2번이 이제 미분해가지고 미분 계수 구하는 거. 걔네들이 워낙 1, 2번에 대수와 미적분해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끼어들, 2점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 그럼 이제는 이항 정리 나오면 또몇 점이라는 거야? 3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X세제곱이라는 공과 2라는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머니는 5개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은 X6제곱만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면 X세제곱이라는 공은 몇개 뽑아가고 싶어요? 2개. 끝.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몇 개겠어? 3개겠죠? 자, 5개 중에서 X세제곱 뽑을 주머니 2개만 골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2를 3번 뽑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수만 찾고 싶어요.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 둘만 곱하면 개수잖아. 10 곱하기 8은 8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항 정리는 도전할 만하죠. 해둘 만하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오늘은 미리 쉬고 쭉쭉쭉쭉 한 판쓰기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소원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본 다음에 한 판쓰기 달려보겠습니다. 소원. 이유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없애주세요.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어와요. 항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느낌을 많이들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글쎄,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닐까?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나도 이 기분의 기억이 나거든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불안한 느낌이 와요. 근데 이게 웃긴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불안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불안해요, 여러분들. 근데 무언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안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데요. 없애주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원이라는 거지만 나는 악한 지니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걸 들어주면은 여러분은 불안함을 없애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반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잖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불안함이라는 것은 사실 공부를 해나가는 것에서 그냥 동반되어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없으면 없다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공부를 하기 시작해봐요, 여러분들. 확통이라는 책을 아예 덮어뒀을 때는 주변에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쉬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막상 내가 시작을 하잖아? 그랬더니 막, 중복조합도 어려워요. 문제는 심지어 막더 어렵게 나온대요. 이항 정리도 어려워요. 뒤로 넘어가잖아? 그럼 막 용어들도 난리 나요. 엄청 어려워요.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얘네의 무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작에 이 책을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왜 지금에서야 시작할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은 다들 이것저것 많이 해놨는데 난 어떡하지? 그때부터 불안함이라는 게 찾아와요. 책을 열지 않으시면 안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책을 덮을 것인가? 그건 아니지. 그럼 불안함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시간과 노력이요. 돌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지려면 그 불안함이 없어질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시간 투자 안 하고요. 그냥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형평성이라는 거에 어긋나. 지니는요? 형평성이 중요해요. 열심히 한 자가 잘해야지. 그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불안함을 없애고 그냥 잘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당연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함을 느끼고 있나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좀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안함이라는 양은 좀 줄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아니까 불안하긴 한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불안하기는 한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설마 잘안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약간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차오를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좀 해봅시다. 우리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경우의 수가 끝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즐겁게 이제 한 판씩이를 쭈루룩 하면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이들이 왜 한꺼번에 묶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소개부터 해봅시다. 조합이라는 친구부터. 조합은 뭐예요? 뽑는 거예요. 그냥 뽑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NC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 아니, 그냥 알개를 뽑는 거예요. 나 그냥 조합하고 있잖아. 뽑기만 합니다. 얘네는 나열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다른 N계에서 알개를 뽑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개수를 뽑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요, 이 조합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조합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알개를 뽑다 보니까 알개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할 거예요. 그게 뭐죠? NPR이죠. 그지? 서로 다른 N계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순열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뽑기만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 나열까지 했죠. 그러면 나열한 수만큼 똑같은 것을 겹쳐서 세워줬기 때문에 나누어 주어야 할 겁니다. 이게 C의 계산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겹쳐서 센 경우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게 조합의 되게 큰틀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나열을 하게 되면 겹쳐서 세워진 것은 나누어준다. 라는 약간 대원칙이 있는 거지, 이 친구는. 왜냐? 나는 뽑기만 할 거니까. 자, 이게 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조합의 큰틀두 가지를 갈 거예요. 누구냐면 중복조합. 얘가 대체 왜 조합이 되었는가? 일단
뜻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뜻은 뭐예요? NHR로 쓸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여기까지는 똑같네. 대신에 알개를 뽑는 것도 똑같아요. 나열 안 해. 뽑기만 하지 나열은 안할 거예요. 대신에 중복이 가능하죠.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C와 H의 가장 큰 차이는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때? 도 가능. 그냥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종류에서 뽑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N개 중에 알개를 뽑으니까 무조건 N보다는 R이 작거나 같아야 되지만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계속 뽑으면 됩니다. 자, 이게 H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알개를 막 나열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각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R 자리를 마련해요. 비교해봐. R 자리를 마련해서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N가지, N가지, N가지, N가지, N가지, N가지, N가지, N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야? 중복 순열이야. 로 계산을 한 다음에 겹쳐서 생경우를 나누어 주어야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 어떤 종류로 내가 모양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 AAAA로 내가 나열을 했어. 이러면 이건 배열이라는 게 있어 없어? 뭐 없어. 안 나눠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어. 그러면 이건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복 순열은 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서 C, R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계산을 당연히 활용은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조합의 계산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여기에는 가짓순이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베이스 계산법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또 오랜만에 적어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왜 필요하냐? 갑자기 뜬금없는 순열은 왜 필요합니까? 자, AAA, B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다섯 개를 서로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한 다음에 겹쳐서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겹쳐서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같은 것들을 배열하는 수만큼씩 내가 겹쳐서 셌기 때문에 나누어 줍니다. 겹쳐서 세워진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대원칙 때문에 가짓순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뭐랑 같냐면, 이 계산이 뭐랑 같아요? 여기다 연결해야지. 여기다 연결하고 있네요. 이 계산이 뭐랑 같아요? 다섯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른다. 다섯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세 자리를 고른다랑 같은 표현이 되어요. 그래서 가짓순과 조합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누어 주게 되는 포인트가 내가 나열하면서 겹쳐지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 여기도 어때요? 나열하면서 중복해서 여러 번센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조합과 가짓순의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얘는 뽑기고 얘는 나열하기잖아요라고 하지만 대원칙 중에 하나 뭐라고요? 겹쳐서 세워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중복 조합입니다. 볼까요? 예시로 봐야지. 그냥 가면 어려워. 예시로 갑시다. 가장 유명한 예시를 쓸까요? 사과, 배, 귤 중에서 다섯 개를 골라. 다섯 개를 고르시오. 중복 가능. 중복 가능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도 쓰냐면 사과, 배, 귤이 각각 다섯 개 이상씩 있다. 그중에서 다섯 개를 원하시는 대로 골라가세요.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배열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갑니다. 갖게 됩니다. 각 종류에서 각각 몇 개씩 필요로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중복 조합의 핵심 표현이에요. 그죠? 각 종류에서 각각 몇 개씩을 가져가고 싶은지가 중복조합의 핵심 표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칸막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죠? 종류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판막이를 설치하시고요. 다섯 개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니까 그걸 공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다섯 개를 전부 다 사과한테 몰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과는 선택 안 하고 배두 개에다가 귤세 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선택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중복 조합을 눈치채게 하는 어떠한 요소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죠? 결국은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공 다섯 개와 칸막이 두 개의 배열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디순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할까? 그래? 연결하면 근데 너안 예쁘면 어떡하지? 못돼, 그지? 연결하면 안 이쁠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죠? 선을 다시 지울 거예요. 안 되겠어. 자, 여러분 연결성을 봤죠? 이제 지웁시다. 멀리서 선을 긋는다는 건 나에게 지금 무리예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가디순을 적용합니다. 총 7개를 배열하는데 5개의 공과 2개의 칸막이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세워지게 되니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왜 C로 계산을 해요? 똑같아. 봐봐. 이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솔루션 2는?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택합니다라고 할게요. 그때 이세 종류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개 필요합니까? 두개 필요합니다. 그럼 칸막이 두 개와 공 다섯 개를 배열하고 싶어요. 총몇 개? 일곱 개를 배열하는데 거기서 어떤 게 들어간 거냐면 그 중에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세요로 간 거야. 다시 7개 중에 공 5개 칸 2개를 배열합니다로 가디슨 버전으로 가시거나 조합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총 7개를 배열할 건데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H로 접근했을 때는 선생님은 맨날 가디순으로 가요. 왜 다른 방법을 사용하나요? 궁금한데 물어보지 않았다면 조합과 가디순의 연결성을 생각을 하셔야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 왔습니다. 중복 조합은 그래서 실제로 뽑기만 한다는 데에서는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디순 순열의 수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조합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고요. 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은 H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건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안 쓸게요. 저는 첫 번째 유형으로 방정식의 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크거나 같다. 아, 이렇게 두 가지. 크거나 같다. 이게 함수도 있고 그냥 숫자도 있죠, 그쵸? 이 둘은 대놓고 나는 지금 중복 조합을 활용하고 있어 라는 것을 눈치채게 하는 요소예요. 그쵸? 자,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전 얘랑 다시 연결하려고 똑같이 써볼게요. XYZ는 모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어때요?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서로 다른 세 종류가 다섯 개의 공을 들고 가져가는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이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선택받지 못하는 종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주는 거죠.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겉옷을 바꿔서 입는 거예요. 그 겉옷을 바꿔 입는 표현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 100가지의 문제가 똑같다는 것을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의미를 알기만 하면,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해,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것들이 있죠? 자연수면.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어떡해? 미리 한 개씩 주세요. 그죠? 그리고 짝수 조건이 있으면. X는 EX 프라임으로 씁니다. 물론 X 프라임은 뭐예요? 자연수. 요런 거 쓰는 거 있었지. 홀수면 어떻게? EY 프라임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쓰고 대신에 그때 Y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문제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그때그때 해결을 하면 되니까 요런 것들은 제가 교재에도 적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팁이에요. 특별하지 않아, 오히려 그래서. 자,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의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 함수가 가장 대표적이라서요. 함수로

한번 써볼게요. 자, 1, 2, 3에서 1, 2, 3, 4로 쏠 거야. 근데 x가 커지면 함수 값은 크거나 같아진대요. 이거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이면 함수 값은 좁은데?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크거나 같다로 써지는 이러한 형태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함수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걸 이제 봐봐. 얘도 서로 다르지. 얘도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는 건데, 아실 거면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근데 서로 다른 세 개가 중복 가능하게 네개 중에서 택하는 거잖아. 3H3가 헷갈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헷갈리시면 무조건 이 H로 가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요. 모두가 1을 싸버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나는 뭐가 필요해요?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의 가장 중요한 건 각각 몇 개의 공을 가져가는가, 각각 몇 개를 선택받는가, 각각 몇 개의 화살을 가져가는가.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 각각 몇 개를 가져가는지가 궁금한 친구들한테 뭐를 설치해주면 돼요? 칸막이 설치하면 돼. 여기도 칸막이 설치하면 돼요. 칸막이 3개에 여기는 공을 3개 받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그림만 그렸더니 나는 바로 6개를 나열하는데 300, 300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로 계산을 해도 결국은 뭐 해야 돼요? 2 더한 7에서 1 뺀 63 해서 이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황은 거의 흡사해요.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고, 중복조합은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항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는 연결성이 있느냐? 조합이라는 연결성 말고는 약간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이항 정리로 따로 보세요. 이것도 네모는 흰색으로 해야지. 이항 정리 따로 끊겠습니다. 조합이라는 큰틀 안에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항 정리는 대체 왜 조합이야, 근데? 봐봐.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일반항을 이용하는 버전을 한번 써볼게요. 일반항을 이용할 건데 A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러면 A를 알게 뽑을 거거든. 이걸 기준으로 가봐.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B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머니가 몇개 있어요?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N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A 뽑을 주머니를 고르시면 된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항 정리의 조건이, 이항 정리가 결국 조합과의 연결성이 보여지는 거죠. N개 중에서 뭐라고? A 뽑을 주머니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B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R은 뭐부터 몇까지? 0부터 N까지 움직이면서 싹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항 정리입니다. 항두 개에 대해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반항을 쓰게 되는 일보다는 어때요? 딱 그냥 봤을 때, 뭐, ex 플러스 1의 7제곱의 x 세제곱의 계수. 이런 식으로 나오지. 문제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개나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각각 몇 개를 가져가는지가 궁금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EX를 몇개 가져가는지만 가져가면, 생각하면 돼. 그럼 EX가 3개 필요하잖아. 자연스럽게 1 가져가는 공은 어때? 나머지 4개를 가져갑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요런 거 써주시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예제를 바꿀게요. 마이너스 1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하기로만 연결된 거를 해봤거든요. 마이너스 어떻게 해? 뒤에가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얘가 3개, 얘가 4개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죠? 그럼 뭐라고 하죠? 7개의 주머니에서 EX 뽑을 주머니 3개를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EX가 몇개 뽑힙니까? 3개 뽑힙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공을 4개 가져갑니다. 라고 하셔서 그중에 개수만 뽑아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네제곱 개수만 뽑아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 이항 정리의 핵심이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끝이에요. 하지만 개념을 공부하는 우리는 어때요?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걸 보게 되죠. 얘의 이름이 뭐라고? 이항 계수요. 그래서 이항 계수의 성질은 제가 오늘은

의도 없이 한번 쭉 적어볼게요. 이한 케이스의 성지. 식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해. 그지? 그냥 외우는 건 아니고요. 기본은 뭐예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이용한다. 요런 것들은 기억을 해줘.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이용을 하는데 x를 오름차순으로 써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첫 번째 식. 개수들의 총합은 어때요? nc0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수들 ncn까지 총합하시면 2의 n제곱이 됩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식 자체가. 자주 보아서 익숙해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은. 사실 얘는 출제빈도는 떨어져요.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이런 식으로 빼기 nc3 이렇게 쭈루룩 가는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가는 거. 그죠? 근데 얘는 왜 나와? 2번은 실제로 본인이 출제가 되신다기보다는 이 둘을 이용한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더하면서 우리는 뭘 얻어냈죠? 3번. NC0 또는 짝수들의 합은 2의 n제곱의 절반이니까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식과 네 번째는 NC홀수들의 합. 거봐, 여러분, 나랑 지금 한두 번만 써봐도 2의 n-1제곱 되죠. 이 식들 자체가 생각보다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한계수의 성질은 처음 배울 때는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친해져서 얘네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확장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출제 빈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그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파스칼의 삼각형. 삼각형까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출제 자체는 뭐라고? 얘가 제일 높아요. 그냥 이항 정리 그 자체가 많이 나오지만 이항 정리 안에 얘네들은 뭐 파생되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기본으로 해서 쭈르륵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파스칼의 삼각형은 a 더하기 b의 n제곱 꼴에서 나오는 그 계수들을 쭈르륵 나타낸 겁니다. 뭐 있어? 1c0, 1c1, 2c0, 2c1, 2c2 이렇게 진짜로 3c0, 3c1 3C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만약에 여러분이 파스칼의 삼각형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만큼만 써. 한 10초 걸릴 걸이 정도 쓰는 데는. 그죠? 그러면 자주 나오는 거 말고 쉬운 거 먼저. 아니, 자주 안 나오는 거 먼저 할까요? 하키스틱 법칙이 뭐였어요? 끄트머리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슉 이렇게 더하면 누가 나온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 나오는 거. 요게 하키스틱 법칙. 또뭐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요렇게 내려오면서 끝나는 거.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슬쩍슬쩍 그림으로만 그렸습니다. 우리는 뭐로 갈 거라고 했죠? 위에 층에 있는 두 연속된 수를 더하게 되면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래 층에 있는 그큰 수를 쓰는 것. 요식을 다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층에 연속된 두 수고 위에 층에 있고 연속된 두 수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이용하면 전부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대단한 거 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한계수의 성질할 때 제가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차피 계속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두 번째 식이 있었고 어디서든 많이 쓰였어요. ncr과 ncn-r이 같다는 거. 이거 이용을 하시면 양쪽 좌우가 대칭성을 갖죠. 그게 어디에도 중요하냐면 얘한테도 중요해요. NC0과 NCN이 같고요. NC1과 NCN-1이 같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가운데를 딱 잘라내도 좌우 대칭이 돼요. 그치?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리해서 외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고요. 식으로 한 번씩 쭉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중복조합이 가장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중복조합을 눈치채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인데요.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왜 가디순으로 이용을 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가디순이 조합 세상에도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조합을 계산하는 그 방법 안에 가디순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꼭두 종류만 있으면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3팩, 2팩으로 나누어주는 거나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B가 들어갈 자리 또는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가디순의 계산법이 조합을 얘기할 때에도 한번더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던 건 분명히 조합과 순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열하면서 겹쳐서 세워진 것을 나누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겹쳐서 세워짐. 하지만
중복 조합.

0: 수녀과 중복 수녀는 연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각자 도생이 서로가 편안하니까. 중복 수녀는 중복 수녀대로 각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게 편했고요. 중복 조합은 중복 수녀로 생각한 것들에서 각각의 배열이 다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겹쳐서 세워지는 수가 알페토리얼씩 잇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구성인지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림으로 생각을 했지. 각각 몇 개인지 종류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N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종류로 생각을 해요. 칸막이는 뭐예요? 종류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입니다. N 종류를 구분지으려면 칸막이는 N-1개가 필요하니까 요런 흐름을 타고 문제들을 쭉 풀어왔습니다. 생각만큼 내용이 많지 않고요. 사실 여기 파트는 중복조합, 이항정리, 연결성이 되게 많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조합이라는 큰틀 안에서 볼 때, 뽑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정도랄까? 근데 요 각자에 대한 내용들로 문제 나오는 것들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경우의 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10 12강부터는 확률 내용을 다시 같이 나아갈 거고요. 같이랑 다시를 같이 말할 뻔했지 뭐야. 확률부터는 다시 또 조금 쉬워지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셨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한번 스르륵 보시면서 전반적인 내용들 내가 다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시고요. 한판 쓰기 했던 것도 꼭꼭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많이 하고 싶은가 본데? 저랑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차분하고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2강입니다. 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글의 주제 풀고 오셨겠지만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조금 할 만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잘 섞여 있죠. 그래서 오늘 쉬운 문제, 좀 괜찮은 문제들, 여러분이 풀기 괜찮았던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선생님 설명드릴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어내야 되잖아. 어려운 문제는 또 쉽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트잇으로 오늘 중요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뭐가 중요합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코어 잡기 배우셨죠? 그래서 코어 잡기를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동화까지 갈 거거든요. 자동화라는 것은 진짜로 내가 생각 안 하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동화거든요. 근데 아직 자동화까지 완료하기는 지금 아직 멀었고요. 연습을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룹핑이라고 해서 드디어 글이 읽히는 순간을 선생님은 그룹핑이라는 툴로 가르칠 건데 이 툴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다룰 문제들부터 확실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짚어봅니다. 오늘 뭐 다룰 거냐면요. 네 문제. 마찬가지로 2, 3, 4, 5번을 다룰 건데 카테고리 어떻습니까? 교육, 학습, 과학기술, 언어, 소통, 예술, 문화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 카테고리 선생님이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카테고리를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어? 일단 익숙해지라고. 의식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카테고리도 풀어냈구나 그냥 익숙해지면서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처음에 타입 코드가 뭐였죠? 우리 유형 전략이었잖아, 그치? 전략이 복잡하면 안 돼. 굉장히 심플해야 돼. 왜? 실전에서는 생각 안 나.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글의 주제 타입 코드는요, 주제 찾기라는 것은 결국엔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데 대의라는 것은 큰 뜻이야, 큰 뜻. 오케이? 클 때에다 뜻의를 쓰는데 큰 뜻은 누구 뜻이야? 필자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지문을, 이 글을 쓴 사람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강조 드리는 겁니다. 필자의 뜻은 어디 있겠어? 지문에 그대로 근거로서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MI를 맨날 맨날 할 거거든요. MI 찾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MI 찾기 어떻게 했어? 결국에는 코어 잡기야. 그러면 코어로 소재와 특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특성 잡아가시면서 MI로 연결지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재와 특성을 근데 말하긴 하는데 얘를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입 파악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재진술을 잡으셔야 됩니다. 재진술, 별표. 자, 재진술이라는 것은 앞에서 한 말을 같은 표현이 아니고 다양한 표현으로 구사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재진술이라 하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 이걸 잡으셔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진술을 잡기 위해 선생님이 리딩 툴을 설명해 줄 건데 리딩 툴 요거 소재와 특성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재진술을 잡기 위한 리딩 툴로 오늘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했어? 코어 잡기. 이거는 변함없어요. 소재와 특성을 잡는 것, 똑같이 동그라미 하세모로 잡아갈 거면서 두 번째는 얘네가 반복돼서 재진술이 될 겁니다. 이걸 잡는 걸 그룹핑이라고 할 겁니다. 그룹핑에서 그룹이 뭐야? 같은 편이란 뜻이거든요. 얘 소재랑 같은 편이 여기 있네? 잡아가는 거야. 이 특성이랑 같은 말하는 게 여기 있네? 이걸 바로 그룹핑이라고 지정할 겁니다. 우리 오늘 C, G까지 배워갈 거거든요. 자, 그룹핑 개념은요. 소재와 특성을 다양한 표현으로 재진술합니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글은 나오지가 않아요.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될 겁니다. 재진술된 표현을 같은 그룹으로 연결 짓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게 바로 주제 찾기의 핵심입니다. 자, 3등급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게 이 재진술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3등급 이하 친구들의 독해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다 따로 놀아. 다 얘 따로, 얘 따로 다 튕겨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여기서 말한 거 여기로 내려왔네. 여기서 말한 거 여기로 내려왔네. 이게 바로 그룹핑입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잡으면서 드디어 글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C, G까지 나갈게요. 자, 그룹핑 갑니다. 일단 주제 찾아볼게요. 22페이지입니다. 자, a feeling of isolation. Isolation 하면 고립이죠. 고립감입니다. 고립감이라는 것은 emerge,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나타난다는 뜻이죠. 고립감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은요 쉽게 어디로 발전하냐면 lonely silence에서 외로운 silence는 뭐야? 침묵이죠, 침묵. 침묵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립감이 있으면 이제 침묵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얘가 첫 시작점이네. 이렇게 한번 써볼까?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if라는 조건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이 발생할 거야. 얘가 시작점인 거야.
됐어? 만약에 학생들이 cannot sense the presence of teachers and peers. 어떤 걸 감지할 수 없어? 어떤 존재야? 선생님과 동료들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면. 이게 뭐야? 바로 고립감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때 고립감이 발생하면서 침묵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됐죠? 자, 그러면서 뭘 포함하면서 이 존재라는 것은 존재감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뭘? faces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지금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걸 볼 수 없어? 얼굴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배경도 모르고 그다음에 welcome activity 어떤 환영하는 이 그 활동들 있죠. 이런 것들도 받지 못하고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가이드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인도되지 못하냐면 너네 서로 상호작용해 라는 것도 없고 그런 가이드도 없고 그다음에 N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이 지금 encoding 뒤에 계속 병렬 구조 이어가고 있죠. 마지막에 not understanding clearly 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What to do, 뭘 할지 during a course of study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뭐 할지도 그런 이해도 못하는 그걸 다 포함해서 뭐가 된다? 뭐가 없다. 결국에는 이 존재감을 못 느낀다. 됐어?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존재감을 못 느껴. 그렇죠? 선생님도 없는 것 같고 친구들도 없는 것 같아. 그때 이제 고립감이 나와. 고립되면서 침묵이 지금 유발된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침묵이 계속 이제 유발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면 A study에서 어떤 연구를 지금 도입하죠. 그래서 어떤 분에 의한 연구가 지금 나왔는데 이 학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학자에 의한 연구입니다. 자, 대학원 프로그램을 연구해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어떤 대학에서 demonstrates that 에서 이게 입증

입증한 바뭘 입증했는지 잘 보세요. 결국엔 연구를 가져왔다는 것은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걸 연구로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됐어? 자, 어떤 그 입증을 했냐면 학생들이 진짜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서로한테 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자, 지금 무슨 얘기 나왔냐? 앞에 거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은 지금 뭐가 있었어? 지금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재감을 인식을 못했어.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해. 그러면서 뭔가 고립감이 느껴져. 그치? 그러면서 이게 뭐로 발전한다고 그랬어? 결국에는 이게 침묵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많은 학생들입니다. Virtual Class. 여러분, Virtual Class라는 것은 온라인 클래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의 어떤 수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의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너무나 조용해 보인다면, 너무 조용해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내려온 거야? 그대로? 이 침묵하는 상황 아니야?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립돼서 침묵하는 상황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 quiet라는 것은 앞에 어디서 나왔어? 사실은 silent, silence가 그대로 내려온 거지. 이게 바로 그룹핑입니다. 아까 이미 봤던 거 있네. 자, 일단은 이제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 quiet하면 다른 사람들도 might be influenced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by this norm. 자, norm이라는 것은 규범이니까 이 규범은 뭐야? 여기서 조용한 규범이겠죠. 나도 조용히 해야겠구나. 상호작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and instinctively practice. 여기서 practice는 연습이 아닙니다. 실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norm. 나도 조용히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norm을 실행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럼 결국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네. 다른 애들 조용해? 나도 조용해야겠네? 라는 지금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 아니야? 존재감도 인식 못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침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번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커진다는 거야. 영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남들도 침묵하게 만든다라는 특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코딱 잡고. 그러면서 애덤스라는 사람이 또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뭘 연구해봤냐면 이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해본 것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뭘 보여줬냐면, 이번에는 다른 연구가 나옵니다. 학생들이요. 근데 어떤 학생이야? Who try to share ideas. 해서 그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without 뭐가 없습니까? Receiving any peer response. 어떤 동료의 반응을 받지도 못한 겁니다. 잘 보세요. 동료의 반응을 받지 못한 거에 밑줄 그어볼까? 이게 뭘 의미해? 내가 뭔가를 온라인 클래스에서 발표를 했어. 근데 아무도 나의 발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이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하는 게 뭐가 그대로 내려온 거야? 남들이 다 조용한 상황 아니야? 이게 바로 그룹핑입니다. 오케이? 갑자기 이제 왜 반응이라는 게 나오지? 왜 반응이 없다는 게 나오지? 하면은 이거는 그룹핑을 못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핑에 의해서 지금 논의를 한다면 남들이 다 나한테 반응을 안 해준다는 것은 모두가 침묵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 easily feel devalued 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자, 뭘 느끼기 쉽습니까? Easily feel valued, devalued. Devalued는 devalued에 de가 붙었기 때문에 평가절하된다는 뜻이겠죠. 내가 지금 가치가 절하되는 느낼 느낌,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들고, and become reluctant to. Reluctant는 꺼리다는 뜻이죠. 뭘 꺼립니까? Contribute again. 다시 내가 기여하는 거. 기여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게 그대로 내려온 것이. 이게 그룹핑입니다. 나 다시 발표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는 발표 안 한다는 것은 뭐야? 남들이 침묵하면 나도 그거에 영향받아서 나도 이제 침묵해야겠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나는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기여를,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앞에 있는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영향력이 커진다, 이 침묵이 번진다라는 거, 나 이제 나도 말안 해야겠다라는 거랑 같은 말.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그럼 계속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남들이 침묵하고 뭔가 반응을 안 해주면 그 침묵이 계속 확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할때 분명히 표현하고 말 같은 걸잘 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이 어떤 수업에서 자주자주 뭘 경험하면 this unpleasant feeling, 이 this가 이미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어떤 감정이야? 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 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도 뭐야? 내가 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침묵하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이런 침묵을 겪으면 결국에는 이것도 어디에 그룹핑해야 돼? 남들이 침묵하는 거지. 내가 벽에 대고 말하는 거 반응이 안 오는 거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End up ing는 결국 뭐뭐하다는 뜻이죠. End up being as silent. 해서 그들은요, 뭐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똑같이 silent, 조용하게 된다. 결국에는 그들도 조용하게 된다라는 거 마치 누구처럼 as all the others.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하다라는 게 뭐야? 영향력이 커진단 말이랑 그대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MI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감이 인식이 안 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침묵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침묵이 계속 번져 나간다라는 게 MI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as 보이시잖아. as을 그냥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그냥 넘어가셨으면 이제는 조금 선생님 잡아드릴게요. 앞에 as와 뒤에 as가 좀 다르거든요. 앞에 as는 부사야, 부사. 그래서 꼭 그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silent를 강조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강조를 두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또한 결국에는 뭐가 된다? 꼭 그만큼이나 조용해진다. 그러면 그들도 조용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뒤에 s는 우리가 하는 그 뭐뭐만큼이라는 접속사 역할합니다. 선생님 접속사면 주어 동사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동사가 안 보이는데요.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All the others are silent가 어차피 반복 피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니까 그냥 생략했겠죠. 그래서 이 뒤에가 뭐뭐만큼입니다.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어떤 피고 대상을 갖고 오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얘네도 조용해진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as는 앞에 as에 좀 포인트가 있다는 거. 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꼭 그만큼 얘네도 조용하더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일어났을 때는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좀 지속이 됐을 때 less 지속하다. 지속되다. The atmosphere of the class. 이 클래스의 분위기 자체가 뭐로 발전할 거냐면 collective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집단적인. inertia는 타성, 무력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집단적인 무력감 어디서 나왔지? 영향력이 커진다. 상대방한테 계속 영향을 받는 게 우리 학생들이잖아. 이게 그대로 집단적인으로 간 거죠. 영향력. 뭐가 침묵의 영향이 확대된다라는 거 그대로 그룹핑이 된 겁니다. 자, that is not easily mended. 이게 근데 쉽게 고쳐지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조용한 클래스는 계속 사람들이 조용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단톡방이 있으면 그 단톡방에서 누군가 뭔가 말을 했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다 대답을 안 해. 그러면은 나도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색해지고 그럼 나도 말을 안 하고 누구든지 말을 안 하는 죽은 난톡방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뭘 말하고 있어? 누군가가 침묵하면 그 침묵이 계속 번진다라는 게 MI겠지. 그대로 계속 그 말만 했으니까요. 자, practical voice 잘 보세요. 이 주제 선지의 특징이 있는데 끊어봐. 앞에 명사구가 나오고 뒤에 수식어구가 나오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됐어. 패턴을 분석해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수식어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어차피 명사구를 수식할 건데 명사구가 잘못되면 이미 탈락입니다. 됐어. 이게 스피드와 정확성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봐봐. 이게 실용적인 방식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니지. 그러면 얘 X치고 시험장에서는 안 보고 넘어가는 거야. 수식어구 안 봐도 돼. 이게 완전히 틀렸으면. 이해됐습니까? 뒤에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뭘 다루는 거냐면 조용한 학생들을 다루는 겁니다. 다루는 방법들 어디에서 가상 수업에서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자, 2번 The role of silence 이게 역할이었어? silence의 역할인가? 침묵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단점을 말하고 있는 거네. 퍼지는 어떤 상황들. 근데 이게 efficient learning strategy 이게 효율적인 배움의 전략이었어. 전혀 아니죠. 탈락. 다음에 보시면 How the absence of interaction에서 어떻게 interaction의 부재가 leads to. leads to라는 것은 뒤에 결과가 와요. 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니까. 앞이 원인입니다. 그럼 인과관계 만나볼까? interaction이 없어.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 collective silence in class. 우리가 발견한 핵심어 다 있네. 집단적인 침묵이 나온다. 아까 뭐였어? 존재감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야. 이 자체도 그룹핑입니다. 결국에는 재진술이 선지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게 콜렉티브한 사일런스. 결국에는 전체가 다 집단적으로 조용해지더라라는 거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너도 조용해. 그냥 나도 그냥 조용하고 있을란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는 겁니다. 자, 왜 도대체 학생들이 디스잉게이지에서 벗어나는가? 참여를 안 하는가? 근데 학생들이 참여 안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When interrupted by articulate peers에서 말 잘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방해받았을 때말 잘하는 동료에 의해서 방해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죠. 그다음에 어려움들입니다. Enhancing peer interaction에서 동료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강화하는 게 어려운 점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혀 무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재는요, 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침묵이었죠. 특성은 뭐였어? 집단적인 타성으로 발전하더라. 누군가가 침묵하면 계속 그걸 따라하면서 서로서로 영향력을 주는 게 학생들이니까.

집단적 타성으로 발성하더라. 자, 발전하더라.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부재가 학생의 외로운 침묵을 집단적 타성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게 그대로 MI로 가고 정답으로 이어졌겠죠. 좋습니다. 3번 갑니다. 23쪽. 자, 인간의 전문성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면, 복잡한 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Implicit knowledge, 꼬가라대. 자, 주어져 있거든요. 암묵적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암묵적인 지식이 뭘까?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안에 갖고 있지만,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어찌저찌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게 암묵적인 지식이거든요. 이 암묵적인 지식 위에서, 이 전문성이 쌓이는 건데, 근데 그 지식은요, 우리가 얻는 겁니다. 어디서? With practice에서 연습을 통해서 얻죠. Over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What we call experience.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부른다. 언제? 이 직업을 지원할 때, 이거 뭐죠? 이력서란 뜻이잖아. 그 직장의 이력서를 읽을 때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연습한 것들이 되겠죠. 연습을 통해서 얻는 게 뭐다? 바로 암묵적인 지식인데 그 지식이 위해서 전문성이 쌓인다. 자, 뒤에 보시면 그게 이제 진실입니다. 뭐에 대해 진실이냐면 모든 직업에 대해서 진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from 나왔고요. 그다음에 뒤에 to 있네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모든 직업군을 나열하고 있죠. 자, 시험장에서는 이런 직업군의 나열들 볼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는 게 강약 조절하는 거야. 어차피 나열이잖아. 그럼 뒤에 그냥 뭐 건축가, 헤어드레서 보자마자 아, 직업들이 나열됐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아껴주시고요. 자, 드레서부터 뭐 뮤지션, 리더십 코치들, 그다음에 세일 스태프들, 판매 사원들,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어떤 직원들까지도 아무튼 모든 직업에서 이렇게 암묵적인 지식을 통해서 뭐가 있다? 전문적인,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실게요. 자, 데이터를 통해서 유도되는 머신,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머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는 머신을 말하겠죠. 그런 기계가 머신 러닝들을 말하겠죠. 그 기계 학습들은요, offers 어떤 걸 제공하냐면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야? 지금 투가 기회를 설명해 주면서 포착하고요. 이러한 종류의 implicit knowledge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operationalize는 뭐냐면 운용하다라고 해서, 운용하다는 쉽게 말하면 그냥 써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운용하다, 써먹다. 요런 표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 써먹는 거를 지금 기회를 가지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어떤 걸 써먹는 거야? 이것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야? 앞에 있는 implicit knowledge를 뜻하겠죠. 이것을 어떻게 써먹는 거야? 더 좋은 decision making. 내가 경험, 이 의사결정을 할때 이걸 잘 써먹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코 한번 잡아볼까?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 암묵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코딱 잡아야 돼. 우리한테 소재는 암묵적 지식이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찌어찌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이게 특성도 나왔거든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드리븐 머신 러닝이 이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대.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회야? 이 지식을 포착하면서 이걸 써먹을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가시면, 그래서 AI가 이렇게 지금 또 등장하면서 생성형 AI 모델이 어디서 내려온 거야? 이 데이터 드리븐 머신 러닝, 이 생성형 AI로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룹핑 해주면서 이게 are an excellent case in point. 이게 정말로 딱 맞는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딱 맞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서 자, 이 트레인드 된다고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는데 어떻게 훈련되는 거야? 트릴리언은 1조거든요. 그러면 하퍼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1조의 절반이면 5천억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5천억 개의 어떤 단어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습을 위한 그 트레이닝을 위한 텍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단어를 학습을 하면서, 근데 그걸 뭘 포함하는 겁니까? Everything from books and manuals and Wikipedia에서 그 저기, books부터 manual부터 Wikipedia까지 완전 진짜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하면서 그들은요, ingest 뭐 하는 겁니까? 주입하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wealth of는 아주 많은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아주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About the world.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어? AI가 이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하면서 계속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근데 어떤 지식입니까? Without such knowledge being expressed in obvious rules.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일단은 구조 한번 보시면, without,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지. 근데 여기 뒤에 동명사 나왔거든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러한 지식들, 지식을 얻긴 해요. 근데 이러한 지식들이 뭐 하지 않은 채, 뭐 하지 않은 거야? 표현되지 않는데, 굉장히 이렇게 명확한 룰로는 표현되지 않은 채. 그럼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별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식을 얻긴 해. 근데 이 지식이 명확하게 표현은 안 돼. 이거 어떤 지식이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게 바로 암묵적인

지금 나아갔고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as an analogy. analogy는 지금 비유라는 거죠. 비유 한번 해볼게 하면서 글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뒤에 가시면 우리 쿠킹 한번 생각해보자. 요리 한번 생각해보면 레시피 요리법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스텝 바이 스텝 우리한테 차근차근 다 알려주죠. 첫 번째로 뭐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고 다 알려주는데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그것들, 이 레시피들은요, leave out, 뭘 빠뜨려 놓은 거냐면 certain step, 어떤 특정한 스텝은 빠뜨려 놓습니다. 자, leave out은 제외하다. 빠뜨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스텝을 빠뜨리냐면 their authors consider 그들의 이제 그들 그 레시피를 쓴 작가들이잖아. 이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너무 확실하고 명확하고 사소하고 아니면 너무나 썰어 뭐 하는 거야 미묘해 가지고 좀 언급하기에 좀 뭐하다. 언급하기에 너무 미묘하다.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한다는 거지. 여기서 구문 좀 보시면 consider 뒤에 목적어 지금 없는 거 보이시죠?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나가서 목적어가 빠져나간 거죠. 여기서 steps가 원래 있었겠죠. 그 스텝들이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쓰기에는 좀 너무 뻔한 이런 것들이 생략됐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이 생략된 게? 이게 바로 implicit knowledge겠죠. 왜?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써주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implicit knowledge 라는 것으로 지금 재진술된 거죠. 자, 뒤에 가시면 그러나 one carefully reads에서 between the line, 지압, read between the line 뭐냐면 행간을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라인이라는 것은 쓰여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읽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고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읽어낸다면, 근데 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레시피의 행간을 읽어내면 implicit knowledge가 can be accessed, 뭐할수 있다? 접근될 수 있다. 결국에는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다. 라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계속 소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implicit knowledge가 뭐가 있을까? 요리할 때. 예를 들어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노릇하게 색깔 막그 코드까지 여기 써놓은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 노릇하게라고 이렇게 말해놓으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싶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implicit knowledge는 다 생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that's how. 그것이 바로 generative AI, 생성형 AI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뭐야? 이 행간에 생략을 해놓고 그 행간을 읽는다는 거. 행간 안에는 implicit knowledge까지 접근하는 것이 AI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왜 이것이 a step change에서 여기서 말하는 step은 step by step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비약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껑충 뛰는 걸 여기서는 step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주 비약적인 변화입니다. 뭐로부터? From what came before it. What came before it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떤 것으로부터 왔은 것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이시 가리킨 건 계속 AI겠죠? AI 이전에 왔던 것들, AI 이전의 것들보다 비약적이게 된 이유가 뭐다? AI는 뭘, 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암묵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는 거그 이면의 의도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AI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암묵적 지식은 AI가 학습할 수 있고, 그게 바로 AI가 이렇게나 발전한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겠지. 결국에는 주제가 계속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정답 골라볼게요. 자, 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지? decline. 이게 뭔가 쇠퇴하는 내용이야? 전혀 아니거든요. 쇠퇴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쇠퇴하는 거냐면 reliability.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웃풋의 결과물에 있어서 generative AI가 만드는 결과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전혀 관련 없고요. 자, challenge 어려움입니다. 근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틀렸죠. 됐죠? 어떤 걸 지금 포착하는 거야? 서러운 뉘앙스에서 뉘앙스, 어떤 미묘한 뉘앙스를 캡처하는 게 어렵다. 인간이 글쓴 거에 대해서 AI가 캡처가 어렵다? 아니, AI가 학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AI가 발전한 이유 아니었어? 전혀 챌린지가 틀렸고요. 자, 필요성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뭘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전문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습의 필요성 전혀 아니고요. 자, 4번. Importance of maintaining AI credibility. 자, 보세요. 어떤 중요성이냐면 AI의 신뢰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AI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성 자체가 아닙니다. 뭘 통해서? Massive, 엄청난 데이터 트레이닝. 전혀 틀렸고요. 5번, Ability, 어떤 능력입니다. Generative AI의 능력이야. 뭐 하는 거야? 포착하고 운용하고 써먹는 거죠. 뭘? Implicit Knowledge. 어때? 그대로 있지. Implicit Knowledge를 AI가 포착하고 써먹을 수 있다. 찾은 거 그대로네. AI가 학습하고 운용할 기회가 있다. 정답 5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소재, 암묵적 지식. 암묵적 지식이 뭐야? 말로 딱 표현 안 해도 그냥 알고 있는 거. 이것들이 특히나 생성형 AI가 포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죠? MI는요, 인간의 전문성에 깔린 암묵적 지식을 생성형 AI가 포착하는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갑니다. 24페이지.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4번 문제를 같이 가져온 게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비교하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똑같은 silence야. 얘도 침묵이자 뭔가 정적.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첫 번째 풀었던 문제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로 쓰였잖아요. 그렇지? 모두가 침묵을 해버리는. 근데 여기서도 그런지 한번 보자고. 됐어? 자, silence creates rhythm. 여기부터 리듬을 만든대. 근데 그것은요,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spect.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뭔가 기반이 된다고 표현했거든요. 어떤 기반이 되냐면, 사운드의 기반이 됩니다. 모든 스피시의 사운드의 기반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듬이라는 것은 implies life. 어떤 걸 함유하냐면, 내포하냐면, 어떤 생명이라든지 agency. agency는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율성. 그리고 possibly intention, 어떤 의도도 얘가 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 했지? 일단 소재는 딱 잡아야 돼. 이 정적. 소리가 안 나는 정적입니다. 침묵하는 거. 이게 리듬을 만들어낸대. 근데 그 리듬은 너무너무나 우리의 모든 생명체한테 다 중요한 겁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삶이나 자율성 이런 것들 의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음악의 리듬을 생각해봐도 그 사이사이에 침묵이 들어가는 거니까 리듬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짝짝짝짝짝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그 사이에 아주 짧게라도 뭐가 있어? 침묵이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냥 짝 이렇게 가겠지, 쭉 가겠지.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을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침묵 또는 정적, 이게 리듬을 형성한다. 근데 이 리듬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펀더멘털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좋은 걸로 그려지는 겁니다. 부정어 아니거든요. 뒤에 가시면 it does this.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뭘 가리켜? 앞에는 침묵이겠죠. 이게 정적이라는 것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 뭐야? 반대 비교 한번 쳐볼게요. Create rhythm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명사를 그냥 넘기면 안 돼. 독해력이 느는 단계에서 뭐가 꼭 필요하냐면 연결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됐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Both by. 자, both by and by 보이십니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by ing 뭐함으로 써? Defining the pattern of sound에서 소리의 패턴을 딱 규정하고 또 뭐함으로 써? Anchoring은 고정시키는 거죠. 닻을 내린다는 뜻이니까 뭘 고정시키는 거냐면 여기가 좀 어렸을 겁니다. 하나의 끝쪽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Continuum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선상이잖아. 어디에 연속체냐면 intensity 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면 강도의 그 연속체에서 끝부분을 고정시키는 거는 그러면 침묵은 어디겠어? 0이겠지, 0. 됐어? 기준선이 되면서 이 0이 있기 때문에 100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 침묵이라는 것은 기준선이 돼서 이 강도가 침묵이 있기 때문에, 이 침묵부터 0이 있기 때문에 1, 2, 3, 4, 100까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기준선이 된다. 그러면서 이 능력 있는 이 연기자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스피커, 이 대중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 발표를 하는 사람들은요, best friends with silence.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침묵을 잘 이용한다라고 나왔습니다. best friends고. using it.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강조도, 그리고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변주를 하고, 그리고 의미를 증폭하려고. 그럼 결국에는 뭘 말하고 있어? 이게 이만큼이나 침묵이 뭐가 있다? 기능도 많다. 라는 특성을 말하고 있지. 됐어? 한번 잡아볼게요. 정적은 리듬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강도의 기준이 되며, 그다음 뭐도 된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다 잡고 있습니다. 자, 코어 잡았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어. 가장 흔한 실패가 있는데 내가 지금 inexperience는 뭔가 이 노련하지 않은, 그쵸? 초보자, 경험이 없는, 그리고 특히나 많이 두려움을 겪는 대중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 발표자에서 많이 봤던 가장 큰 실수,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여기가 주어겠죠. 이게 뭐냐면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운 거야. 내가 초보 발표자인데 사일런스, 뭔가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 내가 말을 조금이라도 멈추면은 사람들이 내가 좀그 긴장한 걸로 보이겠지라고 해서 더 떠는 겁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야?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들한테 뭘 유발하는 거냐면 fill every available moment에서 채우는 겁니다. 모든 이용 가능한 순간들을요, 뭐로 채우는 거야? 빨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채우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filler words에서 그냥 껴 들어가는 단어로 채운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어떤 침묵이라든지 정적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적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서 탑 세일스 퍼슨. 근데 이제 이거랑 대비해서 진짜로 물건을 판매를 잘하는 판매왕은요. 또 나왔네. as 나왔지. 쌤 이거 했죠? as. 뒤에 as 있거든요. 쌤 뭐라고 했어? 이 앞에 as에 힘을 줘서 읽으셔야 돼. 앞에 as에. 됐어? 꼭 그만큼이나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skilled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 뭐에 통달한 거야? 이 silence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마치 뭐처럼이나, 이거는 그냥 뭐만큼 비교를 갖고 온 거예요. 뭐만큼, 이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만큼, 멀티는 메스를 든 의사 선생님만큼. 그 말은 진짜 메스를 든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해주는 것처럼, 이 정말로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 사일런스를 잘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Especially when it comes to 어디로 도달했을 때, to the close. 지금 close라는 것은 닫는 거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거래를 할 때, 지금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 거래의 거의 끝에 다가갔을 때, 특히나 뭘 잘한다? 침묵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초보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래가 끝날 때까지, 아, 그래, 사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사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막 닥달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겁니까? 라고 하고 여유롭게 침묵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이 사람 좀 자신감 있네? 어? 사야 되나? 아, 그래, 사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침묵의 순간. 맨 마지막 close의 순간을 잘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침묵으로. 좋습니다. 자, the same goes for. 그리고 똑같은 게 elite negotiator에서 협상가한테도 적용된다. 뭘 이용한다? 침묵을 잘 이용한다. 아, 전문가들이 침묵을 이용한다는 내용이구나. 침묵은 여기서는 긍정. 좋은 거. 자, 침묵은요, 그래서, one of the main reasons에서, main reason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reason이야? speaking이 그렇게나 강력한 이유입니다. 뭐보다 writing보다. 왜? speaking에는 침묵이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speaking이 강력한 이유가 된다. 이것도 하나의 특성이지. 아,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침묵을 쓰는 건 어려우니까, 이 말하기에서 침묵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스피치를 하거나 발표를 해보는 사람들이 알듯이 이 Silence of Impressed Awe에서 이거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래서 감탄을 받은 경외감의 어떤 Silence와 그 다음에 또 Disengaged 뭐 하는 거야? Engaged는 참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흥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참여를 안 하고 흥미를 잃어버린 Boredom, 뭔가 지루함. 그런 측면의 고요함도 있겠지. 이게 완전히 사운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경외감에 아무 말, 할 말을 잃어버린 그 조용함, 고요함과 그다음에 아, 지루해. 이 고요함은 차원이 다르다. 즉, 고요함이라는 것은 동질적인 게 아니다. 뭘 말하고 있어? 고요함도 다 다른 종류가 있다. 즉, 다양하다. 아, 고요함이라는 것은 또 다양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구나. 질적으로 다 다르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소재와 특성 다 이렇게 찾아봤고요. 정답으로 그냥 매칭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Effective strategies. 우리 지금 여기에 막 전략 하나, 두 개가 있었어? 여기부터 이미 틀렸습니다. 근데 남을 설득하는 거? 뭐 없이, 스피킹 없이. 아니, 우리 지금 스피킹에서의 침묵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는 겁니다. Rhythmic sound patterns. 사운드 패턴을 이해하자. 다른 종의 사운드 패턴 이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핵심어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정적, 침묵이 있어야 돼. 자,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란 뜻이죠. 중요성과 다양한 functions, 기능들입니다. 뭐의 기능? silence. 어때? in speaking. 완벽하지 않습니까? silence 우리의 소재 그대로. 했어? 그다음에 중요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이라는 거. 앞에 다 나왔지. 중요성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며. 펀더멘털하다며 그것들이 뭐 했어? 시그니피컨스로 재진술된 거야. 이게 뭐야? 그룹핑이야. 아, 정답 선지에서도 그룹핑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좀 깨달으셔야 되고요. 다음 various function, 다양한 기능이 있다 아까 했습니다. 다양한 기능. 여기 정답 3번. 자, 중요성입니다. staying silent while actively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을 들을 때 조용하라. 아니, 말할 때 조용함을 말하고 있고요. 자, common mistake. 이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흔한 실수로 말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예시로 하나 든 거고, 이게 전체적인 주제는 아니죠. 흔한 실수들입니다. 스피치 중에. 뭐에 의해서? 이 정적의 두려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실수들, 이게 주제가 될 수는 없죠. 한번 언급은 했으나, 이런 걸 수고하는데, 언급한 것이 주제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됐죠? 자, 주제는 모든 걸 포괄하셔야 돼. 정답 3번. 좋습니다. 소재는요, 정적이고요. 특성은 말하기에서 다양한 기능과 중요성이 있다. 리듬도 만들어내고, 그쵸? 그래서, 메인아이너는요, 정적은 말하기에서 리듬, 강조, 충격, 변화, 의미, 부연 등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한다가 메인 아이디어였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단어 외울 때, 이 단어는 플러스야,
이 단어는 마이너스 단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 이게 위험한 이유가, 사일런스 같은 거를 침묵?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외

배우기에는 첫 번째 지문에서는 안 좋은 거였지만 두 번째 지금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는 이 정적이 또 플러스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뿔마로 이렇게 완전 이분법적으로 외우기보다는 필자가 진짜 하는 말에 집중해서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좀 강조드립니다. 자, 갑니다. 그다음에 글의 주제 25쪽입니다. 요거 좀 어려웠을 거거든요.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제대로 파악해 볼게요. 주어진 거는 디지털,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시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디지털 세계의 그 디지털이 아니고 여기서는 손가락의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을 향한 구심성의 이런 단어도 주어져 있네요. 갑니다. 자, liberation은 이 해방인 거죠. 그쵸? 어떤 해방이냐면 손의 해방입니다. 이것의 가장 주요한 walking related function,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발로 걸었을 때 생각해 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걷기 위해서 기능이 있었어. 텐데 그거 해방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잖아 그럼 손이 자유로워졌잖아 이 말이겠지 이게 made possible 중요합니다 made가 동사고요 possible이 갑자기 나온다는 것은 여기가 원래는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그리고 G가 목적어야 여러분이 아는 오형식이라 부르는 그 형식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어가 너무 길면 뒤로 빼고 목적격 보호부터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자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어법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격 보호자리는 항상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지. 왜?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목적어는 명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possibly가 오면 안 된다는 것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되었죠? 부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뭘 가능하게 하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diversification, 다양화를 가능하게 했다. 어떤 이미지에 다양합니다. 뭘 통해서? 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grasping은 손을 쥐는 거거든요. 손으로 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재 특성 다 나온 것 같은데? 봐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어떤 특성이 있어? 뭐가 가능해졌어? 이미지가 다양해졌다. 바로 정리해야지. 되었습니까? 자, 손의 해방입니다. 이미지가 다양해졌어.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려내는 그 이미지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this intrusion, intrusion 같은 경우는 결국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결국 뭘 허용했냐면 explosion, explosion은 폭발이잖아.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자, explosion 나오면 위로 이렇게 상승 이미지 그려가면서 어떤 폭발이냐면 in the diversity 또 나왔네. 다양성과 기능의 폭발입니다. 뭐도 많아졌어? 도구도 많아졌대. 그러면 봐봐. 이미지도 많아지고 도구도 많아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도 다양하고 도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자, they could be manipulated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manipulate는 정보를 조작하고 막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손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뭘 포함해서요? gesture라든지 graphism. graphism은 괄호 쳐서 설명하고 있네. 어떤 걸 조작하는 거냐면 metal, 어떤 물질을 손으로 조작하는 걸 뜻합니다. 아무튼간에 도구도 들었다. 자, 딱 코어 잡아가면서 가는 거야. 무엇이 어떠하다 잡으면서. 자, 그래서 gesture과 graphism은요, 그러므로 thus increasingly 점점점 가능하게 합니다. gathering 모으는 걸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구심성 그리고 중심을 향한 contraction은 수축 아니겠어? 수축? 어떤 수축이 가능하게 하냐면 너무너무나 와이드하게 아주 그렇게 넓게 다양했던 rhythmic motion에서 리듬감 있는 어떤 모션입니다. 팔과 손의 리듬감 있는 모션이 확 줄어든대. 그럼 여기서 너네가 뭘 느꼈어야 되냐? 봐봐. explosion, 네모. 늘어나는 게 있고, 수축되는 게 있어. 이걸 잡았어요. 이 글이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손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걷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러면 뭐가 늘어났어? 손이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지와 도구는 늘어났으나, 근데 어떤 건 줄어들었어? 손이 마구마구 다양하게 액션을 취하는 게딱 구심점을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수축은 뭘 의미하는 거야? 손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였다. 선생님 손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춤을 춰봐. 내가 이걸 이 글을 어떻게 쓰겠니? 이해됐어? 아, 손의 행동은 뭔가 패턴을 가지고서 규칙성을 가지고 좀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줄어들었구나라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모션 같은 경우 이 손의 움직임은 수축되더라. 어떤 걸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고. 좀 요거를 여러분이 읽어내셨어야 되고요. 그다음 뒤에 가시면. 자, 그래서 계속 지금 freedom of hand 보여? 아까 liberation이라는 단어가 freedom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뭐 해야 돼? 그룹핑하는 거야. 그룹핑. 이게 재진술이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말. 이 손의 자유가 놔둔 데 나왔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made possible 또 나왔네. 뭘 가능하게냐면 여기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럼 목적어는 뒤에 있겠죠. 자, 점점 더 늘어난 kinetic capacity에서 운동적인 능력, 역량을 더 가능하게 했습니다. 뭘 위해서? grasping,

쥘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쌓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쌓아가고 쥐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뭘 향해서? 이내 몸의 중심을 향해서 이걸 가능하게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음식을 입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쥐고 넣을 수 있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훈련됐겠죠. 자, 그러나 it also, but it also. 자, 나뒀니 보뒀소입니다. 되었습니까? 나뒀니 보뒀소 이어주면서 또 이제 손의 자유라는 것이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 손의 자유로움을 가리키겠지. 이것은요, 또뭘 가능하겠냐면, 허용합니다. Rhythmic accumulation of natural motions 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움직임이 리드미컬하게 쌓여 가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 in the arm and hand itself. 어디에서? 팔과 손그 자체에서 이 모션도 쌓여 간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 이미지가 다양해지고, 손의 도구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움직임. 이 리드믹한, 그쵸? 리드믹. 리듬이 있는 어떤 모션들.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도 지금 쌓여간다라고 이걸 허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반복적인 모션들도 쌓여가는 거지. 예를 들어 돌을 막 두들기는 거야. 뭘 만들기 위해서? 툴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도구가 다양해진 것은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돌을 내려치면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되었죠? 아, 뭔가 손의 자유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구나. In other words, 그래서 in other words 자체도 이것도 재진술이야. 너무너무 중요하면 선생님이랑 로직에서 배울 건데 재진술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어떤 또 영향력이 있냐면 이 손이라는 것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natural motion에서 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움직임을 진짜 자연을 갖고 말하거든요. 파도라든지 아니면 바람, 물이라든지 등등등 이 모션들을 반영하는 거야. 손이 어디다가 반영하는 거냐면 이 인까지 가졌어야 돼. 됐어? Reflects A in B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담냐면 in the functional graphic patterns에서 이게 기능적인 어떤 graphic pattern.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동굴 벽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그려놓은 어떤 벽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의 패턴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뭐그 바람에 문양을 그린다든지, 뭐, 요런, 뭐, 문양을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distribution에서 어떤 배치도 가능하냐면, 이미지의 배치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걸 규정하냐면, aesthetic field가 뭐야? 이게 미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인. 미적인 영역을 규정하는 것들까지도 한다. 그럼 이거 뭐가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 미적인 거는? 이거 아니야?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아, 손이 움직이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손이 해방되면서 이미지를 그려낼 수도 있고 도구도 만들어내고 리드미컬한 자연스러운 어떤 모션도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아무 모션이나 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심점이 있는 중심이 있는 모션을 취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도구도 만들어내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다 정리가 됐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이 어려웠을 것 같은 이유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올수록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쉬운 해석을 하면서. 선생님 계속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쉬운 해석. 추상적일수록 쉽게 해석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정답합니다. Decorative style. 이게 장식적인 스타일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장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이 표현적인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의 해방 같은 것들이 정말 주제죠? 틀렸고요. 자, 다음에 effect of liberated hands. 어때? 해방된 손의 효과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 on이랑 이어져야 돼. 어디에 효과를 가지냐면, 그럼 이거는 앞이 원인입니다. effects of A on B거든요.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B가 결과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인간의 활동과 representation 별표, 표상입니다. 표상. 자, re 다시 presentation 표현하는 거, 다시 표현한다는 것에 원형이 있어. 근데 그것을 다시 그려낸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도. 그럼 지도가 나타내는 예를 들어 서울을 나타내는 지도는 서울이 있어 원형이. 근데 그거를 다시 지도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걸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상 어디가 어떤 단어가 지금 재진술된 거야? 이미지가 재진술된 거지. 그래서 아까 그려낼 수 있다고 했잖아. 정답 그대로 2번입니다. 찾은 거 그대로. 액티비티와 표상이 늘어난다. 인간의 이미지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도구가 늘어나고, 리드미컬한 자연스러운 행동이 발생한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애댑테이션은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핸드 액티비티가 적응하는 건데, 잘 보세요. 환경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변화하는 환경? 이게 없지?
됐죠? 이런 거는 전제가 틀렸고요. 변하는 환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graphic image formed by both expressive and practical hand motion에서 이미지만을 말하면 안 되고 더

포괄적으로 이미지와 액티비티까지 말해야죠. 인간의 어떤 활동들,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해야겠죠. 자, symbolic meaning 뭡니까? 이게 이 symbolic meaning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식 나왔어? 전혀 그런 거 안 나왔죠? 탈락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의 해방이라는 거 지금 얘기했고요. 특성 같은 경우는 인간의 활동과 표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손이 보행에서 해방돼서, 걷는 것에서 해방돼서 음식 먹기, 도구 만들기 같은 활동, 이것 자체가 활동이었죠. 그렇죠? 이거랑 그래픽 패턴, 미적 영역 같은 표상에 영향을 미쳐, 특히나 오늘 표상이라는 단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는 거, 원형을 다시금 표현하는 거, 이미지랑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냥 표현하다 정도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감 후기 또 남겨주시면서 단어장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새롭게 알게 된 포인트 한 줄로 적어서 기억에 각인시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쥐 배웠죠? 표현은 달라도 같은 의미라면 함께 묶는 재진수를 어떻게 불렀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 파악했고요. 다음 시간에 글의 제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만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자, 9시간으로 끝내는 세계사 개념 완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 이제 4대 문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전근대사 전개를 시켰습니다. 당나라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당나라 이어서 중국 전근대사 끝냅니다. 이번 시간에 송나라로부터 자, 마지막 제국인 청나라까지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 전근대사, 일본 전근대사입니다. 야마토 정권으로부터 자, 우리 막부, 에도 막부 내용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나라 무너진 이후에 자, 우리 송부터 가볼게요. 자, 당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5대 19국이 전개가 된다. 자, 5대라고 하면은 자, 후량부터 시작을 하죠. 주전충의 후량으로부터 시작해서 당, 진, 한, 주. 그래서 이제 후자는 앞에 다 이제 공통적이고요. 자, 해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거를 우리가 5대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후주 출신의 이제 무관이었던 누가? 조강윤이. 조강윤이 태조가 되었다. 즉, 후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강윤은 무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 무관의 힘이 강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되는 정책, 문을 강조하는 문치 정책을 실시를 해서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켰고 군사권을 황제가 장악하도록 하였다. 자,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자, 과거 제도의 최종 단계에서 황제가 주관을 하는 전시라는 제도를 정례화시켰는데, 자, 요게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송나라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송나라에서 좀더 좁혀가지고 조광윤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를 황제가 주관한다. 전시. 자, 그다음 요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도사 군대를 중앙금군에 편입하고 강화하였다. 자, 그다음 전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러나 관료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국방력이 약화된 가운데 때마침 굉장히 강성한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었다. 예컨대 뭐 거란족도 있고 그다음에 탕구투도 있고 나중에 여진도 나오고 나중에 뭐 몽골이라는 끝판왕도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돈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란이나 서하에 은, 비단 등 이런

3회를 제공을 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전근대사 패턴이 있다. 건국, 전성기, 그 다음에 뭐 위기와 개혁, 그러나 쇠퇴, 멸망,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벌써 위기가 이제 들이닥쳤잖아.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개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자, 그 전에 먼저 송나라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 보면, 자, 서북쪽에 서하가 있습니다. 비단길 요충지 차지하고 있고 탕구투족. 자, 그 다음에 거란족에 요나라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고려 있겠습니다. 자,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할 수 있지? 자, 북송 때는 수도 카이펑, 남송 때는 임안, 오늘날의 항저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연운16조라는 땅을 두고 거란과 대립했는데, 자, 연운16조라는 땅은 5대 시대였던 후진이, 자, 석경당이가 거란한테 넘겼던 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두고 계속해서 대립을 했었고, 결국에는 전연의 맹이라는 화약을 체결을 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방 분야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은 계속해서 좀 소모가 있기 때문에 개혁가가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다. 딱 그 패턴에 맞거든. 위기와 개혁,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왕한석이 등장하는데 11세기 북송의 신종 때 관료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명나라 때도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국방상의 위기, 북로 남해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거정의 개혁 이렇게 나오거든. 명나라도 패턴이 있거든. 자, 근데 명나라 때도 공교롭게도 이 명나라 때 이 당시 군주가 신종이었어요. 명신종. 자, 그래서 아 송나라든 명나라든 어떤 위기 이후의 개혁의 신종이 있었구나. 자, 봐주시면 되겠고 개혁책은 부국 강병책이다라고 이제 넓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좁혀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러한 단어명을 좀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한석의 신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재정 그리고 부국 강병 민생 안정을 추구했는데 예컨대 농민이나 소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들어간 거지. 청묘법이나 시역법, 그 다음에 이제 강병책으로서 보갑법이나 그 다음에 군마를 사육해 하는 보마법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 요 디테일을 우리가 물어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명칭을 보면서 아, 송나라 왕한석 쪽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또 하나 좀 주의할 점이 지난 직전 수능 때문에 직전 수능에서 이제 보갑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송나라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자 여러분 그럴 때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일단은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된다. 앞에서 미끼를 던지고 뒤에 뭔가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하나 보고 바로 탁 정답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충분히 읽어도 우리 세계사는 공부를 한 친구들에 한해서는 시간이 남는 과목이 바로 우리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좀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떠한 제도가 여러분 꼭 이 시대에 한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등장해서 이 시대까지 끝! 하고 다시 안 나타났다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뭐가 하나가 나왔을 때 다른 단어들을 보면서 이 단어가 더 확실한 힌트다. 이게 찐 힌트구나. 그러면 요거는 아하, 요거는 미끼로 던지신 키워드겠군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결국엔 가게 될 겁니다. 개념을 많이 열심히 반복하고 평가원 기출 열심히 풀다 보면은 그런 눈조차도 생기게 될 거라니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합니다. 계속 일단은 개념을 반복하시면 된다. 자 여기에 청묘법, 시역법, 보갑보마법. 자 사마광 등 보수파 관료와 대지주들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실패했고 당직만 격화되었다. 이후 자 송나라는 여진의 금과 협공을 해서 거란의 요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금과 손잡고 거란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곧바로 그 금이 송을 침공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화북 지역을 상실했다. 즉 북송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북송이 멸망하였다. 왜? 자, 아빠 그다음에 현대 그 현재의 황제 흠종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다음 수도가 함락당했습니다. 그럼 이거 망한 거잖아. 그래서 북송이 멸망했는데 황실의 일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송을 수립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이만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남송은 수립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 사건 북송 무너진 거는 정강의 변이라고 하고요. 남송으로 일단 이어갔다. 근데 그 남송도 어떻게 됐다? 몽골에게 무너졌다. 몽골을 막을 수는 없어. 이 당시 몽골은 세계 최강의 그런 이제 정복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자가 바로 쿠빌라이칸. 쿠빌라이칸에게 무너졌다. 간단하죠. 북송 조광윤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거란이나 탕구투에 의한 위기,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왕한석의 개혁, 그러나 잘 안 됐고, 북송 멸망, 남송 멸망, 이렇게 되는 거지. 북송은 금에 의해서, 남송은 원에 의해서, 끝. 다음 갑니다. 그럼 이제 사회경제사 본다고 했지, 문화사. 자, 농업. 경제발전으로 그래도 끝까지 버틴 게 바로 송입니다. 그래서 송은 전근대 경제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찬란한 경제발전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남지방, 창장강 하류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발전했다는 거. 자, 참고로 명청 때는 여기가 이제 수공업지대로 이제 변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산파벼라는 굉장히 생육이 잘 되는 그런 벼가 또 도입되기도 해서 생산력이 많이 증대되었다. 석탄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잘 만들고 도자기도 잘 만드는 등 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송나라. 경제 발전은 아주 끝내셨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업에서 당나라 때까지 행이 있었잖아. 송나라 때, 자, 수공업자들의 자까지 추구가 됐고요. 자, 그다음 동전뿐만이 아니라, 자, 최초의 지폐들이 등장합니다. 교자와 회자, 이런 지폐들이 등장한다. 자, 시박사는 당나라 때도 있었고, 송나라 때도 있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학문적으로 성리학이 등장했다. 자, 이 성리학도 남송 때 주의가 집대성했다. 뭐, 요 정도 내용으로만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고, 이 성리학이 또 메인으로 출제되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사 거예요. 동아시아사에서 메인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역사서로 사마광의 자칫 통감이 편찬이 되었고, 사료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아까, 왕한석하고 대립했던 그 정치인으로서도 언급이 됐었던 게 사마광입니다. 자, 그 다음, 맹원로의 동경몽화록과 장택단의 청명상화도 아주 유명한데, 자, 공통분모가 뭘까? 수도, 북송 때 수도, 카이펑에 이 매우 번화하고 살아 숨쉬는 듯한 이 생동감 넘치는 글로서의 묘사, 그림으로서의 묘사,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카이펑을 잘 보여주는 동경몽화록과 청명상화도, 특히 청명상화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극히 일부입니다. 축소도 됐고 일부인 것만 쌤이 딱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칠판 전체도 넘어가는 중국 최대의 그 최고의 최대의 그 예술 국보라고 보시면 돼요. 국보 중에 국보, 최고급으로 치는 청명상화도. 자, 그럼 그토록 송나라를 괴롭혔던 북방민주 국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매우 단순하거든요. 거란, 탕구투, 그다음에 여진, 몽골은 아예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볼 건데, 자. 거란은 야율시 나오면 거란이라고 했고 발에 무너뜨렸고 연우 16주 먹은 친구들이다. 근데 언제 먹었다? 5대시대 때 이미 먹었고. 자, 그다음 송나라와 화친 맺었습니다. 형제 관계 맺었고요. 전현의 맹약. 그 대가로 물자를 제공받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출제되면은 요거야, 얘들아. 거란은 북명관, 남명관하는 이중 지배 체제가 나온다. 자, 거란족으로서 한족을 일부 통치하게 되었음. 어떻게 다스렸다?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들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족은 한족식대로, 거란족은 거란족식대로, 이중적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북명관은 거란에서. 그러니까, 거란은 북명관에서, 한족은 남명관에서. 이렇게 주관했다라는 거야. 요게 출제되는 거예요. 요게. 자, 여진도 마찬가지고, 탕구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탕구투는 뭐 내용이 간단해. 송나라의 북서쪽에 있었고, 얘네들 입장으로 보면은 송나라가 얘네들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그 관계 혹시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송나라를 압박한 적이 있다. 탕구투의 서하였고요. 자, 요거 하나 추가해 두죠. 서하는 멸망을 누구한테 멸망당했느냐? 멸망 바이 몽골. 127에 멸망당했다. 그리고 서하를 딱 멸망시키고 이제 사망했던 것이 칭기스칸이었다. 그래서 칭기스칸 시기에 몽골에게 무너졌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 보겠습니다. 자,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건국했으며, 아까 나왔던 부분,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무너뜨렸고요. 그 송을 바로 또 치면서 정강의 변을 안겨주었다. 카이펑 함락, 그다음 황제 압박까지 생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를 자기들이 옮겨버리죠. 어디로? 베이징으로, 중도로 옮겼다. 그래서 요거, 수도가 중도였 나라. 체크해 주시고, 자, 이들도 예전 북송 때 영토를 가져가 버렸잖아. 이 금나라, 여진족이. 그래서 한족을 예전에 거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다스리게 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라는 그들 고유의 부족제 유지하고, 남쪽은 한인은 한족식 통치제도, 주현제로 통치를 했다. 역시 이중지배 체제. 다시 한번 정리. 거란족은 북면 남면관,
여진은 맹한 목재와 주연재 이중지 배체제. 요게 출제예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금나라가 패권을 잡았을 때 모습입니다. 자, 수도, 중도, 베이징 보이고요. 그다음 탕부터 쪽의 서하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모습. 몽골에 의해서 무너진다. 서하는 칭기스칸 시기 몽골. 그다음에 금나라도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오고타이칸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그다음 남송도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때는 원 제국의 쿠빌라이카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야말로 이제 몽골이 대단한 이제 정복 활동을 보여준 것이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일본은 몽골이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실패했다. 쿠빌라이칸이 쳐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자, 몽골 제국 이제 보겠습니다. 13세기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국했다. 자, 몽골 제국에도,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다 이제 항상 그 말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동물을 셀때 10마리씩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렇게 편제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부족제도까지 이렇게 연관이 된것 같은데, 자, 십진법 단위의 어떤 부족 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천호백호제가 되겠어요. 자, 이 천호백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전쟁을 전개를 했다. 자, 그래서 그 정복 활동의 사례, 탕구투족의 서하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도 공격했다. 그런데 금을 무너뜨린 것, 완전히 멸망시킨 건 오고타이고요. 오고타이고요.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도 정복했다. 자, 그래서 대단한 대제국이 건설이 되었는데, 느슨한 연합체로 덩어리들이 구분되어 있기는 했다. 요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 한족 쪽은 이제 나중에 원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가타이 올루스, 주치 올루스, 홀라구 올루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고, 아, 어마어마한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단권화를 집어넣은 겁니다. 일부 교과서 내용을 넣어가지고요. 1234년에 오고타이칸이 금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바투라는 사령관이 유럽을 일부 정복하고, 킵차크왕국을 수립했다. 자, 그 다음 베트남도 공격을 했는데, 자, 주의할 점, 베트남은 최종적으로는 정복 실패했습니다. 정복 실패했고요. 자, 서아시아 아바스 왕조는 뭐 했다? 멸망시켰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1258년, 몽케칸 시기. 몽케란 이름보다는 훌라구가 잘 나와요. 사령관 훌라구에 의해서 아바스가 무너졌다. 1258년 아바스 무너진 거. 요거는 꼭 기억해라. 그다음 최고의 정복자 쿠빌라이칸 가보겠습니다. 자, 쿠빌라이칸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대도, 즉 베이징으로 옮겼고 국호도 한족식 원제국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름 수도로 상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깨알같이. 자, 요거 평가원에서 최근에 활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쌤이 단고나 추가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교과서를 찾아보시게 되면 상도가 찍혀 있다.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도를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언급을 출제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남송을 끝내 정복을 했습니다. 1279년 남송을 정복하면서 유목민족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원제국이 되겠고요. 그러나 정복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베트남하고요. 베트남하고 두 차례 일본 원정. 요거는 실패했다. 1274년과 81년. 특히 이미 굴복시켰던 고려군을 대동해가지고 쳐들어갔지만은 일본이 당시 가마쿠라 막부였는데 폭풍우가 불었고 해전에 약했던 몽골은 결국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물론 가마쿠라 막부는 여거에서 뭐 몽골을 막았다고 해서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가마쿠라는 이후 무사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그뒤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가마쿠라 막부가 또한번 나올 거야. 알겠지? 쇠퇴사례 보겠습니다. 자, 쿠빌라이칸이 죽은 이후에 약화가 됐고, 그냥 나라 망할 때 나타난 특징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세금 징수, 그 다음에 화폐인치, 교초가 남발됐고. 근데 교초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금나라나 이럴 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초만 보고 또막 몽골몽골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자,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한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면서 국력이 약화되고, 여기 홍건적에 가담하고 있던 주원장이란 사람에 의해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되었다. 그러나 몽골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고, 몽골은 계속 명나라 북방에 위치하면서 명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특징들,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자, 몽골의 원내 중국 지배. 중국식 통치 제도를 활용을 했다. 그러나 지배에 있어서는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해서 소수의 몽골인이 고위관직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 과거제라는 것의 영향력은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배계층에 당연히 몽골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1.

1.9%. 자, 그다음에 대체로 서약인인데 생목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1.5%. 자, 이들이 이제 숫자의 발가, 그래서 재정이나 회계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 있는데 둘다 한족이에요. 자, 한인과 그다음에 이제 남인이 있단 말이야. 물론 여기 다른 이제 민족도 좀 섞이긴 했지만 대체로 한인이야. 근데 같은 한족인데 왜 달랐을까거든. 왜 달랐을까? 자, 여기 있는 한인 같은 경우는 금 지배를 이미 경험한 한족이라는 거지. 금나라 시기의 지배를 이미 경험했다고. 자, 그럼 아까 금나라 지도를 한번 보시죠. 봐봐. 금나라가 지금 화북을 다 장악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수의 한족이 살고 있는데 이미 얘네들은 이민족 지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야. 하지만 남송은 한족끼리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면.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얘네들은 간판만 바뀐 느낌? 그러니까 금나라 애들이 지배하다가 금나라 사라지고 몽골 지배로 바뀌었어. 어차피 그런 이민족 지배를 받고 있는 애들이고 그대로 순응을 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남송은 어땠습니까? 1279년 쿠빌라이칸한테 정복당할 때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친구들이거든. 끝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괘씸죄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인구는 또 가장 많아. 83%. 자, 이렇게 해서 차별이 이렇게 생긴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몽골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다 이쪽이 주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남인이라는 거 있죠? 요것도 출제가 됐다고. 그래서 비천한 출신인 내가 막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남인이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키워드가 하나가 뭐가 더 추가됐 냐면 상도가 추가됐었어요. 그 문제에서. 그래서 상도와 남인 조합으로 이렇게 몽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문화사에서 또 이제 조합이 됐던 그런 문제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원해의 경제와 문화. 경제 목화가 재배가 확대되었다. 그다음 대운하가 정비되었다. 여러분, 대운하 말 나왔다고 무조건 또 수나라 갈거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대운하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정비된다.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야. 명나라 때까지도 계속 정비가 되거든요. 자, 그다음 교초 나왔습니다. 교초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 써먹을 수도 있어. 금나라 교초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몽골이 유명하긴 해. 다음 활발한 동서교류. 너무 뭐 영토 자체가 동서교류가 돼 있는 영토잖아요. 자, 그다음 역참을 통해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 영역 내에 일정 구간마다 역참이라는 시설을 두어서 황제의 명령이나 사신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망이 잘 갖춰 주었다. 해상 무역 번성했고 시박사 여전히 존재한다. 당나라 때도 나왔던 키워드, 송나라 때도 나왔던 키워드. 자, 그다음 서민 문화 발달한다. 이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그냥 뭐 공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문화를 누리는 주체가 저변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는 거는 뭐 항상 시대가 전개가 될수록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 희곡이 발달했다. 서상기, 비파기 이런 이제 희곡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관용적인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나라였다. 자, 티벳 불교 유행했고 이 티벳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라마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요거 은근히 나온다. 승려 파스파를 시켜서 제작한 파스파 문자가 제작이 되었다. 파스파 문자. 자, 그다음 이슬람 문화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고, 자, 역법 수시력이 편찬됐는데, 자, 이 수시력이 또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시력 편찬을 주도했던 곽수경이라는 사람도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르코 폴로 쿠빌라이칸 접견해가지고 이쁨 받으면서 잘 지냈었고요. 그다음 이븐 바투타라는 모로코 출신 여행가가 역시 몽골을 이렇게 다녀간 뒤에 그 인상 깊었던 것들, 뭐 역참에 대해서랄지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교황의 사절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런 나라였구나. 자, 우리는 오늘 송나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명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송나라 조강윤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왕한석이란 이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청묘법, 시역법, 보갑, 보맞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북송 멸망, 여진에 의해서, 남송 멸망, 쿠빌라이칸에 의해서. 자, 그리고 여진, 거란 따로따로 봤습니다. 거란 남면 북면관, 그다음 여진 맹한모국제와 주현제, 탕구트 서하, 그다음에 몽골 넘어왔습니다. 칭기즈칸, 그다음에 뭐 사이에 뭐 오그타이칸이랄지 뭐 훌라구랄지 이런 사람들 제가 좀 단거라 시켜드렸고요. 그다음 쿠빌라이칸 때 남송 정복했다. 실패한 건 일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명나라의 주원장에 의해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됐다. 그다음 문화사 살펴봤고요. 자, 이제 명나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 두 얼굴의 사나이죠. 아, 요 망고 얼굴이라고 합니다. 망고 형태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고형 얼굴 본도 있고 전형적인 그냥 그 풍채가 있고 부드럽게 생긴 그 위엄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 전형적인 왕의 얼굴 초상도 존재하는 두 얼굴의 사나이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좀 개성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모두 공존하는 공포 정치의 화신이었던 명태조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연호를 또 하나씩만 쓰기 때문에 연호로 불러도 돼요. 홍무제.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는 난징에 도읍했다. 자, 아하, 명나라 수도는 초창기 난징이었구나. 자,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다. 자, 난징 볼게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동진 수도이기도 했고, 근현대사 난징조약, 아편전쟁의 결과, 그 다음 태평천국운동 때 난징을 천경으로 선포했다. 그 다음에 신해혁명 때 혁명정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중일전쟁 때 일본에 의한 난징 대학살이 있었던 굉장히 중국에서 유서 깊은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홍무제 단독 문제 나오는 군주입니다. 자, 이 사람 거다 단독 문제. 자, 제상제 폐지했다.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독존 황제권 강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인물이 자, 홍무제가 되겠고요. 자, 학교 설립, 과거제 정비, 그다음 유교의 가르침, 유교를 반포했다. 자, 그다음 토지대장 그려봤더니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나오더라. 어린 도책, 그다음 부역광책. 호구대장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다 세금을 잘 걷기 위함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촌을 좀 부유한 이장호와 그를 따르는 갑수호로 나누어서 징수와 납입 책임을 가두었다. 바로 이갑제라는 제도. 모두 출제가 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명나라 때의 특징이 이 학교를 나온 자만이 과거를 볼수 있게 했거든. 그래서 학교제가 과거제와 결합이 되었다. 이런 특징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대 군주로 가는데, 자, 2대 군주가 검문제가 있는데, 이 가엾은 이 조카를 삼촌이었던 영락제가 축출하고, 정난의 변이라는 걸 통해서 축출하고, 이게 황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딱 우리나라 계유정난 스토리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대 검문제도 잊지 말아주시고, 3대 영락제로 바로 넘어가면, 자, 자기의 기반 자체가 베이징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거기에 황제가 살아야 되니까 자금성 건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겠습니다. 자, 자금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나라 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까지 기거하는 그런 궁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다잘 나온다고 영락제도 단독 문제야, 여러분. 자, 위로는 몽골 정복에 나섰고 아래로는 베트남 공격을 나섰다. 이 건조한 이몇 마디도 다 출제가 됩니다. 영락제, 자금성 건설, 몽골 정벌, 베트남 공격, 그 다음에 환관 출시 정화 보내서 대규모 이런 선단을 꾸려가지고 명나라의 위엄을 가시하기 위한 항해를 파견하였다. 자,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네, 이 네모가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자, 그 다음 쇠퇴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중국 전근대사에서 나타나는 모습. 환관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 있었다. 북쪽에 몽골 문제, 남쪽에 이제 외구 문제가 있었는데, 자, 여기 뭐 타타르부, 오이라투부, 자, 이게 다 이제 몽골이 이렇게 명나라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꼭 진정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특히 영락제가 이 몽골 문제 관련해서 영락제가 직접 이렇게 정복을 나설 정도로 몽골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후의 황제들은 몽골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생포를 당한 적도 있고, 베이징이 포위당한 적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 동아시아사 쪽에서 좀더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알아야 돼. 몽골을 정복했다라는 거, 영락제가. 요거는 꼭 기억하자. 자, 그래서 패턴 나왔다, 패턴. 송나라 때 위기에서 왕한석, 명나라 때 위기에서 장거정. 둘다잘안 됨. 자, 장거정 가겠습니다. 어떤 개혁을 했느냐? 일조편법 세금제도를 개편했다. 은으로 4개 했고, 토지세와 인두세로 항목을 단순화하고 은으로 4개 했다. 자, 명나라 신종 때였고요. 직책은 내각대학사, 관리 대상 개혁도 했고 세금제도 개편도 했다. 장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임진왜란 참전으로 국력 소모, 그다음에 계속되는 이민족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많은 반란이 터졌고 결국 이자성에 의해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이건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요렇게. 자, 이게 명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정치사, 청나라 가보겠습니다. 자, 명청은 정치사를 같이 빼고요. 사회경제 문화가 명청에 공유하는 게 많아. 그래서 사회경제를 묶어서 봅니다. 청 갈게요. 자, 아직 명나라랑 공존할 때야. 명나라랑 공존할 때 저기 만주에서 이제 뛰놀던 친구들이야. 근데 그 누르하치가 팔기제를 바탕으로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했다. 그래서 이 팔기제를 기반으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팔기라는 이제 그 부대가 구축이 되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을 기인이라고 부르는데, 만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몽골인으로도 한인으로도 구성이 됐고, 명나라 이제 청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적 조직이지만 이들이 나중에 최고의 어떤 귀족적인 그런 정치 중심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은근히 청나라를 말할 때이 팔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팔기, 뭐 깃발, 기인, 아니면 그냥 진짜 기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왔고요. 자, 청태종, 홍타이지로 갑니다. 태종이야, 청태종. 자, 그래서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을 했고요. 이게 병자년이고 조선을 어떻게 했다? 공격했다. 이게 뭐야? 병자호란을 이라는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굴욕을 좀 안겨주었었죠. 그리고 순치제로 바뀝니다. 자, 이 순치제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나라랑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간판 내렸지. 이자성의 난으로 간판을 내렸는데 그때 북방에서 이제 순치제식의 청나라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내려오는데 이자성 잔당 세력도 있고 명나라의 무장 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명나라의 무장 세력인 오삼개가, 명나라의 그러니까 장수인 거죠. 그가 오삼개 등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청나라를 도와주었다. 청나라를 도와줬어. 그에 그럼 어떻게 돼? 고맙잖아. 그리고 이자성 세력 다 토벌하고 중원을 딱 자리 잡고 이제 전체를 다스리게 된 거잖아. 청나라가 고맙잖아. 그래서 이제 번왕으로 임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삼개 등그2 플러스가 더 있어서 3번이 형성됐는데, 이때는 뭐 고마우니까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위협 세력이 된다. 한족이기도 하고 지방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거, 그들을 제거하고 국초 안정을 가져온. 자, 여기서부터 전부 다 단독 문제 한 명씩. 3번에 난 진압하고 타이완 진압하고 러시아와 국경에 관한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했던 강의제가 국초의 안정기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문제, 알겠어? 이거 초상화까지 다 출제, 알겠죠? 단독 문제, 강의제였고요. 옹정제, 참 감사해. 내용 하나야. 군기처 하나로 나옵니다. 군기처라는 기관 설치하고, 자, 정책 결정권 황제에게 집중하고, 워커홀릭의 화신이라는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일 열심히 해서 단명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재기간이 짧죠. 자, 그래서 엄청 유명한 옹정제. 출제는 군기처로 될 겁니다. 자, 지정은제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제 때 이때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길을 터놓고 옹정제 때 이제 확립이 좀된 그런 부분인데, 뭐 청나라 전체로 물어볼 때 지정은제 나올 수도 있고요. 케아우타 조약은 일부 교과서 문제고 전례 문제는 좀 이따 문화 파트에서 간단히 짚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기처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옹정제. 걸륭제 때, 자, 티베트, 신장, 몽골 등을 정복하면서 그야말로 최대의 판도를 구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판도를 찍고 그뒤 쇠퇴일로를 겪게 되는 청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 옹, 건 너무너무 잘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편찬 사업도 막 규모가 엄청 큰 천하의 서적을 4개 분야로 정리한다. 사고전서. 그다음 영국에서 맥카트니 사절단이 방문했지만 뭐 인사는 봤대. 우리가 뭐 서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개항하라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자, 이제 청나라가 걸륭제 이후에는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쇠퇴 내용은 근현대사로 우리가 넘어가서 만나게 될 거고요. 이제 사회경제 문화 명청 같이 볼 건데, 일단 청나라 당근과 채찍,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고 각종 편찬 사업 등으로 학자들을 회유한다. 자, 그다음 지방 통치, 한족은 9년제, 몽골 티베트 신장은 번부로 설정해서 토착 지배자. 우리가 이거 기미 정책이라고 당나라 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번부로 설정했다. 이런 표현도 최근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사 볼게요. 자, 명나라 때, 청나라 때둘다 신사층이에요. 명나라 때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하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볼수 있는 자격이 되겠고, 자, 그들이 이제 과거를 학위를 소지한 자들, 그 다음에 관직을 경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신과 사, 그리고 신사를 합쳐서 신사, 그래서 세금 징수, 치안 유지, 향촌 교화 등,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출제.
최신수.

기술, 약학서, 본초 과목, 농서, 농정전서, 로테이션으로 출제 잘 돼요. 잘 됩니다. 요거 세 개. 명나라 때 실학서적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테오리치 섭섭하다. 안 나오면 섭섭하다. 명나라 때 활약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리치. 세계지도, 그 다음에 기하학서적, 그 다음에 천주교 교리문답서, 그 다음에 나름 사랑받고 인정받은 외국인이죠. 베이징에 그 묘가 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 명나라 때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청나라 때 고증학 발달했고, 사고전서, 권륭제 때 사고전서, 그 다음에 홍루몽이라는 유명한 소설. 근데 이 홍루몽이나 경극 이쪽도 약간 동아시아 쪽으로 좀 양보가 되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례 문제.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이 올때 기존의 중국의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뭐 공자 숭배하고 이런 것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사 이런 것들 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융합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후대에 오는 선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았고, 청나라 조정에서는 그래?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 전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 청나라 때 활동했던 아담샬 기억해 주세요. 명나라 때 마테오리치 짝 짓고, 청나라 때는 아담샬. 자, 이렇게 청나라까지 해서 중국 전근대사 마무리 지었고요. 일본 고대사 갑니다. 자, 일본 고대사, 글쎄요,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로 접근할 것까지는 없어요. 단순 키워드 조합으로만 해도 웬만한 문제가 풀리는 게 일본 전근대사야. 자, 앞에 구석기 신석기 필요 없어. 다 동아시아 사건입니다. 자, 야마토 정권이라는 본격 고대 정권부터 볼 거고, 자, 쇼토쿠 테자 먼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야. 쇼토쿠 테자 나오면 야마토구나. 그 느낌으로 끝내는 거예요. 야마토 정권이구나. 그리고 이때 불교를 받아들였고, 불교를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화려하게 불교 문화가 꼽혔다. 그냥 아스카 문화 나오면은 야마토 정권이구나. 그러니까 일본 전근대사는 그냥 요 느낌이 맞아요. 키워드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수나라 때는 견수사 파견하고, 당나라 때는 견당사 파견했고. 건조하죠. 이것밖에 없어. 일본사는. 그러니까 일본사는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으로도 끝내는 게 세계사 일본사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사건이 있었다. 다이카 개신이라는, 자, 좁게 보면, 소가 씨라는 전횡을 하고 있는 유력한 귀족 가문을 제거했던 궁중 정변이야. 그러면서 중앙 집권을 하고 당의 윤령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통치 개혁을 전반적으로 단행했다. 넓게 보면 이게 다이카 개신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정리하면 될까요? 야마토 정권이구나. 다이카 개신 나오면 야마토 정권, 쇼토쿠 테자 나오면 야마토 정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 이후 7세기 말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칭호를 쓰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 뒤부터 이제 수도가 위치한 곳을 따라서 일본의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나라, 자, 나라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자, 8세기에 한정돼 있다. 그치? 8세기 나라 시대고요. 자, 여기에 궁성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헤이조쿄라고 부릅니다. 헤이조쿄. 자, 일단은 당나라를 모범으로 삼았다. 당 스타일. 당을 모방. 당나라의 장안을 모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견당사 사절단 보냈고, 견신라사 보내면서 활발하게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나라 시대에 헤이조쿄, 견당사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융성해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사찰 자체도 웅장하고, 그 안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말 그대로 사람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크기인 거대한 대불이 있거든요. 바로 도다이사 대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키워드는 좀 우리 연습 좀 해야 돼. 나라 키워드. 자, 그래서 헤이조쿄, 견당사, 도다이사, 그다음에 고일만. 그래서 고사기 일본석이라는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 모음집인 만엽집. 요거.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나라로 잡아라. 나라로 잡아라. 뭐 쇼토쿠 잡아, 야마토에다가. 그다음에 이 나라 시대 이후에 헤이안 시대란 말이야. 나라 시대 이후에. 그럼 헤이안 시대 키워드가 나오고, 앞에 쇼토쿠 테자 나오고, 그럼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은? 그럼 사이 시기에 나라 시대 키워드만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도다이사든, 역사서든, 시가 모음집이든, 헤이조쿄든. 그런 느낌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일본사는. 자, 도다이사의 거대한 모습이고요. 자, 헤이안 시대 가보면은 교토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됐다. 헤이안. 자,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이 헤이안 시대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게 뭐냐? 요거죠. 결국에는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 문자 확립되고 와카라는 이런 문학 형태 발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 고유의 특색이 강화되는 자신들의 문화의 그 어떤 융성을 일으켰던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에 교토,
전당사 중지.

지, 국풍 요렇게 가나 문자가 확립됐다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 헤이안 시대 말기에 혼란이 찾아오면서 치안이 불안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사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뭐 중앙으로 진출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지방에서 자신들이 무사단을 형성하면서 뭐힘좀 쓰는 그런 무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무사들이 뭐 한다?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것이 바로 막부 체제야.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도 자, 이 막부 체제 볼게요. 세 개의 막부가 있다. 가, 무, 에. 가무에가 있는데, 자, 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웠다. 요거 하나. 그다음 쇼군이 지배자인데 요거는 막부 체제 때 계속 동일한 내용. 자, 그다음에 하급 무사들과 이제 주종 관계를 맺었다. 약간의 봉건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쇼군의 가신인 무사들이 토지, 장원을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출제된 문장이고요. 출제된 문장이고 출제는 가장 높은 확률로 요거. 앞에서 한 거. 쿠빌라이 칸의 침공을 받았다. 막았지만 쇠퇴했다. 그래서 무로마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 출제되는 거야. 몽골 침공. 알겠지? 요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막부 무로마치입니다. 자, 가마쿠라는 우리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성지인데 도쿄 밑에 있고요. 자,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입니다. 교토.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교토에 개창했고요. 자, 출제는 요거에다가 집중하세요. 명나라와 가마무역을 전개했다. 명나라와. 자, 요거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 동사 스타예요. 그러니까 동사 쪽 내용입니다. 자, 초창기 남북조의 분열이 있었다. 막부 개창기 무로마치 때. 근데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제 이걸 통일시키고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으면서 명나라와 책봉 조국 관계를 확립했고 그 이후 가마무역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요거 동사하는 친구들은 잘알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마쿠라 몽골 침공 출제된다고. 그다음 무로마치 가마무역 출제된다. 명무. 너무 간단해 내용이. 그치? 자, 그랬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어떻게 되느냐? 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센고쿠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군이 결국엔 피살하면서 막 내란이 발생하는 거야. 대란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교토가 전장터가 되고 여러 지방의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얼마나 한 세기. 그게 바로 센코쿠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참고로 포르투갈 상인한테 조총도 입수했고요. 자, 요거 출제 문장을 쓰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센코쿠 시대. 자, 그 센코쿠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2년 만에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늘날의 도쿄에 막부를 열었으니 17세기 초였고 이게 일본의 마지막 막부다. 자, 에도 막부 가겠습니다. 자, 막번 체제라고 해서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를 지배하고 지방 다이묘들은 그 번을 다스리고 있다 해서 막부와 번, 막번 체제인데 중앙 집권을 쇼군이 하는 것 같지만 지방 약간 봉건제적인 속성도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을 통제를 못하면 막부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쇼군을 보러 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자체가 통제가 되기도 하고 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이것 때문에 경제력이 많이 손상되거든요. 바로 무슨 말 하시나 알겠죠? 상킨코타이 제도가 실시된다. 자, 에도 막부 중요 키워드, 상킨코타이. 자, 그 다음 경제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 상인들에게 붉은 도장, 주인장을 발급해줬어. 그래서 외국으로 나갔다? 근데 이 당시 동아시아가 청나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크리스트교의 유입을 경계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 표교 금지하고 사무역을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에도 막부도 마찬가지로 했어. 그럼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뭐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선교가 메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상업적인 교역을 할 거야. 근데 막부 입장에서도 그래, 유럽의 이 나라 정도는 우리가 통교를 하면서 서양 문물을 좀 외국 문물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서양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그 나라는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덜란드 어디? 나가사키. 그리고 나가사키의 인공섬 어디? 대지마. 요게 줄줄이 사탕으로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이전에 누가 있었다? 포르투갈이 있었지만 네덜란드 상인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왜? 포르투갈은 크리스트교 선교 문제가 있었거든. 자, 그래서 요거 왜 네덜란드냐? 원래는 포르투갈이 먼저 와 있었어.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포르투갈이 먼저 있었어요. 나가사키에. 그런데 네덜란드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왜? 포르투갈은 추방됐거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경제적으로 볼때 존인층
상인들과 소공업자, 특히 상인들, 존인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경제력, 자본력을 가지면서 문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에도 막부 문화를 우리는 존인 문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존인 문화, 가부키 노래와 춤 등이 어우러진 연극이다. 우리 뭐 가부키 화장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다음 요게 가장 유명합니다. 우키요에 지금도 검색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올 겁니다. 채색 그 목판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뭐 인물, 뭐 사무라이나 또는 뭐 게이샤나 뭐 이런 인물들, 아니면 가부키 배우들이나 풍속 등을 소재로 했던 다색 목판화가 되겠고요. 자,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의학, 천문학, 조선설 등 전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통칭 네덜란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난학, 란카쿠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의 상징이 바로 이제 해부학 서적 아니겠습니까? 해체 신서라는 스키타 겐파쿠가 번역 가능했던 이 해부학 서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 언어에 대한 정보가 없던 시절, 정말 그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번역을 했던 번역의 그 신화 같은 그런 서적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양 지식을 받아들였다. 어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중국 정근대사와 일본 정근대사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자, 송, 원, 명, 청, 이렇게 왔어. 그런데, 자, 송나라는 송나라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요, 아이고, 자, 요, 그 다음에 탕구트, 서하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몽골, 요렇게 다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자, 조광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왕한석, 그쵸? 그 다음에 뭐그 이후에 뭐 얘네들 다 살펴봤고, 북면관, 남면관, 그 다음에 금나라, 맹한목재와 주연재, 이런 것들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에 의해서 북송 멸망, 그 다음에 쿠빌라이칸에 의해서 남송 멸망했고요. 특히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상도, 그 다음에 남인, 요런 개념들까지도 너가 잘 담아두고 있었는가, 요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황제로 따지자면은 명태조 홍무제 나와요. 단독 문제, 그 다음에 영락제 단독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고 할때 이제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고,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자성에 의해서 무너졌다,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 있죠. 학교제와 과거제의 결합으로 형성된 명청 때의 지배계층, 신사의 개념, 요게 최근에 또 언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청태조 누르아치, 청태종 홍타이지, 가볍게 브릿지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단, 누르아치에 의한 팔기제는 청나라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최근에 굉장히 뭐 마치 각광받듯이 많이 언급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자, 순치제 때 들어왔습니다. 중원에 들어와서 전체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그야말로 청나라의 최대의 성세가 전개가 된다. 강의제, 옹정제, 그 다음에 걸륭제, 최대 판도. 요걸로 출제가 정말로 각각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오는 군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경극도 있었고, 뭐 이런 고증학 발달, 사고전서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일본사 방금 봤던 것처럼 야마토 정권의 쇼토쿠, 다이카 개신 벌어졌고요. 다이카 개신 벌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야마토 정권의 나라, 도다이사, 헤이조쿄, 견당사, 고사기, 일본서기, 이런 식으로 만엽집.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국풍문화 있었고, 견당사 파견 중지됐고, 가나문자 확립됐고,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회한 말기 혼란기에 무사들이 대두됐고, 무사시대로 넘어가는데 더 간단해. 자, 가마쿠라 90% 이상 뭐야? 몽골 침공. 몽골 침공. 그 외에는 그냥 이제 막부체제가 성립됐잖아. 그러니까 그 막부체제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무로마치 너무 간단해. 명나라와 가마무역했다.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센코쿠 시대로 넘어갔고, 도요토미의 통일, 그다음 에도 막부로 넘어와가지고 에도 막부 막번 체제, 쌍킨 코타이, 존인 문화 중심, 요렇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와 나가사키, 요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 자, 끝났고요. 다음 시대 서아시아와 인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그대로
복습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20번 문제 풀어볼 차례죠. 우리 1회 지난 시간에 10문제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후반부 이제 10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있었던 10문제보다 뒤에 11번부터 2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부분보다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조금 눈에 보였습니다. 무역도 많고 금융파트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1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역 전문기관의 Q&A 게시판 내용이다. 무역 문제 바로 나왔네요. 자, 이에 나타난 무역의 종류 나왔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자, 무역의 종류, 무역의 분류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무역의 종류를 보고 안에 있는 키워드를 제시문에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까다롭게 나오면 되게 사례별로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비교적 좀 빠르게 답을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부터. 자, 그동안 무역회사에 근무하며 미주 및 아시아의 여러 거래처 및 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업종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랜 무역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업종 창업을 하실 경우 보유하고 계신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물품을 수입한 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키워드 같죠? 지금까지는 큰 키워드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품을 수입한 뒤, 일단 수입을 한 다음에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는데요.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상품, 뭔가 중간에 고치거나 다시 제품을 다시 만들거나 이런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상품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수출한다. 이런 무역 방식을 추천한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자께 수출입 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하면 수출입 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수입을 해와서 거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서 다시 판매를 했을 때, 수출을 했을 때 그만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을 보고 나서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맞아요.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아니고 중개무역.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그리고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지금 다섯 개 선지 중에서 이제 가공무역을 뺀 이 지금 네 가지,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사실 우리가 제3국이 끼는 간접무역 형태죠. 간접무역. 우리가 이제 무역의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가공무역, 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탁가공인지 수탁가공인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간접무역 제3국이 끼는지 안 끼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균형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는 수출만 많이 하고 어느 나라는 수입만 많이 하면 국제수지 균형 이런 게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연계무역도 있습니다. 여긴 연계무역은 나오지 않았네요. 선지 안에. 그래서 간접무역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문제였고 2번 중개무역부터 볼게요. 중개무역은 우리가 그 상업의 주체에서 중개인 기억나시죠? 그거와 비슷한 의미예요. 내가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한다. 중간에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수출국과 수입국을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중개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쌍방에게 수수료를 받는 그런 무역의 형태가 중개무역이었습니다.

중개 무역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수입을 해와서 어느 정도 매매 차익을 붙여서 다시 원형 그대로 재수출하는 게 중개 무역이었어요. 그리고 통과 무역은 뭐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뭐가 통과할까요? 제3국을 물품, 수입출, 수입품, 수출품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전 무역이잖아요. 이건 제3국이 끼는 거거든요. 중간에 개입하는 건데. 그럼 제3국 입장에서는 굳이 왜 수출품, 수입품이 통과하게 할까요? 그렇죠. 잠깐 오면서 입항세를 낸다던가 아니면 보관료를 낸다던가 이런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스위치 무역은 똑같이 제3국을 지나가긴 하지만 이 물품이 지나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게 지나가죠? 물품은 그냥 알아서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바로 가지만 어떤 결제를 할때 결제 통화 이용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제3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통화 관련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3국의 개입일 때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같이 풀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연계무역도 마찬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무역의 종류, 분류 찾는 문제 우리가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은요, 경영혁신 문제네요. 그래서 다음 뉴스에 나타난 A사의 경영혁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경영혁신 어때요? 여러분 딱 보면 일단 반갑지 않나요? 반갑죠?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어떤 문제에서도 경영혁신 문제는 항상 우리가 되게 많이 볼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여야 하고, 그리고 정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파트,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회사래요, A사가. 그런데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B사와 뭘 한대요? 협력. 되게 중요한 단어죠. 협력.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이라는 건 뭐죠?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A사는 차량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B사는 이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동 개발하겠다. 그래서 어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서로 손잡아서 협력해서 공동 개발해서 잘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어떤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요. 1번도 보겠습니다. 벤치마킹. 자, 벤치마킹 한다. 이런 표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벤치마킹 한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장점을 배우고 싶다 하죠. 그래서 뭔가 선진기업이나 경쟁기업이나 선진기업, 배울 수 있는 선진기업의 장점을 가져서 배우는 거를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자, 아웃소싱. 바깥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바깥에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업에 어떤 위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은 약간 그 고객을 대하는 CS 이런 거 되게 민감하고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잘 보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CS 마케팅 같은 거를 더 잘하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영 혁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사이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사이즈가 뭐 조직의 규모일 수도 있고요, 인력일 수도 있고요, 계층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같은 거를 이제 안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 뭐 예를 들어 명예퇴직 같은 거. 그런 게 다운사이징의 대표적인 예시였고, 자 리스트럭처링. 우리가 앞에 영어 리가 붙으면 뭐 다시 한다,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여기 리엔지니어링은 없지만 리엔지니어링은 이제 리스트럭처링의 조금 작은 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스트럭처링은 리엔지니어링의 좀큰 버전이죠. 리엔지니어링이 업무 프로세스를 좀 단축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리스트럭처링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조정.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사업을 인수합병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리스트럭처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경영혁신은 수능 완성해서 계속 거의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때마다 한 번씩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또 머릿속에 저장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3번. 다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유통의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매매 거래 방식입니다. 마케팅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 중요한 것보다 매매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건데, 일단 마케팅 전략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상황 분석을 하고 매입 방식을 결정하네요. 그리고 계약 조건 반영 사항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황 분석을 보니까 이상 기온 현상으로 가을철 과일 수확량 예측이 어렵대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매년 수확물이나 이런 품질이 달라지는 건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예측이 어려워서 안정적으로 판매 상품으로 사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 안정적으로 판매 상품을 사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매입 계약이 필요하다. 매입 계약, 매입 방법. 자, 매입 방식 결정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예 대놓고 답을 줬어요. 어떻게 한다? 입도선매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매입 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 FAQ 조건, 품질을 결정하며 품질 기준에 미달 될때 상품 교환 및 환불 요건을 계약 내용에 명확히 반영한다. 고객이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 정보 표시 도입한다. 자, 선생님이 중요한 키워드들은 밑줄을 쳤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그앞 1강에서 1번부터 10번 풀때 판매 가격 구성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에서 제일 첫 번째 매매를 다룰 때 판매 파트가 있고 또 무슨 파트가 있다 그랬죠? 얘는 매매란 뜻은 판매와 매입을 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매 가격 전략, 판매 가격 구성, 판매할 때 마케팅, 광고, 홍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 매입 파트에서 나오는 건 매입 방법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가 많이 공부해봤죠. 매입 방법. 매입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입도선매 방식이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입도선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입도선매. 저거 다 한자잖아요. 입도선매. 자, 입이라는 건 설, 입자, 도는 벼도자예요. 그러니까 벼가 아직 익기 전에 꼿꼿하게 서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미리 산다. 그러니까 벼가 아직 안 익었는데 그냥 미리 산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미리 가져온다는 거죠. 이 지금 문맥상 일치하는 방법이죠. 내가 소유권을 미리 갖고 오고 싶다 했으니까 판매를 할수 있도록 사전 확보하고 싶다고 했었죠. 자, 이걸 어느 정도 알고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선지로. 자, 기업. 판매 적격 품질 조건으로 품질을 결정한다. 자, 이거는요, 입도선매 방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 아니죠.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계약 조건 반영 사항에 FAQ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FAQ 조건 보는 순간 우리가 품질 조건이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품질 조건 중에 표준품, 기억나죠? 표준품, 품질, 결정 조건이 있었어요. 이 표준품이라는 건요, 우리가 품질이 항상 일정하면 좋겠는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모처럼 이런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과일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처럼 맨날 매일 수확량도 다르고 품질도 달라요. 당도도 다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표준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 거래를 하겠다라는 게 표준품 품질 조건이었습니다. 여기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FAQ 조건, 평등 품질 조건, 평등 중등 품질 조건, 그리고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영어로 GMQ라고 했죠. GMQ. 마지막 하나가 USQ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GMQ 조건이에요. 판매 적격은 뭐냐면 우리가 안에를 볼수 없는, 예를 들면 목재, 뭐 냉동, 어류 이런 거 우리가 안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 적격을 판단을 받은 조건으로 우리 표준품을 하겠다, 품질 조건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뜻을 우리가 FAQ 조건과 판매 GMQ 조건의 어떤 용어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예시를 같이 얘기했어요. 적절하지 않죠. 그 틀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FAQ 조건은 이런 과일이나 수확량이나 매번 다른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제시문과 적합한 방식입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 시 유리한 매입 방식이다. 자, 매입 방식 아까 어떤 걸로 한다 그랬죠? 입도선매 방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수요 예측 시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내가 미리 소유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예측을 했을 때 그만큼 갖고 올수 있잖아요. 소유권을 되게 적합하고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입도선매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디귿, 당일 판매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매입한다. 자, 이건 어떤 방식일까요? 매입 방법 네 가지 중에 당용 매입 있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방금 봤던 입도선매, 미리 소유권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날그날 필요한 걸 사겠다. 당용 매입. 그 다음에 나는 한 번에 대량으로 살 거야. 대량 매입. 나는 한 번에 조금씩 살 거야. 소량 매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당용 매입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당용 매입.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당해 연도 생산물의 평균 수준의 품질을 조건으로 한다. 자, 이거는 FAQ 조건을 그대로 풀어놓은 말이죠. 당해 연도 생산물의 평균, 중등 수준 품질의 조건으로 하겠다.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매 계약 조건이라서 그냥 입도선매 우리가 매입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 이 표준품 품질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은 무역에서 나오고 유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 조건

조건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통합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 조건으로. 무역에서 한번더 사실 여러 번 선생님이랑 한번더 언급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품질 조건들은.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율 관련 수업 장면이다. 환율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환율은요. 가장 크게 내가 환율이 변동하는 원인을 찾는 문제. 그다음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유리해, 불리해? 라고 물어보는 대책을 물어보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물론 두개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바탕으로 원미 달러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원미 달러 하나, 그 다음에 원엔 환율 하나, 이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변동을 찾아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이럴 때 우리나라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 설명해 봐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어떻게 환율이 변화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합리적인 경영일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 유리한지 불리한지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을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볼게요. 지금 이 D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죠? 환율이 원래 여기였는데 점점점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밑에다가 제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1달러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지금 1,000원이면 좋겠지만 실제 환율 지금 어떻죠? 선생님이 어제 봤을 때 1,500원이 넘어 있었거든요. 환율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좀 빠른 예를 위해서 2,000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2,000원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건 엔화예요. 엔화는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엔화에 대한 수요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반대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100엔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00엔에서 예를 들어, 떨어지는 거니까 1,000원이었어요. 근데 점점 원화 환율이 떨어져서, 이제는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해놓고 선지로 볼게요. 자, 기업.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 원자재를 사와야 돼요. 수입을 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사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1,000원이면 1달러짜리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1달러짜리 물건 사려면 얼마 줘야 돼요? 2,000원 줘야 돼요. 아깝죠.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 맞죠. 우리가 더 비싼 값을 주고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한 설명이네요. 자, 니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본이니까 우리가 엔화 환율, 원엔 환율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럼 외화표시 가격이 100엔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100엔. 근데 이제 5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1,000원짜리가 얘가 어떻게 표시될까요? 200엔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엔 100, 똑같은 가격에 100엔짜리였는데 외화표시 가격이 봐서 200엔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 수출할 때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을 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미국에서 실시 예정인 무역 관련 담당 직원 연수를 연기한다. 자, 보세요. 환율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 주고 1달러를 사서 연수를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1달러를 2,000원 주고 우리가 환전해서 미국 연수를 보내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연기하게 되면 점점점 부담이 늘어나죠. 오히려 연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연수를 시켜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리을도 보겠습니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나요? 원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1,000원에 100엔 교환 가능했는데 이제 500원에 가능한 거니까 우리나라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 아니고요. 자,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원래 정확한 용어는 미 달러화가 들어가야 더 정확한 용어지만 문맥상 이상은 없기 때문에요.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아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두 배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1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

달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치, 원미 달러, 원엔 환율 이런 식으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사실 세 개까지 나온 수능 기출도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르게 여러분이 푸는 연습을 해봐야 뭐 다양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빨리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혼자서 다 지우고 환율 파트는 놓치지 않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율.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을 활용한 경영 사례 자료이다. 이에 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스왑 분석. 자, 마케팅에서 스왑 분석, 환경 분석할 때 쓰잖아요. 우리가 마케팅에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왑 분석, 뭐 3C 분석하고 STP 전략하고 포피맥스까지 하는 전체적인 흐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스왑 분석. 스왑 분석을 통해서 스왑 전략을 짜잖아요. 일단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해외 시장 진출 전략들을 알아야 돼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무역의 마지막 파트에 우리 글로벌 경영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업 분석을 해석하고 이거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봐야겠죠? 근데 먼저 제시문을 보기 전에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의 전체적인 내용만 크게 보고 갈게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그냥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 수출하는데 내가 직접 수출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제3자를 끌어서 간접 수출할 것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 방법입니다. 계약 방식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약 방식은 앞으로 우리가 수능완성에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도 할수 있겠죠? 근데 얘도 똑같이 직접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나뉘어요. 자, 직접 투자는요, 내가 경영할 목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는 경영은 안 하고 이자나 배당 같은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틀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의 큰 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제시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A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실시한 스왑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위험 요인은과 약점은 회피하고 당연히 그렇죠. 기회 요인과 강점을 활용한 계약 방식의 형태다. 현재 계약 방식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보세요. 자, 일단 강점 볼게요.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보는 순간 이미 느낌이 와야 됩니다. 내가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높아요. 인지도도 높아요. 그리고 또더 좋은 거는 또 어떤 기회가 있죠? 지금 소비재 시장 급성장하지만 한국 상품, 즉 우리나라의, 즉 우리 기업의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강점과 기회. 얘네들을 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본력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사람도 부족한 운용도 인력도 없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해외 현지 정부 정책,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금 가장 살릴 수 있는 건, 우리 회사의 높은 브랜드와 이런 한국 상품의 높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 독점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야죠. 계약 방식으로 가야죠. 계약 방식 중에, 국제 라이선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그 구체적인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용어를 몰라도 충분히 선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현지 기업을 인수한다. 현지 기업을 인수해서 진출한다. 이미 현지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규제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력도 없고요. 그리고 인수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이 투자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계약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계약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자, 이거는 그 우리 계약 방식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라이선싱과 적합한 설명이 아니에요. 경영 관리 계약,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 그리고 사업 확장을 모색한다. 얘도 사실 계약 방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투자 방식에 해당이 되죠. 직접 투자.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현지 기업과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여 배당과 이자를 받는다. 얘도 투자 방식이죠. 근데 얘는 투자 방식 중에 어디? 간접 투자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아닙니다. 아까 1번과 3번 같은 경우도 다 투자였잖아요. 그런데 1번과 3번은 직접 투자에 가까운 형태죠. 그럼 5번 하나 남았네요. 현지 기업에게 자사 상표의 사용권과 해당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그럴 수 있죠. 현지 기업에게 상표의 사용권도 주고 해당 기술도 제공하고 할수 있겠죠. 라이선싱 같은 비슷한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

나라고 할수 없겠지만 뭐 상표도 포함한 프랜차이즈 될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술을 활용한 계약 방식에 했을 땐 5번이 가장 적합하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은 금융상품 안내문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대금 결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금융상품인데 사실 진짜 물어보는 건 대금 결제 수단이에요. 이 대금 결제 수단은 이제 유통에서 나오죠. 우리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배웠어요. 크게는 선생님이 한 세네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수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어음 있었죠. 그 다음에 카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기타로 뭐그 모바일 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타 지급 수단이 있었습니다. 수표 같은 경우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 앞글자만 떠서 얘기해 본다면 뭐 자기앞 수표, 그 다음에 뭐 당좌 수표, 그 다음에 뭐 송금 수표, 가계 수표 뭐 등등등. 그리고 선일자 수표, 이 선일자 수표만 좀 특이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급 기일을 미래로 해서 나중에 후지급 형태가 되는 좀 특이한 수표였고, 어음 같은 경우는 크게 약속어음이랑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환어음.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속이랑 환어음 형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도 많았어요. 우리가 쓰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예금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돈이 나가는. 그다음 신용카드, 직불카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직불카드, 그 다음에 선불카드, 우리가 미리 충전해서 쓰는 거, 이런 카드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모든 게 사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적인 건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제시문에서는 어떤 대금 결제 수단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발급 대상은 일단 개인이에요. 개인이 발급 대상이고, 사용 혜택을 보니까 신용카드 가맹점이 사용 가능하대요. 자, 신용카드 가맹점? 그럼 이걸 보는 순간, 그럼 얘 신용카드네? 라고 할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부분 조심해야 돼요. 연말정산 소득 공제,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외우고 있지 않죠. 하지만 세무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 체크카드네? 라고 또알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20진 힌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캐시백, 뭐 이런 할인들은 부가적인 거고, 이제 기타를 보니까 본인의 은행 예금 계좌와 연결이 된대요. 연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바로바로 동시 지급이 되면서 바로 빠져나가죠, 돈이.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할부 및 현금 서비스 등 신용 공여 기능 제공이 없대요.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또 신용카드였겠지만 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도 힌트가 있지만, 어쨌든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아, 카드 중에서 체크카드다.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체크카드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제 찾아볼게요. 자,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맞죠? 여러분 체크카드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금 잔액에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럼 우리가 긁었을 때, 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급을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상환급 방식. 자, 상환급이라는 거 계속 나옵니다. 유통에서도 나오고 무역에서도 계속 나와요. 자, 동시지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지급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일정한 신용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발급된다. 신용 자격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뭐였을까요?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 신청은 전자상거래 방식 중 B2B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 리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형 문제인데, 이 전자상거래 유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보니까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인데, 지금 이거는 마지막 신청 방법 보니까 이 카드사에서 하는 거긴 하나 발급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온라인 사이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카드를 통해서 이 카드사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기업. 자, 기업에서 어디로? 소비자, 개인 커스터머에게 온라인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B2C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카드라고 섣부르게 판단만 안 했다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풀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수표, 어음, 카드, 전체적인 매매, 대급, 지급 수단 있잖아요. 선생님이 시간상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의 특징, 그리고 지급 시기,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문제는. 수능 완성해서.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국제수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다. 저 국제수지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국제수지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국제수지가, 최근에 기출에 나왔던 흐름을 여러분, 혹시나 기출문제 분석을 했다면 또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수지표 작성을 위한 항목별 수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일단 국제수지라는 게 크게 어떻게 나뉘죠? 경상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 금융 계정이 있어요. 자본 금융 계정 크게 두 가지. 근데 지금 자본 금융 계정은 이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상수지만 가지고 푸는 문제를 지금 만났어요. 근데 경상수지 안에 또 어떻게 나누죠? 상서, 본, 이네 가지로 나뉩니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항목 사례를 보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풀수 있는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 항목에 나와 있는 사례를 어떤 항목과 연결시켜야 되는지 일단 찾아내는 게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선지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찾아볼게요. 자, 항목을 보니까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한대요. 그럼 얘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앞글자만 쓸게요. 얘는 상품 수지입니다. 상품 수지. 자, 해외여행 경비래요. 해외여행 갔을 때 쓰는 거, 그런 경비와 관련된 외화 수치와 지급 차이 뭘까요? 얘는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자, 특허권 사용료 뭘까요? 지식재산권 사용하는 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얘도 서비스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서비스 수지네요. 그쵸? 자, 그리고 해외 증권 투자 배당금, 배당 이자 이런 거는 본원 소득 수지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본이라고 적을게요. 본원 소득 수지. 자, 그다음에 국제기구 출연금. 얘는 대가 없이 우리가 수취하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소득 수지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상서 보니 경상수지의 전체적 얘네 개를 다 더하면 경상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제수지, 경상수지라는 거는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차액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칸이 좀 작지만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수취한 거에서 지급을 빼면 우리가 각각의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산출이 돼요. 여기서 플러스 값은 뭐라고 의미할까요? 그렇죠. 흑자, 마이너스는 적자. 선생님 따로 그렇게 말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100에서 50, 단위 생략하고, 억달러 생략하고, 그럼 얘가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니까 10이 됩니다. 플러스 10, 빼니까 플러스 5, 흑자, 얘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죠. 하반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둘이 빼니까 플러스 10, 10억 흑자, 마이너스 20억 달러, 그리고 플러스 5, 빼니까 10, 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지로. 자, 상반기 서비스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이다. 자, 상반기에 서비스 수지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서비스, 얘네 둘이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건요, 10억 달러 적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20억 달러 적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10억 달러 적자. 틀린 설명이죠. 기억. 자, 하반기. 본원 소득 수지. 자, 하반기에 본원 소득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배당금 하반기 10억 달러 흑자네요. 앞에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10억 달러 흑자 맞죠? 플러스 맞는 설명입니다. 자, 하반기 또 하반기네요. 하반기에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경상수지보다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경상수지를 다 더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하면 더해봐야겠죠? 상반기가 얼마인지 하반기가 얼마 더해볼게요. 자, 50이니까요. 50, 50. 15, 플러스 15. 15달러 흑자네요. 앞에 플러스니까. 얘도 더해보겠습니다. 10,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2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0억 달러 적자란 얘기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반기 경상수지가 일단 얼마냐면 적어볼까요? 하반기 경상수지는 15억 달러 흑자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다시 하반기. 하반기는 마이너스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그 다음에 상반기 경상수지가 플러스 15예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상반기에서 하반기. 하반기 경상수지는 상반기 경상수지보다 흑자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봤을 때 15달러 흑자에서 마이너스 10억 적자가 됐으니까 어쨌든 흑자가 폭이 줄어든 거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흑자폭이 축소된 게 아니고요. 흑자에서 어떻게 된 거죠?
적자,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국제수지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아니면 흑자폭이 축소됐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뭐 확대됐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 때문에 틀린 표현이에요. 뭐라고 해야 된다?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2025년 경상수지는 5억 달러

흑자이다. 자, 2025년 경상수지. 그러면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다 더하란 얘기잖아요.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플러스 5가 나오니까 플러스 5, 5억 달러 흑자 맞네요. 그러면 니은 니을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사실 조금 더 난도가 높게 나온다면 이런 항목의 사례가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이번 문제에서는 흑자와 적자,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거잘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7번 국제수지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은 모의주식 투자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모의주식 투자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선생님 학교에 교수 선생님이 왔었는데, 교수 선생님이 실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매칭이 돼서 같이 이제 수업 지도안 짜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게 상업경제 안에서 증권 파트였어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구상하시는데, 실제 여러분이 쓰는 금융투자 앱 있죠? 금융투자 앱에, 그냥 금융앱, 여러분이 쓰는 그 금융앱에서 이렇게 모의주식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짜 돈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주식을 투자해 볼수 있게 이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같이 팀별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 시절에 사실 이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같은 관심 있는 친구도 많잖아요. 막 먼저 바로 해보기 전에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배워보 보면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과 연관시키면 훨씬 상업경제 내용이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그런 어플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거래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자의 주식 미체결 주문 현황입니다. 주식이 미체결, 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중요한 포인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그래서 이에 대해 아는 내용을 설명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ABCD 학생이 각자 주문 유형부터 주문 가격까지 이렇게 현황을 되어 있고,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식의 매매가 체결될 때 우리가 원칙을 네 가지를 배웠어요. 뭐였을까요? 앞글자 따서 선생님이 그때 수능 특강에서 설명했었거든요. 자, 가시수익. 이 순서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우선하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가격을 우선하겠다. 일단 가격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격을 매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 내가 파는 사람은 보통 높은 가격에 팔고 싶죠. 당연히 사람 심리가. 그런데 낮은 가격을 그 제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매도한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 낮은 가격을 먼저 제시한 사람을 우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매수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난 당연히 가장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나 나는 높은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우선하겠다라는 의미가 가격 우선 원칙입니다. 자, 그럼 가격이 만약에 똑같아요. 그럼 그다음 뭘 우선한다? 시간 우선의 원칙. 시간에 먼저 주문한 사람. 좀더 빠르게 주문한 사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다. 그럼 뭐죠? 수량 우선의 원칙. 많이 주문한 사람 우선하겠다. 자, 얘는 뭐죠? 위탁. 위탁 매매. 그러니까 자기 매매 말고 위탁 매매를 우선하겠다.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 있는 건다 미체결된 거예요.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기역.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자의 주식은 경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자, 경매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 유통에서 경쟁 매매에서 네 가지, 크게는 네 가지를 배웠는데, 경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 대 다수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수 대 다수가 같이 막 경쟁을 하면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 시장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와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 우리가 매매 거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주식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죠. 경매매는. 그래서 경매매 예시가 주식 거래, 주식 매매 체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죠. 다수와 다수가 경쟁하는. 자, 니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자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된다. 금융투자협회 앞에 한국금융투자협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 거래된 시장이 아까 봤지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보면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었죠. 유통시장만 볼게요. 유통시장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가증권 시장, 다시 말하면 얘를 뭐라 그랬죠?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작은 게 코넥스 시장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장내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KRX 한국거래소에서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덩달아진

있는 거, 여기는 장내 시장, 여기는 장외 시장 해서 우리가 KRX가 아니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KOTC 시장이 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KRX가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자, 디귿. A의 주문은 B의 주문보다 우선하여 거래될 것이다. 디귿과 리을이 둘다 우선하여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시수의 순서를 어떤 걸 우선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A의 주문, B 주문 볼게요. A, B 둘다뭐 하고 싶죠?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자 입장이네요. 근데 누가 더 우선해야 되냐면 일단 가격을 볼게요. 가격 첫 번째로 봤더니 둘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럼 일단 가격은 패스. 그쵸?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시간으로 가야 되죠? 시간을 봤더니 누가 더 먼저 주문을 먼저 했죠? 얘가 먼저 했네요. 43분 더 먼저 했기 때문에 A가 더 우선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A 주문은 우선하여 거래될 것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리을이 아닌 이유도 볼게요. C의 주문은 D의 주문보다 우선하여 거래될 것이다. 그럼 C, D도 또 매도, 둘다 매도하고 싶어 하네요. 그쵸?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가격. 가격을 보려고 그랬더니 가격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은 가격, 얘가 더 낮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가격 우선에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우선한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먼저 우선한다. 낮은 가격을 우선해야 되니까 D를 먼저 우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C의 주문을 우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매매 체결 이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수능에도 최근에 나왔고,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조금 눈여겨 선생님이 봤던 이유는, 이 매매 체결 원칙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특히, 매도할 때 낮은 가격 우선, 매수할 때 높은 가격 우선까지는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건 안에서 정말 세밀하게 볼수 있게 문제를 제시해서 여러분이 혹시 헷갈린 친구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식 매매 체결 원칙 복습해봤고요. 자, 19번,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연계 문제고요. 19번, 20번.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식품의 해외시장 점검 보고서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점검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포인트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번 문제 먼저 볼게요. 무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씩 키워드를 찾아내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K푸드 인기에 따라 A국의 돼지고기를 만두소의 주재료로 제조한 자사의 만두를 수출하고 있대요. 근데 주재료가 뭐다? 돼지고기다. 그래서 A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 판매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현지 유통업체를 직접 알아봐서 우리가 자사 제품 판매할 수 있게 기회를 줬겠죠. 근데 점검을 했더니 A국 현지 유통업체가 영세하대요. 너무 작아서 중요하죠. 너무 작아서 직영 매장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 판매량 목표에 미달한대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찾은 이 A국의 현지 유통업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목표량을 정해놨는데 그걸 미달을 하는 거예요.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점이죠. 첫 번째 문제점.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A국은 다민족 국가래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이를 이유로 자사 제품을 기피한대요. 종교적인 문제 돼지고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품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 점검 내용을 발견이 됐고 대응 방안을 보니까 기존 A국 현지 유통업체를 전국 규모 유통망을 가진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로 변경한대요. 큰 업체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취급을 원하는 모든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대요. 아까는 어떤 중심이었죠? 직영 매장 중심. 근데 이젠 어떻게요? 모든 곳에 판매 기회 다 주겠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유통 경로 정책 중에 뭐가 딱 생각이 나죠? 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따가 마지막 문제에서 풀어볼 거고요. 현지인의 다양한 종교를 반영해서 여러 재료, 이젠 돼지고기가 아니라 여러 재료를 활용한 만두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겠대요. 자, 그럼 1번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해결했고요. 대응 방안, 2번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설정을 했죠.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위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 선생님이 아까 1번, 2번이라고 체크했던 그 문제가 점검 내용에 있는 게그 문제예요. 문제점의 원인을, 그 문제점이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 무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 중요합니다. 문제 단서 조건이에요. 무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찾아보자, 그 원인을. 아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유통업체가 너무 영세해서 직영 매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미달되는 거. 하나는

그래서 얘는 적절한,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은요. 무역 계약 조건에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격 조건 전혀 언급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제시문에. 그리고 품질 조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3, 4, 5번은 제시문에 적합한 설명이 아니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은요, 대응 방안에 따라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정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 마케팅 믹스, 우리 마케팅 마지막 단계도 정말 행동 전략이죠. 그래서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4P 믹스라고 했어요. 왜? P가 4개라서. P가 4개라서.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그쵸? 두 번째는 가격, 프라이스. 세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 전략. 마지막은 프로모션, 촉진 전략. 그래서 이네 가지 P, 얘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하는 게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응 방안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일단 유통업체, 선생님 아까 느낌 오죠라고 했던 그 문제도 나옵니다. 촉진 전략, 일단 우리가 촉진, 판매 촉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광고 매체를 활용한다? 촉진 전략에 대한 내용, 아까 대응 방안에 있었나요? 없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가격 전략으로 고가격 전략을 추진한다. 자, 고가격 전략이란 말도 있었나요?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이 역시 대응 방안에 없었어요. 그쵸? 자, 유통 전략으로 개방적 유통 정로 정책을 추진한다. 유통 전략 중요하죠. 우리가 크게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능특강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방적, 그리고 선택적, 전속적. 앞글자만 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방적은요, 우리가 일정한 지역에 그냥 개방하는 거예요. 판매하고 싶은 점포한테 판매 기회 다 줘요. 그쵸? 이 선택적은요, 어때요? 그냥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지점들한테만 판매 기회 줍니다. 자, 전속적은 어떻죠? 직영 매장처럼 딱 유일하게 독점적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 중 선택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점검 내용에서 직영 매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매 노출이 적었죠. 원래는 전속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전국 규모 유통 마진 대형 유통업체 변경하고 취급을 원하는 모든 지점에 다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속적일 때는 우리가 통제가 쉬워요. 지점에 대한, 그러나 판매 노출은 어때요? 하기 어렵죠. 사람들이 아무리 다녀도 지점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개방적은 통제는 어려워요.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쉽게 판매 점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노출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판매량을 미달 없이 우리가 목표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는 적합한 설명이죠. 그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 제품 전략으로 종교에 따른 제한이 없는 식재료를 활용한 만두를 개발한다. 이거 아까 여기 밑에 동그라미 적합한 내용이죠. 제품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만두 속을 돼지고기로 만들었는데 이젠 적합하게 여러 재료를 활용해서 다시 만든다, 다시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한이 없는 새로운 만두를 개발하는 거 제품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과 제품, 디귿, 리을 정답은 이렇게 5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의 제시문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무역 계약부터, 우리가 신용조사 파트부터, 그 다음 마케팅 믹스 전략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어진 문제의 1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1번부터 10번보다는 어때요? 11번부터 20번 문제가 살짝 조금 난도가 있게 느껴지죠? 선생님이 이제 1회는 전체적으로 풀었지만 이제 2회, 다음에 제 2회 풀 거잖아요. 이외에도 여러분 지금 한 것처럼 꼼꼼하게 풀어오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선생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저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한 시간들은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2회 모의고사 풀이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중화반응 2차 시인데요.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수소연 하나 내놓는 산, 1가산. 그리고 염기에서요. 딱 수소나연 하나만 내놓는 염기, 1가염기. 1가산과 1가염기에 대한 중화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울까요? 우리 같이 단원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수소연 하나만 내놨으니까 오늘은 두 개 내놔야겠죠. 그래서 2가산과 1가염기. 저번 시간에 수소나연 하나만 내놨으니까 오늘은 두 개 내놔야겠죠? 그래서 2가염기와 1가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유니크 기출 풀이 두 문제 정도 할 거고 나머지는요 중화작전과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딱 두 문제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과 다르게 지금 하단에 아래첨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1가산이 아니라 이 한 분자에서 수소윤을 두 개 내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 내보낸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서 얘네가 2몰이 있다면 수소이온은 4몰이 될 거고 그때 구경꾼 이온은 2몰일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한 분자에서 수소이온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분자수 곱하기 두 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덩어리를 의미할 때는요. 바로 이 전체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소이온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구경꾼 이온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두 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 있는 애 기준으로 얘가 지금 2몰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 4몰, 그 구경꾼 2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덩어리 이 기준을 쓸 때 농도비로 나타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1로 써져 있는 애 기준으로 봐주면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가산입니다. 그럴 때 이 몰 농도와 10ml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밀림으로 갈 건데 수소이온은 두 배로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절대 까먹지 않도록 써두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10ml와 그리고 이 몰 농도니까 앞에다 써둘게요. 그럼 곱해주면 20ml몰은 구경꾼 이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배를 해준 게 바로 수소이온이죠? 그래서 얘가 40. 아직은 누가 없어요. 수소나 B가 없습니다. BOH가 없어요. 일단은 3만 있는 상황. 여기에서 BOH를 첨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0과 0.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가산에서 구경꾼 이온은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20ml일 거예요. 20, 20, 20. 그럼 사실은 수소이온도 수소는 이온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40, 40, 40일 텐데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이 몰농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피랑 몰농도 곱해주면 아, B 플러스 20. 그럼 수소나 이온도 사실은 얼마큼 있어야 돼요? 1대1이니까 20만큼. 그런데 수소이온 40이 나와가지고 같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없어지고요. 수소이온은 20만큼 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이제 다에 가서요.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을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다시 40이고 그리고 B 플러스가 2몰 농도 20이니까 40이 있어.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도 40 있겠네? 그럼 40과 40 반응해서 둘 다 0인 시점. 바로 뭐다? 수소이온과 수소나 이온 모두 다 반응한 시점. 바로 중화점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가 바로 중화점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막대 그래프로요.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이온이 처음에 40만큼 있었고요. 그때 그 구경꾼 이온은 A

마이너스가 아니라 A2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A2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2대 1에 대한 비율로 있죠. 그래서 얘는 20만큼 있습니다. 그때 제가요, 나과정으로 한번 볼게요. 나과정에서 딱 B 플러스가요, 20만큼 들어왔어요. 그럼 1대1로요, 수소나 이온도 20만큼 있을 겁니다. 그럼 20만큼이 바로 누구한테 반응하러 가요? 수소이온과 반응해서요, 사라져요. 하지만 누가 이 자리 채워줄까요? 바로 B 플러스가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과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음이온의 양은요, 지금 계속 과량인 애가 누구예요? 가에서 나까지는 계속 이과산이기 때문에요. 음이온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A2-. 그래서 A2-는 변함없이 20, 20이죠? 근데 양이온은 40인데 20이 반응해서 다시 20이 채워줬어요. 결국엔 몇인 거예요? 40이에요. 처음에도 40, 나중에도 40.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초기에 H2A의 이 양에서 바로 40과 20 더해진 이 60이 그대로 나중에도 60입니다. 언제까지? 얘네 중화 반응, 이 중화점까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전체 이온수 결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 덩어리는 지금 이몰 농도 10ml. 그래서 얘는 사실은 20ml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이온수를 할 때는 이 덩어리에서 3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1대2로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1가산은요, 수소이온 하나, 이제 음이온 하나, 그래서 1대1이었거든요. 2배였는데 얘는 수소이온 2배, 그 음이온은 1. 그래서 3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20을 기준으로 해서 60, 60이구나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전체 이온수를 결정 지으세요라고 하면은 62요. 이제 이걸 가지고 농도 구하세요. 그러면 3으로 나눠줘서 얘네가 하나의 덩어리 20ml이구나. 그때 얘네가 10ml야. 그래서 이몰 농도야. 라고 가줘야 됩니다. 자, 이제는 중화점이에요. 그럼 중화점에도 똑같겠죠? 여기에서 지금 양이온 40, 그리고 음이온 20, 그래서 60. 중화점까지는 바로 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H2A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역전이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OH가 조금 더 많대요. 그래서 B 플러스, 그리고 1대1로 있는 OH 마이너스가요, 각각 얼만큼 있다? 60만큼 있다라고 가볼게요. 그럼 여기도 60, 여기도 60입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얼만큼 있었냐면요, 40만큼 있었고요. 그때 그 음이온은요, 구경꾼인 20만큼 있는 상황. 그러면 40에 대한 수소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구경꾼 이온이 들어가서요, 이 40을 채워줘야 되는데 20밖에 못 채워줘요. 그럼 20에 대한 게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지금 B 플러스 60인데 수산화이온 40이 아니라 6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40만큼 반응을 해서요. 20이 남아요. 그럼 원래 20과 20 더해서 60이 돼야 되는데 얘가 40의 반절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다못 채워줬기 때문에 양이온은 그대로 60이지만 구경꾼이온 변화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음이온은요, 수산화 이온에서 구경꾼 이온이 채워주지 못한 만큼 줄어들어서 몇이 된다? 얘는 40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20, 그리고 20 더해줘서 40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주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요. 사실은 쉽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B 플러스 60, 그리고 A2 마이너스 20 변화 없고요. 플러스 H 플러스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과량은 지금 BOH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60이다라는 거에서 두 배를 해주면 120이 전체 이온수였어요. 원래 과량에서 결정된다면. 하지만 구경꾼 이온이 그만큼 채워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구경꾼 이온이 채워주지 못한 게 어느 정도냐면 얘가 40이고 얘가 20이니까 2대1이죠. 그래서 이 20만큼, 반절만큼 못 채워줬어 라고 해서 20을 빼주고 그냥 얘가 100이야 라고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양이온수가 사실 60이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음이온수는 수산화이온이 원래 60이어야 되는데 20만큼 빼줘서 40, 둘이 더해줘서 100, 요렇게 가져도 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랑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1가산, 1가 염기에서는 과량인에 그대로 두배 해주면 됐었고 2가산에다가 1가 염기 넣어줄 때 2가산이 과량이라면 그냥 2가산에서 3배를 해주면

됐었는데, 이제 반대로 1가 염기에서 2가 산이라는 건그 구경꾼 이온이 수소 이온이랑 동등하게 있지 않고 2대1로 있기 때문에 그 1의 비율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이온 수에서 구경꾼 이온만큼 빼주기, 또는 양이온 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변화가 없고요. 음이온 수 수산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 채워주지 못했죠? 그만큼 빼주기 40,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는 애는 A2 마이너스입니다. 자, A2 마이너스 그려줬고요. 근데 A2 마이너스에서 두 배만큼 처음에 있었던 애 누구예요? 바로 수소 이온이에요. 그래서 수소 이온 그려주고, 수소 이온이 사라지자마자 생성되는 애가 바로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 그려줬어요. 자, 여기에서요, 수산화 이온과 1대1로 이온화되면서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생성되는 애 누구예요? 바로 아, 그 B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B 플러스와 이 수산화 이온에 대한 기울기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누가 다르나? 바로 기존에 있었던 A2 마이너스에 대한 건 양이 다르다. 그래서 요게 그래프가 아까 1가산, 1가 염기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다르게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이온수에 대한 거는 사실은 3배 된 유치겠죠? 요 정도. 여기를 1로 두면 1, 2, 3배.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급격하게, 너무 급격해졌다. 그쵸? 저 정도면은, 세워져 있는 세로 줄이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나타내서 이 길기와 조금 다르게, 가파르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2가산과 1가 염기일 때, 여기서 전체 이온수를 결정 짓는 거는 똑같이 과량이지만, 만약에 그 구경꾼 이온이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빼줘야 된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2가산과 1가 염기인데요. 수용액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이온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아,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해서 누가 안 되는가를 빠르게 소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가와 나, 다를 비교했을 때이 염기성이라는 애는 계속 일정해요. 그러면 모든 이온수가 원래 1가 염기 1가산이었으면 얘는 무조건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일정하다면 모든 이온수가 얘에서 결정됐겠네 라고 하겠지만 보시면요. 지금 얘가 2가산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과량이라고 해도 이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과량인데 만약에 구경꾼 이온만큼 빼준다? 근데 부피비가 1대 3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이온수가 감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증가했죠? 그래서 얘네가 모두 다 염기성이다라는 건안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모두 다 산성이라면 1대 3의 비율로 모든 이온수가 결정될 거예요. 왜냐면 구경꾼 이온이 딱 보니까 1대 1이기 때문에 그만큼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이온수가 1대 3이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것도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얘는 양이 똑같아요. 얘가 3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가 과량이고요. 그 다음에 과량은 3V, 바로 산이 과량이겠다라고 결정 짓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9N에 의해서 3V가 지금 결정이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9N은 이 2가산의 전체 이온수예요. 그럼 아까 제가 전체 이온수에서 몇 배를 해줘야지 얘에 대한 덩어리 나온다 했어요? 3분의 1. 그 이온은 수소 이온과 그 구경꾼 이온이 2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 3분의 1을 해주면 얘가 3N이 바로 뭐다? 3V 대 얘에 대한 덩어리다. 그럼 얘는 3V 대 3N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3분의 1이죠, 부피가? 그럼 얘는 N이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과량이라면서요. 근데 얘가 사실은 얘에 대해서 전체 연수 결정돼야 되는데 아마도 얘 때문에 이 A2 마이너스 땐 얘가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럼 다시 A2 마이너스 얼만큼 있는 거야? V일 때 N. 그럼 N을 다시 채워줘요. 그럼 8N이보다 아, 10ml일 때 전체 이온수. 그래서 나누기 얘는 2를 해줘야 돼요. 1가 염기니까. 그래서 이때는 4N이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 4N일 때는요. 이몰 농도와 10ml를 곱해준 값. 바로 얘는 뭐예요? 5ml. 여기서 20ml네요. 20ml다라는 거 먼저 쓰고 5ml 구할게요. 20ml 대 4N이니까 N이라는 건 5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도 얘가 지금 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실 n이 조금 더 편해서 저 n으로 계속 가볼게요. 얘 10일일 때 4n. 그래서 얘가 지금 4n이고요. 얘 5부일 때는 5배 해줬죠? 그래서 얘는 5n입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수소이온이 얘는 지금 5n에서 2배, 10n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산성, 나도 산성. 그러면 모든 이온수는 누구에서 결정돼요? 무조건 다 산에 의해서 결정.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 이제 가볼게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입니다. 몰농도 합이다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용질의 양을 모두 다 더한 건데, 각각에 대한 이 혼합 용액에 대한 부피는 이 안에서 모든 이온에 대한 부피는 다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그냥 용질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 부피는 10 더하기 3V. 거기다가 몰농도 5분의 9를 곱해준 값과, 그리고 여기는 7분의 15에다가 부피가 10 더하기 5V죠? 얘네들 비율은 모든 이온의 몰농도래요. 근데 모든 이온수는 누구에서 결정돼요? 나와 다른 이과산에 대해서. 그럼 이과산에 대해서 결정될 때 부피비가 곧 뭐예요? 얘네들의 이온수비가 돼요. 그러면은 부피비가 3대 5네? 근데 여기 이미 3대 5죠? 이 비율이?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아, 그냥 3대 5 지워지니까, 아,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3대 5는 5분의 9, 10 더하기 3V. 여기에서 3대 5는 이라고 했죠? 3대 5니까 5분의 9, 10 더하기 3V 대 7분의 15, 10 더하기 5V 이 값이에요. 너무 복잡하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상쇄되니까 그냥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70 더하기 21V는 50 더하기 25V다. 그래서 4V는요, 20이니까 V 몇이에요? 아하, 5다. 그래서 V가 5입니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V가 5고, X값은요, 이 X값은요, 여기 N이 실제로는 5였죠? 그래서 5mV분의 5mmol이니까 X는 1. 그래서 5분의 1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결정하고자 했던 건, 누가 과량이니? 왜냐면 모든 이온수를 결정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이과산이니까 여기서 2분의 1배가 아니라 3분의 1배였고, 그리고 여기서 일과 염기가 과량일 때 구경꾼윤이 그만큼 채워주지 못하니까 더해 주고 나서 2분의 1을 해줬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했던 건 이과산의 일과 염기. 이번에는 일과산에다가 이과 염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나요? 과량일 때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거랑 똑같거든요. 하지만 한번 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2 몰농도 산이 있고요. 여기서 1 몰농도 염기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얘네가 0이었어요. 처음에는 HA 1가산만 있고요. 내가 BOH를 넣어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2 곱하기 20 해서 그 구경꾼이 40이거든요. 근데 1가산이니까 똑같이 40이에요. 아하, 편해졌다. 그쵸?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거 바로 이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넣어줄 건데 그 구경꾼 이온 1 몰농도 곱하기 10ml니까 10. 하지만 이제 조심하자. 여기에서 구경꾼과 OH마이너스는 두배 관계죠? 그럼 얘가 지금 20이에요. 20인데 지금 수소이온 40이 있으니까 0이 돼버리고 수소이온은 20 줄어들어서 20이 됩니다. 그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수소이온 40이 있었고요. 그때 그 구경꾼 이온 1대1로 존재하죠. 그래서 구경꾼 이온도 여기 40만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애들은요, 10과 20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자. B2 플러스가요, 10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두 배를 하려면 높이 좀 낮춰야 될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서 두 배가 들어와요. 수산화 이온이죠. 여기가 20입니다. 그럼 수산화는 누구랑 반응을 하고 하겠어요? 수소이온과 반응하겠죠? 그럼 20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채워줘야 돼? 원래는 얘가 양이온 사라지면 그 구경꾼의 양이온이 와서 내가 채워줄게 라고 했는데 10밖에 못 채워줘요. 그러면 어떻게 10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양이온의 양 볼게요. 처음에는 수소이온 그대로 40, 음이온 그대로 40이었는데 음이온은 변하지 않아요. 구경꾼 이온입니다. 근데 양이온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원래 40에서요, 누구만큼 못 채워준 거야? 10만큼. 그래서 10을 빼주면
30만큼 남아있다. 10만큼 못 채워줬다. 해석을 바꿔서 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얘네가 반응하고 나서요, 얼마큼 남아있냐면 20만큼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구경꾼이 10 들어와서 30인데요. 반대로 해석을요, 얘네가 원래 40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구경꾼이 10만큼 못 채워줘서 10을 빼서 30이라고 쓴 겁니다. 그럼 해석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이 안에서 실제 얘네 지금 양이온을 묻는 게 아니라 수소는 몇 개라고 묻는 게 아니었죠? 양이온 전체를 묶었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양이온에서 10만큼 못 채웠겠지. 끝. 이렇게 가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원래는 둘을 더해주면 80이었어요. 그럼 여기도 원래 80이어야 되는데 그 구경꾼 이온이 10 들어와서 못 채워줬죠? 그럼 얘가 70 됐을 거예요. 더해주니까 70 맞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B2 플러스가 20ml 들어오니까 20이죠? 그럼 얘는 40 들어왔을 거예요, 수소나 이온이. 그럼 수소형과 모두 다 반응해서 사라지네. 그러면은 음이온은 얼만큼? 40만큼. 양이온은 20만큼. 그럼 얘네들 합은 몇이다? 60이다. 그럼 다시 80에서 얼만큼 빼준 거예요? 그 구경꾼이 20. 그래서 60. 아, 그럼 중화점까지 과량인, 바로 HA에서 결정되지만, 여기에서 B2 플러스를 빼줘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 역전되겠죠? 한번 우리 다시 그려볼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렸던 거랑 아마 똑같이 될 겁니다. 얘가 지금 40이고요. 여기에서 얘는 1대1로 있으니까 다시 높이 좀 높일게요. A-40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들어온 거는 1 곱하기 30이니까 30. 그럼 30? 요만큼인데? 근데 지금 이가 염기이기 때문에 이걸 두 배만큼이 수산화 이온이 있을 겁니다. 60.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40만큼 사라졌지만 어차피 구경꾼 이온, 바로 음이온이 40을 채워주네요.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의 양은요, 이제 구경꾼에 의해서 30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음이온이라는 건 바로 이 40과 그리고 수소이온이 원래 40 있었는데 수산화이온에 대해서 60과 반응해서 수산화 20 남았거든요. 40과 20을 더해준 바로 60. 여기 자리는 몇이다? 90이다. 그럼 다르게 생각하자면 원래 얘네들의 덩어리 30, 여기에 3배를 해준 값 바로 90이다. 아, 이제 이 이후의 과량은 H2A, 아까 한 것처럼, 아까 이과 산한 것처럼 얘처럼요. BOH2가 과량이기 때문에요. 얘에 대한 덩어리에서 3배를 해준 게 전체 이온수다. 여기선 구경꾼 이온이 어차피 채워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0.8몰 농도가 있습니다. 0.8몰 농도, 0.1몰 농도, 실제 값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실제 값이 만약에 잘안 보인다면 N으로 설정해서 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실제 값으로 하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용액의 종류가 지금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일 때는 일단은 산성과 염기성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지금 1몰 농도 산. 여기 1몰 농도, 그리고 염기성 수용액 1몰 농도인데요. 모두 다 10, 10, 10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0이 있어요. 10ml라고 했으니까 10ml몰. 그럼 여기에도 10ml몰이 있는데 이가 염기니까 두배 해줘서 수산화는 몇 ml 있는 거예요? 30ml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소에는 10ml몰이니까 누가 과량이에요? 바로 염기성. 그럼 이제 염기성이 과량이구나. 각자에 대해서 전체 이온수 더해주면 이게 바로 전체 이온수 결정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어차피 수행 종류가 두 가지나 세 가지나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액성은 염기성 똑같은 애들,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같은 애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볼 거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5, 1, 4, 얘는 변화가 있고요. 여기서는요, 없었다가 4가 됐고, 여기선 5, 5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개 비교해 볼게요.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니까요. 부피분해요. 음이온에 대한 양. 그럼 여기다 부피 곱해주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음이온수 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부피 곱해줄게요. 여기도 10, 여기도 더해주면 10. 어차피 그냥 얘네들은 5대 3이다. 부피가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5대 3이다? 그럼 이제 이상한 게 발생이야. 뭐냐면, 만약에 모두 다 1번, 2번에서 산성이라면, 여기 지금 이 X-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럼 이 구경꾼 이온과 비례를 해서 음이온이 있어요.

해야 돼요. 얘가 과량이면 얘에 대해서 결정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1가상과 2가 염기면 그 구경꾼만큼 빼주라면서요. 그건 수소이온이요. 왜냐하면 여기서 채워주는 애는 양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에요. 음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5대1이어야 돼. 안 맞아. 그래서 다시. 그럼 혹시 염기성인가? 그러면 처음에는 같아요. 얘는 같아요. 하지만 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이온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야 돼. 아, 처음에는 그러면 얘가 지금 과량이고 나중에 두 번째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왔는데 산은 줄어들었으니까 얘네가 과량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바로 지금 5만큼 있는 애야 라는 걸 결정 지어준 거예요. 아, 얘가 그럼 5만큼 있는 애구나. 그럼 얘는요, 지금 얘네 둘을 더해서 3만큼 있는 애야 라는 결정을 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실제 값이 주어졌어요. 0.8과요. 그리고 0.1 주어졌기 때문에요. 실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0.8 곱하기 5니까 여기선 4입니다. 그럼 여기서 0.1 곱하기 4는요, 0.4고요. 그러면 이 4가 곧 뭐다? 5에 해당한 비율. 5대 3에서 실제 비율은 4니까요. 그럼 여기 실제 비율, 두 번째 용액에서 음이온의 실제 비율은 몇이 돼야 돼요? 5분의 1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죠. 그러면 0.4 빼주면 얼만큼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2.0만큼이요. 그럼 여기 2라고 가주시면 큰일 나요. 음이온에 대한 거죠? 그럼 수산화이온과 수산화이온 합이 2.4인데요. 얘네 지금 두 배가 됐어. 근데 우리가 써줄 때는 그 1대 2할때 1, 구경꾼이온 기준을 써주기로 했기 때문에 반을 줄여줘서 1이라고 써주고 수산화이온은 2야. 그래서 2 더하기 0.4에서 2.4가 나온 거야. 라고 가줘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얘에 대해서 결정 지어줘야 돼. A. 그래서 A는요, 5분의 1이죠? 그래서 A는 5분의 1. 부피가 5, 그때 실제 밀리몰이 1이었습니다. 그 이제 구하시오 한건 X예요. 그럼 X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3.2, 여기 0.1 곱해주면 0.6, 여기 5분의 1에다가 6 곱해주면 얘는요, 5분의 6이니까 1.2예요. 그럼 사실은 얘는 액성이 지금 산성이에요. 그러면 얘에 대한 음이온이겠네. 그러면 3.2에다가 부피가 6, 6 더해주고 4 더해주면 16이죠? 16분의 3.2겠다라고 가면 안 되고요. 왜냐면 여긴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요, 10, 부피가 10 중에서 음이온이 4만큼 있었죠? 그래서 5분의 2였는데 5로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값에다가는 2분의 25를 해줘야 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2분의 25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일단 약분해줬더니요, 얘가 지금 2, 5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X라는 건 2분의 5니까 이거를 지워주면 A 곱하기 X는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어려웠던 포인트는요, 바로 뭐였어요? 여기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과량인을 찾는 거. 그 과량인을 찾는 게 약간 어려웠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음이온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수산화 이온이 이만큼 있었지만 사실은 덩어리로 표현할 때는 수산화이온 기준이 아니라 그 구경꾼 이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절로 나타내야 된다. 요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헷갈린 친구는 항상 덩어리 나타내고 수산화이온 별개로 나타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좀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나면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HA와 BOH를 같이 반응시킬 건데요. 얘가 처음엔 과량이고, 그 다음 중화점입니다. 그 다음엔 얘네가 과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에 BOH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HA 과량이었어? 중화점 지나면 BOH야. 자, H2A가 있어? 얘를 넣어줄 건데, 중화점 지나면 얘가 과량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경우를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처음에 얘가 2몰만큼 있고요. 얘가 1몰만큼 있을 때 모든 이온의 양은 누구에서 결정된다? 바로 얘요. 왜냐하면 초기에 HA에 대해서 얼만큼 있다? 얘가 2몰 있으면
수소의 이몰, 구 궁합금 이몰. 그래서 4.

양이온이라는 건 사실은 당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누가 채워줘요? B 플러스가 채워줘요. 그래서 얘는 E, 음이온은 변함없이 구경꾼이온 E. 그래서 4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반대예요. 역전. 그래서 여기 1몰, 여기 2몰로 갈게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한번 이제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봐요. 과량이 얘래요. 그럼 2배 해줘서 몇이어야 돼요? 4.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양이온은 구경꾼이온 변함없다. 2. 음이온은요. 1가 와서 채워줄 거야. 그래서 어차피 2 더해주면 4.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밑에 갑니다. 여기에서 얘네가요, 2몰 있고요. 얘가 1몰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H2A와 BOH? 과연 얘가 결정해. 근데 여기에선 2가 사니까 몇배 해줘야 돼요? 3배. 그래서 6입니다. 확인할게요. 양이온은요, 4고요. 음이온은 2예요. 그래서 6인데, 나중에 어차피 OH만큼 반응하면 B 플러스가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6입니다. 그래서 2대 1. 다시 한번 더. 이번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라고 둘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아, 1가 염기니까 2배에서 6. 그런데 조심할 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양이온 구경꾼이온 그대로죠? 그래서 얘가 3이에요. 자, 음이온도요, 3 그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 구경꾼 이온만큼 채워주지 못해요. 그게 몇 개야? 하나. 1을 빼주면 2. 그래서 전체에다가 구경꾼이 1을 빼준 5로 가줘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자. 자, 요거 조심하자. 자, 요거 조심하자 했으니까 요거 틀리면 안 돼요. 한번 다시 가봅니다. 자, 여기 3과 1입니다. 자, 빠르게 여기에서 그러면 몇배 해줘야 돼요? 1과 3과 2과 염기니까요. 2배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구경꾼이온 1만큼 빼준 게 바로 모든 이온의 양. 확인합니다. 양이온이라는 거는요, 6이 맞아요. 하지만 얘가 다못 채워줬죠? 그래서 1 빼줘서 5. 음이온은 구경꾼이온 그대로 3이니까 여기에서 더해주면 얘네 몇이다? 아, 얘네들 5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6이라고 빼줬어요. 3인데, 그쵸? 그래서 여기가 2예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5다.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여기서 가보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볼게요. 1과 3. 그러면 2가 3이야. 몇배 해줘야 돼요? 3배. 9. 맞는지 확인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온은요, 그대로 3. 수산화 이온은 2개죠? 2가 염기니까 6. 그런데 얘네 모두 다 채워줄 수 있죠? 1대 1. 그래서 얘네가 더해주면 9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요, 바로 하나, 둘. 내가 1가 염기에다 2가산 넣어주는 경우, 아니면은 1가산에다가 2가 염기를 넣어주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를 조심하자. 진짜 조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더 문제 풀어볼 거고요. 혹시나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지금 제가 조금 성의 없이 쓴거 인정할게요. 근데 여기다가 앞에서 친절하게 했으니까 한번더 여러분들 여기다가 수소이온이 사실은 여기 3이었는데 얘가 지금 1만큼 들어왔어? 사실은 얘 2가 염기니까 2만큼 들어와서 수소이온 1 남네? 얘가 1 들어왔네? 그래서 2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한번 써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될것 같고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바로 지금 5번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왔던 문구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요걸 한번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지며 곱했을 땐 이온의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리터는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밀리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밀리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몰 농도를 구할 때는 밀리몰과 밀리리터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중화작전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 밀리리터 가고 있어? 밀리몰이야? 내가 지금 몰로 가고 싶으면 리터로 꼭 바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선 상대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밀리리터로 시작해서 밀리리터로 끝내주시면 편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 원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예요. 여기 보신 결과의 수용액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존재하는 음이온의 몰 농도입니다. 그럼 우리 일단 과정부터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염기성 물질 하나, 여기 산 수용액 두 개를 넣어준 상황입니다. 그때 나에서는요, 여기 슬라이드 바꿀 거라서 여기다 미리 써놓을게요. 수산화 나트륨이요, X 몰 농도 있었는데 처음에 10ml를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H2A에 대해서 몰 농도는 Y 몰 농도. 그때 얘네들 5ml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지금 Z라고 되어 있고요.

5ml 넣어줬어요. 그래서 HB를요, Z몰 농도인데요, 5ml 넣어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HB를요, 10ml 넣어줄게요. 그럼 10ml 넣어줬으니까요, 그냥 조금 쉽게 그대로 나에서 10과, 우리 5ml도 지워버리자, 그냥. 10과 5와 5가 있는데 10 추가했으니까 얘가 15가 된 상황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고요. 라에서 HB를요, 5ml 더 추가했대요. 그러면 라에서도 여기 15, 여기에서 그러면 5만큼 추가했으니까 20이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혼합용액이 1, 2, 3가 있어요. 1, 2, 3. 자, 3는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라 대신에 3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 합이래요. 그럼 우리 몰 농도? 여기 지금 부피 알아? 그럼 얘네들의 이때 뭘 구해주면 돼? 이온의 양을 구해주면 돼. 아, 몰 농도? 거기다 지금 부피 곱해줘? 그럼 이때 이온의 양이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양이온에 대한 거다. 그럼 몰 농도 갑니다. 10ml, 5ml, 5ml니까 20ml. 20ml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몇이다라는 거예요? 아, 30K요.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선 10ml, 5ml, 15ml니까요? 30ml죠? 30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선 35K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요? 10ml, 5ml, 20ml니까 35ml네요? 35 곱해줄게요. 그랬던 여기에서는 40K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양이온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사실은 자꾸 지금 넣어주는 건 HP를 10ml 넣어줬고요. 여기서 5ml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측을 한 거는 아마도 만약 여기서 반응이 완결됐다면 양이온이 여기서 HP 넣어준 만큼 증가량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까요? A만큼 증가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부피비가 2대1이죠? 얘가 2A만큼 증가했으면 여기에서는 A만큼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비율을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5K만큼 증가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5K만큼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사실은 중화점이 아직 안 지났어요. 반응을 더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에서 라로 갈때 얘네가 증가했네? 아, 이제서야 뭐다? 아, 5ml를 넣어준 만큼 증가한 양이온 수인 거예요. 그래서 HB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5ml일 때 얘네들은 5K만큼 있다. 어차피 1가 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5K만큼 증가해. 그럼 여기에서 얘도 5K만큼 증가해. 그래서 이 덩어리는 5K라고 봐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20ml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이 5K에서 여기 부피가 4배 증가하는 건 여기도 4배 증가 20K예요. 그럼 이제 중화점이 지나서 더 이상 수소이온이 반응을 하지 않아서 5K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라 시점에서는요. 산이 그냥 과량이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는 순간 얘네들 전체 양이온 40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20이면 여기 있는 몇이 돼 줘야 돼요? 20K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가 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20K인 건 맞지만 덩어리로 표현할 땐 반절 줄여서 10K다라고 이 구경꾼 이온으로 기준 삼아서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만약에 얘가 중화점이라면 여기 10ml, 5ml 순서대로 넣어줬기 때문에요. 양이온이요. 여기서 10만큼 증가하면 여기서 5만큼 2대1이 돼야 되는데 1대1이에요. 그래서 중화점 아직 안 지났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증가한 양이 누구 거다? 그제서야 이제 HP 5ml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제 알수 있는 건 확실히 여기에서는 산성수용액이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양이온 수는 산성수용액에서 결정돼. 그럼 얘가 5ml 때 5K니까 20ml 때 20K. 나머지 20K는 H2A 거. 근데 이가산이니까 쓸 때는 10K로 써준다. 그럼 얘가 지금 10K이고요. 여기에서 얘는 5ml니까 5K이죠. 그럼 얘네들 수소이온의 양은요, 20 더하기 5니까 25예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30K여야 된대요. 그럼 누구에서 결정된 거야? 바로 이 나트륨이온. 10ml 때 몇이다? 30K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30K일 때 25K랑 반응할까? OK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야, 수산화 이온이. 그래서 10ml 들어오면 10K인데 OK

반응해서 여기서 OK밖에 증가를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다. 자, 그럼 질문. 원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 합인데요. 여기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몰 농도이기 때문에 부피 먼저 10ml, 5ml, 5ml 더해주면 20ml. 그때 얘네들의 양은요, 지금 이 과량이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중요한 거. 이게 이과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30K에다가 누구 빼줘야 돼요? 2A2-10K만큼. 그래서 20분의 20K이다. 그럼 얘 값은 K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염기랑 이과산일 때 일가염기가 지금 과량이에요. 그럼 이과염기의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됩니다. 여기 이과산이네요. 이과산의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잘 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유니크 기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능이나 많이 보고 있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많이 풀어보시면요. 수용액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수용액 종류일 때, 만약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중화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양이온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네가 세 개가 나오면 수소이온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같이 풀어볼게요. HCl, NaOH, KOH를 부피 다르게 해서 딱딱딱 만들어준 것 중에 가에 대한 액성은 중성이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구분하고 하자. 산성과 염기성 수용액 구분. 산수용액 하나, 염기성 수용액 두 개가 있는데요. 가에서는 중성이에요. 그러면 수소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 모두 다 누구 거야? 구경꾼 이온 거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칼륨 이온에 대한 이 이온수 B가요, 몇이란 뜻이에요? 1대 2 또는 2대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누구 건지 몰라요. 왜냐면 모두 다 1가, 1가, 1가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는 알아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지금 1이고 하나가 2라면 수산화 이온은 그냥 다 더하면 무조건 3이기 때문에 10ml 때 수소 이온은 3일 거야 라는 건 알아요. 이 3이다, 1이다, 2다라는 건 제가 그냥 가정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몰 농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더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보려고요. 지금 양이온수에 대한 비율이 3가지 이온이 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뭐예요? 수소이온. 그래서 이 비율 써볼게요. 1대 2대 3입니다. 1대 2대 3인데, 여기에서 어떤 애는 지금 2배가 증가했고요. 어떤 애는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1대 2일 때는요. 수산화 나트륨에서 나트륨이온 2배 증가 2, 칼륨이온 3배 증가 6. 반대로 이번에는요. 2대 1로 써놨어요. 다시 나트륨이온 2배 증가 4, 칼륨이온 3배 증가 3. 그때 2대 6이나 4대 3에 대한 비율이 있는가? 있어요. 바로 1대 3의 비율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줘서요. 2대 4대 6으로 가주면 얘가 이제 몇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1일 때 얘가 2. 얘가 그러면 2일 때 여기에선 3배에서 6. 그러면 이제 4라는 건 뭐냐면 수소 이온이에요. 근데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수소는 여기 4예요? 아니요. 얘네와 반응하고 나서 남은 애가 4다란 뜻입니다. 그럼 수소는 얼만큼 필요해요? 8. 8 더하기 4니까 여기는 12. 그래서 알갱이가 4배만큼 차이 나니까 부피도 몇 배? 4배. 그래서 여기가 40입니다. 그래서 여기 40 찾았다. 그대로 이제 내려갔더니 얘네 비율은 이번에 1대 1대 1이래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하나는 무조건 수소이온. 다른 애들은 지금 나트륨이온과 칼륨, 구경꾼 이온이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미 수산화이온이 몇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한 개, 얘가 만약에 한개 있다라면 얘네랑 똑같이 1대1로 있어야 되니까 수산화이온이 두개 있어야 돼요. 그럼 두 개랑 다 반응하고 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지금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총세 개. 그럼 실제로 반응하기 전에 염산은 세 개, 수산화 나트륨 하나, 수산화 칼륨은 하나. 그래서 1대 1대 1이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알갱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40ml일 때 몇이다? 12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12니까 얘네가 4, 4로 있어야 돼. 그럼 얘가 4로 있기 위해서는 2배 대줘야 돼. 부피가 20입니다. Y분의 X니까요. 20

손에 40이니까 몇이다? 2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온 수에 대한 비율, 존재하는 게 양이온으로만 써있기 때문에 수소이온 놓치면 틀렸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하량 보존 법칙을 여기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앞서서 제가 전하량 법칙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한번 써볼 거고요. 지금 힌트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 알려주지 않은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A는 HBr 또는 KOH 중 하나입니다. 역에서 가는 산성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가 무조건 과량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봤을 때 과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 중에서 염화이온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많은 애가 염화이온? 그럼 적은 애들은 어차피 하나는 나트륨 이온, 하나는 수소이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10대 10에 대한 이 농도비가요. 아, 2대 1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아직 가정을 하기 전에 부피 일정할 때 부피가 2분의 1이 됐거든요. 그럼 얘네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염화이온이 그대로 2이면 나트륨 이온은 2분의 1배가 돼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비율이 1대 4입니다. 1대 4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대 4에 대한 비율을 찾았으니까 확신을 갖고 10ml 때 얘를 1, 10ml 때 1, 2대 5ml 때 4로 둘게요. 4로 둬야 되는데 1로 뒀어요. 4, 4, 그리고 얘가 반대로 5ml 때 1이죠? 1, 그럼 얘는 2배에서 2 이렇게 가줄게요. 그럼 조금 더 편리하겠죠? 만약 내가 여기에서 1대 2로 갔으면 분수를 써줘야 돼서 불편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찾았다. 얘가 바로 뭐야? 아, 여기에선 얘가 지금 나트륨 이온, 여기에선 얘가 누구야? 염화이온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얘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다까지 가볼게요. 그럼 다로 갔더니 얘네들은 6, 얘네들은 2. 그럼 이 비율이 무조건 염화이온 6, 나트륨 이온 2,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2대 6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배 줬던 2대 6입니다. 그럼 2대 2대 6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얘가 무조건 뭐야? 염화이온. 얘가 그럼 무조건 뭐예요? 얘가 지금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다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양이온이 이미 1이 있고요. 음이온이 지금 4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음이온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선 얘는 무조건 양이온이 돼줘야 돼요. 그럼 사실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수소이온도 되고 칼륨이온도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달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나머지 둘을 더해준 게 뭐가 돼야 돼요? 양이온이어야 돼요. 얘가 오히려 낫겠다. 왜냐하면 얘가 무조건 다 양이온이어야 돼? 그럼 올 수 있는 게 최대한 끌어당기면 칼륨이온 와주고 그리고 수소이온 너가 남아있으면 되겠네 라는 게 돼요. 근데 만약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다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아, 그러면 얘가 확실히 KOH고 이 5ml 대에 얼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 그러면 다시 10일 때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두 배만큼 있으니까 4만큼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찾아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구하라고 한 건 나에서 5ml 그리고 다에서 5ml거든요. 다에서도 5ml죠. 한번 구해봅니다. 그럼 나에서는 15, 10 더해주면 얘네들은 25. 그럼 5분의 1을 해준 건데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나트륨이온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 정리해봐야겠죠. 수소이온 안 남아있고요. 수산화이온 얼만큼 남아있어요? 여기에서는 더해줘서 5, 4만큼 반응해서 1. 근데 1에서 얘네들이 25ml 중에 5ml니까 5분의 1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 나트륨이온 1이죠? 여기도 똑같이 5분의 1이요. 자, 근데 다음에 여기에선 30ml예요. 근데 5ml니까 여기선 6분의 1이에요. 수소이온이 얼만큼 남아있어요? 수산화이온 4니까 이만큼. 그래서 6분의 2. 자, 그럼 여기에서는 나트륨이 얼만큼? 6분의 2. 그럼 얘네들 더해주면 몇이에요? 3분의 1과 5분의 1이니까 15분의 8. 여기에서는 15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8분의 2. 나트륨이온과 수소이온에 대한 비율은 8분의 2, 4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대략적인 중화반응은 끝났는데요. 유니크 불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가, 3가, 1가 염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도비 구하는 거 단위 부피당 이온수 해보시고요.

0: 원활량 보존 법칙 방금 활용했죠? 한번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벡터. 오늘은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연산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연산, 그리고 이제 정말 벡터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내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나가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벡터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연습을 해 봤었는데, 성분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냐,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연산이라는 건 뭐냐, 좌표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벡터를 띄워 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위치 벡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치 벡터에서 그 위치 벡터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려놔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점을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겠다? 1.5로 가져갔을 때 위치 벡터 시점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그 통일하는 시점을 좌표 평면에서 1.5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점 A, 어떤 벡터라고 하는 것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이 고정이 돼버리게 되면은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 종점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점,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점 A의 좌표를 A1, A2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요 벡터 A를 어떻게 불러주자? 요 벡터 A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쵸? 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야, 이제 우리가 벡터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어떤 기하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얘를 뭘로? 숫자의 순서상으로 나타내줌으로써 뭘 하겠다?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벡터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기하적인 요소를 뭘 가지고? 대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해결을 하겠다. 이게 2단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2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1,0으로 가는 요 벡터를 내가 E1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0,1로 가는 벡터, 얘를 뭐라고 불러주고? E2라고 불러주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요 벡터는 E1이라는 벡터를 A1배 해주고, 여기서 요 벡터는 E2라는 벡터를 A2배를 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A1 곱하기 E1이라는 벡터, A2 곱하기 E2라는 벡터,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들도 했었어요. 얘는 뭐 되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잘 알고 있는, 크기도 알죠? 그리고 둘이 서로 직각이라는 것도 알죠? 크기와 방향을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한 녀석이고, 그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한 녀석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게 뭐다? 성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벡터의 내적 단원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 다시 한번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벡터의 내적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는 벡터들로 분해를 할 때 그 녀석의 끝판왕이 뭐다?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인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볼 수가 있었죠. 두 평면 벡터 A, B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종점을 라지 A, 라지 B라고 표현해주면은, 우리가 벡터 A의 크기는 뭐예요? 요 성분의 길이니까 루트 속에 A1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A2의 제곱을 더해주게 되겠죠. 즉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이 벡터의 성분만 보고서 바로 계산해줄 수 있겠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시점이 일치한 상태에서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당연히 모두 같겠어요? 종점도 같겠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두 점이 같을 테니까 A1과 B1이 같을 것이고, 그 다음 A2와 B2가 같을 것이고, 즉 X

벡터 B가 됐을 때, 벡터 A, B다라고 하는 녀석은 뭐예요?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라고 했었죠. 이 녀석은 뭐다? 벡터 O, B에서 벡터 O, A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었던 성분에 의해서 B1-A1, B2-A2, X성분에서 X성분을 빼주고 Y성분에서 Y성분 빼주면 된다더라. 그런 녀석의 크기는 우리가 뭐 해주면 되고, X성분의 제곱, Y성분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분을 나타낸 평면 벡터 연산,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다 그냥, 야, 대수적인 연산으로 해결하자.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 얘기가 나와요. 평행하면 실수배.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안 나왔으면 안 돼. 안 넣으면 안 돼요.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이기 때문에 벡터 A는 벡터 B의 실수배가 된다. K가 0이 아닌 실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 우리는 뭐할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벡터 A는 A1, A2가 될 것이고 벡터 B는 K 곱하기 B1, K 곱하기 B2가 될 테니까 그 말인즉슨 X성분은 X성분끼리 같고 그쵸? 그 다음 Y성분은 Y성분끼리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미 했었던 이야기, 평행에 대한 이야기, 평행은 실수배, 그 녀석을 내가 성분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 뭐다?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기하적인 녀석을 우리가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기하적인 요소 없이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끄적대가지고 내가 벡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는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필수형 3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평면에서 두 벡터 A와 B를 저렇게 줬어요. 벡터 P가 저것을 만족시킬 때라고 하고 벡터 P 빼기 벡터 B의 크기의 최솟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 연산이라는 단원의 포인트를 맞춰서 얘를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좌표 평면상에 두 벡터가 있는 거야.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성분은 마이너스 3이 되고 Y 성분은 플러스 3이 되는 요렇게 요 벡터가 뭐다? 벡터 A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은 X는 1, Y는 마이너스 1. 요 녀석으로 가게 되는 1, 마이너스 1은 요 벡터가 벡터 B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녀석을 만족시킨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단원, 벡터의 평면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벡터 P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너를 내가 X, Y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럼 저 녀석을 그냥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너는 뭐냐?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줬어.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니까 X 성분에서 X 성분을 빼주고 마이너스 3을 빼주고 Y 성분에서 Y 성분을 빼주고 콤마 Y 마이너스 3이라는 벡터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의 크기는 뭐다? 벡터 B의 크기인데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속에 X 성분, Y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속에 이 녀석의 크기는 루트 속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 양변을 제곱을 빵빵 해버리게 되면은 좌변은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가 된다라고는 원외방 정식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분을 통해서 내가 저 벡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그냥 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성분으로 나타난 평면 벡터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던 것뿐이지,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 단원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단원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요 녀석을 어디로 하는 중심.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녀석, 결국은 얘는 뭐예요? 상수란 말이죠. 얘가 뭐가 되는? 반지름이 되는 원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을 바로 벡터식을 보자마자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선생님이 했을 때이두 번째 풀이, 이걸 보자마자 여기가 중심, 반지름의 크기가 루트 2가 되는 원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직선의 반영식, 원의 반영식 단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쨌거나 저거나 저 벡터식만 보고서 바로 얘기를 하든, 성분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든, 내가 그럼 원이라는 녀석이 저 벡터 P라는 녀석의 종점이 마이너스 3,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루트 2가 되는 이런 원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여기 위에 P의 종점, 벡터 P의 종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벡터 P의 종점을 라지 P라고 불러주고
요 녀석의 종점을 라지 B라고 불러줬을 때 벡터 P

T에서 벡터 B를 빼준다? 뭡니까?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은 벡터, 종점, 시점, B에서 P로 가는 요런 벡터가 되는 거지요. 맞나요? 그러면 벡터 BP, 고정된 점과 원위의 점에 대해서 이 녀석을 이은 요런 녀석의 크기에 뭘 구해줘? 최솟값을 구해줘. 원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을 이었을 때 거리의 최솟값을 구해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중심을 지나게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요게 우리가 거리의 최솟값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나와? 요만큼의 4? 요만큼의 4? 4루트2가 나와. 근데 반지름이 얼마였어? 아까 루트2였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솟값은 요만큼? 4루트2에서 루트2를 빼주면 정답은 얼마? 3루트2가 최솟값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 연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분을 직접 넣어서 내가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읽어내서 원을 해석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중심, 반지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뒤에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수형 3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요. 10번 문제, 두 벡터에 대하여,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벡터를 주고 나서 벡터 A의 2배, 벡터 B의 3배를 해서 더한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고민할 거 없이, 얘기했잖아.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그냥 연산을 통해서 기하적인, 어떤 도형에 대한 그 해석 없이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라라고 한다면은 벡터 A의 2배, 2의 1, -2, 플러스 벡터 B의 3배, 3의 -3, -4라고 한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성질에 의해서 내가 2, -4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얘는 -9, -3, -4, 10이에요. X성분은 X성분끼리 더해주면 -7이 될 것이고요.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해주면 8이 되면서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해주세요. -7과 8을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1이 된다라고 풀면 돼요. 그렇게 풀어줘도 되는데 여기서 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연산 이런 류의 문제. 벡터 A, 벡터 B를 주고서 벡터 A, 벡터 B에다 실수별해서 더해준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라는 문제가 우리가 2점짜리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문자를 조금 넣어서 약간의 계산을 추가시키면은 그다음 우리가 이제 3점짜리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벡터,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월, 여기서 한번 얘를 디테일하게 좀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벡터 A를 내가 A1, A2라고 불러주고 벡터 B를 내가 B1, B2라고 불러주면 여기다가 내가 실수 P를 곱하고 실수 Q를 곱해서 더해준다 라고 했을 때 X 성분은 PA1이 들어갈 것이고 와 그리고 QB1이 들어갈 거예요. Y 성분은 PA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QB2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와 얘를 모두 이 벡터의 모든 성분을 다 더해주면 너네들을 다 더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P로 묶어주면은 A1 더하기 A2가 되겠죠? 더하기 Q로 묶어주게 되면 B1 더하기 B2가 될 거예요. 즉, 이 벡터의 성분 두 개와 이 벡터의 성분 두 개를 그냥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벡터를 일일이 찾아줄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1이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1이야.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에서 1 이렇게 풀어줘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편법이라거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돼. 왜요?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정말 뭐 그래 이렇게 푸는 게뭐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요만큼도 우리가 조금 계산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정도 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풀이가 아니라 근거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그냥 더해서 여기 대입해버리고 더해서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방식 연산하듯이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충분하다. 그런 것들 은근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 B에 대하여 점 C가 CA라는 벡터는 두배 벡터 CB 얘를 만족시킬 때 A에서 B를 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첫 번째 그냥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계산합니다. 벡터 C, 얘네들, 이 C라는 녀석의 종점, B, 벡터 C의 종점, C, 벡터 A의 종점, 벡터 B의 종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벡터 CA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벡터라고 표현해줬을 때,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거죠. 얘도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A에서 C를 빼주게 되면 얘는 뭐야? 3-A, 1-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배의 벡터 B에서 벡터 C를 빼주게 되면은 2-A, -4-B가 될 거예요. 우변에 있는 요 2라는 녀석을 이렇게 전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는 4에다가 -2배 A에다가 -8에다가 -2배 B가 되겠죠? 얘네들이 같으려면은 너랑 너랑 같아야 되고 너랑 너랑 같아야 될 테니까 3-A가 뭐가 되면서 4-2A가 되면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A 1, 그쵸? 여기서 내가 1-B가 뭐, -8-2B가 될 테니까 이항시켜버리면은 B는 뭐가 된다? -9가 되겠죠. A랑 B를 모두 다 찾아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보다 A에서 B를 빼주세요. A 빼기 B를 하면 얼마다? 1 빼기 -9가 되면서 10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쵸? 근데 얘를 다르게도 한번 좀더 보자고요. 성분을 줘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식의 기하적 의미를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하적 의미를. 벡터 CA가 벡터 CB의 두 배가 된대. C라는 점을 공유한 상태에서 벡터 CA가 벡터 CB의 실수배가 되는 거야. 뭐죠, 이거? ABC는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ABC가 동일 직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벡터 CA가 벡터 CB의 두 배다. C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는 벡터 CB의 두 배. 그러니까 양의 실수배니까 같은 방향인데 너의 두 배라는 것은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즉, 저 벡터식을 보고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 B라는 점은 CA의 중점이구나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중점이야? 그럼 나는 중점의 좌표 2라고 X좌표는 C와 A의 X좌표 3과 A를, small a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다. 그럼 이항시키면서 A의 값이 1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 어디겠니? B의 Y좌표인 -4라고 하는 녀석은 C의 Y좌표인 B와 그리고 A의 Y좌표인 1을 더해서 2로 나눠준겠죠? 그럼 -8이죠? 이항시키면 B는 -9가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A와서 B를 빼주게 되면 동일하게 10이 등장을 하겠죠? 즉,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뭐 연산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기하적으로 내가 일직선상에서 놓을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저걸 보고서 저 길이의 비율을 보고서 중점을 캐치를 해서 중점의 좌표를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저 식에서 제가 벡터 CA가 만약에 뭐 3배의 벡터 10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C, B라고 하는 녀석이 3배니까 이렇게 3등분이라서 여기 B가 오겠죠? 그럼 몇 대면? 1대 2 내분점에 B가 오겠구나. 이런 거를 읽어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식을 보고서 내가 B의 위치를 중점이라는 걸 캐치해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도 나아가서, 기림이 아니라 그림이야. 그림을 그린, 응? 기왕 그린 김에를 말하려다가 기림이 돼버렸어. 기왕 그린 김에, 한번 똑바로 그려보자. A라는 녀석이 몇 콤마? 몇? 3콤마1이에요. 3콤마1.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3콤마1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B라고 하는 녀석은 2콤마-4거든요. 그럼 2콤마-4를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은 여기가 2콤마-4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을 때좀 전에 우리가 두 번째 풀이에서 했었던 중점이라는 해석을 내가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A랑 B가 주어진 상태에서 C의 위치가 궁금한 상황이라면은 거꾸로 AB를 봤을 때는 이렇게 2대 1 외분점에 C가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AB의 2대 1 외분점을 내가 찾아줬을 때그 녀석을 내가 마침 얘네들도 예쁘게 정수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큼 갔어? 1만큼 갔어. 그럼 여기서 더 어떻게? 1만큼 더 가줘야지 되겠지. 그럼 여기서 CX좌표는 얼마겠어? 1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Y좌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큼 갔어? 5만큼 내려갔어. 그럼 여기서도 5만큼 내려가줘야지. 이렇게 똑같으면은 5만큼 내려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C의 좌표는 1,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냥 끄적거려서 접근해 줄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시험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 이걸 뭔가 내가 기하적으로, 야, 멋지게 한번 풀면은 계산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걸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빼면 되겠네 하는 게 빠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내가 시험에 접했다? 시험에 긴장된 상황에 이걸 접했다? 선생님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을 것 같긴 해.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는 거는 이런 문제 같이 우리가 풀어보면서, 아, 저걸 가지고 내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만약에 얘 같은 경우 문제가 그림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줬어. 그럴 때는 이게 눈에 더잘 들어오죠. 내가 이게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러겠지. 근데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드릴게요. 필요 없어. 걷어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가지고 내가 딱 보고서, 1대1 지점이 될 거야. 뭐 외분점으로 치면 2대1 지점이 될 거야. 뭐 중점의 의미를 설명하면 1대1 지점이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1대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냥 선생님이 늘 하는 표현. 그냥 그림에서 끄적끄적 돼가지고 끄적끄적끄적끄적 1-9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분점, 외분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때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때뭐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의 식을 막잘 써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돼가지고 점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1번 문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 연산 나눔 단원 자체가 그게 막 어렵지가 않아. 왜?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거든. 두 벡터 AB를 줬어요. 2, -1, -3, 4를 줬어요. 벡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두 벡터 E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그리고 벡터 C는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너네 둘을 실수배를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벡터 C의 크기는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요 녀석의 크기구나. 그럼 일단 할수 있는 것들부터 보시면은 두배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내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벡터 A가 2, -1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이 -3,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X 성분은 곱해주면 4, -2가 되겠죠? 그냥 바로 갈까요? 네, 이 정도는 우리 빠르게 갈수 있죠. 4 빼기 3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 1,2가 되어 버렸어. 그럼 여기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럼 저는 벡터 C가 궁금한 거 아니야? 결국 모든 성분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벡터 C를 내가 한번 세팅을 해보자. X,Y라고 세팅을 할수 있어요. 근데 너랑 너가 뭐라 그랬어? 서로 평행하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 실수배를 해서 얘라고 표현해줘도 되고, 여기다 실수배를 해서 얘라고 표현해줘도 되는데, 얘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실수배해서 얘라고 표현을 해버리자. 즉, 벡터 C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누구? K라는 실수 곱하기 1,2라는 벡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은 내가 뭐다? K,2K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가의 조건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건다 했어. 나의 조건을 보자고. 벡터 C라고 하는 녀석이보다 벡터 C의 크기가 이렇게 된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주게 되면은 X 성분은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5가 되겠죠? Y 성분은 마이너스를 4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내가, 그럼 내가 벡터 C의 크기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얼마?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냥 5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죠? 50이 되겠네? 벡터 C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벡터 C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X 성분의 제곱에다가 Y 성분을 제곱으로 더해준 것이고, 그것이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그럼 K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구나? 루트 50이 되는 거구나. 아닌데! 5K 제곱 50이니까 10이죠? 루트 10이 되는 거구나. K의 제곱을 찾았어요. K의 제곱이 아니라 K를 찾았어요. K를. 그럼 K가 10이 된 상태에 K제곱이 10이에요. 그냥 K제곱이랑 K랑 루트랑 니 맘대로 나오면 되겠니? 그죠? K제곱이 10이에요. K제곱이 10인 상태에서 그러면 K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10이에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뭔지 아직 몰라요. 말안 했거든. 100%.

C하고 성분이 어떻다 좋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벡터 C의 모든 성분의 곱이야. 그 모든 성분은 누구랑 누구? 너랑 너를 곱한 거니까 K랑 2K를 곱한 거야. 아, K의 값이 뭐가 되어도 상관이 없구나. 루트 10이 됐든 마이너스 루트 10이 됐든 너라는 녀석은 K 제곱은 10이기 때문에 너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구나. 정답은 얼마? 20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12번 문제 가볍게 찾아줄 수 있었죠. 그냥 주어진 거. 고민할 거 없이 쭉쭉쭉 대입해줘가지고 평하면 실수배 써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12번 문제, 봐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뭐 그림을 하나 그렸나? 좌표 평면을 그렸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냥 뭐야? 연산만 주구장창 했잖아요. 그거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단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13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A, B, C를 줬어요. 무게중심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 P의 모든 성분의 합은 두 벡터 P와 벡터 OG는 방향이 서로 반대랍니다. 벡터 OG가 방향이 서로 반대, 벡터 P랑 반대야?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라는 건 평행이에요. 평행하면 뭐야? 실수배. 즉, 벡터 P는 벡터 OG의 벡터 OG의 실수배 K를 곱해주는 거네요. 그쵸?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에 실수 K는 뭐다? 음수다라는 걸 세팅할 수 있다. 가의 조건에서 여기까지 얻어낸 겁니다. 그럼 일단 OG 내가 구할 수가 있잖아. G라는 점의 좌표는 X 성분끼리 더해 3 마이너스 2 0 더하면 얼마지? 1.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Y 성분 1 3 마이너스 2 더해주면 얼마지? 2예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벡터 P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가 K배 벡터 OG, OG에다가 내가 K를 곱해주게 되면 3분의 K, 3분의 2K라고 내가 벡터 P를 세팅할 수가 있겠죠. 가 조건에서 벡터 P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K라는 문자로. 그럼 나요. 요 녀석의 크기가 3루트 5래. 그럼 요 녀석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3루트 5니까 양변을 뭐 해주면 제곱을 빠방 빠방 해주게 되면은 벡터 p의 크기의 제곱보다 x 성분의 제곱 9분의 k 제곱 플러스 y 성분의 제곱 9분의 4k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9, 5, 45가 된다더라. 9분의 5k 제곱이죠? 5 나눠주고 9 이항시켜주면은 k의 제곱은 81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K의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9인데,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어. 그래서 K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래?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고, 그럼 벡터 P를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벡터 P는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곱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6인가요? 이게 벡터 P가 되겠죠. 그럼 벡터 P에 뭘 해줘라? 모든 성분을 더해달래.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이요. 또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제 13번, 12번, 11번, 10번 요런 애들 이 문제들을 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땠어? 뭔가 그림을 그려서 뭔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대입해줘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만 이렇게 랄랄랄랄라 할 거니까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 연산 우리가 이제 기하적인 요소를 벡터라고 하는 기하적인 요소를 대수적인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단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양한 벡터들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 내가 얘가 기하적으로 접근하려니까 좀 어려운 거야. 감이 좀안 잡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플랜 B로 또뭘 해볼 수 있다? 얘를 그냥 좌표 평면상에다가 다 올려버리고, 이걸 그냥, 아우, 나 기하적인 상황을 못 찾겠는데? 그럼 난 대수적인 연산으로 끌고 가겠어. 그런 풀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문제를 풀 때, 내가 얘를 기하적으로 접근한 것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했을 때 뭔가 의미를 찾는다거나 이게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뭐다? 플랜 B 성분을 통해서 대수적인 연산으로 끌고 갈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평면 벡터의 내적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정말 정말 수학 선생님 맨날 다 중요하대. 근데 이 벡터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은 내적을 빼놓고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유형 4, 5, 6 뒤로 가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다 벡터의 내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 우리가 이 내적을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벡터의 내적의 정의와 성질. 정의를 보시면은 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사실은 좀 길게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유형 5에서 다시 한번 살짝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제 뭐 다수의 개념서에서 평면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이렇게 두 벡터 가운데 사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의 크기를 곱해주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준다라고 정의, 약속을 합니다. 많은 개념서에서 우리 EBS 교재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 두 벡터 이루는 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0벡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0벡터는 각의 크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정의할 때 디테일을 보면은 벡터 A와 벡터 B가 0벡터가 아닐 때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벡터 A가 0벡터가 되거나 또는 벡터 B가 0벡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0으로 정의를 또 따로 합니다. 그럼 정의를 또 따로 해주고 나면은 가만히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면 이 크기가 0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0, 0.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관없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갖다, 응?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뭐 0벡터를 내적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제 이런 걸 갖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정의를 해주고 나서 여기서 지금, 벡터 A와 벡터 B.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럼 내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는 것은 각각의 크기를 알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복,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내적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였었던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평면 벡터 이 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코사인 값이 이렇게 그려지는 코사인 값을 생각해보니까 세타가 뭐가 돼버리면은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버리게 되면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코사인 90도가 제로가 되니까 0이 되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이쪽도 되더라. 0벡터가 아니게 되면은 내적이 0이면은 너 0벡터는 너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니야? 너가 0이 돼야 돼? 그럼 90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다? 서로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맨날 세뇌시켰잖아요. 그쵸?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뭐다? 내적이 0.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세뇌시켰잖아요. 꿈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해서 수직이라는 조건이 등장하면은 나는 내적이 0을 쓸수 있는 거구나. 내적이 0이라는 조건이 등장하면은 수직 조건을 쓸수 있구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적에서 내가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경우를 특수하게 얘기했는데, 세타가 0이 되거나 또는 파이가 된다는 것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란 얘기야? 평행이라는 얘기야. 그럼 평행이면 코사인 세타가 0 또는, 아니, 그러니까 세타가 0 또는 파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때 벡터 A는 벡터 B, A와 B의 내적은 뭐가 된다?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왜? 이거보다 내가 뭐를 실수배해주는 것이 훨씬 계산이 편하고 유용하거든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얘를 기억하려고 하지는 말자. 평행할 때는 그냥 실수배가 훨씬 좋고 그리고 수직일 땐 내적이 0이다. 우리가 요것을 기억을 하자고 했었죠. 해서 이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의 특징을 보시면은 벡터를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크기, 실수, 크기, 실수, 코사인 세타, 실수. 벡터를 연산했는데 그 결과가 뭐가 돼버린다? 실수가 돼버린다더라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성분 단원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분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내적과 각각의 벡터의 크기라면은 코사인 세타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할 수가 있었죠. 해서 요런 내적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더니 야 그러면은 이 내적이라는 연산을 정의를 했어. 그럼 이 성질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런 성질들. 이거 뭐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이거 뭐야?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 뒤쪽에 있어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 실수배는 앞으로 뽑아줘도 되고 뒤에 거에다가 곱해준 다음에 내적을 해줘도 되고 즉 뭐야?

실수배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 그 실수배는 앞으로 뒤로 아무 데나 빼줘도 돼. 이게 기본적인 연산 성질인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했어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면 각각의 크기,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A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세타가 얼마야? 제로야. 코사인 제로는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선생님, 너무나 쉬운 성질인데 이거를 굳이 왜 얘기하시나요? 얘 때문에 하는 거죠. 얘 때문에. 얘. 얘. 선생님 이거 되게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항식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었죠. 그쵸?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다항식이고 실수고 얘는 벡터잖아. 아니라고.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 같은 거 아니,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연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얘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되는 거다. 즉, 이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녀석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요 덩어리, 더한 녀석의 벡터 A와 벡터 B에 더한 요 덩어리 벡터를 봤을 때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요 녀석을 내적을 해준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얘기했던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해주면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그리고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B와 벡터 B의 내적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성립을 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너랑 같아. 그럼 둘이 더해주게 되면은 요렇게 너는 얘가 되고 너는 얘가 되고가 됐던 거예요. 그쵸? 그 원리는 한번 정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그냥 그냥 곱셈 공식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제 우리는 마치 모처럼 곱셈 공식처럼이라는 처럼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해요. 곱셈처럼 우리는 내적을 마치 모처럼 곱셈처럼 처럼을 강조해. 처럼. 왜? 곱셈은 아니거든. 근데 곱셈을 연산하는 건 어떻게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을 사는 게 뭐야? 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할수 있다? 다항식의 연산 곱셈처럼 계산을 해서 어떤 벡터 A의 크기와 그리고 벡터 B의 크기와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A와 벡터 B의 실수배를 해준 P 곱하기 벡터 A, Q 곱하기 벡터 B. 각각의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줘서 더해준 요 녀석의 크기.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너를 알면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을 알고 내적을 내가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넷 중에 세 개를 알면 우리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연산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이라는 연산을 해주기 전에는 이 녀석들을 너네를 가지고 뭘할때 뭔가 이렇게 뭔가 다양한 기하적인 요소를 막 해야 됐다라고 하면 그 연산만 가지고도 얘네들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걸 가지고 간단한 3점짜리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할수 있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뭐다?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아, 선생님, 내적이라고 한 녀석은 크기 코사인 세타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 정말 중요한 것보다 기하적 의미를 할줄 알아야 된다. 두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너 벡터 A가 되는구나. 너 벡터 B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건데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려주면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 녀석은 얼만큼의 길이야? 요만큼의 길이거든. 즉, 요만큼에 해당하는 녀석이 요만큼의 길이야. 벡터 A의 크기는 요만큼의 길이야. 즉,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한쪽 벡터의 종점을 내가 다른 쪽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다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이쪽에서 여기를 내려줘야 되느냐? 벡터 A의 크기랑 코사인 세타를 묶어서 여기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벡터 A의 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만큼의 길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그냥 끄적끄적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길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선의 발을 내려주어서 여기서 내가 너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래서 내가 코사인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적은 뭐가 된다?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라는 거죠. 반대쪽으로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려줘도 마찬가지라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점이 일치시킬 때뿐만 아니라 시점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여기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내적은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다. 얘가 둔각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얘가 이런 식으로 꼭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통한다더러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수선의 발을 내려줘서 내적은 뭐다?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다. 이 방향이 둔각이 돼도 마찬가지로 내적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거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내적을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많이 강조하고 복습하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다 이제 그냥 마지막에 그냥 약간 그냥 보너스를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가 보면은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직각 두 개가 보이면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죠?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직각 두 개가 보이면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 원박계점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됐던 그 성질이랑 연결된 어떤 기하적 특징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죠. 뭐 이런 것들, 뭐꼭 기억한다면 그냥 반사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각이 같아. 그럼 원주각이니까 원, 이거 나오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여담으로 좀더볼수 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요 기하적으로 내가 수선의 발 내려서 내적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꼭할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계속 복습해 보자고요. 그럼 필수형 4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두 벡터 AB에 대해서 벡터 A 크기는 루트 11이고 벡터 B 크기는 3, 두배 벡터 A 빼기 벡터 B 크기는 루트 17이래. 얘 벡터에서 벡터 B를 뺀 녀석의 크기를 구해 달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풀때 고민할 게 없어요. 크기 1차식으로 표현된 녀석의 크기. 그럼 얘는 뭐 해준다? 너를 제곱을 먼저 해준다. 왜?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마치 곱셈 공식처럼 곱셈처럼 연산이 되면서 4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다가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17이 되더라. 그럼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11이, 루트 11의 제곱이니까 너는 11. 그럼 얘는 4 곱하기 11이니까 4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배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내적을 해주게 되고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 9가 될 것이다. 너가 뭐 돼? 17이 된다라는 거죠. 53이에요. 17을 빼주면은 36. 그럼 이항시켜보면 4배의 벡터 A, 4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36이 되면서 벡터 A 내적 벡터 B가 9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문제에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걸 구하라며? 근데 이 녀석을 내가 뭐할수 있어?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녀석의 제곱, 크기의 제곱을 먼저 하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다가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 너를 내가 알거든,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배, 얘네들 내적해주면 9라며. 그리고 벡터 B 크기는 3의 제곱이니까 9잖아. 그럼 얘는 뭐야? 11에서 18 빼고 9니까 9를 빼주는 거죠? 너는 2가 되겠네? 크기의 제곱이 2니까 요 녀석의 크기는 뭐가 되는구나? 2 루트 2가 되는 거구나 라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 그냥 고민할 것 없이 곱셈 공식을 가지고 문제 풀듯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뭐 이렇게 중학생 때 했었던 정확히 말하면 2차식이기 때문에 중학생 때 했던 거예요. 그쵸? X 더하기 Y를 알고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할때뭐 이런 그런 류의 문제들 그 비슷하게 흘러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풀고 기하적으로 하겠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하긴 합니다. 벡터 A의 크기가 루트 11이래. 그럼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 그러니까 그림을 대략 이 정도로 그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 뭐, 그다음 벡터 A, 벡터 B의 크기는 3이래.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봤더니 벡터 A를 두 배를 냈어. 얘도 루트 11이야. 그리고 벡터 B가 얼마 크기가 3이야. 그럼 여기서 둘을 뺐잖아. 그럼 얘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뺄까? 너가 종점, 너가 시점인 거죠? 그럼 저 녀석은 뭐다? 요 벡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쵸? 얘가 종점이죠? 얘가 시점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요 녀석의 길이가 루트 17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요 녀석의 크기래. 그럼 벡터 A, 종점, 시점, 요 녀석의 크기,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 무슨 문제야? 도형 문제야. 도형으로 접근해줘야 되죠. 어떻게? 너를 내가 세타라고

준다면은 내가 2루트 11, 3, 루트 17인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고 2 곱하기 이 녀석은 2루트 11 그리고 이 녀석은 3에다가 누구? 2루트 11의 제곱이니까 44죠? 3의 제곱이죠? 그리고 루트 17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분자가 36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36에서 2, 2, 3, 4, 3, 11을 나눠주니까 3 나누기 루트 11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의 길을 우리가 모르니까 너를 내가 K라고 불러준다면은 또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K 제곱은 뭐가 돼? 3의 제곱에다가. 누구의 제곱? 루트 1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1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11분의 3이 되면서 사라지죠? 그럼 3, 2는 6, 아니 3, 3은 9, 9, 2, 18, 20에서 18을 빼주니까 2가 되면서 K제곱이니까 K는 루트 2가 되겠구나라고 풀어주는 거죠. 계산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막 내가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야, 얘네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그림을 그려서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보자마자 제곱 너 그냥 제곱 하이 탈 그다음 너 제곱 하이 탈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거의 뭐 젓가락질 하듯이 젓가락질 할때 내가 뭐 그렇게 막 신경 별로 안 쓰잖아. 내가 여기다 손가락에 힘을 막 이렇게 주어가지고 여기서 약간 손가락에 저 김치를 내가 찢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찌를 내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교하려고 본 거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스페셜하게 얘가 중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우리가 1학년 때, 좀 응용 성질로, 이게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꼭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은근히 중점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쏠쏠하게 좀 쓸모가 있어서 그냥, 뭐, 한 번씩 이제 소개하는 친구. 파푸스 중선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요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한해서는 특별하게 3의 제곱에다가 루트 17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배에 K 제곱에다가 11을 더해주는 거구나. 해서 얘가 얼마가 나와? 17 더하면 26이죠? 2로 나눠주면 13이죠? 너가 13이 되니까 K제곱 2가 되면서 K가 루트이구나. 이런 것들도 할수 있기는 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지금 뭐, 파푸스 선생님 정말 꼭 메모해서 기억해 둔다기보다는 그런 게 있었지. 한번 정도 그냥 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내가 얘를 접했을 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제곱하고 전개해서 풀어나가면 된다. 아까 선생님이 젓가락질의 비유를 했잖아요. 이 문제를 보고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그냥 내 본능적으로 그냥 손끝에서 이 풀이가 그냥 착착착 흘러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3점짜리 문제 하나 점수 받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내적의 정의 기본적인 거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 해서 이제 내적의 기본적인 연산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기하적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고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와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4회분 뒷부분 문항을 이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8강이죠. 자, 뒷문제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 이 문항들 우리가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들도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5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전반사와 관련된 문항 같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X를 공기와 매질 A의 경계면 상에서 점 P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자,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매질 C로 바꾼 다음에 X를 P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을 비교해 보시고 굴절각을 비교해 보세요. 자, 얘들아, 굴절각을 여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굴절각의 정의가 뭐예요?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요게 이제 입사각이죠. 그러면 A에서의 각과 B에서의 각을 비교를 해봤을 때 B에서의 각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진행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매질 B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쪽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굴절률 비교하면 A가 B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에서 X를 P의 세타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입사를 시키면 세타보다 어때요?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타보다는 큰 각이에요. X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세타가 커지게 되면 즉 공기에서 A로 갈 때의 입사각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굴절각은 현재 이거였는데, 그지? 이거였는데, 아니죠. 굴절각은 여기였는데,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같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맞아요.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커져야 돼.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한다. 그러면 A와 B 경계면에 닿아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고, 이 지점에서 법선을 그려보게 되면 A에서 B로 갈 때의 이 입사각이 더 어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쵸? 원래 지점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입사각으로도. 그런데 세타를 늘렸더니 굴절각이 커지고 굴절각이 커지면서 A와 B 사이에서의 입사각이 작아졌어. 더 작아졌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전반사 한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하고 C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하고 나의 차이점은, 그렇죠, A 오른쪽에 있는 매질이 가에서는 B, 나에서는 C라는 거예요. 근데 A하고 C는 전반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A의 굴절률과 C의 굴절률 중에서 A의 굴절률이 당연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와 C 사이에서의 임계각이 A와 B 사이에서의 임계각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누가 더 임계각이 작아야 될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A의 굴절률 제일 커요. 그 다음은 B의 굴절률, 그 다음은 C의 굴절률입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큰데 어떻게 단번에 B하고 C를 대소 비교할 수 있나요? 요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을 했잖아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봐봐. 가에서는 전반사를 못했어요. 전반사 못했지. 근데 여기서는 전반사를 했어.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의 입사각이 이때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떻다? 그치. 임계각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 입사각이 여기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죠. 왜요? 세타로 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굴절각도 같을 거고, 그에 따라서 A하고 B, A하고 C 사이에서의 입사각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사 유무를 통해서 굴절률의 차이를 비교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계각의 사인값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집니다. 자, 차이가 클수록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굴절률 대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AC는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AB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B는 C보다 굴절률이 커야만 AC 사이의 굴절률이 BC 사이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굴절률 대소 비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디귿에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요겁니다. 임계각의 사인값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건데, 이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기장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AB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EI0, I0인 전류가 흐르고, 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변하는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림 나는 X축상의 X equal 0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C에 따라서 나타냈대.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자, X축이 뭐야, 얘들아?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야.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이두 그래프는 어느 지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나타낸 거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렇지, X equal 0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X equal, 그렇지, D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여러분들 향해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1하고 B2가 지금 모두 다, 맞아요, 플러스에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기장 B1과 B2는 잘 보시면 무엇이 0일 때일까? 무엇이 0일 때? 그치.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즉, 얘네들은 IC가 0 일대의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일대의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합성 자기장. 그럼 누구의 합성 자기장이냐면 A하고 B의 합성 자기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C의 전류가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B1하고 B2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기역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그냥 이 도선 C가 아예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 equal 0과 X equal D에서 만들어진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임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야?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네? 근데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네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크게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네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크게 이제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 아마 뭐 문제를 바로 이제 보면서 직관적으로 아, 이거야 하고 바로 판단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설명이 모두 다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전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라고 한다면 A의 오른쪽은 전부 다 어느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렇죠.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일 겁니다. 그죠? 영하고 D는 다 A 오른쪽이니까. 그러면 영하고 D는 B의 다 왼쪽인데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일 때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반대로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되죠?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B0라고 하는 것을 K의 D분의 I 0라고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0과 D로부터 D만큼, ED만큼, B에서도 ED만큼, D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들을 우리가 B0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본다면 최적의 경우는 바로 이두 번째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요두 번째 거. 요두 번째. 즉, A가 마이너스 Y 방향, B가 플러스 Y 방향의 전류의 흐름을 가질 때 만드는 자기장. 요두 가지가 바로 플러스 B1, 플러스 B2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B0로 세팅을 하고 나서 B1과 B2를 B0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B1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자기장입니다. X equal 0에서의 자기장이에요. 자, B1은 A에 의해서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는 EI0. 그러니까 B0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E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가 I0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B0. 아, 해서 B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5 B0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equal D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B2를 계산을 해볼 건데, B2 같은 경우에는 D에서니까 A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죠? 전류의 흐름, 세기는 EI0, 그러니까, 그렇지, B0라고 볼 수가 있고, B에 의해서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 I0, 그러니까 B0. 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EB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B1 같은 경우에는 B2에서 몇 배를 해줘야 돼요? 4분의 5배를 해주면 2의 4분의 5니까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대한 관계식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마찬가지로 A에서와 B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의 흐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X equal 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 이 IC는 EI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에서요, 여러분들. D에서 ABC에 의한 전류 자기장이 0인 곳은 여기예요. 맞죠? 자, 여기에서 자기장이 0임을 이용해서 IC가 EI0인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예요. D에서입니다. 자, D에서는 일단은 A에 의해서 B0만큼 나오고요. A, B, C. B에 의해서는요, 여기 다 찾아놨었죠, 사실은? B0. 둘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둘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C에 의해서는,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0.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는 그 조건, 그게 뭐냐면, 요거. 합성 자기장이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자기 유도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있는데, X, Y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을 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보았던 전형적인 전자기 유도 관련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 조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에서와 3에서가 똑같고요. 그리고 금속고리의 전 P가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자, D하고 OD죠? X이퀄 D를 지날 때와 X이퀄 O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하고 세기가 모두 다 똑같답니다. 이렇게 I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의 조건에서 1과 3의 무엇이 똑같대?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대. 그러면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B. 자, 그런데 D를 지날 때 도선을 하나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OD를 지날 때 여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본다면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이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를 풀때 지금 통과하는 면적이 원 영역과 요 아래 부분, 여기 이제 자기장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요 아래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면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한 칸이 뒷자리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적용해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B니까요. 나오는 방향으로 B, 플러스로 둘게요. 나오는 방향으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역 1을 지날 때는 영역 1을 지날 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EB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럼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를 만들어내냐면, 나오는 게두개 증가하고 있어? 그럼 반대로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 방향이겠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X이퀄 D를 지날 때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X이퀄 OD를 지날 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결과가 똑같아야 돼. 결과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EB만큼 생기는 쪽으로 만들어야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E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칸을 X로 두기로 했으니까, 한 칸씩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EX가 되겠네. 아래는 B가 될 거고. 자, 그럼 봅시다. X equal OD를 지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일단 영역 3에서는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요 플러스 B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백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X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EX라고 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변화에 방해되는 그 결과로서, 마이너스 EB와 똑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B여야 하고요. 들어가는 게 다시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지만 EX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EX만큼 뭔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EB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방해의 결과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3B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B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2분의 3B구나.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두 개니까 마이너스 3B만큼 감소를 하고 있었고, 그치? 감소. B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3B-B가 되니까 플러스 2B인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플러스 2B만큼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결과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B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고, 1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는 2분의 3b, 크기만 보면, 3에서는 b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x equal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d를 지날 때는 변화가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2B만큼 감소하고, 증가하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D일 때를 한번 볼게요. 3D는 여기에요. 요 가운데 부분, 요렇게 지날 때. 딱 여기입니다. 요세 영역이 걸쳐져 있는 요 부분. 자, 3D를 지날 때는요, 여기다가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원 영역에 의해서는, 그리고 투 영역에 의해서, 쓰리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원 영역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EB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투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의 2분의 3B가 두 개인데, 즉 3B인데, 그게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쓰리 영역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B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4b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4b가 생겨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보게 되면은, x equal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2분의 1배만큼 작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 전자기 유도에서 이 영역을 뭐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걸쳐지게끔 나오는 형식이 이제 어려운 문항인데 그 문항들 중에서도 이렇게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 단위 면적을 뭐 d 제곱 아니면 뭐 S 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위 면적을 세팅을 해둔 다음에 그 단위 면적의 개수대로 자기장을 고려해 본다면 문제가 나름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 그 다음 문항,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관련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표는 금속판 PQ에 단색광 XY를 각각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를 고정을 해둬야 돼요.
뭘 고정을 해야 될까? 그렇지. 동일한 단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금속판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다를까? 또는 이제 반대로 하나의 금속판에 서로 다른 두 단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최대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금속판에다가 광전자 한 개의 에너지 1을 조사를 했을 때이 전자가 튀어져 나갈 거고 그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EKMA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일함수를 W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에너지 보존에 따라 요 에너지는 광자한 계 에너지는 금속의 일함수와 무엇을 더한 것과 같아요? 맞아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해보자. 기억에서 문턱 진동수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단색광을 P하고 Q에 조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동일한 단색광이니까 요 에너지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P하고 Q에 가한 단색광 X에서 나온 그 에너지, 광자한계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P와 Q일 때 비교를 해보니 누가 더 큽니까? Q에서가 320로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함수는 맞아요. P가 Q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함수가 P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문턱 진동수도 P가 Q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3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동일한 금속판에 서로 다른 두 단색광 XY를 조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 식을 쓰시고, 자,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서로 다른 단색광을 조사했으니, 이번에는, 그렇지, 금속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함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것일까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자, 왼쪽에 보니까, P에다가 조사했을 때, Y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그 말은 뭘까? 여기다가도 한번더 써보면 K만 쓸게요. P라고 하는 동일한 금속판에 XY를 조사했더니 X와 Y의 최대 운동 에너지 중에서 Y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단색광의 에너지가 X보다는 Y가 더 커야만 하겠지. 그치? 그럼 단색광의 에너지가 y가 더 크네라는 것을 통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지금 다시 Q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320보다는 동그라미 기억이 더 커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320보다 작다가 아니라 커야 돼요.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보자.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이다라는 걸로 비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E0하고 E20은 무슨 값을 나타낸 거지? 광전자의, 그렇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러면 그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의 관계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게 있겠지. 자, 람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이것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해본다면 루트 EM EK 분의 H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활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물질파 파장은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운동 에너지의 루트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x 대 y가 얼마냐면 1대 2니까 루트 씌우면 1대 루트 2가 되겠죠? 요값 전체를 보면은
그럼 물질법 파장은 x 대 y가 몇 대 몇이 돼요?

곱하기 루트 2 대 1.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 두 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광전효과하고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광전효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식을 활용을 하세요. 광자한계 에너지가 이람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요 식을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은 전기력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할 건데, 일단 문제 상황부터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점자나 ABC를 각각 X축상의 0D, ED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냈고요. A는 양전하이다. 양전하라고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B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요. Q라고도 볼까? Q, Q.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고 그 크기가 얼마래? F래요. 그럼 저거 활용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요, 가에서 점전하 t를 x축상의 3d에다가 놓은 거고요. 3d에다가 놓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 여기에서도, 가에서도 같았는데, 나에서도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같다. 그럼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가 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 뭐,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BC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A가 플러스죠? 크게 이제 네 개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 B, C,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따질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B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B를 한번 볼까요? A는 B를 어떻게 하죠? 당겨요. A는 B를 당길 거예요. C는요, B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이렇게. C는 B를 밀겠죠? 자, 이것만 봐도 얘는 안 된다고 알수 있어. 왜? B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인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얘는 탈락이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여기에서는 A는 B를 밀고 C는 B를 당기니까, 플러스 X인 건 성립이 되네? 얘를 한번 볼까요? A는 C를 당겨요. B는 C를 당겨요. 근데 C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어야 돼. 아, 얘도 탈락. 이렇게 금방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경우는 A가 B를 당기는데 이때의 힘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 프라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F 프라임으로 당겼으니까 ED만큼 떨어져 있는 C는 얼마로 밀게 될까? 4분의 1 F 프라임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전기력을 F0라고 한다면 자, C는 B를 당길 거예요. 이렇게. F0로 당길 거고, 그 다음에 B도 C를 이렇게 F0로 당길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과연 이들의 합성 전기력 결과가 F로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F0하고 F' 계산을 했을 때 F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F0가 더큰 값이에요. 그쵸? F' 더

작은 값이겠지. 그런데 C를 보니까 더큰 값인 F'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빼긴 뺐는데, F'보다 더 작은 값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무조건 C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야. 그럼 뭐야? 얘밖에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오른쪽에 써볼까요?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정답은 이제 미리 알았어. 자, 마지막 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A하고 B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F'. 그리고 A하고 C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4분의 1 F'.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리고 B와 C 사이는 F0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C가 B를 F0로 밀고 B가 C를 F0로 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결정이 됐냐면 플러스로 결정이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한번 써놓고 가볼게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량 Q, 전하량 Q,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똑같이 F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F' 빼기 F0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F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값이 4분의 1 F' 더하기 F0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4분의 1 F' 더하기 F0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요 2개. 그치? 자,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4분의 5F'이 EF0가 되네요. 4분의 3이죠? 4분의 3F'이 EF0. 그러니까 F'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8F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력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F'과 F0. 그럼 이 말은 F0는 BC 사이에 전하량이 Q일 때의 전기력이고, F'은 전기력이 A와 B 사이의 전기력인데 A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전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 QA라고 하는 것이 Q0의 Q라고 할게요. Q의 3분의 8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3분의 8Q. A의 전하량이 3분의 8Q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억은 해결을 했고요. 전하의 종류가 BC가 똑같아. 그 다음 이제 니은에서 전하량의 크기가 B가 D보다 크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건 뭐야, 얘들아? D의 전하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A, B, D의 전하량과 전하의 종류를 다 파악해 놨어요.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플러스인 경우, 요두 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개에 의해서 과연 어떤 경우가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BC만 봤을 때, B하고 C의 합성 전기력이 F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F라고 기본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D만 갖다 놨을 때, D가 음전하일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D가 양전하일 경우에는 BC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자, D가 음전하일 때는요, 여러분들, D는 B를 당기겠지? 그지? 당겨요. 당길 겁니다. 그 힘을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1 F라고 하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F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ABCD를 다 세팅을 해놨을 때 그때에도 B하고 C에 작용하는 무엇이 똑같다?
전기력이 똑같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B하고 C에는 애초에 F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F, 스몰 F, 하나는 스몰 4분의 1 F를 더했어. 그럼 상식적으로 요두 개의 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꽝이야, 꽝. 그럼 어떤 경우가 맞겠어요? 맞아요. D가 양전하인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지? 그럼 D가 양전하야? 아, 오케이. 그러면 스몰 F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D가 C를 미는 힘은 스몰 F, D가 B를 미는 힘은 4분의 1 F가 된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우리는 요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조건에 따라 합성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써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에서 라지 F를 뺀 값이 라지 F에서 4분의 1 F를 뺀 값과 같아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스몰 F가 더큰 값인가요? 라지 F보다. 만약에 이 라지 F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둘다큰 값에서 4분의 1 F 뺀 거하고 F 뺀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가 100인데 하나는 뭐 40, 하나는 10을 뺀 거야. 그러면 100에서 10 뺐을 때 90이고 100에서 40 뺐을 때 60이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 요 상황에서는 스몰 F 빼기 라지 F 값이 라지 F 빼기 4분의 1 스몰 F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4분의 5 스몰 F는 2 라지 F가 될 거고, F라고 하는 것이 5분의 8 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F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F가 D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D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를 때. 그지? 자, 그러면 요 F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잘 보세요. F'이 3분의 8 F0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 3분의 8 F0에서 F0 빼봐봐. 얼마가 나오지? 3분의 5, 그렇지. F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5분의 8 곱하기 3분의 5 F0인 거고, 결국에는 3분의 8 F0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D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B와 C의 전하량 Q로 표현된 이 F0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 D의 전하량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3분의 8 Q가 나오게 됩니다. 아, D의 전하량도 A랑 똑같이 3분의 8 Q인 거예요. 아, D의 전하량을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니은 보세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D보다 크다. B는 Q, D는 3분의 8 Q.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D급 볼게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3F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D급을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D급은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D는 플러스니까, A도 D를 밀고, B도 D를 밀고, C도 D를 밀어요. 그쵸? 그러면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K, D제곱분의 Q제곱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숫자들만 한번 봐볼게요. A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 분모의 9. 분자만 보면 3분의 8Q, 3분의 8Q니까 9분의 64 더하기. 자, 이제 BD 비교해 보세요. 2D니까 4. 그 다음에 BD는 3분의 8 더하기
CD를 비교해보면 1, 분자는 3분의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숫자만 한번 따로 계산해볼까요? 예, 계산해보면 81분의 64 더하기 약분하면 2가 되고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10. 그럼 얘는 81분의 27이니까 270을 더하게 되면 33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근데 이게 얼마였지? 이게 바로 B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를 표현한 F0였어요. F0. 그치? 그런데 F0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물 결치는 거 잘 보세요. 얘하고 얘. 이 두 개 한번 잘 봐봐. OF0가 3F가 되겠죠? 어? 3F? 디귿에 3F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가 3F보다 작은가를 확인을 해보려면 얘가 OF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근데 81을 5배를 하면은 400이 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OF0보다 어떨 수밖에 없냐면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3F0보다 작다라고 되어야지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19번에 위치를 시켜서 그 앞에 있는 문항들 있죠?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문항들이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문항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밸런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 19번 같은 문항은 경우의 수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아닌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B하고 C의 전화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문제 조건에서 요구한 대로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 나에서도 전기력의 크기가 BC가 같다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상당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9번 같은 문항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연습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네요. 20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갈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0H인 지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체크해야지.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자, 이 길이가 똑같대요, 여러분들.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이에요.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간 1, 2를 지나서 높이가 라지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는 1, 2에서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2의 시작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3V, 그리고 물체가 1에서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2에서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대요. 길이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대. 아, 그러면 이 조건 무조건 활용하면 힌트를, 그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1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지날 때 2W만큼 감소를 한다 라고 치면은 1에서는 W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자, K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MV의 제곱. K1은 여기에서의 속력, 여기서의 속력을 선생님이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찰구간 2를 지나고 나서를 V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K1 2분의 1 MV1의 제곱, K2는 2분의 1 MV2의 제곱, 그리고 스몰 H만큼 올라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를 MG 스몰 H, 그 다음에 P 라지 H는 MG 라지 H.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H 지점에서 5H까지 내려오는 이 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5H. 그럼 이때는 에너지가
12P

더하기 V니까 운동 에너지 K. 에서 W만큼 지나니까 W 감소 한 것이 OH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OP와 V1으로 지나니까 K1과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7P 더하기 K 빼기 K1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운동 에너지가 9K만큼 있어요. 그런데 마찰 구간 지나니까 EW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 그 상태로 V2로 통과를 이제 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K2라고 하는 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EW라고 하는 것이 9K-K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위에는 W가 있네, 아래는 EW가 있네. 위에 거를 두 배를 해볼까요? 두 배를 해보면 14P 플러스 2K 마이너스 2K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7K 마이너스 K2 플러스 2K1은 14P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4P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써볼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을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OH인 지점에서 수평면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수평면을 운동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OP라고 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K1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면, 그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얼마냐면, 9K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씩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가 5분의 9K 마이너스 5분의 1 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쵸? 그래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대입한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좌변 보세요. 7K 빼기 K2 더하기 2K1은 자, 14를 곱할 거예요. 14 곱하면 126이네요. 5분의 126K 빼기 5분의 얼마죠? 5분의 14K1.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식을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7K가 넘어가면은 5분의 35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5분의 91K. 그리고 마이너스 14K1에서 마이너스 2K를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24K1. 그치? 그 다음에 K2, 마이너스 K2 넘어가면 플러스 K2는 0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K, K1, K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 아이들이었잖아요. 똑같이 약분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약분되지? 그치. 2분의 m이 다 약분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식이 표현이 되냐면 5분의 91v 제곱 마이너스 5분의 24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 0이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식을,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또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찰 구간 1, 2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똑같은데 이동한 길이도 똑같아.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평균 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이 이동한 거리이다. 자, 조건에 따라 시간이 같대. 1, 2가. 1과 2의 시간이 똑같대. 길이도 똑같대.

그럼 뭐도 똑같아야 돼? 평균 속도도 똑같아야 돼. 근데 원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 그러면 통과하기 전 V1, 통과한 후도 V1이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V1일 거예요. 이 V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면 될까? 그렇지. 2에서의 평균 속도. 자, 처음 속도 얼마? 3V. 나중 속도 얼마? V2. 얘를 2로 나누면 EV1은 3V 더하기 V2.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여기에서 V2는 EV1 빼기 3V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결과를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식을 정리를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결과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V1-EV, 수학이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V1 더하기 17V가 0이 나오게 돼요. 0. 그러면 여기서 V1은 EV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EV를 대입하게 되면, V2라고 하는 값이 4V 빼기 3V니까, 아, V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라지 H를 구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요거 활용할 거야.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봐야겠다. 자, 식을 다시 써보면, OP. K1은 V1인데, V1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EV였으니까, K1은 결국에는 4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9K인 거예요. 그러니까, P가 K랑 같은데, 이 V2가 얼마다? V. 그러면, K라는 값으로, 라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에너지가 PH만큼으로 전환된 거겠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요 mg 라지 H와 P, mgh가 같은 거예요. 아, 결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지 h는 얼마이다? 그렇지. 스몰 h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h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번과 20번 문항 굉장히 복잡했죠?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까다롭습니다. 복잡하죠? 자, 이 문제를 위해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소 간단하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4회차 문제들, 만만치 않았네요. 19번, 20번 보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 5회차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하세요. 화계 유니버스 정유입니다. 오늘은 제4회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파트인데요. 13번부터 어떠한 핵심 개념을 잡으면 좋을지 유니크한 개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같이 보고자 한 개념은요. 앞에서부터 충분히 이야기 많이 했던 바로 물의 자동화 파트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와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pH와 pOH입니다. 자, pH와 pOH에 대한 비율로 지금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율이 우리는 pH 더해 pOH는 항상 14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더했을 때, 분자 분모를 더했을 때 14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할땐 pH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농도와 이 pH, 그리고 pOH에 대한 관계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관계와 그리고 농도와 pH 관계를 통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빠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5번에서는요. 동위 원소 문제인데요. 동위 원소 개념 자체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중성자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중성자 차이 때문에 질량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이니까. 그럼 이 중성자 수 차이만큼 질량수 차이가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균 원자량을 찾을 때이 중성자 수 차이만큼 얘네들이 차이가 발생하겠네, 질량수가. 그럼 질량수와 원자량을 같게 준다면 이 차이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원소의 주기성에서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이 문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플로린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을 비교할 때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면 플로린이 가장 크고, 그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순이고요. 이온의 전화는 여기에서 플로린의 이온은 당연히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죠. 그럼 얘가 이온 반지름 작은데 이온의 전하 가장 큰 애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비율 자체 어떻게 될까요? 또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애와 가장 큰 애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자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원소의 주기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애와 작은 애를 찾는 거를 딱 목표로 삼아서 그것만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찾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13번은 유니크한 개념 청해 후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pH와 pOH는 항상 동일한 값. 25도에서 pH와 pOH는 더한 값이 동일하게 14여야 된다. 각각이 동일한 값이 아니라 더한 값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더해줬어요. 이 값은 14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14가 되도록 가를 한번 맞춰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 부피 조졌다, 농도 구해서 pH 값 해석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발문 갑니다. 표는 25도 수용액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4분의 3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4분의 3은 더했을 때 7이에요. 7이다라고 하는 걸 14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두 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두 배, 6. 여기 두 배, 8. 다시 말해서 pOH가 6, pH는 8. 그때, 우리는 다 구했으니까, 그때, 이 pH를 기준으로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몇이란 뜻이에요? 10에 마이너스 8제곱이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가와 나에 대한 양과 부피를 통해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농도는 이거 나눠주고 나눠줘요. 자, 이거 비율이 지금 몇대몇 나와요? 10대1이 나온다. 자, 10대1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나는 몇이 돼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9제곱. 그럼 10에 마이너스 9제곱이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그럼 pH 몇이다? 9. pH, pOH 더한 값은 항상 14이기 때문에 pOH 몇이어야 돼요? 5. 그러면 9분의 5가 바로 나에 대한 값이다. 그럼 얘가 9분의 5예요. 그럼 9분의 5일 때 2x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9x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몇 배로 해줘야 돼요? 2분의 9.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나와요. 근데 또 둘을 더한 값은 7이네요. 우리 14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두 배를 해주면 얘네 두배 해주면 4와 10. 그래서 더해주면 14가 되고요. pH가 4, pOH가 10인 바로 수용액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뭐 액성이 어떻다라는 힌트가 아예 없었죠? 바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봅니다. X라는 거 값이 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는요, EX는 9분의 5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X는 몇이다? 18분의 5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니은 갑니다. 다의 pOH는요, 바로 10이고요. 나의 pH는요, 9이기 때문에요. 9분의 10은요, 1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디귿 가볼까요?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 다에서는 하이드륨 이온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다라고 하는 건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은 몇이다라고 해줘야 돼요? pOH가 6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때 다에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p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요. 그래서 모두 다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 이제 양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부피비는 1대 2.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이다? 200분의 1이요. 그럼 얘는 20분의 1이 아니니까 틀렸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요, 니은만 되니까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는 pH 더하기 pOH가 1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 분모를 더해준 값이 14되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드륨 이온의 양과 부피 조졌다.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비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얘네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서 pH 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양을 물어봤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피를 고려하면 바로 양. 근데 제가 사실 1을 여기다 안 썼어요. 왜냐하면 1대 2니까 바로 얘를 10의 반 6제곱, 여기선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다가 곱하기 2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빨라진다면 당연히 그냥 부피비에다가 얘네들의 비가 빠르게 보이면 200분의 1쓸수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게 쓰는 노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율 자주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옆에다가 메모 꼭 해놓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가지고 분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잘하면 좋은 건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들의 바로 공유 전자상 수몇 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에 대한 합이 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2라는 건 2원자 분자고 구성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동일한 애들이 희생 이온자 분자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빠르게 챈다면 이 의미가 바로 보일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두 개고요. 구성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건 X와 X, Y와 Y로 이루어지냅니다. 당연히 이 결합선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안 되는 애가 있어. 이원자 분자. 지금 여기서 탄소로만 이원자 분자는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소와 산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 지금 X라는 애가 두개 왔을 거고요. Y라는 애가 두개 왔을 때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산소라는 건 원자가 전자가 5, 질소라는 건 5, 산소라는 건 6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두개 왔어? 5 곱하기 2, 두개 왔어? 6 곱하기 2. 그래서 A 값은 뭘까요? 그냥 2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얘네 지 의미하는 게 원자가 전자수가 5인 바로 질소가 질소랑 만났을 때. 나에서 원자가 전자가 6이니까 산소가 산소를 만났을 때. 자, 그럼 X와 Y를 결정지었으니까 다에서 Y는 산소, 나머지 하나 Z는 탄소. 그럼 탄소 하나에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이려면 산소가 두개 와줘야 되죠? 산소가 하나 와서 중심 원자로 탄소가 두개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탄소에다가 양쪽에 산소가 와 있는 CO2가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N2, 나에서는 O2, 다에서는 CO2가 만들어진다. 그럼 기억 갑니다.

전자쌍 수는요, 나에서는 산수가 이중결합, 가에서는 질소가 삼중결합, 2와 3이기 때문에 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바위 분자 모양은요, 직선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가 중심 원자 있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탄소는 비공전자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직선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선형이 맞습니다. 티그, 가에서 다중,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가에서 삼중결합, 나에서 이중결합, 다에서 이중결합이 있네요. 있는 것은 세 가지다 라고 가져야 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두 개일 때 구성 원소가 한 가지다? 아, 그러면 동일한 애가 2원자 분자를 형성했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서 빠르게 XY를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XY 찾았으니까 나머지 Z는 소고하여서 탄소구나 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5번으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는 동위원소 문제고요. 여기 동위원소에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위원소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가 같은 애들, 중성자수가 다르다? 그럼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는 같은데 사실은 중성자수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기 때문에 이 질량수도 중성자수 차이만큼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의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 원자량이 주어지는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 보시면 여기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아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네들 평균 원자량이 지금 벌어진 만큼 생각을 했을 때 중성자수 차이만큼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수 입장에서 평균 원자량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X랑 Y 중에 Y가 찾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존재 비율을 찾아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자, 바로 발문 가볼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에서 무조건 얘네만 존재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계에 X의 동위원소는 얘랑 얘밖에 없고 Y는 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존재 비율을 둘을 더해주면 얘네가 100%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2A는 100이기 때문에 A는 몇이에요? 50. 그래서 얘네가 75%, 여기에선 얘가 바로 25%가 되는 거고요. A는 50이다. 그래서 Y는 50과 50? 1대1로 존재한다. 그래서 Y가 쉬워요. 그래서 Y를 가지고 M과 N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얘네가 딱 지금 중성자수가 5m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여기선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중성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봐라. 평균 그러면 1대1이기 때문에 5m. 그럼 얘가 지금 5m이다 라고 한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원자량 9m에서 1만큼 감소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딱 평균 원자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딱 1만큼 증가하면 그것이 평균 원자량. 그럼 여기 정리해볼까요? 9m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한 값은 9m에서 마이너스 1한 값과 어떻다? 같다. 그럼 n 값은 몇이 돼요? 여기서 9m 사라지니까 n이라는 건 m 값이 아니라 n이라는 건 2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더. 그럼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거 9m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 값을 해준 값이네. 근데 우리가 n 값을 이제 아니까 얘가 몇이야? 8. 그래서 n이다. 라는 건 우리가 2 넣어줘서 8, 그래서 이거 1 넘어가주니까 9는 몇이다? m이다. m은 9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n과 9 더해주면 몇이 돼줘야 돼요? 11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니은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원자량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 원자량과 여기 원자량이 있을 때 존재하고 있는 비율이 75와 25네 3대1로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3n 플러스 4n은요, 전체 4 중에서 3만큼. 그럼 5n 마이너스 4n은 전체 4 중에서 1만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자, 4분의 3 곱하기 3, 9고요. 여기에 4분의 5죠. 그래서 9랑 바로 5를 더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9해 볼게요. 9m 더하기 5m, 여기다가 4 더하기,

수는 이 차이값,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게 질량수랑 같기 때문에 이 질량수에서 중성자수 빼주면 몇이 나와요? 3m에다가 마이너스 5n이 나옵니다. 빼줬으니까. 이게 바로 양성자수고요. 여기 바로 질량수에다 요 값을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와요. 빼줬던 얘네가 9n이 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수가 사실은 3대 1로 있어야 돼. 라고 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값에서 4분의 뭐 1만큼 더해줘도 되고, 얘네들이 3대 1만큼 있어야 돼 하고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써둔 이유는 그 다음 거 구하기 위함이고요. 자,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는요, 이번에 X와 Y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성자의 양인데, 3n 플러스 4nx에서 중성자에 대한 거 9n. 그럼 9m인 y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바로 5n 플러스 1. 얘네가 바로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n 값은 몇이라고 했어요? 2. 그래서 9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m은 9였죠? 플러스 1이다. 그래서 18에다가 46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64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63몰이야.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디귿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구할 때 사실은 존재 비율은요. 이 힌트를 통해서 자연계는 얘밖에 없어. 존재 비율 다 더하면 100%인 거야 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100%다 라는 걸 활용해서 A는 50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A가 50이야 라는 걸 찾아냈고, 그래서 여기가 75%, 25%, 50, 50. 그럼 1대1로 존재해야 되니까 1대1로 존재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얘네들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왜 발생해요? 바로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질량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중성자수 때문이야. 그래서 중성자수가 보니까 5m을 기준으로 1 감소, 1 증가.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상관없이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감소했을 때이 시점은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제가 활용했어요. 그래서 n값과 m값을 구해주고, 나머지 여기서 중성자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 관계에서 양성자수 구해줘서 빼준 값을 중성자로 갔습니다. 사실 n값과 m값을 넣어놓고 해도 되는데 수치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n값과 m값으로 갔고요. 다른 친구들은 75%와 25% 또는 n값과 n값을 넣어서 어떠한 원소인지 특정을 지었더라면 아마 더 빠르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소 자주 나오는 것들 설명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 그리고 좀 가려서 출제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한번 숨겨져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6번입니다. 16번은 제가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주,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었던 이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항상 그래프가 주어진 자료가 두 가지인 이유는요. 하나로만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찾아주면 조금 수월하거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은 원자 W에서 Y에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고요. 나는 원자 X에서 Z에 원자 반지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다 나타낸 건 아니에요. 빠진 게 있어요. Z 빠지거나 W 빠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얘라면,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소거해줘야 됩니다. 그때 W에서 Z는 플로린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W에서 Z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그때 제1 이온 에너지가 있는데요. 제1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힌트 하나 드리자면, W가 Z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온의 전화문에 이온 반지름 하기 전에 이온 반지름을, 반지름 제가 R이라고 해볼게요. 얘네가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전자에선 원자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져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가장 큰 애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온의 전하를 나눠줄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나타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1가 음이온. 그래서 얘는 1, 얘는 1가 양이온 1, 얘는 2가 양이온 2, 얘는 3가 양이온 그래서 3. 그러면 작은 앤데 가장 작은 앤데 전하는 가장 커요. 그럼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비율은 얘가 어때야 돼요? 가장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온의 번제는 얘가 커. 나눠줄 값이 가장 작아. 그럼 얘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가장 큰 값이 X거든요? X가 플로린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원자 반지름으로 나타낼 때는 2주기와 3주기인 차이가 발생하죠. 당연히 2주기가 가장 작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컸던 애가 원자 반지름에선 가장 작은 애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X였다가 X는 가장 작은 애로 가죠. X 1등이었다가 여긴 꼴등 X가 됐어요. 그래서 X는 플로린 확정을 딱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결정 지어줄 건데, Y라는 애가 계속 반복되죠. 그럼 Y라는 애 생각했을 때, Y는, 만약에 얘가 알루미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얘가 마그네슘 될수 있는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마그네슘 될수 있다? Y랑 Z. 그리고 Y랑 W 한번 비교해봐. 라고 했을 때, 가능한가를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Z다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Y라는 애는 그것보다 지금 큰 상황이에요. 아, 그럼 얘가 마그네슘 될수 있겠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하지만 마그네슘이 왔어요? 그럼 나머지 W랑 Z는 누가 돼야 돼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이 돼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얘네가 Z다라는 게 나트륨이 될 거야? 가장 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여기 W에서 나트륨 될수 있어? 가장 작은 애는 알루미늄이니까 안 돼요. 얘가 지금 누구보다 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플로린보단 작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W가 나트륨 안 되니까 Y라는 게 나트륨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모르겠으면 여길 보셔도 돼요. W와 Z를 비교할 때 W가 Z보다 커야 돼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지금 3주기에서 당연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야 되지만 예외적인 애들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크고 알루미늄 크고 나트륨이에요. W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나트륨 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하는 걸 어려웠어? 그럼 여기에서 한번더 힌트 줄게. 여기서 비교해보니까 바로 얘네가 W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Y가 나트륨 확정이야. 라고 지금 알려줬고요. 그러면 이제 W와 Z는 이걸로 구분을 줘야겠죠? 그랬더니 큰 애는 누구다? 마그네슘, 작은 애는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Z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 W다 마그네슘으로 넣어둘게요. 그럼 기억 가볼까요? 기억에서 W는 플로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W는 마그네슘이라서 드렸고요. 니은 원자가 전자수는요. X라는 거 플로린, W는 마그네슘이죠. 플로린 당연히 7개, 마그네슘은 2개다.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크다라고 가지면 됩니다.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요. Y다 나트륨이고요. Z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이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상하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이게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큰 애를 알 수가 있고 이큰 애가 나중에는 가장 작아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애와 작은 애를 제가 명확하게 알면 따로 원소들 찾는데 어려움 없어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애들도 안 되는 것들을 여기저기 힌트를 다 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안 돼야 하면서 하나하나 했지만 사실은 두 번째로 커 보이는 애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커 보이는 애들 넣었으면 나트륨 빠르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좀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다른 것들 왜안 됐을까 마지막으로 다 풀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중화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제3회 실전 모의

모의고사에서도 중화반응 풀었었고요. 그때 중화반응에서는 사실은 전화량 보존을 제가 활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 비율을 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라는 걸 접근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2회 실전 모의고사의 중화반응과 흡사합니다. 여기선 전화량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온수 비가 주어졌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이온이 존재한, 수행수에 존재한 이온의 가짓수가 3개야, 4개야, 3개야라는 걸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어? 얘 중성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표는 A, 모유농도 염화수소와 B, 모유농도 수소나 칼륨, C, 모유농도 익과 염기 수용액 등장했습니다. 이거 조심할게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요,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해사 다에 대한 거고요. 이제 우리한테 A, B 더하고 C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써놓을까요? 얘가 A, B, C. 그리고 부피는 여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산과 염기 수행 나눠 볼까요? 여기 산, 여기 염기 두개 나왔다. 사실 여기 숨어 있는 H로 없는 애야. 없기 때문에 모든 이온에 수비가 지금 1대 1대 1,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이온 가짓수가 3가지. 여기에는 수행 3가지가 있을 때 존재하는 이온 종류의 가짓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는 중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바로 얘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부터 시작할 건데 그 이유는 너무 쉬워. 1대 1대 1, 누구든지 1이다. 그래서 제가요,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1과 1과 1.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화량 보존은 무엇이냐면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2 플러스.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1 마이너스.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1과 양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2 플러스 하나 왔다? 그럼 여기에 3개 있다? 그럼 얘네들 플러스 2. 나머지 그럼 전화량 보존 다 더해서 0이 돼 주려면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내가 두개 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서 나로 가볼 건데요. 어차피 우리한테 액성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딱요 정도 가정하고 나에 가서 이제 써볼게요. 나에 가서 쓰려고 했더니 부피가 같아요. 그래서 1. 여기 부피가 2분의 1 됐으니까 얘네들의 양을 2분의 1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안에 2분의 1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의 비예요. 그래서 얘랑 1대 1대 1과 1대 1대 2대 4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맞춰줘야 돼. 맞춰주기 위해서 봤더니 얘가 이과 양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 양이온이 여기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를 봐주세요. 그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 이과 양이 왔어요. 그럼 얘가 4. 그럼 여기 하나 더 1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더해주면 얘는 5. 양쪽에 1과 4에다가 마이너스를 가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봐주시면 얘가 만약 2 플러스야? 그럼 2 플러스인데 얘 가봤자 지금 3, 얘 가봤자 지금 4. 여기 지금 5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눈으로 두 배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4가 있으니까 2를 두 배해서 4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1과 2는 같은 숫자, 1과 1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네들에 대해서는 같으니까 이걸 2 플러스로 만들어서 얘 4와 같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다시 얘가 지금 2분의 1이네 실제 값은? 그래서 바꿔줄게요. 그럼 얘가 2분의 1 되도록 4분의 1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1 대에 4분의 1 대에 그럼 2분의 1 대에 1이다. 그럼 바로 얘가 실제 값에 대한 y 2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1이네가 실제 값이네 있잖아요. 누구예요? 염화이온. 얘가 그럼 염화이온. 그럼 나머지 플러스 2네 4분의 1은 누구예요? 바로 얘구나. 그럼 얘가 10ml일 때 4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이 돼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럼 10ml인 거야? 그럼 이때 얘가 몇 밀리 몰 돼줘야 돼? 하면 몇 밀리리터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밀리몰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냥 몰로 갈게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밀리몰로 했네요. 그냥 2분의 1개 상관없고 몰로 해도 상관없고 내가 가정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로 갔더니 1대 1대 3인데 똑같이 얘가 2분의 1일 때 얘도 10밀리리터니까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2분의 1을 만들어.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전화량 보존 활용하자. 그러면 3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생각했을 때 1, 1 더하면 2고 3이고 안 맞잖아.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돼주면 2, 여기 플러스 되면 1, 여기 마이너스 되면 끝. 그래서 알수 있는 건2 플러스가 2분의 1일 때 1대 1대 3이네. 실제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도 실제 값 2분의 1 때 2분의 1때 2분의 3. 그럼 얘 2분의 1 플러스가 2분의 1 돼야 되고 이번에 마이너스는 2분의 3이 돼줘야 돼. 그럼 얘가 2분의 1 돼주려면 이거에서 두 배가 돼줘야 되니까 20ml. 여기 2분의 3배 해주면 얘네는 15ml가 됩니다. 그럼 V 값은 몇이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V는 5요. 그럼 V 5 찾았고, 얘네들에 대한 몰농도비는요, 부피가 같을 때이 비율을 따라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거 1일 때, B다라고 하는 거 4분의 1,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바로 5분의 2가 되고요. 부피라는 거는 지금 5죠. 5를 곱해주면 이 값은 2가 됩니다. 라고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제가 활용한 건 전해량 보존입니다. 여기서 이가 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2 플러스가 이 안에 어딘가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 숨어 있었을 때 활용했던 방법은 얘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되니까 2 플러스 하나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음이 되도록, 마이너스 전화 뛰도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가 플러스야, 하나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얘가 사값 되게 크죠?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됐다. 그래서 2 플러스 여기다 곱해준 거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해봤자 2밖에 안 되니까 여기 하나를 2배 해줘야지 3이 될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맞춰줘서 전화량 보존으로,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혼합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 수비,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종류 가짓수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짓수가 세 가지를 통해서 중성인 것도 알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한 친구들은요, 실제로 얘네가 이 비율로 했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이 수소이온 맞는지 수산화 이온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액성을 묻지 않았더라면, 굳이 수소이온 얼만큼 남았고 수산화는 묻지 않았더라면 그냥 답을 찾았으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검산하러 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 남지 않는다면 필요로 하는 것만 빠르게 구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18번 딱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산화환원 반응식 이 안에서 맞추고 실제로 얘네가 실험을 하죠. 자,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야 되는, 복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한 모의고사에 산화환원 문제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X와 Y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여기 X와의 산화물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요. 일단 화학 반응식 주어졌으니까 산화수 가지고 반응 계수 맞추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X2-다, 마이너스 2, 그 전화 곧 산화수. 여기 X다라고 하는 건 산소가 마이너스에서 4개니까 마이너스 8, 다 더한 마이너스 2, 산소 6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증가했어요? 8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2, 3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다 더한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5. 여기에서 산소 마이너스 2, Y는 2. 그럼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여기에서 3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증가와 산소에 대한 산화수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배, 여기에서 8배이기 때문에 반응 계수가 여기 3, 8, 여기에서 3, 8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요. 얘가 3인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에서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여기에서 플러스 C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럼 시다라고 하는 건 8이죠? 그럼 C가 8이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만 있고, 여기에서 수소이온만 있으니까 D는 4네. 라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갑니다. A 더하기 C는요, 3 더하기 8이니까 11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B 더하기 D니까요, 8 더하기 8이니까 여기에서 8 더하기 8이 아니라 4네요. 여기가 D니까 4, 해서 12. 11분의 12, 1보다 크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이제 니은 가볼 건데요. 지금 이제 니은 갔을 때 얘네들에 대한 실험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X2-를요, 12N몰에 넣어줄 겁니다. 여기 12N몰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양의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V리터를 준비하고요. 가 수용액에다가 X몰 농도 YO3-를요, 바로 V리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의 수용액에다가 3XV리터. 그러니까 이 처음에 넣어준 양의 3배만큼 지금 넣어준 상황인 거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를 보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나와 다에서 반응한 X2-와 XO4-2- 어떻게 되었다라고 안 나와 있는데 반응한 YO3는 YO로 환원됐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가 환원될 때 얘네는 산화되었다. 산화수가 증가하고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해석하라는 건 바로 하단에 있는 이건데요. 제가 이제 위에 걸 지울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고 올게요. 자, 여기에서 음이온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음이온의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 X2- 나중에 XO4-2에 대한 관계예요. 그럼 얘가 바로 산화되었을 때 생성되는 양. 그럼 이 양만큼 여기는 감소할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몰 넣어줬으면 1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응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3배만큼 3몰 넣어주면 3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근데 사실은 8대 3이니까 얘를 8몰 넣어주면 3몰만큼 생성. 얘가 지금 24, 23몰만큼 넣어주면 얘는 그 3배, 9몰만큼 생성.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딱 이온의 종류가 우리한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가 얘로 산화돼라는 것만 줬기 때문에 처음에 12N몰 있었고 나중에 W만큼 산화되었으면 얘가 생성된 양이 W가 되겠죠? 그게 바로 7이다라는 비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활용해주면 7W가 되고 이 W다라고 하는 건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돼요. 그럼 이때 알수 있는 건 얘가 2분의 3N몰만큼 생성되었고 얘는 12에서 2분의 3만큼 빼준가, 바로 2분의 21만큼 얘가 지금 남아있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N은 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기존에 얘네가 반응한 거에서 바로 3배만큼 더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넣어준 반응물이 바로 3배만큼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일단 얘가 3배만큼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2분의 9가 되었을 때, 얘가 반응이 가능한가? 반응 가능하죠? 2분의 9보다 크니까. 그래서 알수 있는 건 X2-는 2분의 21에서 2분의 9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2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인만큼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X542-는요, 우리가 처음에 12에서 6으로 그냥 빼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N 넣어주면 6N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 9N만큼 2분의 9N만큼 생기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9 더해줘도 2분의 12N, 다시 말해서 6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건 6N과 6N 같죠? 그럼 비율은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1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티그. 그럼 다 과정 후 남아있는 X2-의 양은 6N이죠? 3N이 아니라 6N이다 라고 가줘야 돼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우리한테 사실은 이 뒤에 결과에서 얘가 환원되었다라는 걸 알려줬고 얘가 산화되었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미 우리가 산화수의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감소했고 증가했어요라는 걸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개수비가 3대 8이야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산화되었을 때 생

생성된 양이니까 반응 계수가 같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사라진 만큼 얘는 생성돼. 그래서 W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사라진 만큼 생성돼. 이것이 바로 7의 비율이야. W는 2분의 3.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 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 얘가 2분의 3보다 3배만큼 더 반응에 참여했을 거야. 왜?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YO3-를 3배만큼 더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3배만큼 더 생성되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점에서 보면 6인만큼 소모되었다라는 거, 6인만큼 얘네가 생성되었어라는 것 때문에 1대1이다. 라고 가져도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겠지만 정말 도움이 많은 문제니까요. 꼭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화학반응식 문제입니다. 화학반응식 문제에서 첨가반응 문제고요. 첨가반응 문제는 저번 회차에서도 같이 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첨가가 된다? 그럼 우리가 과량으로 넣어준 N은 나중에 다른 힌트로 활용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B에다가 A를 넣어준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A가 과량으로 된다면 그 차이값만큼 활용해서 우리는 이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발문 읽어볼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표는 B, X그램이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A를 질량 달리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A에 대한 양은 증가시키고 있다란 뜻이고요. 이 분자량 B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반응 계수 B와 그리고 여기 Y, 이 X 값을 구해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매혹적인 숫자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전체 기체의 양과 C의 양이 같은 시점이요. 얘가 왜 같은가?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지금 주어진 거죠. 상대값이란 표기 없으니까. 왜 같은가? 그냥 C밖에 없으니까. C밖에 없어? 그럼 여기 A, B가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이구나. 반응물이 모두 완결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모두 완결된 점, 그냥 시점, 완결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A라는 거 8W 넣어줬을 때, B라는 건 X그램 넣어줬을 때, 끝났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봅니다. 얘를 활용해보자. A와 C에 대한 건, 내가 일단 몰비는 알아요. 얘네 반응 계수비가 1대2. 그래서 1대2다. 라고 넣어줬고요. 분자량은 8대9. 그래서 여기 질량 B가 몇대 몇이다? 얘네들 곱해주면 8대 18이다. 그런데 A라는 거 8W 넣어줬을 때 뭐예요? 얘네가 반응 완결됐어. C라는 거 그때 얼만큼 생성돼요? 18W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반응 완결됐을 때 A라는 거 8W, 그럼 B라는 건 몇이냐면 바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C가 18W그램이 된 거니까 B는 10W그램이야 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다 찾아냈습니다. X라는 거 10W라고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Y라는 거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반응 계수 먼저 찾고 갈까요? 반응 전에 갔을 때는요. 과량을 존재하는 건 B이기 때문에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A가 4W만큼 반응했다는 건 반응 완결점에 비해서 2분의 1만큼. 그럼 B라는 건 10W에서 그 반절, 5W만큼 반응 참여했겠죠? 그 5W그램이 B가 남았어요. 그때 C라는 건 우리가 반응 완결점에 12몰만큼 생성되었다라고 하고 A라는 건 1몰만큼 반응하였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딱 C라는 건그 반절이니까 1몰만큼 생성됐고 그럼 C1몰에다가 무언가 1몰이 있는데 누구 거야? 바로 B, 5W그램의 1몰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반응 다 시켰던 완결점 B가 10W 들어가니까 그두 배인 2몰만큼 들어가겠네요. B 2몰, C 2몰 생성, A 1몰 소모된다. 그래서 B라는 것보다 2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Y 가보도록 할까요? Y에서는 여기에서 C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왜? B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C가 무조건 여기 2몰이어야 돼요. 근데 8이야. 그럼 4분의 1배 해줘야 되죠? 그럼 얘가 4분의 9로 갑니다. 그럼 얘가 4분의 9가 실제 전체 기체 양. 여기에서 2라는 것은 바로 C 거. 나머지 값은 그럼 4분의 1은 누구 거? 과량으로 넣어준 A 거. 아, 그럼 A가요. 8W일 때 1몰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때 또는요, 우리가 사실 1몰에다가 여기 과량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5로 가셔도 돼요. 자, 4분의 5다라고 했을 땐 얘네가 몇이다? 10W만큼 있을 것이다. 그래서 y는 몇이에요? 10W입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10W 사라지네요. 답은 몇이에요? 2. 이렇게 가주면 끝.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우리한테 B라는 거가 있었고 A를 첨가해주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응 완결점을 기준으로요, 그 전엔 과량을 존재하는 B에 대한 힌트를 찾아냈고요. 이후에는 과량을 존재하는 바로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자, B에 대한 정보에서는 얘가 얼마만큼 반응을 참여했고, 남아있는 애, 그때 1몰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두 번째 실험 기준으로 실이 2몰 생성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실험에서도 시가 2몰, 나머지 4분의 1몰 누구 거야? 바로 A 거. 그럼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해서 8W에 2W 더해도 되지만, 저는 전체를 그냥 4분의 5로 해서 10W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Y 값은 중요한 건 반응에 참여한 거에다가 남아있는 것까지 더해준 게 바로 Y의 질량이다라고 가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번 바로 화학 반응식 까다로운데도 잘 해결해냈죠. 자, 그럼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서는요, 화학 반응식과 유사하게 뒤에 있으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이 화학식량과 몰이 다소 여러분들이 앞쪽에 나와 있어야 수월하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특히나 화학식량과 몰, 이 문제가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우리한테 많이 나왔던 유형들은 이렇게 자료 형식으로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료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질량, 전체 원자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이 안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단, A와 B는 이미 원소기호이다 말고 하나 더 힌트 위에 발문에 뭐라고 써있게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3V1리터, 5V1리터, 3대 5다라고 하는 건 분자수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Y와 X, 여기 X 보이죠? Y도 보입니다. 그리고 B의 원자량과 A 원자량 각각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AXBY, AXBY 같은 분자 질량비가 16대 32? 1대 2. 분자량 같을 때인데 질량비가 1대니까 몰비 몇 대면 1대 2. 1대 2. 그럼 여기도 같은 문자 AXBZ, AXBZ 30대 45 질량비 분자량 어차피 같을 테니까 몰비는 몇 대면 2대 3. 자, 제가 일부러 이 둘에 대한 색깔 다르게 쓴 거겠죠. 왜? 사실은 이 몰비는 우리가 아직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1 노란색에 대한 A에 대한 미지수, 주황색 B에 대한 미지수로 가도 되지만 이미 봤을 때 1과 2 더해서 3, 2와 3 더해서 5, 아, 얘네들 우리가 노란색, 주황색 쓴 비율이 맞는 비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좀 곤란한 숫자야, 그럼 A와 B를 활용해서 그 둘, A에 B에 대한 숫자 비율을 맞춰줘서 이 비율 값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너무 고맙게 맞아요. 그대로 가볼까요? 그럼 B에 대한 질량은, B에 대한 질량, B에 대한 원자량은 어차피 모두 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B에 대한 질량에 대한 힌트가 뭐다? 몰비구나라고 가주면 됩니다. 얘네 지금 몰수비, 몰비를 준 거야. 몰에 대한 거준 건데, 너네가 굳이 원자량 모르는데 질량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비로 가주면 돼! 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봤더니, B라는 거 Y일 때 1몰, 그럼 여기서 Z일 때 2몰, 2Z. 자, 나라는 거는 Y일 때 2몰, 2Y. 그때 Z일 때 3이니까 3Z. 이게 7분의 4라고 했으니까 얘 4배 했을 때, 얘 7배 했을 때 같은 값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7y 플러스 14z는 8y 플러스 12z니까요. y는 뭐다? 2z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너무 쉬웠다, 그쵸? 자, 그럼 y2z 넣어볼까요? 여기가 2z, 여기가 2z야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전체 원자수 한번 우리 해석해 볼게요.
전체 원자 수다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2Z, 그때 얘가 1몰, X 더하기 2Z 1몰, 거기다가 X 더하기 Z는 2몰이니까 2X 더하기 2Z. 그럼 나 한번 가볼까요? X 더하기 2Z는 2몰, 그럼 2X에다가 플러스 4Z. 거기다가 X 더하기 Z는 3몰이니까 3X에다가 3Z. 근데 얘가 12분의 7 배래요. 그럼 여기다 몇 배? 여기 12배, 여기 몇 배? 7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볼 건데, 이거 풀때 얘가 3X죠? 3X에다 12 곱하니까 36X. 여기 4Z예요. 그래서 48Z. 자, 이번에 2X, 3X가 5X니까 7 곱해주면 35X. 여기서 4Z랑 3Z니까 7Z에다가 7 곱하니까 49Z. 그럼 여기에서 X는 몇이다? Z다라는 아주 쉬운, 아주 우리한테 보기 좋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X 대 Y 대 Z는 몇대 몇이다? Z가 1일 때 Y는 2니까 1대 2대 1이다라는 비율을 준 겁니다. 아하, 다 구했다. 왜? 우리는 y분의 x거라고 했으니까 2대 1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래, 이제 b 원자량, a 원자량 구해볼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어떻게 구해요? 우린 할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 지금 ax, by니까 a가 1일 때 b라는 건 2. 얘가 바로 1몰일 때 16W, 분자량을 16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ax일 때, a가 1일 때, 그럼 b는 z니까 1. 그때에는 2몰일 때 30W니까 분자량은 1몰일 때 15라고 할게요. 얘네 왜 차이 나는 거야? B가 한개 있어 차이 나죠? 바로 B가 하나의 몇이란 뜻이에요? 1. 그럼 A는 몇이야? 1 빼주면 A는 14. 그럼 원자량 B가 14와 1, 14대 1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럼 이 값은 몇이다? 곱해주면 7이야. 그럼 답은 20번에 7이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한 거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부피비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했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건, 이 분자와 이 분자는 같고, 이 질량비에 대해서 몰비라는 건 세울 수가 있었고, 이 분자와 이 분자도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몰비라는 건 세울 수 있지만, 이 노란색과 주황색을 한 번에 같다라고는 할수 없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숫자가 복잡하다면 A와 B로 이제 A 더하기 2B, 그리고 2A 더하기 3B, 3대 5야 라고 가져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설정했던 노란색과 주황색을 합쳐주면 3, 여기는 5가 나와줘서 3대 5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몰비,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 우리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수월하게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B에 대한 질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원자량 몰라요. 그럼 사실은 B의 원자량 같은 애들이야. 그럼 질량비가 곧 몰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몰비에 대해서 구하도록 Y와 Z의 관계를 찾아내줬고요. 전체 원자수에서는요, 이미 얘네들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X, Z에 대한 관계 찾았고, 그래서 X, Y, Z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정을 해줬죠. 가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래서 A가 지금 B가 1일 때 A가 14다라는 비율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한테 최근까지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내 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한 복습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번에서 중화 반응은요, 제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전화량 보존을 강조했던 것처럼 전화량 보존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한테 몰농도비를 물어보고 부피 하나 물어봤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으로 그냥 관계를 찾는 것을 빠르게 하면 좋았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한번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출제가 되었는데 산화하는 반응이 하나의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면 원래 한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 계수 맞추기, 하나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서로의 지금 전화량 보존되도록 문제를 풀어줬는데 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그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에서 산화 환원도 찾고, 그리고 얼만큼 반응했고, 얼만큼 생성됐는가를

이 안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X2-가 X542-로 산화수가 증가하여서 산화되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된 만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12가 있었고 사라진 양을 W라고 하면 생성된 양이 W였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활용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산화되고 환원되고 환원된 양이들이 처음에 1몰이었다가 3몰 들어왔어. 3배만큼 들어오면 산화된 양들도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 계수 비를 활용하시고 같이 반응하고 생성되는 이 양들의 관계를 가지고 얼만큼 추후에 더 반응하였는가 감을 잡아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19번에서는요.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딱한 숫자 1이었어요. 전체 기체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1이다? 같다라는 거는 바로 생성물의 양이 곧 전체 기체의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물의 양이 C 하나였죠? 그럼 이 C밖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바로 반응물 A와 B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반응물이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이야. 이게 첨가 반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존에 있었던 B, 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해준 건 A였죠? 그래서 이 시점 이후 거는 A가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 시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의 완결 지점 꼭 찾아주시고 A와 B에 대한 힌트를 전과 후를 통해서 찾아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1회, 2회, 3회, 4회를 충분히 복습하시고 5회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5회에서는 이제 김청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한 해본당 항상 30분 지켜서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충분히 복습하고 만점 맞는 그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학, 여러분의 수능학 멘토 김성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원자의 구조 파트 같이 문제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요. 동위원소 파트가 문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머스 체크는 11번, 14번, 17번, 18번, 그리고 19, 21, 2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풀어볼 문제가 많아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10번 문제 보시면, 자, 얘는 지금 분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분자량에 따른 존재의 비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는, 여기서 얘는, 여기까지는 고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뭐 탄소하고 소는 질량수 10의 1로 정해져 있는 거고, A가 지금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건데, 몇 가지냐면 두 가지로 존재한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질량수가 2가 차이가 난다. 뭐 원자량이 2가 차이가 난다라는 조건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량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는 누구 때문에? 얘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둘 다. 탄소하고 소는 A의 영향력, A의 가짓수. 그러니까 A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자의 분자량의 가짓수가 네 가지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질량수 이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가 원자량이 m이 있고 n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A2라고 해보자. A2. 그럼 A2라고 하면 당연히 A는 안 되는 거고, 뭐 A면 그냥 두 가지 나올 거니까. A2라고 하면 몇 가지 나와? 가장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중복. n 플러스 m. 2m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얘네 둘 섞인 거. 그럼 2m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는? 얘가 중복이 가장 크겠죠, 그쵸? 그럼 가장 큰건 얘. 근데 2m에서 이만큼 증가하면 2m 플러스 2고,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면 2m 플러스 4다. 요세 가지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만. 그럼 이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이제 A3로 늘려보는 거죠? 자, A3에서 몇 가지가 나올까? 잘 보세요. A가 세 개가 결합한 거야. 그럼 가장 작은 거는 가장 작은 것끼리 중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럼 3m. 그리고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2씩 증가하겠지. 3m 플러스 2. 그다음 3m 플러스 4. 가장 큰 거는 얘를 3번 더한 거니까 3m 플러스 6이겠지. 이렇게 딱네 가지가 2씩 증가하는 상황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지금 네 가지니까, 아, A3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면 돼요. 아, 그럼 A3구나. 그럼 여기서 small a가 3이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존재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숫자를 바로 가볼게요. 1대 3. 1대 3이죠. 1대 3대 3대 1 상대값으로. 그럼 이게 지금 존재비가 1대 3대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얘가 3번 반복된 거고, 얘가 3번 반복된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1대 1로 갔다는 것은, 얘네 비율이 몇대 몇이다? 1대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왜3 나오나요? 자리 바꾸기 확률이 지금 세 자리니까 3을 곱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3m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어떠한 조합이냐면 여기 m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m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2m 플러스 m 플러스 2 조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 확률이 1이잖아. 곱하나 마나. 그럼 자리가 세 자리니까 자리가 세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은 곱은 다 1인 거고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여기 자리 바꾸기 3을 해주면 3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차피 1대 1인 거니까. 상대값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악이 가능했고, 자, 그러면 중성자수 기억 볼게요, 보기. 중성자수는 m이 얘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가 이만큼 더큰 거지? 틀렸고, a는 3이다 골라줬고요. a의 평균 원자량은 m 플러스 1이다. 자, a의 평균 원자량은 뭐야? 어차피 1대1로 있는 거니까 여기 중간값이 되겠지. 그럼 더하면 2m 플러스 2인데, 그걸 딱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m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딱 중간값. 맞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존재하니까 얘 사이에 딱 중간값이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평균이. 그럼 답이 이제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은 A부터 D 원소 XY의 동위 원소이고 중성자수압은 뭐 76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중성자수압으로 가야 되는데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당시에 그 당시 수능 문제였는데 좀 당황했던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냐면 간단해요, 원리는. 일단 중성자수 마이너스 원자 번호니까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중성자수 마이너스 양성자수야. 중성자수 마이너스 양성자수라고. 중성자수 마이너스 양성자수. 그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똑같다는 거죠, 숫자가. 그다음 얘는요.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지.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죠.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다음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일단 우리의 목적은 동위 원소를 찾아야 돼. 동위 원소 관계를. 동위 원소가 되려면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는 달라야 되는 거지.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볼게. 자, 만약에 AB로 묶어서 동위 원소로 간다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양성자수는 같은 거잖아. 같은데, 그럼 얘가 1만큼 더 크다라는 건 무조건 중성자가 1만큼 더 커져야 되거든요? 중성자가 1만큼 더 커져야 돼. 양성자는 무조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성자의 변화만 봐봐. 그럼 얘도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양성자는 고정이라니까요? 같은 원소에서는.

같은 동위 원소에서는? 그러니까 동위 원소라면, 그쵸?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중성자수가 얼만큼 차이가 나야 돼? 여기서도 1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1만큼 증가해야 돼, 감소가 아니라. 이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1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여기선 중성자가 1 증가했는데 여기는 1 감소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 B는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하고 C를 묶어볼게요. 자, A하고 C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변화량이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이네. 이게 같아야 된다, 이 간격이. 중성자 때문에 이게 이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양성자는 어차피 동위원소면 같잖아. 그래서 이 변화량이 둘다 이만큼 증가한다. 이게 같아야 된다고요, 동위원소가 되려면. 그럼 A하고 C가 동위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하고 D도 확인해 보시면, 얘가 이 증가했는데, 얘도 얼마 증가? 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 얘네들도 동위원소 관계가 맞구나.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B하고 D가 또 이제 동위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자 번호 이런 것들 중성자수 구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중성자수 원자 번호 같대. 얘를 기준으로, 얘 양성자수 X, 중성자 X라고 둘게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그럼 얘하고 얘가 동위원소니까 얘도 양성자수 X고 중성자수는 X 플러스 2로 두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문자를 하나 Y로 정하면 원자번호 Y야. 그럼 중성자 얼마? Y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원자번호 Y야. 중성자 얼마? Y 플러스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 관계를 또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 같은 동위원소끼리는 양성자수 같다. 이런 거 이용해 줘야겠죠. 문자를 좀 정리해서, 이론을 적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Y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개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일단 나와 있는 거는 중성자수의 합이 76이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 더했을 때 이게 얼마다? 76이다의 관계가 나오면 되는 거지. 다 더해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다음 X 플러스 2, 그다음 Y 플러스 3. 이게 지금 전체 중성자수인데, 이게 76이래. 요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문자 두 개니까 하나 더. 그때는 뭐 이런 관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량수라는 거는 이거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m-1은 2x라는 소리고, 그다음 얘는 m-2는 2y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차이가 난다. 우리가 식을 구성하기 나름인 거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식만 더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럼 2x에서 1을 뺐을 때 2y 플러스 1이다라는 식으로 가두시면 돼요. 이거 연립하는 건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있는 거니까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는 18 나오고요. x는 18. 나 y는 17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가보겠습니다. b와 d는 동위원소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1g에 뭐뭐뭐도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에서 연습 많이 했던 건데요. 1g에 C, 1g에 A다. 얘는 어차피 원소니까 원자량의 역수비다 바로 가셔야 돼요. 원자량의 역수비.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원자수는 원자량의 역수비다 가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구성 입자수를 곱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C하고 A를 비교했을 때, 자, 일단 X 18이고요. Y가 17. 자, X 18이고 Y가 17. 자, 써놓자. 자, 이렇게 해놓고 가볼게요. 자, 그럼 C는 원자량 얼마? 질량수가 이제 원자량을 봤으니까 X가 18이야. 18이고 20이니까 38이네. 그죠? 38. 그럼 얘는 원자량 38이다. 그럼 C의 원자량 38. 질량수가 38.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얼마야? 36이네. 그럼 A는 36. 원자량 또는 질량수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성자수는, 이제 X하고 A가 X. 그럼 중성자는 18개고요. 그 다음에 C는 2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비교하래. 그러면 C가 어떻게 써요?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원자량의 역수비야. 그래서 A하고 C를, 지금 A가 밑에 있으니까 1g에 들어있는 A분의 1g에 들어있는 C의 개수를 비교하면 역수비니까 A 옆에 38을 쓰면 되겠지. 역수비니까 여기는 이제 36을 쓰면 되는 거야. C의 자리에 36. 크로스로 써주시면 그게 1g당 원자수비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구성 입자수, 중성자수를 곱하면 돼. 그럼 C는 20이다. 순서 잘 보시고요. A는 18. 이렇게 정리했을 때 니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20분의 19가 나오게 됩니다. 약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 그 다음에 디귿은 뭐 너무 쉽죠. 디귿은 1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원자량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양이 1몰로 정해져 있어요. 원자 몰수가. 그럼 D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와 A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근데 양성자수 비교하라는 것밖에 안 되네. D하고 A.

그럼 D는 양성 자수가 Y가 아까 17 그렇지? 양성 자수가 더 작네. A 18. 그럼 A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다. 그냥 원자 하나당 양성 자수 비교하시오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은 지금 여기에서 XY 원소가 나와 있는데 존재비가 있고 평균 원자량, 이제 조건을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예압이 100이다, 예압 100이다, 얘네만 있다, 이걸 준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XY 중에 분자량이 얘, 그 다음에 Y 중에 얘,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률을 제대로 계산해 써주셔야 되고요. 상대 값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이 비율이 8이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얘는 평균 나왔으니까 잘 보시면은 80이야. 79랑 81의 딱 중간이네. 그럼 여기만 봐도 존재 비율은 몇대 몇? 50%, 50%. 뭐 분수꼴로 쓰면 어차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상대 값으로 뭐 1대 1로 가면 안 돼.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분수꼴로 확률을 쓰면 2분의 1, 2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모르겠고, 일단 그런 상황. 그럼 얘의 존재 비율은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얘 그냥 확률 X라고 하면 얘는 분수꼴로 갈 거니까 1-X가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보면 N 플러스 80을 XY야. 물질이 지금 위에랑 아래가 다르다는 거잘 보시고. 그럼 N 플러스 80이 어떻게 나와? 일단 이거 두개 조합. 그러면 X 곱하기 2분의 1. 요 확률이랑. 근데 이것도지, 이것도. N 플러스 81, 2분의 1 곱하기 1-X가 되겠죠?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XY에 N 플러스 81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EN 플러스 4란 말이야? Y2가. 그럼 EN 플러스 4는 얘가 중복이잖아. Y2에서 얘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1-X의 제곱으로 가면 돼. 1-X의 제곱. 이게 8이다라고 해서 이제 X를 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은 이제 해보시면 되고, 그럼 X가 얼마가 나오냐면 X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X가 4분의 3. 이렇게 나와. 뭐 산소니까 할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1대1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1대1, 이거를 그냥, 이거 상대값으로 그냥 뭐 A 대 B, 또는 뭐 C 대 D라고 해도 되니까,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요. 이걸 상대값을 1대1이라고 하고, 이거 상대값으로 뭐 C 대 D라고 놓고, 그냥 상대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면, 제대로 된 비율이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지금 물질의 종류가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XY다, N 플러스 81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C. 그쵸? 얘하고 얘를 곱해서 D, 얘 곱해서 C. 그럼 C 플러스 D가 되는 건데, 여기 Y2면 얘는 D제곱이 되는 거잖아.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고요. 물질의 종류가 달랐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물질의 종류가 뭐 XY로 통일되어 있거나, Y2로 통일되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상대값으로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통일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정석적으로 분수의 꼴로 확률을 정확하게 대입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는 세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얘는 얘가 원자량이 또는 질량수가 2 차이가 나고 2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씩 증가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되고 그럼 XY는 가장 작은 게 얼마? 가장 작은 게79 플러스 M이겠죠? 그럼 79 플러스 M이 나올 것이고요. 가장 큰 거는 81 플러스 2에다가 M이니까 83 플러스 M. 그 사이에 2씩 증가하는 거니까, 2씩 증가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나오겠지. 요 사이에 81이 들어있겠죠? 80 플러스 M.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맞다. 그 다음에 Y의 평균 원자량은 M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분의 3. 즉, 75%가 나온 거예요. 얘는 25%. 그러면 중간값 될 수가 없잖아. N 플러스 1이 나오려면 50%씩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이건 틀렸고, 정확하게 N 플러스 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 1몰의 X 중에서 요거. 자, 요거 비율로 가라. 그럼 1몰의 XY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전체 중성자수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1몰에 얘가 얼만큼의 몰수 비율로 있는지, 확률을 이용해서 얘의 몰수를 구하고요. 얘도 1몰 중에 몇 몰인지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성 입자수를 곱해줘서 이렇게 나오는지로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갈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볼게요. 일단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81m이라고 아예 지정이 되어 있죠? 81m, 요거예요, 요거. 그럼 2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중성자수 같냐라는 거 봤을 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가 x가 중성자가 이만큼 얘가 차이가 나잖아. 이만큼 위에 게 크잖아요. 근데 y는 아래 게 이만큼 크니까 당연히 합은 같겠지. 그래서 계산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3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해서 가시면 좀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네, 13번에 x의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사실 이것도 경험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 문제 풀 때.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 효율적인 풀이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이두 가지가 있을 때 n 플러스 0.5가 나왔다. 그럼 우리 이미 CL로 많이 알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몇대 몇이야? 3대 1이지, 무조건 비율은. 이렇게 빨리 가줘야 돼요. 또 구하고 또 구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게 3대 1이 어떻게 나오냐. 뭐 이거는 원자량 m에다가 얘 존재비를 몰라. x. 얘는 1-x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x. 그리고 n 플러스 2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n 플러스 2분의 1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x가 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는 내분법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자, 내분법은 어떻게 해? 평균이 지금 n 플러스 2분의 1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n 플러스 0인 거지. 얘는 n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이 m은 공통적이니까 지워버리고, 얘네의 간격만 따지면 돼요. 얘네 간격만. 그러면 0에서 2야. 0에서 2. 두 칸인데, 0에서 2인데,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사이에 이렇게 2분의 1 있어야 돼요. 그럼 내분에서 평균한 게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간격을 보면 돼. 요 간격은 얼마? 0.5 증가. 0.5 간격. 여기는 얼마? 얘 0.5니까 2니까 간격 1.5. 그럼 내분했을 때이 평균이 여기가 나오려면 간격이 1대 3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존재비가 1대 3일 텐데 누가 3이에요? 가까운 쪽. 얘가 지금 이쪽에 가깝지. 얘가 뭐야? 얘가 m이죠, 원자량이. 얘가 n 플러스 2라는 거잖아. 얘가 평균이 n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 m은 다 공통적이니까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더 많이 가깝잖아. 그럼 1대 3이면 거꾸로 3대 1의 비율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단 이게 더 편해. 그리고 아예 편한 건 알고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1이다? m과 n 플러스 2가 나왔다. 우리 CL 염소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아, 얘는 3대 1이야, 무조건. 이게 제일 사실 빠른 풀이긴 하지, 알고 접근하는 게. 알겠죠, 여러분? 다양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3대 1. 3대 1이라서 그냥 3대 1 쓰셔도 되고요. 뭐 75%, 25%. 그럼 A가 3배 더 크니까 맞고. 그 다음, 니은 1g에 얘 들어있는 양성자수, 이것도 의미상 보라고. 1g에 있는데 얘가 있고 얘가 있대, 같은 질량에서. 그럼 화학식량과 뭐래서 많이 했지만, 같은 질량의 원자수는 원자량의 역습이니까 원자량이 더큰 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럼 원자수는 이쪽이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의미상 분석으로. 뭐 정확히 얘기하면 n 플러스 2대 m이겠지. 원자량의 역습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더 작아. 더 크니까. 질량이 더 크니까 작아요. 개수가. 원자수가. 그럼 x 원자수가 더 작은 쪽인데, 근데 양성자수는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전체 값도, 전체 양성자수도 어때야 돼요? 밑에가 작아야지. 그래서 얘는 1보다 작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아, 미안. 그치, 얘가 1보다? 그치, 얘가 더 작죠? 얘가 더 작으니까 1보다 큰 거지, 그치? 밑에가 더 작으니까 전체는 1보다 큰 거죠, 그쵸? 양성자수 동일하고, 순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몰의 얘하고 1몰의 얘 들어있는 전자수. 어차피 둘다 1몰이야. 그럼 둘다 X고, 양성자수 같고요. 같은 원소니까 전자수 같다. 중성자수만 2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전자수 같아. 무조건 1인 거지, 그치? 같은 몰수니까, 1몰이니까. 답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기역과 니은이 되는 거죠. 1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1이니까 아닌 거지, 답이.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네, 자연계에 존재하는 X와 Y 동위 원소는 각각 두 가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좀 계산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원자량 이렇게 있고, 존재비. 자, 근데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네만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만 지금 존재하는 상황. 자, 문제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쵸? 여기 써있네요. X와 Y의 동위 원소는 각각 두 가지가 전부라는 거야. 그럼 이거 전부니까 이 합이 얼마? 100이 나와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서 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더했을 때 2X-42, 100이니까, 그럼 X 얼마? 70 나온다.

70. 이렇게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확률 나오죠? 생각보다. 70이고 30이다. 이렇게 해서 존재비를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X와 Y의 평균 원자량. 이런 거 이제 식을 구성을 해야 될것 같고,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이만큼 양성자수가 더 크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일단 얘는 나중에 보고 지금 딱히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얘부터 볼게. 평균 원자량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 차이가 6점이래요. 그쵸? 그럼 누가 더 클까? 6점이만큼 누가 더 클까요? 보시면 X는 A랑 A 플러스 B로 구성되어 있고요. Y는 A 플러스 3B와 A 플러스 4B니까 무조건 Y가 6점이만큼 더큰 거지. 그렇게 상황을 보고 식도 제대로 방향을 맞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평균 원자량 구해줘야 돼. 그럼 원자량 A가 100분의 70, 뭐 10분의 7로 갈게. 100분의 70이니까 이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A 플러스 B지. 그럼 A 플러스 B가 100분의 30, 뭐 10분의 3. 요게 지금 평균 원자량이고요. X. 요게 지금 X야. X고. 그다음 Y는 오른쪽에서 보면 얘는 A 플러스 3B. A 플러스 3B가 얼마? 10분의 6. 100분의 60을 10분의 6이라고 쓴 거고요. A 플러스 4B는 10분의 4.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이게 지금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그게 얼마다? 6점이라는 식을 쓰시면 돼요. 6점이. 알겠죠? 자,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다 지워주고 막 이래요.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7A. 자, 10분의 7A. 좀 복잡해 보이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3A. 간단한 산수 여러분들이 하고, 10분의 3B. 이게 X야. 그리고 더하면 A가 되잖아요? 그럼 A 플러스 0.3B거든? A 플러스 0.3B. 이게 X의 평균 원자량.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10분의 6A, 10분의 4A니까 A가 또 그냥 1A로 돼버리고요. 근데 여기서는 B를 10분의 6, 3, 18B에다가, 근데 여기는 10분의 16, 4, 4, 16. 그러면 16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3.4B가 되는 거네, 3.4B. 그럼 얘는 3.4B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식을 쓸때 얘가 더 크다고 했잖아. 더 얼만큼? 6.2만큼. 그럼 여기에서 6.2를 뺀게 얘랑 같다의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A는 지워줘. 그럼 B가 바로 나온다고. 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출제자가. 그럼 여기서 6.2를 이쪽으로 옮기고, 플러스로 옮기고, 뭐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뭐 나와? 6.2니까 0.3 빼면. 잠깐만, 여기서 10분의 7. 0.3b. 0.3b. 빼야겠죠? 그 3.1b 나오네. 얘 이쪽으로 옮기면 3.1b 나오고, 얘 넘기면 6점이네요. 딱두 배네. 그럼 b는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질 거 지워지기 때문에 복잡해 보여도 당황할 거 없다. 그럼 B가 2가 나오는 거야. B가 2. 알겠죠? 자, 그럼 B가 2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이만큼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를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자, 볼게요. 자, 기억. X는 70이다. X는 70 맞고요. 그쵸? X는 70 맞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B는 1이 아니라 2였지? 틀렸어요.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중성자수 차이를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봐봐. 우리 A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문제에서. 근데 B는 2야. 그럼 B는 2니까 사실은 질량수만 보면 A랑 A가 겹치고 B가 2니까 질량수는 6만큼 얘가 더 커야 돼. 그런데 문제 조건이 원자 번호 양성자수가 Y가 X보다 2만큼 크대요. 그럼 여기서 2는 빼줘야지. 그게 중성자수 차이겠죠. 그럼 4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네, 15번은 제 원자 번호가 29번, 35번 나와 있고, 동위 원소, 뭐 존재비, 평균 원자량. 자, 이것도 여러분, A를 좀 간단하게 내분법으로 가볼까요? 막 수식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내분법. 60선과 65가 있다. 이렇게 얘를 써주시고. 근데 평균이 63.6이야. 내분법. 그럼 몇 칸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는 0.6. 여기는 얼마? 여기는 1.4. 그럼 몇 대면? 3대 7. 그럼 누가 7이야? 얘에 가깝잖아요, 지금 얘. 63에 평균이 가깝잖아요. 그럼 얘가 7, 얘가 3으로 가면 돼요. 그게 내분법. 그럼 7대 3. 70%, 30%. 그러니까 얘가 70%, 얘는 30%다. 가시면 되고, 얘는 50%씩 있으니까 딱 중간값 8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기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수, 중성자수는, 자, 이거 있는데, 일단 뭐, 원자번호가

양성자 수니까요. 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y부터 써볼게요. y 79, yes, 네. 그러면 중성자 몇 개? 중성자가 35니까 빼. 79에 35 빼. 뭐 얼마? 40? 40? 44. 그렇죠. 44가 되는 거죠. 44. 그럼 44. 중성자수 44. 양성자수 35. 이게 y가 되는 거고요. 79. 그다음 65x. 그럼 65x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양성자수가 29 원자번호 나와 있고 빼면 돼요, 또. 그럼 65 마이너스 29 하면 얼마야? 6에다가 5, 36. 36 나오네. 요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더큰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니은 A는 50보다 작다? A는 50보다 작은 게 아니라 70이니까 틀렸습니다. 그쵸? 이거 틀렸네요. Y는 80, 뭐다 구했어요, 그죠? 구할 수 있는 것들. 항상 물어보는 게 평균 원자량, 존재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입자수, 뭐 동위원소가 있다? 1몰만큼 있을 때 각각의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전체 중성자수 비교하는 거. 뭐 원자수는 당연하고요. 원자수는 존재 비율로 고려해서 구하고, 거기서 또 구성 입자수로 넘어가는 거. 딱 거기까지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만 바뀔 뿐입니다. 평균 원자량 나와 있으면 존재비 물어볼 거고, 존재비가 있으면 평균 원자량 나오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순서만 달리해서 나오는 거죠.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은 일단 원소가, 동위원소가 XY에 나와 있고, 평균 원자량 35.5 나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유명한 애잖아. 그치? CL이지, CL. CL, 17번. 나와 있어, CL. 35.5다? 3대1 나와줘야 돼, 사실은. 얘 너무 유명한 거고. 뭐,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해야겠지? 풀이네 해드리면 35, 37인데, 35.5니까, 여기 0.5 차이고, 여기 얼마? 1.5 차이인 거죠? 그럼 1대 3. 근데 존재비는 얘가 더 가까우니까. 35가 평균에 더 가까우니까 존재비는 거꾸로 3대1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75%, 25%. 네, 75%, 25%가 됩니다. 잘 가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약간 조금 낯설 수 있으니 내분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69랑 71, 똑같이 이만큼 차이가 나네? 근데 69.8, 69.8이야. 평균이. 그럼 또 간격 보면 돼요. 0.8. 여기는 얼마? 1.2. 그럼 2대 3이네? 그럼 역수로 3대 2. 그럼 60%, 40%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 얘가 60%, 얘가 40%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D하고 C는 2대 3이다. D하고 C 2대 3이다. 맞네요. 맞고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1g 모모수, 1g 모모수. 자, 이때 양성자수는 어차피 같은 Y면 똑같아. 필요 없고. 그럼 1g이 들어있는 얘의 개수의 비율만 보시면 되는데, 걔의 개수의 비율은 원자량의 역수비죠. 그럼 원자량이 클수록 개수는 작아. 그럼 밑에가 작으니까 1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ㄷ, X2 1몰에 들어있는 얘하고 얘와 35. 35X 존재 비율이 각각 A, B일 때,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지. 35X와 30X의 존재 비율이 A, B래. 3대1로 풀어라. 근데 X2 1몰 있으니까 X 원자가 몇 몰이야? 2몰로 가야 된다는 거지, 2몰. 그러면 중성자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상황에서 평균 중성자수를 구해서 두 배라면 되겠지. 두 배. 그러니까 한 번에 가라는 거죠. 그럼 평균 중성자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야? 원자번호 양성자수 있잖아요. 평균 원자량 있잖아. 그럼 이거는 평균 질량수랑 같잖아. 여러분 간단하게 가세요. 복잡할 게 없다고. 그럼 평균 질량수는 평균 중성자수 플러스 양성자수일 거 아니야. 그죠? 평균 중성자수 플러스 양성자수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냥 17 빼면 되는 거지. 그럼 18.5가 나와. 저는 이런 것도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은 매번 풀지 말고 외웠을 때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CL의 평균 중성자수 18.5로 정해져 있고요. 그럼 그거에 두 배를 하면은 37이 나오네.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복잡하게 막 수식화해서 또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 의도가. 아시겠죠, 여러분? 최대한 아는 거는 바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그러면 기역, 니은, ㄷ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붕소 나와 있고요. 질량수 10, 11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애라서 사실은 뭐 평균 원자량, 평균 중성자수 다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자, 볼게요. 일단 요 상황으로 가지고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자, 그럼 여기서 BF3의 뭐 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 부피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그러니까 왜 줬겠니, 밀도를?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라 이런 거겠지, 그치?
그럼 33.9g이 얘의 총 질량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몰의 부피가 22.6이 나왔어요. 그럼 몇 몰이야? 리터를 1몰당 부피로 나누면 몰수 나오는 거죠? 22.6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얼마다? 0.5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몰수 환산 가능해. 아, 그러면 이 둘을 조합했을 때 뭐가 나와? 아, 0.5몰일 때 33.9니까 1몰일 때 질량이 나와주겠죠. 분자량이 나와줘, 분자량. 그죠? 얘의 분자량. 물론 동위원소가 존재하니까 평균 분자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0.5몰일 때 33.9니까 그럼 정리해봐. 1몰일 때 얼마야? 곱하기 2배 하면 되겠지. 곱하기 2배. 그럼 얼마다? 298, 그 다음 67.8. 67.8이 나오게 되겠네. 요게 지금 여기에서의 동위원소. 동위원소를 고려한 평균 분자량이 되는 거죠. 67.8. 1몰일 때. 이거야, 이거. 여기 내에서 다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쭉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 풀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기억. 자연계에서 얘와 얘의 존재 비율이 5나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의 조건은 플로리는 얘만 있대. 그러니까 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얘만 있으니까. 이 확률 그냥 1이야. 그 다음에 원자량도 BF3니까 무조건 플로린 3개는 얼마? 57이야. 19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무조건 57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57. 그러면 플로린은 57로 정해져 있으니 그럼 분자량 구한 게 우리가 구한 게 1몰당 67.8이잖아요. 그럼 플로린을 빼는 거지, 이제 57을. 그러면 평균 원자량 누구께 나와? 붕소께 나오는 거야. 붕소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평균 원자량이.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인 거지. 니은이 평균 원자량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존재비는 어떻게 가야 돼요? 10.8이죠. 이거 가지고 또 내분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모른다고 한다면. 자, 그럼 붕소에 원자량이 10이랑 11이 있는데, 10.8이래. 그럼 여기 간격이 0.8. 0.2잖아요. 그럼 4대 1. 그럼 역수비로 1대 4. 20%, 80%. 누가 80%? 11이 80%.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을 보시면 얘하고 얘의 비율이 몇?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틀렸죠? 네, 이미 얘기했고 맞다. 그다음에 디귿 가이드라인 중성자 양은 35.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가이드라인 중성자의 양 이미 다 구했으니까 얘 0.5몰인 상황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은 1몰일 때 이만큼이라고 했어. 분자량이. 그치? 분자량이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1몰로 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1몰일 때 전체 질량수가 67.8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전체 한 분자당 양성자수 빼면 양성자수의 합을 빼면 되겠지. 이게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을 나타낸 거잖아. 평균값으로 1몰 기준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양성자수 한 분자당 1몰 기준에서의 양성자수를 빼버리면 뭐가 나와? 중성자수가 나오겠지. 1몰 기준의 중성자수. 그렇죠? 근데 1몰 기준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양성자 몇 개냐면 붕소 5번이고 그다음에 플로린 9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3927에 32네요. 그죠? 그럼 32를 빼면 된다는 거죠. 32. 그럼 양성자수로 32를 빼. 그럼 얼마나 와? 1몰의 중성자수가 8점 빼면 5. 35.8이 나오는 거죠. 1몰일 때야. 근데 이거는 1몰일 때 여기 들어 있는 동위원소를 고려한 평균값, 평균 중성자 양이 35.8이야. 근데 가는 지금 1몰이 아니라 0.5몰이죠. 그럼 2분의를 또 해줘야 돼. 그럼 0.5몰일 때는 여기서 2를 나눌 값, 35.8 이렇게 가주는 게 맞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1몰일 때이 데이터를 구한 게 평균 분자량이잖아. 그럼 걔는 평균 중성자수 플러스 양성자수야. 그럼 1몰일 때이 상황에서 우리 양성자수, 1몰의 양성자수를 빼면 원자본의 합을 빼면 1몰일 때 중성자수가 나오잖아. 근데 얘는 0.5몰이니까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이제 니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네, 18번은 XY를 구성하는 원자 XY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X, 하나 있고요. Y는 동위원소 관계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랑 Y 양성자수차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일 거고, 그럼 여러분 최대한 뭘 이용해 보면 좋냐면 어차피 얘는 독립적인 거잖아. 칸에 나누시고 얘네는 같은 동위원소로 묶어서 가면 좋아. 그럼 여기서 동위원소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당연히 양성자수 같다.
원자일 때 전자수가 있다.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해 줘야 돼. 자, 그럼 문제에서 중성자수분의 전자수

나왔어? 아, 그럼 전자수랑 원자일 때는 뭐가 같다고? 양성자수랑 같다고. 그럼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의 비율이 5대4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양성자수가 같다며. 그럼 중성자의 역수비가 5대4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중성자의 비율을, 중성자의 양을 써볼 건데요. 그럼 중성자수의 비율은 이거 역수비가 되겠지. 4대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4대5는 일단 양성자수가 위에 분자니까 동위원소가 같을 거고, 그럼 중성자수는 역수비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는 좀 많이 이렇게 잘 구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 다음을 잘못 가는데, 단순하지. 그 다음에 얘의 질량수 차이가 나와 있잖아. 이만큼 차이라고. 그럼 얘의 간격도 이만큼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 중성자수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요 간격이 지금 1이니까 두배 했을 때 2의 간격으로 넓힐 수 있겠죠. 그럼 8이랑 10으로 가면 돼요. 이게 정확한 중성자수인 거야. 한 원자당. 그럼 y는 구했어.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양성자수 차이는 2다. 뭐 이걸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성자야 되는 조건이 밑에 또 있네. 이걸로 가라는 거겠네. 그러면 ax, by, ax, by, 얜 중성자 8. 어차피 ax. 이 하나밖에 없어. 중성자 x라고 쓰고, x의 중성자 x. 또 ax, 중성자 x고요. b 플러스 2 y니까 얘는 얼마? 중성자 10. 이게 8분의 7이다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가 얼마 나올까? 7x, 70, 8x, 64. 그럼 x는 얼마? 6 나오게 되는 거네. x가 6. 그럼 x가 6이라는 것은 얘의 중성자가 6이라는 거야. 중성자수는 다 구해 있어, 지금. 그죠? 중성자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자를 구해야 되니까 양성자 조건이 어디 있냐면 얘하고 얘가 양성자수가 이만큼 차이가 난대. 그럼 AX보다 얘가, 그러니까 X보다 Y가 양성자가 이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얘가 더클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물론 증명하면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이 숫자 비율이 나오게끔 이제 가야 되니까 뭐 증명하면 할수 있어. 근데 복잡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지금 중성자가 X보다 Y가 더 많잖아. 그럼 양성자수 많아야 돼, 무조건. 그러면 여기 양성자수가 Y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게 원자에게 뭐 안정성 뭐 이런 내용이랑 연관이 있는데, 양성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중성자수 많아야 되거든요. 보통 1대1로 존재하잖아요. 원자번호 20번 이하는. 그런 특징을 이용했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거야. 굳이 이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유형이. 자, 그래서 얘는 이만큼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양성자수가 이만큼 크니까 여기 양성자수를 x라고 하면 여기는 y는 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놓고 비율이 뭐 1대1로 갔다. 그럼 5대 4다. 아무거나 여러분 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중성자수 6, 얘 6, 그다음에 양성자 얘 x개, 얘는 그럼 양성자 y는 x 플러스 2개로 가시면 되고요. 그냥 8이야. 근데 이게 지금 5대 5니까 상대값으로 어쨌든 같다. 그럼 여기서 x가 얼마 나와? 6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x가 6이 나오니까 여기서 x의 양성자수는 6번, 그냥 8번. 아, 탄소랑 산소가 나와 있는 거구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b 플러스 y의 중성자수는 얼마였어? 중성자수 10이라는 걸 처음에 구했고, 그 다음에 얘 양성자수는 6이니까 답은 3분의 5,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으로 가볼게요. 네, 19번은 역시 동의원소 문제인데, 지금 2단원은 거의 다 지금 동의원소 문제로만 출제가 되어 있다는 거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 정확히 원자의 구조 파트에서. 자, 지금 XY를 구성하는 원소가 네 가지가 있다. 그쵸? 자, 그런데 질량수랑 보통 원자량 같게 주고요, 문제에서는. 자, 양성자수는 B가 A보다, 뭐 이런 조건들이야. 이런 조건들로 문제 푸는 거 우리가 연습을 또 전자배치나 주기성에서 많이 봤잖아요. 동일하게 정리를 잘 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양성자수가 이만큼 크다. 그럼 x랑 y가 있는데 일단 써볼게요. ax, a 플러스 2x, by, b 플러스 2y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 자, 근데 양성자를 먼저 표현해보면 y가 x보다 이만큼 크대요. 그럼 양성자 x라고 쓰자. 동위원소니까 같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요. 얘도 동위원소니까 같겠지. 자, 그 다음에 중성자겠죠, 물론. 중성자수는 차이가 있을 거고, 뭐 얘가 이만큼 크다. 얘가 이만큼 크다라는 건 당연히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같대요. A 플러스 X하고 얘하고 얘가 중성자 같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정보를 줬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얘 같다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지금 준 거잖아, 조건을. 그러면 같다라는 식으로 일단 문자를 통일해서 써야겠죠. 그럼 얘가 y면 얘는 얼마야? y-2가 될 거고, 이만큼 작으니까. 얘는 이만큼 크니까 중성자수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x, y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자, 그럼 질량 수비는 이거 나와 있는 그대로 가볼게. ax. 자, 얘하고 b 플러스 2y, 얘가 질량수가 얼마냐?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대 x 플러스 y 플러스 4의 비율이 2대 3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근데 문자 x, y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식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여러분? 여기서 x, y의 식이 더 필요해. 그러면 뭐 얘네의 관계를 묶어볼까? 지금 얘하고 얘를 했으니까 얘네의 관계를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의 관계는 x. 그러니까 질량수가 얘는 x 플러스 y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y. 얘는 얼마? x 플러스 y 플러스 2야. 그럼 질량수가 얼마큼 차이가 나?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얘네의 관계에서 뭘알수 있어? a 플러스 2보다 b가 얼마큼 더 크다? 이만큼 더 크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B로 통일하든 XY로 통일하든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XY식을 썼는데 한번 AB로도 나타내 볼게. AB로 나타내 보면 여기서 그냥 이걸 지우자. 그냥 AB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AB로 간다면 여기서 우리 이 관계에서 어쨌든 이 관계에서 알아낸 거죠. 양성자수는 이만큼 더 큰데 중성자수 같다 해서 아, 전체 질량수는 이만큼 크다라는 걸이 관계에서 문제 조건으로 알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의 관계가 문자 AB가 다르지만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식을 좀 간단하게 다시 쓰면 XY보다는 AB가 편할 것 같아요. A 플러스 2에다가 2를 더했을 때 B가 나온다. 훨씬 간단하죠, 아까보다. A 플러스 4는 B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했던 거. 얘가 X 플러스 Y고, X 플러스 Y, 아, 잠깐만. 그쵸. 이거 지금 쓴 거, 그치? 이 차이가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그쵸, B다. 그치, 이 관계 쓴 거고, 그치? 그 다음 요식을 써야 되는 거지. 아까 요거, 2대 3. 이건 썼으니까, 이 관계는. 그럼 이것도 AB로 쓰자고. 그럼 2대 3이니까, 그냥 여기 A하고 B 플러스 2. A 대 B 플러스 2의 비율이 몇 되면? 2대 3이다. 이게 훨씬 간단하다, XY로 쓰는 거보다. 물론 XY로 써도 돼요, 아까처럼. 그럼 또 밑에도 XY식을 또 쓰면 돼. 내가 식을 구성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때 이용해야 할 거는 이런 관계. 양성자수끼리의 관계, 중성자 문제에서 준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A 플러스 4가 B네. 그럼 기억은 바로 아니다가 나오는 거야, 기억은. 그죠? 기억 한번 가볼까요? 기억은 B는 A 플러스 2니까 틀렸어. A 플러스 4다. 바로 나오는 거, 관계가. 그죠? 그 다음에 질량수비. A 플러스 2랑 B. A 플러스 2랑 B를 물어봤는데, 그럼 질량수비는 몇 되면 나올까? 요거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4는 B다라는 식이 첫 번째 식이고요. 요거 정리해보면 2B 플러스 4는 3A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뭐 B로 통일하든 A를 통일하든, 그럼 두 배를 해서 넣어볼까요? 두 배를 해서 2B를 A로 없앨게요. 두 배를 해서 넣을게. 그럼 2A 플러스 8이지, 이 B가. 그죠? 그 다음 4 더했어. 그게 3A야. 그럼 A는 얼마? 12가 나오네. 그럼 A는 12고, 그럼 B는 얼마? 16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A가 10이고 B가 16이다, 구했어. 그럼 A가 10이고 B가 16이다. A가 10이다. 그럼 14네, 16이네. 그럼 질량수 7대 8이네, 맞네. 분자량이 다른 X, Y는 네 가지이다. X, Y 네 가지일까, 여러분? 얘 원자량이 두 가지씩 있고요, 둘다 2씩 차이가 나요. 그럼 X, Y 분자 나오면 가장 작은 애는 가장 작은 애끼리 조합, A 플러스 B. 가장 큰 애는 가장 큰 애들끼리 조합, A 플러스 B 플러스 4. 요 사이에 뭐만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2만 있겠지. 2씩 증가할 거니까. 그럼 얘는 세 가지로 가셔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번. 자, B의 동위원소 나와 있고, 앞에서 붕소, 동위원소, 존재 비율 이런 거 구하는 거 연습했는데, 항상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셔도 되고요. 그럼 얼마 나와, 얘는? 해보시면 10이랑 11인데 2대 8. 계산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10이랑 11이 있는데 2대 8이니까 1대 4. 그럼 1대 4로 내보낼 때는 얘가 훨씬 많은 쪽이니까 얘에 가깝게 1대 4 이렇게 내보내야 돼. 그러면 이 간격이 1이니까 0.2, 0.8로 나눴을 때 10.

살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네 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평균 질량수가 평균 원자량이 10.8 나왔다 가시면 되고. 자, 그럼 기억 가볼까? 분자량이 다른 B, F3는 두 가지이다. F는 어차피 종류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럼 붕소가 두 가지니까 당연히 두 가지겠죠. 평균 원자량 10.8 구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반복적인 문제네요. 1g이 들어있다. 같은 붕소예요. 그럼 원자량의 역수비가 되겠지? 원자수가.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가 원자량의 역수비야. 그럼 원자량 큰 애가 개수 적어. 그럼 원자수는 이쪽이 더 적어. 위에가 더 커요. 근데 양성자수는 같잖아. 그럼 전체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1번. 네, 그 다음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더 쉬워요. 계산을 잘해야 돼. 자, 가만 안에 들어 양성자수의 양은 9.6Z이다. 이게 나왔잖아, 9.6. 그럼 얘는 8번이기 때문에, 8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5로 가면 16. 그러면 9.6몇 배야? 0.6배네. 그럼 X가 바로 0.6몰이다.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만의 중성자 양이 하면 20이다? 그럼 중성자 양도 구하면 돼. 그럼 중성자 양은 여기 얼마야? 여기서 8개, 여기서 10개니까요. 한 분자당 18개. 그러면 18개 곱하기 0.6. 이게 왼쪽의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는 중성자 없죠? 여기 중성자 몇 개? 10개. 10개 곱하기 0.2니까 2 쓰시면 되고. 없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8. 그럼 9y 했을 때 20이다라고 해서 역시 y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y 구해보시면 여기서 0.8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구했고, 기억 볼게요. z는 10이다. 난 z는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분자당 양성자수는 10개로 똑같아. 그럼 전체가 지금 1몰인 거니까 10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그 다음에 수소. 수소는 여기 두개 있어요. 한 번에. 그럼 0.2 곱하기 2. 0.3몰에 여기 0.8 또한번더 있으니까 더하면 1.2. 그 다음 여기는 수소 A, E는 0.8만 있어. 그쵸? 그럼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나이소 H2 질량은 0.2. 분자량 곱하기 몰수하면 되겠죠? 분자량이 위에 게 20. 0.2몰 있고요. 분자량 밑에 19 곱하기 Y 0.8. 그 다음에 가이소는 분자량 38, 34에 0.6몰 해서 하면 17분의 16.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점검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같이 문제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너너 고종남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너너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너너이고 매일 마라톤을 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아마 특강을 들으신 학생들은 제가 마라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달리기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뭘까요? 예.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에 너무 늦은 계절이란 없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아,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이거 시작해도 될까?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완성을 내가 공부하면서 수능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과연 내가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계절은 되게 이른 계절이지 늦은 계절이란 여러분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늦지 않았으니까 완성을 보면서 여러분의 수능 점수 1점, 1점, 1점을 올린다면 분명히 여러분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저 고정

성남을 믿어보시고 한번 같이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즐거운 웃음과 함께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이 사회에 진출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꿈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 모의고사 1회분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1강부터 20강까지는 10문제씩 풀 거예요. 1강 1번부터 10번, 2강은 11번부터 20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 총 20강까지 실전 모의고사는 10회분이에요. 그래서 20강까지 진행이 될 거고, 21강, 22강, 23강,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 보너스로 또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고난도 문항 굉장히 어렵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산재보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용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도 문항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특별하게 좀더 깊게, 그리고 기출문제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번에 본 수능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예측하는 보너스 고난도 문항 따라잡기 시간 3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충실하게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거예요. 확실합니다.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세트 문항인데요. 1번, 2번. 다음 직업 훈련 과정 모집 요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직업 훈련 과정 봤더니 과정 안내를 보니까 50에서 65세. 이렇게 키죠. 그 다음에 대상으로 직종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 했어요. 자, 선발 방법은 100% 이제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면접 진행 방식이 경험 면접이야. 경험 면접이야. 그럼 핵심은 여기에 세트 문항은 분명히 요와 관련됐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모집 직종 인원 봤더니, 이렇게 전기시설 설비 실무, 그다음 자동차 장비 및 지게차 운전 관리 뭐 등, 뭐 입학생 특전 나와 있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훈련 과정 대상에 속하는 시기의 생애 발달 과정의 특징 및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발달 과업 같은 경우는 생애 발달 과정은 거의 그냥 뭐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정 이론에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수능 문제도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제시가 되지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제시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0에서 65세니까 결국 이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 중년기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중년기. 그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1번.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 형성한다. 자, 이건 어디예요? 유아기죠, 유아기. 유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유아기. 자, 2번. 갱년기를 겪으며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확립한다. 갱년기 하면 중년기. 중년기 하면 갱년기. 아예 암기하라 그랬어. 그래서 2번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니은은 맞는 답. 디귿디귿. 급격한 정서 변화를 보이며 자아 정체감이 발달한다. 자아 정체감 하면 무조건 청소년기. 그 시기별로 핵심적인 키워드 특강에서 꼭 외워라. 그런 부분들은 외우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좀더 단축할 수 있다. 자아 정체감, 청소년기. 아시겠죠? 갱년기 하면 중년기. 이렇게 암기해 놨더라. 니을,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며 시력 등 감각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중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은이면 4번이 정답이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본 수능에서 단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처음에 수능 나왔을 땐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이 다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라기보다는 60%대 정답률 60%대
뭐 50%대, 60%대, 70%대 요 수준에서의 지금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위 모집 요강이 나타난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면접 어떤 면접이었지? 경험 면접이었죠.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면접 진행 방식 봤더니 경험 면접이야. 경험 면접. 경험 면접은 어떤 것들이에요? 과거 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역량들을 우리가 어떤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식을 보게 되면 뭐 꼬리에 어떤 꼬리를 무는 형태의 질문 등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역량들을 평가해 보는 형태로 우리가 진행되는 게 바로 경험 면접이다. 경험을 바탕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어그 면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면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활용한다.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아 한꺼번에 서너 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면서 비교도 할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바로 집단 면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집단 면접이다. 자, 2번. 6에서 8명의 지원자가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뭐예요? 토론 면접이죠. 토론 면접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의 상황에서 지원자의 주어진 역할에 대한 업무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면접은 롤플레잉 면접이에요. 이게 롤플레잉 면접이다. 일부러 연속된 질문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 극한 상황에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거, 의도된 어떤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거를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그다음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거, 압박 면접이죠, 압박. 정답은 5번이네요. 여러 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한 명을 상대로 질문 하나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과거의 어떤 역량 등을 평가하는 거야. 경험이잖아. 과거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게 바로 5번. 경험 면접이다라는 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면접도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면접이 지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 종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수능을 대비해서 똑같은 내용 요소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문제의 완성도가 본 수능보다는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문항들도 중간중간에 있긴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이 문제가 틀렸다 이거 왜막 이런 것보다도 아 이러한 내용 요소를 가지고도 출제가 가능하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 탐색 과정 그런 걸 거치면서 여러분의 어떤 수능 준비의 완성도를 좀더 높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다음은 기업의 종류 중 하나에 관한 설립 사항 등을 나타낸 인터넷 사이트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설립 목적 봤더니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국민경제 균형의 발전을 기여함. 이것만 봐도 사실은 좀더 우리가 알수 있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소유 형태 봤더니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고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 기업, 이용자들이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뭔지 알겠죠? 바로 뭐예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다. 그 설립 이점 보게 되면은 뭐 소비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효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조합 등의 연계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거 경제 사회적 어떤 효과로 본다면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경영 등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어떤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협동조합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눈치채고 알수 있는 거예요. 1번,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은 2명이다? 아니에요. 5인이에요. 5인. 5인. 잠깐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핵심 키워드도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는 5인 이상이다. 그다음에 1인 1표.
1인 1표다. 그러니까 출자한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나한테 주어진 의사결정의 권한의 표는 한 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1주당 1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 의결권에서 결정해야 할 권한이 좀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주 가지고 있다. 당연히 한표한 표가 아니라 100표와 50표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반면에 합동조합은 1인 1표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유한 책임을 가져요. 출자자는 유한 책임을 가진다. 유한 책임이다. 그리고 기업 탈퇴가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합동조합에서 이익이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하고 있다. 네 가지 특징,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웬만한 문제 나오면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합자회사죠. 합자회사.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면 한명 회사. 그다음 세 번째,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오케이, 이게 정답이네. 그쵸? 이게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4번,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어떤 회사일까요? 한명 회사고, 한명 회사의 특징은 뭐야?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플러스 유한 책임이죠. 거기에서 무한 책임 사원은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합자회사는 한명 회사에 파생된 회사야. 그러니까 기존의 한명 회사에서 유한 책임 사원을 추가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유한 책임 사원을 그다음에 무한 책임 사원은 일부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전환시켜서 합자회사로 우리가 만드는 조직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명 회사가 이렇게 전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잖아요. 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 사원으로. 즉 여기 합자회사도 무한 책임 사원은 똑같다. 전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결국 전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는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합자회사에서의 어떤 이 지분 양도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결이 끝나는 거죠. 자, 5번. 출자자는 기업 활동에 참여하여 이익 배당하고 시세 차익. 뭐예요? 주식회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 부분도 과거에는 굉장히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됐는데 여러분이 많이 고난도 문항에 대해 익숙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어쨌든 간이 회사에 대한 부분도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은요, 요즘에 최근에 문항들이 내용 결합형 형태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사실 뭐 사회탐구도 그렇고 다른 영역들도 내용 결합형 형태, 즉 여러 단원을 동시에 제시문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출제되고 있고, 특히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그러한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다음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정도 있죠. 그죠?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그 다음에 재무 관리. 그다음 뭐 생산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회계정보 관리.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이죠. 사실은 뭐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이고 경영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의 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서가 구성이 돼요. 부서가. 일반적으로 부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 중에 어느 부분 경영 활동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신과 성적이

중요했던 시대 변화와는 달리 그는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어느 관리 활동인지. 세종은 단지 인재를 뽑고 일을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수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균관 장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노년의 학자들에게 생계를 보조하는 형태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인재에 대해서 등용시키고 그 인재를 관리하고, 즉 뭐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활동은 재무활동이죠. 재무관리죠, 재무관리. 자, 자금 조달, 운용과 관련된 것은 재무관리다라는 거.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관리. 생산이잖아, 그죠? 생산 관리. 생산 관리라는 거알수 있고,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재를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활동이 바로 뭐야? 인적 자원 관리죠. 3번이 정답이네. 인적 자원 관리. 기업에서는 인사 관리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인사 관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마케팅이죠. 마케팅.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쓰니까 이거는 뭐야? 회계정보 관리죠. 회계정보 관리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대화 속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단, 호프만에 의한 산업 분류에 근거한다. 자, 호프만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소비재냐, 생산재냐. 소비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이에요. 그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는 것들이고, 생산재는 주로 누가 구매처가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LED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재 산업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고, 소비재 같은 경우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비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죠. 자, 보니까 대화 내용 한번 볼게요. 딸이 이제 저 지금 우유 사러 마트 왔는데 A 우유랑 B 우유 중 뭐가 좋아요? 가격은 500원 차이 나요. 그두 제품은 성분 차이가 거의 없으니 좀더 저렴한 걸로 사렴. 그럼 A 우유를 사야겠네요.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어머니가 뭐 우유와 관련된 광고를 봤는데 얘기하고, 그래서 딸이 우유를 비싼 거 봐요. 그래서 저도 지구를 위해 B 우유로 살래요. 등 해서 결국 우유잖아. 우리가 먹는 식료품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소비재지. 소비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죠. 소비재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기업, 개인 소비자에게 무관심하다? 이거는 생산재지. 생산재다라는 거. 마케팅 판매에 결정적인 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케팅이 판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소비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케팅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제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마케팅 부분 쪽이 굉장히 마케팅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소비자의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디귿, 거래가 형성되고 나면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생산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업에서 반제품 같은 거라든가 부품을 납품받게 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3, 4년 이상은 쭉한 회사에서 납품받는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다음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 간 정보 공유의 인식이 결과가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거 가장 큰 특징이 돼버렸죠, 지금. 소비재,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프만은 소비재와 생산재로 구분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기업 컨설팅 보고서의 결론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봤더니 결론을 한 4가지.

가지 정도가 나왔어. 결론 났더니, 시장 분석이 잘 되어 있어. 서비스 제품의 완성도가 매우 높음. 제품의 완성, 서비스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야. 자, 이거 문제점이 아니죠. 여기에서의 나타난 문제점이야, 결론에서. 이거 문제점이 높다는 건 문제점이 아니지. 자, 매장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시설과 동선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 시설과 동선이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서비스 설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제품 설계냐, 시설 설계냐, 우리 그렇게 구분하고 있잖아. 요거는 뭐야? 서비스 제품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서비스 시설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볼게요. 역시 이거 역시 문제점은 아니야. 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한 빈틈이 없대. 문제점이 아니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세 가지는. 그죠? 몇 가지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니까 서비스 운영 설계지, 이거는. 서비스 운영 설계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 없어. 결국에는 문제점은, 이거 보자. 고객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더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더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 뭐야?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 뭐야? 고객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큰 기대를 할수 있다. 이익에 대해서. 그쵸? 이건 뭐야? 고객 서비스 설계죠.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1번. 제품, 서비스의 대상을 다시 선정한다. 이거 제품 설계인데 문제점이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고객의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한다. 이것도 제품 설계에 해당하지. 3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거는 시설 설계. 문제 없어서 잘 구성되어 있대. 그죠? 그 다음에 4번. 서비스의 준비 과정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제공 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한다. 이거 역시 운영 설계에 해당하는 거지. 운영 설계 문제 없었잖아. 빈틈이 없다잖아. 그치? 5번. 고객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멘트를 작성한다. 이건 지금 고객이 접점에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 여기 제시문에서는 고객 서비스 설계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다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5번이 바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해결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서비스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선배 B씨가 갖추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축산 가공업 공장에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 A씨는, 문두는 B씨야. 자, A씨는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아 다른 사람들보다 작업 시간이 더 길어지곤 했다.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허리가 아팠던 신입사원 A씨는 힘들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선배 B씨가, 이제 선배야, 이게 B씨는 평소보다 몸이 불편해 보이던 신입사원 A씨에게 파스를 건네주며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신입사원 A씨는 직장 동료인 선배 B씨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선배가 갖추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 뭐예요? 다섯 가지 중 가장 적절한 거 어느 거야? 대인관계 능력이지. 후배에게 이렇게 다가서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뭐 조직의 정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A씨와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에서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직업 기초 능력도 이렇게 지금 상위 능력인 10가지 능력 중으로 하나를 고르라고 나왔는데 하위 능력까지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직업 기초 능력이 좀 변경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구모 이후에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직업 기초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의 방향성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고, 어쨌든간 여러분은 2015에는 그대로 지금도 직업 기초 능력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변경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수능에서, 본 수능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올 빈도의 어떤 비중이 좀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매년마다 프로그램들이 변경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캐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엔 캐플러스 이런 식으로 명칭이었거든. 명칭이 매년 변경되고, 매년은 아니지만 뭐 매년 변경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뭐 2, 3년 한 번에 변경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없어진 사업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출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매년 변경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교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경된 경우도 있어요. EBS 교재가 나온 다음에 변경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지금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혹은 성직에서는 그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여기 좀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캐파 프로그램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이 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업종 및 직무에 대한 이해와 최신 채용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직 기술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층 구직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과 관련된 자기 이해와 탐색을 통한 자신의 강점을 찾고, 그 다음에 강화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직무 군별로 역량과 개인의 경험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고용 24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고, 특징적인 게 요게 이제 총 4일간 24시간, 하루에 6시간씩 진행돼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로 구분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 캐파 프로그램이에요, 캐파. 자꾸 선생님도 캐플러스 하는데, 예전에 캐플러스거든. 한 10년 가한 7, 8년 가까이가 캐플러스 프로그램인데, 명칭이 이게 재작년에 변경된 거예요. 캐파라는 캡 알파인데, 보니까 이제 읽을 때는 캐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읽더라고요. 그래서 캐파 프로그램이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다. 해석하게 되면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단기 취업특강 같은 경우는 구직자를 어떤 구직 정보에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장기 취업특강하는 형태인 거고, 신호탄 프로그램은 뭐냐면 신중년. 신중년 하면 5, 6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단기 집단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3시간에서 한 4시간 과정 동안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 소그룹 마음똑똑심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직자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진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캐파 프로그램 정도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완성 문제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 캐파 프로그램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좋겠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NCS와 관련된 거네. 다음은 NCS 분류 체계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분류 번호의 능력 단위야. 요게 능력 단위야. 자, 그러면 세 분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직무라 그런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대분류부터 우리 분류 한번 체크해 보자고. 대분류. 다음이 뭐죠? 중분류. 다음에 소분류야. 다음에 세 분류. 그 다음이 뭐죠? 능력 단위지. 하나 더 해볼까?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대분류는 몇 개다? 24개다. 대분류는 24개. 요건 암기하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나머지 세분류나 뭐 소분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변경이 되는 경우, 늘어나거나
변경이 되는

변화가 있어. 근데 대분류 24개는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분류는 24개다. 이거 암기해라. 그다음 세분류를 우리 뭐라 그런다? 세분류 디커를 뭐야? 직무. 직무라 그런다라는 거야. 직무. 직무라 그런다. 능력 단위의 개념. 이거 중요하지.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능력 단위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는 결국 능력 단위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능력 단위가 되는 거잖아. 이 능력 단위에 대한 핵심화의 능력 기술이지. 능력 단위에 대한 핵심화의 능력 기술이 바로 능력 단위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분류 코드 어떻게 돼요? 둘둘둘이지, 우리. 두 자리씩. 그래서 여기 걸로 한번 해볼까? 02, 02. 그 다음에 03, 02.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된 거야. 10, 10. 그래서 언더바, 언더바. 그 다음에 22년 버전 2.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22년에 수정됐다라는 거예요. 개발 수정했다. 뭐 V1이면은 뭐 22년에 개발한 거고, 그 22년에 수정 보완되게 되면은 V2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분류 코드까지. 그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능력 단위별로 우리가 그 수준이 나오죠. 수준. 수준은 1에서 8 수준으로 우리가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죠. 1에서 8 수준.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 때는 보통 이제 2, 3 수준 정도 수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NCS 과목. 그게 이제 능력 단위들 서너 개가 모여서 하나의 과목. 즉, 직무가 하나의 과목명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8 수준, 수준은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한대. 역으로 얘기하면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별로요. 수행, 중과하고,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돼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중과랑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가 된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도,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NCS에서 웬만한 문제들을 나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 정도 정리만 된다면은 여러분이 웬만한 NCS에 관련된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자, 보도록 하죠. 9번. 1번. 직무는 03, 일반 사무다? 아니죠. 직무는 뭐다? 사무 행정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그룹 A 활용의 분류번호는 10이다. 맞지? 10. 요거 02020302잖아. 02020301. 이거지. 요게 능력 단위잖아. 능력 단위 번호는 10. 맞지? 요거야. 요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능력 단위는 2002년에 개발 보완됐다. 아니, 몇 년? 22년. 22년이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 자,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능력 단위지. 그룹의 활용이잖아. 그치? 사무행정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는 직무를 의미하는 거지. 직무를. 5번. 공인경영회계 사무가 속한 분류는 81개가 아니라 공인경영사무는 대분류야. 대분류 몇 개? 24개지. 81개가 아니라 24개로 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면 이제 NCS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준 거, 요 정도 수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진로 의사결정 과정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진로 의사결정 1단계 문제식 단계죠. 그 다음 2단계는 정보 탐색 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

단계는 대안 선택 단계죠. 대안 선택.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예요? 대안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단계다. 대안 평가 및 결정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 가 단계에서는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두세 개를 이제 선택한다. 맞죠? 대안 선택 단계에서는 이렇게 두세 개를 선택한다라는 거. 니은, 나 단계에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다. 맞죠? 맞다라는 거, 니은도.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동일하다? 아니야, 요거는 그 다음 단계인 대안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 및 실행 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지.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잖아. 그 다음 단계죠. 4단계 다음에 5단계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 특강 교재에서는 이 4단계가 명칭이 조금 이제 달라요. 그 단계는 대안 선택 단계로 이게 나와 있는데, 대안 선택 기준 단계 뭐 이렇게 아마 내용에서는 또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기출을 보게 되면 대안 선택 단계로 이제 많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공부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 선택 기준 단계 내용은 같이 보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안 선택 단계로 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자, 10번까지 문제 해결했고, 그럼 1번부터 10번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거예요. 짜투리 시간은 뭘 활용할 거냐면은 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 우리 문제 푼 내용 중에서 좀 다시 한번 언급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어떤 내용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뭐 10분, 적게는 5분 정도의 항상 짜투리 시간을 제가 둬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특강책을 그때그때만 펴면서 다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 문제 풀면서 아, 요 내용은 요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업의 요건이에요. 우리 직업의 요건 하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이와 관련된 문제도 과거에 계속 기출에서 출제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요건. 계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주, 매일 등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고, 경제성은 개인이 일한 노력에 대한 보상, 정당한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요 경제성과 관련돼서 본다면 우리가 좀 확장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그 경제적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직업 가치화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성이에요.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전제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회와 공동체적 맥락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윤리성이에요.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직업이 될수 없죠. 우리가 뭐 직업으로서 뭐 도둑질하는 게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도박이 우리가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요건에는 이네 가지가 충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업 가치관의 유형. 요거는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요 표로 아마 특강의 내용이 나와 있죠. 직업과 관련한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내재적 직업관이냐, 외재적 직업관이냐, 요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이것도 자주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개인이 얻게 되는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 추구와 관련된 직업관을 우리가 내재적 직업관이야.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 외재적 직업관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관이에요. 뭐 경제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외재적 직업관에 해당하겠죠. 직업 위치에 따라서 다른 구분을 한다면 생업으로서의 직업관이야. 이거는 자신의 직업을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직업관이에요. 생계의 수단으로서.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인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고 보는 직업관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이러한 정도 수준에서 나는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서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까지라고 보면 되고, 소명으로서의 직업과는 직업을 어떤 신의 소명처럼 규정해서 그걸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이다. 그다음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은 뭐냐면, 직업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발현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직업관들은 하나만 독립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제시문 안에서 두 개가 좀 중복적으로 출제돼요. 예를 들면 외재적 직업관이면서 생업으로서의 직업관, 내용이 맥락에 좀 비슷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혼재해서 같이 직업관이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중심에 따라서 개인 중심적 직업관이냐 아니면 집단 중심적 직업관이냐, 이건 뭐냐면 개인이 어떤 혼자 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역할과 능력 스스로 요거를 중시한다. 라면 개인 중심적.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한다면 집단 중심적 직업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지향이냐, 과정지향이냐. 결과지향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도달하는 정도를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지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과정지향은 목표 성취 여부와는 좀 거리가 있고 그 성취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당한가를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정지향적인 직업관이다.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야? 제시문을 봤을 때 그걸 어떤 직업관인지에 더 매칭시켜서 답을 찾는 게더 중요한 거다. 라는 거죠. 직업 선택 획득 과정에 따른 구분하면 업적주의적 직업관이냐,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냐. 업적주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질, 능력, 적성, 성취도가 직업 선택에 중요한 어떤 결정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목표지향적 이런 거하고 또좀어 이제 결과지향적 이런 거하고도 좀 제시문이 보게 되면 비슷한 감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복적으로 좀 직업관들 거기에 나타난 직업 가치, 직업관에 대해서 차지라는 형태, 그러니까 답지로서 여러 답지 중 하나의 답지로서 내용 결합형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내용 결합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꼭 출제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법령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기업의 어떤 상황,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그래서 계절적인 산업이라든가 생산직 등에 어떤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우리가 생산량을 늘려야 되거나 이럴 때 적합한 게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 여기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면 6개월 이내로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51조에 나와 있고요. 자, 2주 이내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따라서 이거를 운영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돼. 취업 규칙과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한 단위 시간 어떤 평균에서 일주간 근로시간이 주, 평균이야. 평균에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는 40시간 특정 날은 일을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 평균이 40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날에 특정 날, 특정 주에 있잖아요. 생산량을 늘려야 돼. 그럼 그때는 좀더 초과해서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이 양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기업에서는 적합한 방식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2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 3개월 또 3개월 초과면 6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52시간을 이제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특정 날의 근로시간 마찬가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다른 주에는 좀 쉬겠죠. 좀더 근로시간이 적겠죠. 반면에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아주 심플해. 이거는 사용자가 취업 규칙에 따라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야. 이거 핵심이.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무직이나 연구직에 적합하고, 평균에서 이거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주간

0: 근로시간, 일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누가 결정한다? 근로자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꼭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뭐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나머지 근무 형태도 간혹 출제되고 있죠.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 첫 강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쭉 이렇게 이런 방식대로 진행될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세 번째 주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개념 수업을 했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1이라고 하는 것 FS 물체가 1을 받으면 EK와 EP의 변화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이 EK와 EP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만약 물체에 중력만 작용한 경우는 이 EK와 EP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실에 연결돼서 두 물체 혹은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에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고 하면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 역시 항상 보존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말미에 예고했었던 물리학 1에서 다루는 포텐셜 에너지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앞에서 물체의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었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중력과 같은 힘을 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탄성력 또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 되겠습니다. 자,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변형시켰을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고무줄, 용수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우리가 용수철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늘릴 수도 있고요. 원래 길이를 더 압축시킬 수도 있죠. 어쨌거나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변형을 시킨 다음에 놓으면 늘렸다 놓으면 용수철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압축시켰다가 놓아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자, 이렇게 변형된 용수철이 원래 상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탄성력의 방향은 늘렸을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탄성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늘어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하고 용수철을 압축시켰을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압축된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탄성력의 방향은 용수철이 변형된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먼저 K, 용수철 상수, 용수철의 재질, 용수철의 두께 등등등 이렇게 용수철에 의해서 결정되는 숫자예요. 이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K가 있고 그리고 X는 변형된 길인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3cm 늘어났어. 3cm 압축됐어. 모두가 다 변형된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이고 이 비례를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수철 상수 K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될까? 용수철이 변형됐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높이 떨어진 H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처럼 용수철이 변형이 되게 되면 이 용수철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수철 원래 길이 있어요. 내가 이 용수철을 힘을 가해서 늘릴 건데 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요. 이 물체가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하도록 내가 힘을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그치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F라고 하는 힘으로 이 물체를 당길 거예요. 근데 알짜 힘이 0이 되도록 당길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용수철을 당기면 당기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있어야 돼? 탄성력이 있어야 되고
그 탄성력의 크기는 KX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이 물체를 내가 등속도 운동하도록 잡아당긴다. 그 얘기는 내가 당기는 힘 F가 탄성력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당긴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외부력 F가 탄성력 KX와 똑같은 건데, 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당기면 당길수록, 즉, 용수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가 커질수록, 탄성력도 점점 그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성력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탄성력도 커져야 돼. 탄성력이 커지니까, 알짜 힘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작용하는 외부력 F도 커져야 되죠. 그래서 힘 늘어난 길이 혹은 물체일 경우에는 늘어난 길이가 물체의 이동거리와 같은 힘 S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힘, 거리, 힘, 길이 혹은 FS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W죠, W.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만큼의 일을 받았는가? 외부로부터 F의 힘을 받았고, 그리고 F 힘 방향으로 X만큼 늘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F가 일정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W를 의미하고, 면적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앞에 뭐가 붙어야 돼? 2분의 1이 붙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물체가 등속 운동하도록, 등속 직선 운동하도록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그 힘은 무슨 힘과 같아야 돼? 탄성력 KX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F 자리에 KX 곱하기 X 정리하면 2분의 1 KX의 제곱이고, 자, 이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용수철이 갖는 혹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x만큼 늘어나거나 x만큼 압축됐거나 상관없어요.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고 용수철의 원래 상태 혹은 원래 위치, 그게 이제 O라고 하는 거죠. 원래 상태로부터 A만큼 내가 잡아당긴 거예요. 잡아당겼다가 놓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놓게 되면 마찰 공기 저항 무시할 경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무슨 힘밖에 없을까요? 탄성력밖에 없죠. 탄성력은 중력과 함께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A만큼 당겼다 이 물체를 놓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밖에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뇌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중력만 작용할 경우 보존돼야 된다고 배웠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호가 많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A만큼 당겼어요. 그럼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A니까 이 용수철에는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겼다가 가만히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0. 즉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진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치.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자, 놓으면 어떻게 돼? 물체가 탄성력 때문에 이 왼쪽으로 운동하겠죠?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럼 뭐가 증가해야 될까? 그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자, 변형된 길이가 더 짧아져.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이 위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 물체가 용수철의 원래 상태를 지나는 그 순간. 자, 이때 용수철의 원래 상태. 물체를 원래 상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내가 당긴 거잖아요. 그럼 당기기 전이 여기 있을 때 물체가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 있을 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 알짜 힘이 없죠. 변형이 돼야 탄성력이 생기는 건데 그냥 용수철 원래 길이에 물체만 매달았어. 그럼 이 물체는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 알짜 힘이 0. 이렇게 알짜 힘이 0인 위치를 우리는 평형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위치, 평형 위치에서 내가 A만큼 늘렸다가 놓은 거야.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평형 위치를 물체가 지나갈 때. 자, 그때는요. 이때가 바로 요거죠, 요거. 변형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들아. 원래 용수철 원래 길인데 변형된 길이 X가 없어요. X가 0이야.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가졌던 최대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가 평형 위치를 지날 때 몽땅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평형 위치를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즉, 속력이 최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운동할 수 있죠. 자, 이때 요 변형된 길이 역시 얼마일까? A예요. 내가 A만큼 당겼다 놓으면 평형 위치로부터 A만큼 압축, 또 A 늘어나 A 압축. 요 범위 내에서 계속 이 물체는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로 압축됐을 때, 최대 압축,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최대로 압축됐다는 얘기는 혹은 최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음 순간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될 거야? 왼쪽으로 왔다가 최대 압축되면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이다? 0이다. 그래서 최대 늘어나거나 최대 압축됐을 때 항상 속력이 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속력이 0이니까 이 지점에서 EK는 0.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로 압축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탄성력도 중력처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등장하는 힘이 중력, 그리고 탄성력. 용수철에 나오면 탄성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출제자 선생님이 묻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우리 1부터 시작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개념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본론
바로 10

실전이죠? 수능 2점 테스트 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물체의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동안 물체가, 이거 허투루 읽으면 안 된다. 일정한 속력으로 점 P에서 Q까지 이동한다고 해요. 일정한 속력, 등속이죠. 그러면서 직선 운동이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등속 직선 운동할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이다? 0이다. 이게 일강 같으면 뭐 등속 직선 운동일 때 R자 힘은 0. 이거 당연히 우리가 강조하고 문제에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과 운동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이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R자 힘이 0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물체의 질량은 m이고, 뭐 PQ 사이의 거리는 t, 높이 차이는 h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체가 빗면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 방정식 적용할 때 많이 했잖아. 물체가 빗면에 놓여 있을 때이 물체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죠. 그 힘을 선생님이 스몰 f로 표현을 한 거야.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만 있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빗면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라지 F라고 하는 힘을 줬더니 R자 힘이 0이 돼서 등속 직선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아, 이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크기, 라지 F와 같구나라는 것을 일단 하나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크기가 F인 힘이 물체의 한 1은 1이라고 하는 거, W는 FS인데 중요한 것은 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힘의 주체,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가 뭡니까? 크기가 라지 F인 힘이에요. 자, 그럼 라지 F로 FS, 즉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1인데 중요한 것은 F와 이동거리가 항상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FD, 이것이 바로 라지 F인 힘이 물체의 한 1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중력의 물체의 한 1은, 자, 그럼 1, W는 역시 FS거든요. 근데 중력이 한 1이야. 그럼 중력이라고 하면 물체의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은 어떻게 표현되죠? mg. 이렇게 쓰면 돼. F 자리에 mg 오면 되고, 중력 방향으로 물체에 이동한 거리는, 자, 그럼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와야지. 얘는 어떻게 됐어요? 중력과 반대 방향 h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중력이 물체의 한 1은 마이너스 mgh예요. 근데 뭐만 물었어? 양만 물었어. 마이너스 플러스 관심 없다. 그 얘기야. 따라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마이너스 부어 빼고 mgh이다.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이거 봐. 나왔잖아. 나왔잖아. R자 힘의 크기, 라지 F 아니죠?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R자 힘은 0이어야죠. 기억, 니은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가하구나. 두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고, 가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았대.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정지 상태. 물체 A가 2m 이동하는 동안 속력이 5m per sec가 된 것이고요. 나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과 같은 크기의 힘 F예요. 자, 그럼 먼저 가번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mg 사인 세타가 있죠. 근데 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과 같은 크기의 힘 F가 나에서 B에 작용한다고 하니까, 아, A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 방향의 힘,

그게 바로 A에 작용하는 R자 힘, 그것이 라지 F라고 하는 거고. 자, 다시 나로 와서요. 나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과 같은 크기의 힘 F를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해서 B가 2m 이동하는 순간의 모습이고, A의 질량이 2k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 B가 2m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은 B의 질량은 비어 있어요. 자, 얘는 일단 질문이 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구태여 가를 왜 줬을까? 가로부터 내가 나를 풀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가번에서 무엇을 찾을 것이냐? 일단 F가 있고요. F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S가 있어. 이게 바로 뭘까? W죠. 자, 그리고 이 F가 A에 작용하는 무슨 힘이야? R자 힘이야. 생각나는 거 없어요? R자 힘이 한 일은, R자 힘이 한 일은 뭐하고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그러니까 외부력 F가 한 일은 EK와 EP의 변화량이 합과 같은데, R자 힘이 한 일은 뭐하고 똑같아? 오로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예요? F 방향으로 물체가 2m 이동했네.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아야 돼. 처음 속도, 낮은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운동에너지는 0이니까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그대로 나중 운동에너지 이거와 같아야죠.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은 몇 줄이다? 25줄이다. 그럼 이 R자 힘이 한 1, 25줄만큼 물체에 뭐가 생긴다? 운동에너지 증가량도 25줄이다. 그럼 나번으로 와서 B의 질량은 모르지만 F, A하고 똑같고요. 이동거리도 똑같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번에서도 F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계산하면 뭐 나와야 돼, 여러분들? 속력 몰라도, 그치, 25줄 나와야죠. 정지해 있는 B에 A와 똑같은 F, 그리고 A와 똑같은 이동거리. 그러면 이때 B가 2m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은 25줄. 질량, 속력 몰라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해설지를 보면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은 R자 힘이 한 1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것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가번을 보면 등가속도 운동이죠. 마찰이 없는 빈변에서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변위가 주어져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변위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변위에 관련된 식 이하스가 있지. 이하스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어. 따라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가속도는 2 곱하기 변위 2m, 나중 속도의 제곱 5, 5, 25. 이게 가속도예요. 그럼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R자 힘이죠. mz 사인 세타로 구한 그 힘이 결국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4분의 25 계산하면 2분의 25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R자 힘이 한 일이잖아. R자 힘이 한 일은 R자 힘 F를 구했네. 2분의 25. 그러면 따라서 F가 한 1, 혹은 R자 힘이 한 1, Fs를 이용해서 F가 2분의 25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2m. 계산해도 F가 한 1, 혹은 R자 힘이 한 1, 몇 줄이다? 25줄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힘으로 2m 이동했으니까 마찬가지로 F가 B에서, 아니, 나에서 B에 해준 1 역시 몇 줄이어야 된다? 25줄이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를 먼저 구해서 R자 힘을 직접 구하고, R자 힘이 한 2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속도, 뭐 알짜 힘 얼마냐 이런 걸안 물었으니까 아, 알짜 힘이 한 일이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구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알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놓으면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장 어쩔 수 없이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라도 떠오르면 그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데 한 가지만 외웠는데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수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평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실에 연결된 A, B 두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보통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보기를 보며 에너지 형태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아, 실에 연결돼서 함께 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운동 방정식 이외에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도 추출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건을 보면 마찰 공기 저항은 다 무시한대요. 사람이 A하고 B가 정지해 있도록 B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A하고 B가 정지 상태가 될 거고, 자, 그러면서 각각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A가 S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함께 운동하는 두 물체의 속도는 그 크기가 항상 같아야만 되니까 B는 S만큼 올라가서 속도의 크기가 역시 A하고 똑같은 V가 되어야 할 거예요. A하고 B의 질량은 같다고 하니까 A하고 B의 질량을 M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처럼 함께 운동하는 물체가 두 개, 세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는 경우에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텐데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니까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그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에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A에 중력 포텐셜 A가 있겠, A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B에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B에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합이 항상 어디에서나 같아야 돼. 왜? 중력만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써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A의 운동 에너지는 정지했다가 V가 됐으니까 증가. B도 정지했다가 V가 됐으니까 증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가 밑으로 내려오죠. 높이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B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확한 수치로 주어져 있으면 계산해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더 큰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큰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교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른 A의 미련을 접고 B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증가해. 그러니까 얘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명백하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증가해야 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것처럼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다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A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의 양은 항상 같아야만 돼요. 따라서 보기 기억번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청지일가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요. D긋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써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 같은 거할 때, 계산할 때는 필히 이 식을 써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한 물체 같은 경우 어느 위치에서나 EK 더하기 EP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뭐였어? 감소한 에너지가 있다면 증가한 다른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감소한 에너지의 양과 증가한 에너지의 양이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게 두 물체,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A, B의 EK, EP 중에서 감소한 에너지가 누구예요? O,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네. 얼마만큼? MGH, A만큼. 또 감소한 에너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A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나머지는 다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네요. 일단 누구?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그리고 P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얘네들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증가하도록. 그럼 보기 니은으로 가서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A하고 B를 비교해 보세요. 높이는 모른다 치더라도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더하기 이만큼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 따라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10강에서 개념 수업할 때 수특 미리 보기로 소개했던 문제였어요.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는 용수철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림만 봐도 아, 출제자 선생님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출제하실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림과는 질량이 m인 물체 a를 용수철 p에 접촉하여 p를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압축해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지하고 있으니까요.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고 3d만큼 압축됐다고 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네. 그리고 문제를 쭉 읽어 보잖아요. 용수철 pq의 용수철 상수 값이 같지가 않아요. P의 용수철 상수는 K1, Q의 용수철 상수는 K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번으로부터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최대로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것이 얼마냐? 2분의 1 K1, 그리고 변형된 길이 3D의 제곱이니까 9D의 제곱. 이만큼 지금 현재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에 저장돼 있는 거고,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놨어.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 용수철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A가 용수철과 함께 운동하면서 용수철이 평형 위치로 온 순간 용수철은 늘어나려고 하면서 탄성력이 다시 늘어난 길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려고 하죠. 근데 이 A는 평형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A의 속도가 V였다고 쳐봐. 그럼 A는 평형 위치는 r자임이 0이잖아요. r자임이 0이면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지성 운동하려고 하니까 이 A가 평형 위치에 도달했을 때 V의 속도로 이 A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등속지성 운동하게 되겠죠. 자,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한 건데,
처음과 끝이 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 카본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A가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하다가 용수철 Q를 ED만큼 압축시켜서 역시 무슨 상태에? 정지했대. 여기도 압축시켜서 정지 상태였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이만큼이 다 없어진 거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운동 에너지는 없어졌지만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간 걸까요? 용수철 Q의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2 ED의 제곱이니까 4D의 제곱으로 된 거죠. 그래서 용수철 P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로부터 A가 분리되면서 A의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그 A가 운동하다가 용수철 Q를 최대로 압축시킨 용수철 Q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바로 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자, 결국 이 V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도 이퀄이고, 이렇게도 이퀄이거든요? 근데 여기 쫙 보니까 K1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이퀄 2분의 1 MV제곱으로 놓고 풀어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돼. 누구에 대해서? V에 대해서. 그럼 2하고 2하고 지워질 거고, M 넘어갈 거고,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9D의 제곱은 제곱근이니까 3D.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직접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니은 K1, K2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2분의 1 K1 9D의 제곱이 2분의 1 K2 4D의 제곱과 같다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K1하고 K2가 이 식이 같으려면 몇대 몇이면 돼? 4대 9이면 되겠네. 따라서 K1은 9분의 4 K2여야지.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그게 바로 뭘까요? 2분의 mv 제곱이에요. 자, 이것이 이번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 K2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2분의 1 mv 제곱 이퀄 2분의 1 K2 4D의 제곱. 그럼 요거 2하고 2하고 지워지면서 남는 것이 2 K2D 제곱.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2분의 1 mv의 제곱.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EK2D 제곱. 디귿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두 개가 나올 경우에는 동일한 용수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엇이 동일하다는 얘기일까? 용수철 상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P하고 Q는 용수철 상수가 각각 K1, K2로, 그쵸, 같다라는 조건이 아닌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52쪽으로 넘어가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공기 저항 무시고, 그리고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인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그 얘기는 p에서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에 내려오겠죠? 높이가 각각 2분의 1h, 3분의 1h인 지점 qr을 속력 v1, v2로 지나 수평면에서 v3으로 운동한다. p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420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p에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EK와 EP의 합인데, EK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P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말하는 거죠. 이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42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수평면에서는요, P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mgh 420는 수평면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이것과도
똑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일단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럼 2분의 1h, 3분의 1h니까 2분의 1대 3분의 1이 될 거고, 분모를 6으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6분의 3, 6분의 2. 3대인데? 따라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Q에서가 R에서의 2분의 3배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V1하고 V2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직접 V1, V2 사이의 관계식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내가 식을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P에서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어느 위치에서나 EK와 EP의 합이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또 다른 표현은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고 그 양은 항상 같다. 이렇게도 풀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P에서부터 Q까지. P에서부터 Q까지 하면 높이가 얼마만큼 감소했지? 2분의 h만큼.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2분의 h만큼 감소한 거고, 그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Q하고 R하고 비교해도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모르는 변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P에서 R까지 요걸 비교해도 돼. P하고 R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감소한 높이는 3분의 2h가 되니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3분의 2 mgh. 이것이 뭘까요? 2분의 1 mv2의 제곱인 거죠. 두식을 비교해 보니까, 분모를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6분의 4. 좌변이 3대 4야. 그럼 V1의 제곱과 V2의 제곱도 몇대 몇이어야 돼? 3대 4여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V1 대 V2는 루트 3대 2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 V1은 2분의 루트 3 V2이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F는 MA, 운동 방정식 풀 때도 보기를 딱 보고, 아, 요렇게 요렇게 식을 어떻게 꾸미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 상황을 보고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다 보면 보기의 문장의 OX를 결정을 할수 있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아, 이거 어떻게 비교하지? 하지 마시고요. V1, V2로 표현되어 있는 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V3을 구하라. 근데 V3에 보니까 이제로 표현되어 있네? 그거는 바로 요식 쓰면 되겠죠? 자, 이 식을 V3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거 넘어가면 8이니까 2루트 2네. 2가 빠졌네요. 디귿. 틀린 문장.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과 같은 문제는 Q나 R에서 EK와 EP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식보다는 감소한 에너지 그리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그 양이 같다라는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마찰 그리고 공기 저항은 무시하는 거고, 아, 공기 중에서 운동하니까 마찰의 조건은 없어도 되네요. 공기 저항 무시한대. 그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점 A에서 속력 V0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에서 점 B를 지나 수평면상의 점 C에 도달하는데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네. 그럼 뭐가 보존돼야 돼? EK와 EP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겠죠? 표는 물체의 위치에 따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 운동 에너지 EK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보니까 자, A에서 EP와 EK 값이 다 있네. EP하고 EK를 더하면 무슨 에너지야 그게? 역학적 에너지. 합하면 얼마예요? 12 E0.
그러면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그러니까 B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12이제로, C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12이제로. 그럼 디귿은 알수 있네. 더해서 12이제로가 돼야 되니까 디귿은 12이제로가 돼야 되고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일단 A하고 B에서의 높이가 주어져 있다. 몇대 몇이에요? 3대 1이야. 그럼 A하고 B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몇대 몇이어야 돼? 3대 1이어야 돼. 그렇다면 B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0여야만 되겠구나 라는 것. 아이고, 3대 1이니까 큰일 날 뻔. 320여야 되고요. 더해서 12E0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920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채웠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번. 니은은 920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은 12E0. 그리고 기역도 구했죠? 320. 3배가 아니라 4배여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디귿 C에서 여기 있네요. C는 EP0 그리고 운동에너지만 12E0이고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그럼 C에서 이 물체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할게요. 그럼 운동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12E0인데 운동에너지 표현식이 뭐야? 2분의 1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은 그냥 m이라고 놓으세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C에서의 속력 라지 V제곱 이렇게 놓는 거죠. 만약에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뭐 E0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됐다면 이 식으로부터 그냥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C에서 물체의 속력을 A에서의 물체의 속력 V0로 표현하게 돼 있네.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랑 비교해야 되겠다. 그럼 위치 A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320이고, 320가 2분의 1m 속력 V0의 제곱이라는 거죠. 결국은 두 식을 비교해서 라지 V를 알수 있겠네요. 자, 비교해 보니까 윗식이 아래식에 4배예요. 그러면 좌변이 윗식이 아래식이 4배니까 우변도 윗식이 아래식이 4배여야 되겠네. 그럼 다 똑같고 라지 V의 제곱이 V0 제곱의 4배이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라지 V가 V0의 몇 배여야 된다? 두 배여야 된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옳은 문장은 기역,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어느 지점에서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죄송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어느 지점에서나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한 값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보기 제시문의 표현을 보고 어떠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을 이용할 것인지 그 식들을 찾아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개념 수업 그리고 2점 수능 테스트 6번까지 풀이했습니다. 다음 시간 2점 테스트 7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6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순수강 교재 11강 비교 경험입니다. 몇 페이지야? 85페이지예요. 85페이지 피시면 이제 비교 경험이 나와요. 비교. 우리 비교당하기 싫죠. 하지만 오늘은 비교 표현. 자, A와 B 중에서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양자 택일하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의문문도 있고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하면서 뭔가 예, 그 중에서 그 집합 중에서 하나를 뽑는 세 개 이상의 것에서 뭔가를 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형도 있습니다. 자, 경험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뭐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보다, 뭐뭐 했다 라는 식의 가까운 과거를 표현하는 걸 또 경험 표현이라고 일본어에서는 부릅니다. 자, 이것에 관련해 어구풀이 해드리고, 수능 포인트 이거 사실 했었어요. 우리 특강에서. 선생님 활용 특강 한다고 했으면서 왜 13강이죠? 특강 다섯 번째에서 이걸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부분 있죠? 3번, 4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예문. 이 문법을 태형을 활용한 예문. 나이형을 활용한 예문. 이렇게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과거에 정리했던 동사의 활용 태형, 나이형, 타형까지. 타형은 사실 태형이라고 그냥 일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수능 실전 문제 풀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비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 뭐라 그랬어? A와 B와 어느 쪽이 이런 식으로 하죠. A도 B도 도치라가 라는 식으로 도치라라고 하는 which one 어느 쪽이라는 도치라는 식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문법이 다야. 뭐 없어요. 자, 그런데 살짝 선생님이 딱딱 보이는 것만 찍어볼게. 은 나떼. 자, 그 다음에 나니나니 노호가. 그 다음에 테이이 니츠요이 태호시이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딱딱딱 찝을 만한 건 요 정도? 나머지는 그냥 막 해석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찍어서 문법이 보이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할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조금 뭐 문형학습이나 아니면 그 어구풀이에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다.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오늘은 今日は 고토시니 하이테 고토시 이렇게 세 글자로 읽어요. 곤넨 이런 식으로 안 읽지. 니 하이테 들어와서 이치반 사무인다떼 은다떼 은다떼 뭐야 뭐뭐래 라고 하는 전원 표현이야. 뭐뭐래 뭐뭐라고 해 라는 식으로. 걔 결혼했대. 오늘 춥대. 뭐 이런 식으로. 소난다. 아 그렇구나. 소다 그러면 그렇다 라고 하는 건데, 소난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긍정해 줍니다. 네, 야 있잖아, 히나짱와 히나가 누구야? 이, 예, 그지? 너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겨울과 여름 중에 어떤 게 좋아? 어느 쪽이 좋아?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요 토를 잘안 써. 그지? 우리 뭐, 너 겨울이랑 여름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겨울과 여름과 어느 쪽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그래서 이 토가 나오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근데 쓴다. 근데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A 또 B. 도찌가 이런 식으로 A 또 B 얘가 딱 생략돼가지고 그렇지만 뭐 다른 쪽은 안 나옵니다. 생략되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지 느낌이. 자, 나는 추운 것 형식 명사예요. 추운 것이 니가 때다 까라. 니가 때가 뭐더라? 싫어하다, 질색이다, 어색해하다 이런 게 니가 때지. 자, 니가 때다. 자,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 좋아하다나 싫어하다나 이런 게다 조사 뭐야? 오안 쓰고 가 쓴다는 거예요. 그지? 좋아하다, 싫어하다. 오안 쓰고 가 쓴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문물을 좋아하다, 싫어하다. 스키다, 키라이다, 조즈다, 했다다. 니가 대다. 니가 대다 까라. 나츠노 호우가 스키. 나츠가 스키 해도 돼요. 근데 나츠노 호우가라는 식으로 해서 명사 플러스 노 플러스 호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 때둘 중에 하나 쪽으로 하면 이쪽, this way, that way 할때 way라는 느낌으로 no ho, 명사 no ho가 스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일본어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명사가 스키 이렇게 안 하고 명사 no ho가 스키라는 식으로 양자택일 둘 중에 선택 의무문 한쪽을 선택할 때 A 또 B 또 도찌라가 하면 A no ho가 B no ho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너 짓은 어때? 했더니 스키가 자 여기 가 됐기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쓰는 것 중에 가 됐기로도 있어요. 형 이게 뭐야? 가능동사 앞에 오 쓰지 않고 가 쓴다는 거 좋아하다 싫어하다 취향 나타날 때가 쓴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지스장마 사무사니 지역대 이네 자 나니나니니 쯔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강하다. 뭐뭐가 강하다. 추위가 강하다가 아니라 추위에 강하다. 추위가 강하다라는 건 추위가 주체가 되잖아. 추위야, 난 추위야, 난 강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추위에 강하다. 사무사니 지역대 이네 태이 뭐뭐 해서 좋겠다라는 식으로 태이네 태욕 같다. 오길 잘했다. 키대욕 같다. 뭐 오이시크 때 이, 맛있어서 좋아. 이런 식으로 원인을 나타내주고 있죠. 다시 하야크 아따타카쿠 낫테 호시 테 호시 뭐뭐 하기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앞에 오는 거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야. 아따타카쿠 나루는 자연의 어떤 변화잖아요. 너좀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좀 와봐. 그럼 키테네 키테 쿠다사이 이 얘기잖아. 의뢰를 할 때도 키테 호시 그래도 돼요. 나는 원해 네가 오기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희나하고 지스의 대화 중에 우리가 뭘 어떤 거를 잊고 있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사실 여러분도 많이 눈치챘겠지만 정리를 잘 못해. 근데 뭐가 있냐면 약간 핵심은 잘 뽑는 것 같아요. 정리는 공부 잘하는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보시면 이런 거, 딱 이렇게 핵심 뽑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생각해 봐. 그지? 뭐 했는지 생각해봐. 선택음은 전원. 선택을 할때 선택 당하는 쪽 A 노호, B 노호. 그다음 조사 가 쓰는 거 좋아하다. 그다음에 가대끼로 이런 거 가능동사에도 썼고 어디 어디에 강하다. 그다음에 뭐 하길 바란다. 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해놓잖아. 그 1번 진짜 쉬워집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여 물을 때 A 또 B 또 도찌라가 나왔지. 이 도찌라를 줄여서 도찌라고 했어요. 본문에서는 대답할 때는 노호 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비보다라는 식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도찌라데모 나니나니 데스 이랬습니다. 너 있잖아 분필 노란 걸 쓰는 게 좋니? 핑크를 쓰는 게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키로 또 핑크 또 도찌라가 이 데스까? 도찌라가 스키 데스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다 좋아. 난 이것도 좋고 얘도 좋더라. 난둘다 좋아. 그러면 도찌라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근데 도찌라 데모는 뭐냐면 이 모와 데모의 차이인데 도찌라 데모는 뭘 써도 난 괜찮던 걸? 뭐얘 써도 잘 보이고 얘 써도 잘 보여. 뭐둘쪽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둘다 어느 쪽이건이라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난둘다 좋아. 이거는 이쪽. 네. 뭐 어느 쪽이건

다 좋은데? 뭐 어느 쪽이건 상관없어. 다 좋아. 라고 얘기할 때는 있죠. 뉘앙스 좀 다르지?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슈마츠와 이에 대해 육글이 쓰르노 또노노 그러니까 이게 A야. 이게 A. 이게 B야. 그러니까 주말은 집에서 편할 쉬는 것이라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느 쪽이 좋대요? 소토니 데카케르 호가 스키. 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 주말엔 놀아야지. 그 얘기입니다. 고레 또 아레 또 도치라가 니아 이마스까? 이거랑 이거랑 어느 쪽이 나한테 어울려라고 얘기합니다. 도치라모 오니아이다 또 모이마스요. 둘다 완전 둘다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야, 얘도 어울리고 쟤도 어울리고 다 어울려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도치라모를 쓰는 거지. 오니아이다. 자, 니아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동사가 나오죠. 동사의 기본형 보면 어울리다. 니아우라는 동사인데 얘가 니아이라고 하면 명사가 되는 거야. 동사의 명사형은 마스형. 다시. 동사의 명사형은 마스형. 다시. 동사의 명사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건 뭐라고? 마스형.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달리다. 달리기. 응? 그렇지. 달리기가 되잖아, 우리도. 먹다. 먹기. 이런 식으로 명사화 시키는 게 바로 마스형이라는 거야. 이게 마스형. 오를 예쁘라고 붙였지. 오니아이다. 그러면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비교야, 비교. 아까는 둘 중에 하나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산니 노 나카 대 3개 이상. 그러니까 여긴 3명 이상이네요. 산니 노 나카 대 이치방이라는 식으로 이 범위를 주는 거야,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에서의 대를 주는 거야. 이 안에서 가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런 그이 본문은 좀 쉽죠, 여러분. 별거 없어. 볼게요. 나는 형이 한 명, 과 남동생이 한 명인 산닌 쿄다이 데스. 세명 형제입니다. 쿄다이가 산닌이마스라는 식으로 형제가 세명 있어요. 이래 되는데 세명 형제입니다. 뭐 삼형제예요. 이 얘기죠. 자, 아니와 쿄넴 작년에 나이가크 오 소츠교 시대 대학을 졸업해서 이마와 지금은 가이샤 네 하따라쿠 우리 7강에서 데하타라쿠 배웠습니다. 니츠또메류 배웠어요. 어디 어디에 근무하다 일하다 조사가 달라지지. 자, 사이킨와 시고토가 이소가시요 대 자, 이 조동사 나왔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 야, 이 조동사, 우리 지금 11강이잖아? 12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강 다음에 선생님이 조동사 활용해줘요. 아, 조동사는, 아, 나 조동사는 완벽하게 잘 알고 있어. 아, 10도 안 돼. 조동사 알고 보면 괜찮아. 라는 친구 없어요. 네, 조동사 어렵습니다. 계속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조동사예요. 다음, 우리 지금 몇 강이야? 16강이지. 우리 11강의 수능 특강을 하고 있는 16번째 수업인데, 다음이 17번째 수업이고 특강이에요. 특강 6번째 특강인데 이 특강 6번째 특강에서 조동사 해주니까 그때 좀잘 봐봐. 마인지오로 우소크 카이드 키마스. 매일 밤늦게까지 옵니다. 아, 형이 나이가 많구나. 형이 지금 작년에 대학 졸업했어요. 24, 25 되겠지.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고 있어서 이제 막 들어온 이제 신입사원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일하나 봐. 그래서 밤늦게 온대요. 그 다음에 남동생은 누구야? 나 이제 뭐 수험생이겠지. 수능 특강에 이제 나와 있는 느낌상은 물론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해 보건데. 자, 중학교 2학년이고요. 바스케브니 하이테 이마스. 농구부에 들어가 있대. 오, 농구부 키가 크겠는 걸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니 入学 시대 가라. 입학하고 나서 태까라. 태까라 뭐뭐 하고 나서 키우니 새가 다카쿠나테 갑자기 키가 커졌대. 어, 성장기 클수 있죠? 이마데와 산니노 나카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는 세명 중에서 가장 키가 큽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어, 그치. 여러분이랑 같은 나이거나, 지금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수험생이라는 얘기죠. 자, 나이가 크니, 고각스르 따메니, 따메니, 뭐뭐 하기 위해서 동사의 의지형 같은 이런, 예, 동사의 기본형을 쓰고서, 의지가 들어있는 예, 동사, 기본형을 쓰고, 예,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성취되기 위해서,
頑張って勉強しています。열심히 공부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하고 좀 얘기, 이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만 들어봐. 선생님, 저는 공부 못하니까 듣지 말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임하와라고 하는 거는 자, 포인트를 딱 찍는 거야. 지금. Now라는 지금 시점, 지금의 시점. 근데 이마 대화 이대 하나가 살짝 뉘앙스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 이걸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궁금하잖아. 이마와 이마 대화 무슨 차이일까? 대가 들어가면 약간 변화가 일어난 듯한 느낌.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과거와 조금 달라졌네? 라는 느낌을 조금 더 주려면 이마 대화. 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엔 이 마을이 되게 시골이었는데 이마대와 지금에 와서는 막 케이팝의 영향으로 엄청나졌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킨 그런 느낌이 이제 이마대화가 되는 거고요. 이마와는 지금 right now 뭐 이런 느낌, 그런 변화의 느낌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끔씩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좀 내용은 길어도 별거 할건 없죠,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3개 이상의 대상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볼게요. 아까 뭐라 했어?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 이 중에서 의문사가 가장 뭐하다. 그럼 뭐뭐가 가장 뭐하다. 의문사는 뭐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어떻게, 왜. 그래서 언제, it's, 어디서, 도고, 누가, 날에, 무엇을, 나니요. 노래, 노래는 어느 것. 노지라는 어느 쪽. 얘는 둘중 하나. 그지? 이 어느 쪽과 도래를 헷갈려 하면 안 되죠? 예. 도찌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도찌라. 도래는 어느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느낌의 도래야. 자, 요시다하고 박의 대화 봅니다. 박사와 니혼노타 멘모노는 아까 되니까 이런 이 범위가 일본 음식 중에서 나니가 이치반 스키데스까? 가장 좋냐? 라고 물어봤어요. 소바가 이치반 스키데스. 소바를 제일 좋아하네요. 자, 그 다음 어떤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행한 중에서, 지금까지, 이마마데, 지금까지 여행한 중에서, 너고 어디가 가장 좋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떼야 말이에요. 거꾸가 혼돈, 니혼까? 일본인가? 불확실함에까? 니혼까? 거꾸 니혼까? 또, 어머, 어머, 이 맛이다. 여기가 진짜 일본인가? 너무 일본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경험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범위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했습니다. 이제 경험 들어왔어요. 뭐한적 있냐? 타코토가 아리마스까? 이게 딱 나오네. 별거 없죠? 다 아는 거잖아, 사실. 미나사와 오키나와니 있타코토가 아리마스까?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냐? 선생님 간적 있어요. 아, 진짜 아주 괴로운 추억이 있습니다. 갔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싼 거야. 지금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너무 싼데?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싼 거는 다 이유가 있어. 태풍이 오기 때문에 싼 거야. 그딱그 시즌에 몰랐어요. 그래 가가지고 한 달인가? 거의 한달 가까이 태풍이 안 그쳐가지고 갇혀 있었던 그막 천정에 도마뱀 나오고 막또 숙소도 별로 이제 어렸을 때니까 싼데 가가지고 식빵 뜯어 먹으면서 진짜 내이 섬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오키나와 안에서도 이제 그 섬으로도 들어갔거든. 근데 또 체험을 한답시고 갔는데 아 오키나와 하면 이제 갇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은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나요? 한번 가보세요. 되게 문화가 다르죠. 리우큐 왕국이었잖아요. 일본과는 또 다른 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키나와 니혼노 미나미니 아루시마 데스. 일본의 남쪽에는 필리핀 쪽에 있잖아. 아타타카 쿠테 뭐뭐 하고 기레나 이런 식으로 나형용사와 이형용사 활용 접속 따뜻하고 따뜻하긴 덥지. 우미가 기레나 코토데 그치 진짜 엄청나죠. 뭐 거의 색깔이 바닥이 막 새하얀 모래가 싹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죠. 자, 와타시와 센게츠 가족도 하지메테 가족과 함께 오키나와니 이키마시타. 오키나와에 갔어요. 자, 여기까지 뭐별 어렵네요. 여기서 쭉 아니 쉽네요. 여기서 제일 좀 뭔가 뭐뭐로 나니나니 데 유메 이런 식으로 코토 데 유메 유명 명명 이런 식으로 대유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거좀 기억해 주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뭐할게 없는데 자 한국 서울부터 오키나와까지는 비행기를 수단으로 해서 니지강 한 그라이데 다 대만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걸 조금 포커싱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수단이잖아 이건 시간의 경과야 기준 자 그러면 오키나와까지 비행기를 수단으로 해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경과시켜서

서갈수 있다. 시간의 경과입니다. 오키나와의 말은 와타시가 가꼬데 학교에서 장소죠. 어떤 장소? 행위 장소. 장소에서 배운 일본어와 젠젠 다음엔 전혀라고 부정이 나오죠. 지가 떼이마시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플러스 부정인데 전혀 플러스 이렇게 지가우 하면 전혀 다르다라는 식으로 좀더 강조가 되겠죠. 속고대와 거기에는 맨소레 또유 맨소레라고 하는 선생님 이거 막 찾았어.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이렇게 약간 억양을 좀 살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오키나와 모르죠 뭐. 근데 이제 뭔가 진짜 좀 길게 발음하긴 하더라고요. 맨소레 이런 식으로요. 또 이유 에 고토바모 고토바오 미미니시마시다. 미미니스르. 귀로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듣다지 뭐. 귀로 하다는 듣다예요. 키키마시다. 소레와 요코소 이라시자이마시다. 그러니까 잘 왔어요라고 하는 의미다 소우데스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다라고 문장을 완결한 다음에 소우데스를 붙이면 얘는 뭐야? 전원. 우리 전원 표현 배울 거야. 다음 우리 조동사 할때 한다 했어요. 이번에 이제 경험만 하지만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경험의 유무를 물을 때 봅니다. 이 노란색 부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아 요러요러한 부사들이 온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유경험을 표현하거나. 이러이러이러한 부사가 오고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후지산이 노보다코도 아리 아르. 자, 후지산에 간 이렇게 올라본 적 있니? 응. 있지도 한번 하면 여러분 이거 없어도 한번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한번간 적이 있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이렇게 되겠지. 한번간 적이 있어. 스고쿠 이 게시키 났다. 좋은 경치였다. 매우 좋은 경치였다. 이야이라고 하는 건 노라는 뜻이야. 아니, 마다, 마다, 아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직 간 적이 없어. 아직 간 적이 있어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간 적이 없어. 노보타 코토가 나인다. 이츠카 노보테미타이. 언젠가 노보테 미루. 뭐뭐 해 보다. 뭐뭐 해 보고 싶다. 테 미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봅니다. 한번간 적이 있어. 두번간 적이 있어. 몇 번인가? 똑같아요. 몇 번이나? 몇 번인가? 라는 식으로 불확실함일까? 몇 번인가? 몇 번이나? 라고 하는, 강조의 모.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선생님이 3번에,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했는데, 87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 보니까 해석이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몇 번인가? 몇 번이나? 아직 한 번도? 한 번도. 얘네 둘이 같은 말이야, 얘네 둘이는. 한 번도 횟수를 세는 도나 까이잖아. 이까이모, 이지도모, 이까이모 아리마셍, 이지도모 아리마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지도, 니도인데 이까이, 니까이 쓸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One time, two times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도하고 그 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이거 횟수를 세는 겁니다. 횟수 세는 단위 도를 쓰거나 카이를 쓰거나, 오케이, 둘다다쓸수 있다. 자, 경험 이제 들어왔어요. 세나와 메이의 대화 볼게요. 자, 호시라고 했습니다. 뭘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호시 우리가 문형학습 첫 번째에 뭐 나왔더라? 비교해서 초또 아따따카쿠나떼 호시라는 표현 나오지. 이몇 페이지야? 85페이지 펴보세요. 85페이지 1번에 보면 뭐뭐 테 호시라고 되어 있죠. 이 호시와 이 호시를 봐봐. 뭐가 다르지? 여기는 앞에 동사가 왔잖아. 그치, 뭐뭐 하길 바래. 요 앞에 있는 이 행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뭘 행동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뭘 바래? 난 무엇이 호시가 되는 거야. 얘는 테 호시라고 하는 건 뒤에 앞에 동사가 오는 거고, 와타시와 나니나니 가 떼고 호시이라고 하는 뭐뭐를 원한다라는 거야. 근데 뭘 원하냐면, 난 도모다치가 호시. 그럼 난 친구를 원해. 와타시와 그 점수 이 텐스가 호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고노 가방가 호시 이 가방 원해 이런 식으로 뭔가 갖고 싶은 거가 이 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뭐 야마모토 센파이니와 아떼미타 야너 야마모토 선배랑은 만나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험. 테미르 아까 했었지? 아까 뭐였더라? 테미르 하면 뭐뭐 해 보다. 테미타이 하면 뭐뭐 해 보고 싶다. 테 미타 하면 얘 과거잖아. 뭐뭐 해? 봤다가 되겠지 뭐. 별거 없죠?

뭐야? 이거 가장 가까운 거고. 저 보세요. 87페이지 봐봐.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에 대해서 타코토가 아르 뭐 이런 식으로는 안 쓰고 데미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랬어. 야, 나 일본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 벌써 야마모토 선배는 만나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 앞에 이 경험 2가 아니라 경험 1에 만난 적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동안의 자기의 인생 세월 속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적절하지가 않지. 응? 그때, 센슈 아따코토가루, 돼,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센슈 아따요, 안 하고, 아따코토가루. 돼, 안 돼? 안 돼. 지난주에 만난 적이 있어. 근데 이거 살짝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될것 같죠? 잘 생각해봐. 한국어 네이티브들 잘 들어봐. 지난주에 만났어. 나그 선배 지난주에 만났어. 이거랑. 나 지난주에 그 선배 만난 적이 있어. 어때요? 나 지난주에 그 선배 만난 적이 있어. 뭔가 될것 같지? 근데 일본에서 안 된다. 우리나라도 조금 어색한 거 느껴져? 이게 한국어 문법을 잘 모르겠네. 선생님 안쓸것 같아. 지난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쓸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근데 일본에서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과거 시점을 딱준 다음에 그때 그런 적이 있냐라는 식으로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냐라는 식으로 쓰는 게이 경험 첫 번째고요. 안 그러면 경험 두 번째로 그냥 단순한 과거. 뭐라고?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에 대해서는 그냥 타형을 쓴다는 거. 타코토가 아루가 안 쓰고. 야사시 그때 상냥하고 하나시야시 히토다타. 되게 이야기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어도 되게 잘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너 하고 물어보는 거지. 자, 이만 밑대로 애니메 노 하나시도까 라든가 스키나 가슈 노 하나시오 시다요.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험을 두 가지로 일본에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한적 있냐라고 하는 첫 번째 경험. 얘네. 그다음 두 번째 경험은 이런 식으로 시도나 경험. 뭐뭐 해보다, 뭐뭐 해봤다. 무언가를 시도 또는 경험해봤다라는 의미. 비교적 가까운 과거. 자, 그래서 센슈 우미에 있다 기타. 나 지난주에 바다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에 간 적이 있어.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야. 자, 콤비니 노 바이토. 자,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이치니치 다케. 딱 하루만. 야떼 미타케도. 딱 하루 해봤는데 오모타 요리 다 헨다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 콤비니와 다 헨다요네. 편의점 되게 힘들지. 데모 스그 나레리 또 모요. 하지만 곧 바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 이제 뭐 물건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아직 서툴러서 어려울 수 있었겠죠. 자, 해봤다. 야떼미다. 해봤다. 시도와 경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 카테고리에 과거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여러분들이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딱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사의 태형과 나이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태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태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고 하니 해서의 뜻이죠. 고니 서의 뜻이라고. 하고 하니 해서의 뜻이라고. 이제 접속이야, 접속. 그야말로. 난밥 먹고 밥 먹으니 밥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타형, 타리, 타라 이게 다 뭐야? 이 태형에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형을 만들어주는 이 형태에다가 타를 붙여도 되고 태자리에 타 붙여도 되고 태자리에 탈이 붙여도 되고 태자리에 타라 붙여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미따, 미떼, 미따리, 미따라 이렇게 똑같이 미를 쓰고서 보고, 봤다, 보거나, 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건 똑같이 쓰고 태, 타, 타리, 타라를 붙여주면서 의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태형에다 붙어요. 그럼 타형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름이 이제 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태형에 타가 붙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형엔 이 미에다가 타가 붙는 거야. 그래서 타형이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태형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타 붙여준 게 타형이야? 별거 없죠? 나이형은 부정형이겠지. 넘어갑니다. 자, 활용 방법 어떻게 줬어? 노래 불렀잖아, 이렇게. 일류동사 그는 이대 그는 이대 누부문대 우쭈루떼 쓰는 시대 일류동사로 빼고테 구르는 기대 쓰르는 시대 이끄는 예외로 이때입니다 하고 끝났죠. 자, 보시면 구근을

이때 2대.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그냥 읽어볼게요. 얘가 2로 바뀌니까. 기대 오요 2대. 으, 갓대, 맞대, 노대. 응. 신대, 아손대, 연대. 쓰는 시대. 그 다음에 예외는 뭐야? 이끄와 이때입니다. 이건 안 나왔고. 자, 이렇게 태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형에 뭐가 붙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태에다가 뭐 붙는지 좀 봐, 우리. 봐, 뭐 붙는지 봐. 태오크, 뭐뭐 해두다. 보통 보면 이걸 보조동사라고 해. 뭐뭐 해두다. 뭐뭐 해져 있다. 뭐뭐 해 버리다. 뭐뭐 하기 원한다. 여기 앞에 있는 요 행동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아까 했지? 자, 태와 있게 맛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태형에 접속하는 문형 표현인데 이걸 뭐막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하면 나와. 와스레모노 시나이오니 뭐뭐 하지 않도록입니다. 목적이에요. 뭐뭐 하지 않도록 사이호 가만히 이랬대 오이다 태 오이다 넣어두었다 가만히 이랬다 그럼 넣었다 근데 넣어두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조금 뭔가 사전에 미리 해두어 놓은 것처럼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줄수 있죠. 케이키와 뭐 기때 아리마스 노데 기타노데 해도 되는데 기때 아리마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케이크 이렇게 있어. 케이크 이렇게 있단 말이야. 케이크인데 이거를 잘라뒀어요. 이렇게. 아, 왜 그림을 바쁜데 그리고 있지? 나 진짜 약간 그림. 게임을 키로 했어요. 키로. 근데 이 케이크 이렇게 아루예요. 아니, 바쁜데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바쁘다. 케이크가 아루. 케이크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케이크 있다는 알잖아. 근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 저걸 넣는 거야. 동사의 태형이다. 기대하루. 케이크 있어. 케이크 존재해 이렇게. 근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안 존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타동적 행위를 인위적 행동을 한 거야. 뭐 어떤 행동 이런 키로 하는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케이크 있는데 이 행동에 의해서 잘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가동 가에다가 타동사에다가 아루 뭐 이렇게 붙여면 막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거 없어요. 케이크 존재하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타동적 타동사가 와야 돼? 타동적 인위적 행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테시마우는 해버리다인데 이건 뭐 완료라고 하기도 하고 아, 뭐뭐 잊어버렸어. 아쉬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후회. 아, 다이어트 하는데 먹어버렸네라고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버리다. 자, 팡오, 야키 쓰기 대신 맞다. 야키 쓰기르 하면은 지나치게 굽다. 그러니까 태웠다가 되겠죠? 태워버렸네. 이거, 이 태워버렸다는 어떤 완료일까요? 후회, 아쉬움, 약간 느낌 있겠죠?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뭐뭐 해버리다. 태우시는 요 행동을 원해, 내가. 여기는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 뭐 기대하는 게 있나 보죠? 태와 있게 마신 금지. 곳곳에 하시떼와 이케마센 여기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타형 들어가요. 타형 뭐가 돼 있어? 타또 돼. 자 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타형이라고 하는 건 태형과 접속형이 같아요. 태형 들어가는데 타가 들어가는데 타는 우리나라에 나는 밥 먹다 먹었다 이 약간 이 과거의 요런 애들이 이제 타의 느낌이야. 완료의 느낌이야, 완료. 어? 완료. 근데 완료인데, 이거를 다 끝내야 그 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완료해야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막, 그거를 한, 독고로는 씬이야, 씬. 씬. 장면이야, 장면. 딱, 뭐 한, 딱 찰칵 그 장면. 타 바깥이, 뭐뭐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간 경과가 얼마 안 되었다. 아주 작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바깥이. 타호가 이, 뭐뭐 하는 쪽이 좋아. 근데 이게 일본어에선 뭐가 있냐면 이미 그걸 너무 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길 바라는 상태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야, 너는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러면 아직 집에 안 갔지만 집에 갔다! 그쪽이 좋아. 라는 식으로 이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충고나 충언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를 쓴대. 기본형을 안 쓰고.

글쎄요. 자, 봅니다. 소주 쉬다 아또데. 뭐뭐 한 후에 청소를 한 후에 쉽니다. 자, 볼게요. 방이 덥기 때문에 타마마. 창문을 촥 타. 열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시대 오이 때크다사이 해두기 두어주세요. 자, 타 도구로는 뭐막 뭐뭐한 참 지금 전철을 막 내린 참아 내렸어 지금 어디예요 출구가 어디야 이렇게 마침 딱그 행동이 끝난 상황 행위 완료와 종료의 상태 막 내린 근데 만약에 오리따 도구를 안 쓰고 오리따 밭갈이를 쓰면 어떻겠어요?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나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한 15분 지났나 뭐 이런 느낌 이거는 시간의 포커스가 맞힌 거고 여기는 행위가 딱 끝난 거야. 자, 모스구 미세니 츠쿠토 모이마스. 이제 곧 가게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노 아타라시 시고토 하지메타 바카리 나노데 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예요라고요. 마다 테 이마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 자, 잘 봐. 여기에 바카리를 쓸 도꼬로를 쓸수 있어 없어? 바카리 자리에 도꼬로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행동이 막 끝난 게 도꼬로였고 밭갈이는 그 시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행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밭갈이야. 될까 안 될까? 이거 여기 도꼬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키노우가 들어가잖아. 키노우는 그 행동을 막 끝낼 수가 없어요. 땀이 식기 딱 전이 아 여기가 어디야? 아 출구가 저기구나. 이제 막그 행동이 끝난 상황이 도꼬로고요. 밭갈이는 그 행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도예요. 그 얼마 되지 않은 건 되게 주관적이야. 아, 저기 여기 EBS 방송국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옆에서. 그럼 아, 저 여기 일산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 잘 몰라요. 일산에 막 이사 와서 몰라요. 그럼 이거 써, 이거 써. 이사 온 지. 히코시타 도코로예요? 히코시타 바카리예요. 와카리마센 얘기할 때. 이쪽을 써야지. 나 이사 온지 3개월 됐단 말이야. 그잘 몰라. 하면 이쪽을 써야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다 도코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이삿날이야. 그지? 막그 행동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자, 테스토노 마에노 히와. 시험 전날은 빨리 자는 편이 좋아. 타호우가이. 빨리 자는 편이 좋아. 이렇게. 자, 이제 나이형으로 넘어갔으면. 자, 나이형 중요한 게 뭐였지? 인류는 다 아단으로 바꿨어요. 이카나이. 노마나이. 노라나이. 얘를 어떻게 했지? 아가 아니라 와 쓴다고. 카와나이. 이렇게. 오케이? 자, 미나이, 타베나이. 얘 어떻게 했지? 얘 어떻게 읽어요? 무슨 나이야? 코나이야, 코나이. 예? 시나이, 코나이. 기억합니다. 나이 쓰세요. 자, 나이. 못 맞지 말아주세요.로 갑니다. 자, 아브나이노데. 위험하니까. 토라나이데 크다사이. 이 길을 통과하지 마세요. 나쿠테모이. 뭐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불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예, 무리디 이와나쿠테모이.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불필요. 자, 나케레바 나라나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 뭐뭐 해야 한다. 나케레바 이케나이. 자, 이케나이 대신에 나라나이 쓸수 있고, 다메다 쓸수 있죠? 나케레바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나쿠테와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쓸수 있고, 이세 가지 쓸수 있어. 3, 3, 9, 9개 표현 가능합니다. 자,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활용의 정리 갑니다. 자, 마스형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는 2단. 얘는 이제 노래 불러야 되죠? 나형은 아단.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스형 아이마스. 노래 불러봐. 아 우츠르와 으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아나이 아와야 아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얘는 전부 다 룰을 떼면 돼. 미나이, 미따리, 미따리, 미따라, 미나이 이런 식으로 미마스, 미따, 미따리, 미따라, 미나이. 얘는 키마스, 키떼, 키따, 키따리, 키따라. 얘 뭐가 돼? 코나이, 시마스, 시떼, 시나이. 자, 우리 오늘 한게 뭐야? 마스형, 태형, 나이형, 그리고 그것에 활용되어 있는 태형과 나이형의 표현들 문장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자. 자, 나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일류동사 아단에다가 노마나이데 크다사이. 이 물은 마시지 마세요. 코마타 토끼와 타 토끼. 곤란했을 때는 나레까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하나시 시대, 스와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나이형, 태형, 시마. 답은 1번. 이거 시마. 토시해 마의 전 예, 앞이고요. 니시는 서쪽 야마 나와 있죠? 답은 1번. 자, 이제 또 활용 봅니다. 자, 나케레바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있어? 나쿠테와 나이토. 나케레바를 줄이면 나 어떻게 돼? 꺄. 나꺄로 줄일 수 있어요. 나꺄 이케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회화체에서 나오죠. 마모라나 깨레바 이케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되죠? 오토시테 시마이마시다. 테시마우 뭐뭐 해버려. 얘를 줄여볼까요? 테시마우를 어떻게 죠? 짜이마시다. 테시마우 줄이면 뭐여서? 차우였잖아. 테시마가 차가 돼. 태형에다 차가 붙는 거야. 아시겠죠? 자, 타 이미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은 키타바카리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타형이 오는 것들. 자, 숙제가 끝난 다음에 친구와 공원에서 놉니다. 히코시타바카리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이베스가 어디 있어요? 아, 일산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히코시타바카리데. 마다 고노헨가 이 근처를 요코 아카리마젠 잘 몰라요. 저 여기 일산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타바카리 써야 됩니다. 자, 옳은 거 AB 답은 1번. 자, 3번 들어갔어요. 자, 나이 들어갑니다. 나쿠테모이 뭐라 해서 불필요라고 했지?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빈칸으로 남겨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라나이모노와 필요 없는 것은 가와나이. 아까 뭐라 해서 카우가 카와가 된다 그랬잖아. 자, 사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이오니 시마스.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주의예요.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는 주의입니다. 얘기죠. 아브나이카라 위험하니까 고노 가와데 이 강에서 오요 이데와 이렇게 태와 이케마센. 자, 태와 줄이면 차. 그죠? 대화 줄이면 자가 되겠죠. 자, 하여간에 그러면 가와 이가 되는데 이 가와이가 뭐야? 가이와가 있네요. 답은 2번. 영화, 카이와 회화. 예, 세카이는 세계, 시아이는 시합, 네와는 전화. 이거는 오요이데와 이케마센, 테와 이케마센. 예, 차 있게나요? 이런 식으로만. 자 있게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때가 있는데, 예, 줄임 표현은 이제 또 나중에 가서 예,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중에 이제 회화체 표현에서 또 배우게 되니까 너무 당황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밑줄진 부분에 쓰임 보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런 쓰임 문제는 수능 30번 문항이야. 정해져 있어. 30번 문항에 나오는데 이런 게 어려워요. 풀수 있을까? 이거 어렵더라. 선생님 이거 풀었는데 이거 애들 뭐 풀겠는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아시다노 카이와 카이기 내일 회의 나니까 와스레테 이루 코토가 나이까 심파이다요. 뭔가 잊고 있는 게 와스레테 이루 잊고 있는 상태 망각 상태 이거 상태 얘기하는 거야. 테이루 뭔가 잊고 있는 거는 없나 좀 걱정이야. 내가 뭐 빼먹은 거 없나 걱정이야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자 아까 했어 우리 케이크 막 그리면서 했잖아. 자 전부 있다 이렇게 전부 존재한다 어떻게? 준비해서 존재한다. 이게 누군가가 준비해놔서 그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설령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이루어져서 아까 케이크처럼 그 잘른 상태, 얘는 준비한 상태가 이루어져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벌써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겠죠. 심파시 나쿠테모 나이조부 대신에 뭐야? 이 나쿠테모이 나쿠테모 나이조부 불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입니다. 속가 소레나라 욕같다 그렇다면 라면 그렇다라면 잘 되네 모시 아따라 모시따라 모시따라 만약에 뭔가 있으면 렌락시대 호시인다께도 연락하기 원하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연락하길 바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틀린 게 없는데 이게 답인 거야지 와카리마시다 내가 쓰고니 렌락고 도레르요니 동사의 가능형 플러스 요니 뭐뭐 할수 있도록 얘기해요 자, 그럼 빨리 내가 곧장 연락할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시마스를 쓰거나 아니면 시떼 오키마스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맥락과 흐름을 보고서
내일 회의가 있는데 뭐 까먹

분이 되게 걱정되네. 아예 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 만약에 뭐 있으면, 좀 연락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얘가 이제 부하야. 얘가 상사고, 그지? 아, 제가 연락 바로 이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평소의 습관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응, 틀렸을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가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특히 일본인들이 보면 이상하네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배운 문법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지.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보자. 자, 도쿄 가라 戻られたんですね. 돌아왔죠? 기너네, 아, 도쿄で 高木 선생님이 오아이시다요. 이 사람 만났대요. 선생님을 오아이시다 만났대요. 배웠어요. 니시무라 군뭐 선생 알고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너 알잖아, 선생님. 하이, 私も高木先生のクラスだったので、高木선생님、반이었어요. 알고 있다라는 상태, 인지 상태. 知ってる? 이렇게 나왔습니다. 高木先生、知らない?知らない?はい、몰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知らない 했으면 안 되겠죠? 약간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 영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선택 의문문 나왔어요. 자, 토라가루. 그러니까 이거랑 얘 있다 그랬어. 그러면 A도 B도 도찌라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도 B도가 없는데요, 선생님? 두개 나왔잖아. 음료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래? 그러면 이거 안 쓰고 뭘 써야 되는 거야? 얘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의문사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콜라가 먹고 싶은데 주스도 나쁘지 않네 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좋아. 답은 4번. 7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과목 중에서 노아 난 데스까? 영어래요. 영어 수업이 선생님이 가장 재밌었고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무척 즐거웠다 뭐 그런 얘기죠. 제일 좋아하는 과목. 좀 힘들었던, 특별히 친하지 않았던, 무척 어려웠던, 전혀 재미있지 않았던, 즐겁지 않았던, 가장 재미있었던. 답은 5번이 되겠네. 이런 거 쉬워. 1번짜리, 1점짜리 문제다. 그치? 자, 선생님과 박의 대화. 자, 박상은 졸업하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해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이라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야. 아직 안 정해져 있는 미완료의 상태.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생각한 적 없어요. 답은, 뭐뭐 한 적이 없는 상태이거나 무경험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답은 4번, 5번, C, D. 되겠습니다. 자, 9번 들어왔습니다. 일본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랬고요. 여자는 바스켓가 가장 적어요. 가장 적지 않고 수영이 가장 적네요. 남자는 축구가 가장 적어요. 아니네요. 예, 수영이 제일 적죠. 자, 남자도 여자도 야구가 가장 많아요. 답은 4. 야구가 진짜 인기인가 보다. 남자 2명 중에 1명은 50%네.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50%가 안 돼요. 40%도 안 되죠? 이것도 아니고. 여자는 농구와 수영이 거의 같지 않습니다. 농구하고 수영 거의 같지 않죠. 여자 그래프 봐봐. 거의 같지 않습니다. 답은 3번. 자, 10번에서 11번 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오사카에 가는 참에, 가는 김에 교토에도 들리지 않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 예, 전과 같게 오사카부로부터 버스로 가는 거냐? 한번 간 적이 있네, 얘네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다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철이나, 이게 오어야. 신칸센이 좋다고 생각해. 버스는 시간 걸리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신칸센이라면 비싸니까, 저또 오사카나 때문에 좀 늦어도 신칸센처럼 빠르지 않아도 전철로 가겠네. 아, 그러네. 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버스로 오사카에서 교토 마데 갔던 적이 있나 봐요. 자, 뭘 타야 돼요? 전철. 답은 전철 쪽이 좋지 않아라고 선택합니다. 신칸센하고 전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11번. 교토에 가는 거는 이번이 하지메 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까지 버스로 아니고 시간 걸리니까 버스로 간 적이 있죠.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4번, 5번 보시면 신칸센을 타고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비싸니까. 자, 오사카에서 교토에 갈 거라면 반드시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은 여러분 조동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11강의 시작이죠. 금융의 첫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무역이랑 금융 파트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도 되게 매력적인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통을 마무리했고 첫 시간인데 금융이 워낙 어렵고 여러분이 영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과감하게 마지막 기출 문제를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수능 특강 교재 기반으로 해서 개념 설명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한눈에 보기 우리 기출 문제 분석 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1강부터 11, 12, 13, 14강 기준 순서대로 할 건데요. 오늘 11강 첫 번째가 바로 이맨 윗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개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많게는 6문제 정도까지 꽤 높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고루 금융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한국은행, 뭐 금융기관 이런 걸 배울 건데,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딱두 번밖에 출제 안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금융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12강, 13강, 14강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게 골고루 걸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근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 먼저 가까워져 볼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금융, 금융. 자, 금융이라는 건 사실 우리 상업의 중요성, 상업의 기능할 때 배웠어요. 자금의 융통, 자금의 불일치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금융이었거든요. 자금의 융통이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흐름들을 금융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금융의 의미와 종류를 배울 건데 이 종류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선지로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종류를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볼 거예요.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우린 금융시장이라고 배울 거고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시장들을 볼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외환시장 등등의 시장들이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배울 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 그래서 처음에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금의 융통, 자금이 흘러가기까지 도와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 또좀더 구체화하게 되면 12강에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느낌만 볼 겁니다. 금융의 기관. 그리고 금융의 기관 같지만 또 별도로 우리가 별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사실 이네 가지 항목 중에서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건이 한국은행이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키워드는 뭐다? 금융이다. 금융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맛보기 느낌으로 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금융의 의미부터 가볼게요. 자, 금융의 의미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자는 뭐죠? 자금, 돈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자금의 수요자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것들이 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금의 융통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융통이 잘 이루어지면 자금의 불일치를 조절하여 이거 많이 익숙한 단어죠. 우리 상업의 기능 6가지 할때 배웠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가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당연히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향상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번더 우리가 자금의 융통, 금융의 뜻을 봤고요. 이제 금융의 기능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금융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일단 자금을 중개해줘요. 당연하죠.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이제 원활하게 자금의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의 중개 기능을 하고요. 지급, 결제, 이런 자금을 결제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주고요. 산업 자금 공급도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주고 받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경제 발전 촉진할 수 있죠. 물가도 조절해주고요. 금융자산 현금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등등의 이런 형태들의 자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들도 해준다. 이런 역할들이 금융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금융의 기능. 자, 금융의 종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독으로 금융의 종류만 문제라기보다는 제시문의 선지에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에 뚫어놓은 금융의 종류는 특히나 여러분이 여러 번 복습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융통 경로 어떻게 통하냐,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금의 공급자와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직접 만나서 자금을 융통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채권이 굉장히 많은 예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이 너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하기도 해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금융이라고 한다. 직접 금융이라고 한다. 직접 만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오죠? 두 번째는 뭘까요? 중간에 누군가 사이에서 중개해줘요. 만나게 연결해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경우, 은행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끼기 때문에 얘는 직접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얘는 간접 금융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금의 공급자들은 이제 은행에 돈을 넣은 예금자들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갖고 있다가 실제로 필요한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수요자들에게 은행이 중간에서 역할이 딱 껴서 중간에 중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간접 금융의 예시로 은행 대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금이나 대출. 융통 기간, 장기 단기는 여러분 익숙할 것 같아요. 이제 회계를 공통적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회계에서 장기 단기 기준 보통 1년으로 보죠. 그래서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러면 길다. 그 장기라고 하고요. 아니다.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단기다. 단기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장기 주택 자금 대출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입할 때좀 대출을 길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표적인 장기금융 예시고요. 콜론은 뭐냐면요. 콜론, 영어로 콜론이 대출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이 너무 급할 때 내가 콜하면은 은행 기관끼리 서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짧냐면 보통 1일 이내에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콜론,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원래는 예금증서,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 보통 딱 정해진 기간을 두고 우리가 돈을 목돈 못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도성이라는 건 내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통장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명식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 이상 뭐좀 장기간으로 쓰는 정기 예금인데 양도성이 들어가면서 뭐 3개월 정도,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금융의 대표적인 예시 CD 양도성 예금 증서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뒤에서 금융시장 할때 선생님이랑 한번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 용도도 많이 나와요. 내가 이 자금을 사용할 때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한다던가 뭐 그런 예시가 나올 때 우린 얘를 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산업금융. 그럼 반대로 난 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어, 내가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목적은 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소비금융, 그래서 가계 소비에 필요한 자금 융통, 생활자금 대출 같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비금융이라고 하죠. 거래 범위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국내 금융이고요. 좀더 넓게 우리가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가 비거주자로, 둘 중에 하나가 비거주자다. 그럼 국제라고 봅니다. 국내 국제는 잘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직접금융, 간접금융, 산업금융, 소비금융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예시까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융의 종류 봤고요. 가볍게. 금융의 종류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금융 관련한 기출문제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 자, 금융시장이 사실 오늘의 여러 가지 포인트 두 번째 키워드였잖아요. 금융시장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잘 구체화해서 목차화를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그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시장. 자, 금융시장은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된대요. 중요한 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조직적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일정 부분의 규칙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공간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을 하러 뭐 은행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건물들로 직접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구체적 장소예요. 구체적 공간인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있잖아요. 주식을 거래하거나 채권을 거래하거나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처음에 봤던 금융의 기능과 조금 비슷해요. 자, 자금을 중개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해서 어쨌든

서로 만족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다가 요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저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위험이 분산될 수 있죠. 그 얘기가 2번입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있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유동성 수단도 제공하죠. 유동성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상품의 경우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부동산 같은 거는 보통 현금화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물 투자 자산보다는 금융상품이 어떻다? 좀 현금화가 쉽다.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및 비용도 절감해 줍니다. 우리가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려면 서로 사실 좀 정보가 없잖아요.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지, 내가 자금을 공급할 건데 나한테 원금을 줄수 있을지, 이자를 줄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금융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탐색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가 서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의 비용이 절감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금융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죠. 시장 규율한 역할도 하죠. 주식이나 채권 가격 등에 나타난 시장 신호를 활용하니까 서로 건전성을 감시하는 기능 당연히 있고요. 가격도 결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다수가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역할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의 기능과 연결시켜서 같이 금융시장의 기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기능. 자, 그럼 이제 메인이죠. 금융시장의 종류를 가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종류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금융시장 아까 말했죠? 눈에 보이는 시장, 눈에 안 보이는 시장 다 포함해서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럼 크게 어떻게 나뉠까요? 첫 번째로는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나옵니다. 뭔가 익숙하죠? 아까 언제 봤죠? 우리 처음에 금융의 종류 할때 직접 금융, 간접 금융 배웠잖아요. 직접 금융 공급자랑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거, 간접 금융 뭐였죠? 대표적으로 은행처럼 뭔가 기관이 중개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뉜다. 직접 금융시장은 직접 거래된다. 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란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은행 등과 같은 중개 기관이 낍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할 때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직접 금융시장이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단기 금융시장. 자, 단기, 장기 아까도 했어요. 계속 나오죠,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잖아요. 단기라는 건 1년 이내, 장기는 뭐였죠? 보통 1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기 금융은 1년 이내에 보통 해결되는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 이 장기 금융시장은 우리가 상환기간 같은 게 1년 이상인 시장. 장기 금융시장을 얘기합니다. 여기 용어로는 또 다른 용어를 쓰는데, 단기 금융시장은 자금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외환시장은 뭘까요? 외국환이 거래되는 시장, 다른 나라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해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뭘까요? 잘안 나오긴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은 우리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이나 어떤 그 자산을 기초로 우리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내가 수익성을 감안하고, 거래하는 시장. 그런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더 촘촘하게 들어가 볼게요. 단기 금융 시장의 예시는 또 이렇게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든 시장의 종류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콜 시장. 선생님 아까 콜이라고 얘기했어요. 콜론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줘라고 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콜론이라고 하고요. 그런 돈을 우리가 받게 되면 콜머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초단기예요. 왜? 바로 1일 안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 중에 하나가 콜 시장입니다. 콜 시장. 자, 두 번째, 환매 조건부 증권 시장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보통 영어로 RP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환매라는 건 내가 다시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조건으로, 조건부죠? 조건으로 내가 다시 사들일 거야 하는 목적으로 발행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환매 조건부 증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뒤에서 한국은행 할때또한번 선생님이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거,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엔 영어로 CD라고 표현하거든요. CD. 그래서 예금증서긴 해요. 예금이 정기 예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도성을 넣는다. 무기명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을 쓰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3개월, 90일 정도에서 뭐 1년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예시로 CD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어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어음은 CP라고 표현해요. 자, 기업이 이제 운전 자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뭐 채권 같은 거 발행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채권은 좀

있고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 어음, 우리 되게 신용도 되게 좋은 기업이야. 우리 믿고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우리 투자를 해줘라고 보는 게 기업 어음입니다. 그래서 기업 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을 CP 시장, 기업 어음 시장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전자단기 사채 시장, 얘는 무조건 전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0% 전자예요. 어떨까요? 굉장히 쉽겠죠? 클릭클릭만으로 단기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 어음을 좀 보완한 형태긴 한데, 어쨌든 좀 빨리 우리가 단기 금융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 전자 등록을 해야만 쓸수 있는 전자단기 사채 시장. 대표적인 단기 금융 시장으로 콜 시장이랑 RP, CD, CP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용어까지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금융 시장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채권, 주식이죠. 이 채권, 주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금융의 세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랑 깊게 배워볼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채권은요, 아까도 잠깐 기업 어음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장기적으로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기업이. 그럴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보통 5년, 10년 이게 길죠. 그럼 그동안 자금의 공급자가 우리 채권을 사주면 그걸로 잘 운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도 주고 그때마다 이자도 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기 금융 시장. 주식도 마찬가지죠. 보통 1년 안에 우리가 거래되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은 보통 장기로 봅니다. 그 장기 금융 시장에 들어가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뭐냐면요. 이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 같은 거 있죠. 아까 설명했던 부동산 같은 거는 쉽게 유동성이 높지 않아요. 쉽게 현금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대표적으로 채권이랑 주식 시장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외환시장 볼게요. 외환시장 아까 설명했죠. 다른 나라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간 시장, 대고객 시장이 있어요. 은행 간 시장은 말 그대로 은행끼리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소매보다는 도매, 되게 거래에 되게 많은 그런 양을 주고받을 때 은행 간 시장을 이용하고요. 대고객은요, 은행과 고객이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럼 이제 돈을 환전해야 되죠? 그 환전할 때 은행에 가게 되면 그건 대고객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우리가 이 금융이 네개 파트 나눠서 배우는데 나중에 환율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그때 또 다시 한번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금융 상품 시장은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아까 설명했었죠.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기초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건 가치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성에 따라서 변동하는 걸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양날의 검이죠. 수익성이 높지만 그걸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거래되는 게 파생금융상품 시장입니다. 자, 간접금융시장도 봐야죠. 아까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 말고도 또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은행이 있었던 예대시장. 예대시장이 얘는 예금이고요. 대는 대출이에요. 은행이 보통 예금과 대출을 보통 고유 업무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꼈을 때 우리가 거래되는 시장, 예대시장. 그리고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 이런 펀드는요, 우리가 공동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투자해서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뭐 증권회사, 뭐 자산 운용사 등등등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 개입하기 때문에 펀드 시장도 간접 금융 시장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자, 신탁업도 중요하죠. 자, 신은 믿을 신자에 탁은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재산을 믿고 맡길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탁업 회사들 어떻게,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받은 재산을 잘 운용하고 수익도 남기고 해서 운용해 줘야 되겠죠? 신탁업 시장, 신탁업 회사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금융 시장에 해당되고요. 자,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험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습니다. 뭐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등등등 있는데 그런 보험 회사들이 중간에 개입하는 시장, 그래서 간접금융 시장. 간접금융 시장은 어쨌든 직접금융 시장과 다르게 누군가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된다.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쭉 한번 훑었는데요. 이거 교재 기준으로 한번더 마무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방금 했던 내용을 교재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단기 금융 시장부터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은 아까 말했던 직접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직접 금융 시장. 단기는 다른 말로 자금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통상 1년 이내 금융 상품이 거래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기란 표현을 썼고, 아까 말했던 콜 시장, RP 시장, CD 시장, CP 시장 선생님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장기는요, 보통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조달할 때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선생님 예시로 들었었고, 외환 시장도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된다고 했죠.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은 보통 도매, 굉장히 큰 거래량을 주로 하고, 대고객 같은 경우는 좀 소매 시장이다, 좀 작은 거래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아까 얘기했죠. 뭐 통화, 채권, 주식같이 기초금융 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종 기출을 풀때 보통 단기랑 장기 외환 시장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은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12강에 또 깊게 배워볼 거라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념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은 크게 첫 번째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은행 여러분 다 아는 그 은행이죠? 일반 은행.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노란색 은행이나 파란색 은행들이 있어요. 익숙한 은행들 이름들 있잖아요. 일반 은행에 들어갑니다. 특수 은행도 있고, 일단 종류는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이 빗자가 아닐 빗자죠. 은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행은 아닌데 예금을 취급한대요. 그래서 원래 은행 뭐 예금이나 대출 같은 건 보통 이 은행, 일반 은행이나 특수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은행이 아닌데도 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금융 투자업자. 얘는 투자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 같이 뭐 거래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있는 기관들. 네 번째,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도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생명보험회사, 뭐 상해보험, 여러 등등등 있는데, 이 보험 파트도 용어와 비롯해서 우리가 뭐 보험금 계산하고 이런 내용들 12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험회사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좀 특이한 친구들. 마지막으로 좀 공공의 목적으로 정책상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개입하는 공적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은행은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이 있는데요. 여러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노란색 은행, 뭐 K땡 은행, 아니면 파랑색 우땡 은행, 뭐 신땡 은행 이런 거 있죠. 그런 은행들이 일반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방금 언급한 은행을 시중 은행이라고 합니다. 시중 은행. 우리 돌아다니면 많이 볼수 있죠. 그리고 지방 은행은 말 그대로 좀 지방에 있어요. 뭐 제주, 전북, 부산 이런 은행들 지방 은행이라고도 하고, 외국 은행은 외국 은행의 지점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다 포함해서 우리는 일반 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해서 이제 설립된 거예요. 법이 좀 다릅니다. 은행법. 근데 특수 은행은 좀 달라요. 특수 은행은 특이해요. 특수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특이하지만 법이 다 다릅니다. 개별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은행법, 얘는 개별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산업에 열심히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은행의 목적이 있고요. 수출입은행은 당연히 수출입 포인트겠죠. 수출입할 때 필요한 뭐 자금 같은 걸 중개해준다던가 빌려준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중소기업은행, IBK 많이 들어봤죠. 중소기업은 누구, 뭘 도와줄까요? 중소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금 대출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농협은행은요, 농업인의 뭔가 지위 향상이나 자금 대출, 중개 다 똑같아요. 수협은요, 우리가 어업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산업 하는 기관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특수은행은 목적이 확실하고, 그리고 법이 다 다르다라는 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이런 식으로 법이 다 따로 있어요. 자, 비은행 예금 취급관도 볼게요. 비은행 아까 말했죠? 은행은 아닌데 예금을 취급한대요. 그래서 사실 은행과 비은행 취급기관,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12강에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호 저축은행, 서로 저축한다. 보통 이제 동네에서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은 약간 협동조합 생각나죠. 조합원들의 약간 권익 증진, 조합원들끼리 개 형식으로 약간 비영리 느낌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신용협동기구고, 대표적으로 이 안에 새마을금고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중요하죠. 우체국 예금은 여러분 비은행인데 예금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약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다. 보통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좀 수익성이 좀 높거든요. 그 대신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체국 예금은 예외다. 왜? 국가가 전에 보장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예금자 보호법을 한번더 설명할 겁니다. 종합금융회사 있어요. 종금사라고 하죠. 보통 기업을 많이 지원해줍니다.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요. 그럼 가장 뭐 채권도 발행하고 뭐 주식도 발행하고 등등등 있겠지만, 종금사에서는 좀 신속하게 빨리 돈을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 볼까요? 투자업자는 말 그대로 뭐가 메인이라 그랬죠? 투자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매매해주는 중개업자, 증권회사. 증권회사 많이 봤죠? 집합투자업자, 뭐 투자 이런 거 자문해주는, 그다음 신탁업자 아까 봤죠? 우리 재산을 믿고 맡기는 신탁업자. 자,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등등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기타 금융기관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좀 특이해요. 그래서 뭐 금융지주회사, 우리가 뭐 K땡, 뭐
손해 보험도 있고 케이땡 뭐 증권도 있고 케이땡 뭐 카드도 있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케이땡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 걸 금융지주회사라고 하고요. 여신 전문이라는 거는 이 여신이라는 거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대출. 그래서 뭐 리스회사, 신용카드, 할부금융회사 등등등 있고요. 벤처캐피탈회사 있어요. 벤처캐피탈회사 안에 보면은 이런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벤처기업들 있죠. 이제 막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업체를, 기관을 금융투자 기관 중에 하나로 보는데, 여러분이 많이 보는 패션 브랜드에 뭐 무땡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 또한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고 큰 기업이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배달시킬 때 많이 쓰는 무슨 무슨 민족 있죠? 그런 어플도 마찬가지고 다 처음에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커졌죠? 이런 기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창업해서 그런 좋은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공적 금융기관은 말 그대로 산업 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등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봤고요. 금융기관은 여러분이 말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비은행 예금 치유기관 되게 많이 헷갈려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12강에 한번더볼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의 메인이 사실 한국은행이거든요. 한국은행. 우리가 기출 분석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그래도 단독으로 문제 나오는 게 한국은행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한국은행이 목적이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들과 다르게 얘가 설립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뭔가 볼게요. 일단 뜻부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가장 중심이 되는 은행이래요. 한국은행.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우리가 이따가 배울 게 바로 이 통화정책이거든요. 하나하나 배워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물가가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금융도 안정되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을 도와주고 있는지 통화정책을 이따 배워볼 거예요. 물가 안정이라는 건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경기가 완전 과열돼 있어요. 소비도 엄청 많이 하고요. 투자도 진짜 많이 해서 너무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시중에 있는 돈의 양, 통화량을 쫙 가져와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캄다운이 되면서 물가 안정이 되겠죠? 금융 안정이 되고.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안 써요. 소비도 안 하고요.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요. 꽁꽁 얼어 있어요.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죠.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중에 통화량, 돈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막 열심히 쓸수록 풀어야 사람들이 조금씩 소비도 시작하고 기업도 투자도 하고 점점 활성화가 되겠죠. 그게 또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 있거나 너무 과열돼 있거나 이럴 때 중간을 적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통화 안정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이 같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되게 많은 업무를 해요. 아까 말했지만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행들의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화폐 발행도 합니다. 화폐 발행이라고 하면 정부 승인도 하고 금통위의 결정에 따라서 화폐 발행을 하는데 선생님 이거 보고 주화가 6종이라고 해서 주화가 6개나 되나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현금을 많이 안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은행이다. 그다음에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이 바로 이따가 배울 메인입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간접 통화 조절 정책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화폐 독점적 발행 권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목적이보다 금융 안정, 물가 안정이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은행의 은행이란 말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 은행들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그런 은행들의 엄마 같은 존재. 그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합니다. 원래 일반 은행들은 우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 은행들을 고객처럼 해서 예금 받고 대출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역할도 해요. 정부가 굉장히 세금 많이 걷잖아요.
그런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잠깐 뒀다가 필요할 때또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정부의 은행 역할도 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 역할도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전성 같은 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급 결제 제도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간의 자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보통 우리가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어할때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보이잖아요. 통장 상에는. 근데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날그날 영업 마감을 해서 이걸 잘 맞춰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맞을 때도 있고, 이거 뭔가 이상하네?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보고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외국환 업무 외환 보유액, 적정하게 외환 보유액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한국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조사 통계 작성도 합니다. 우리 막 물가상승률, 우리 이런 거, 경제성장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 한국은행에서 보통 조사해서 통계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매년 모아놓은 경제 물은 통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심심한 친구들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통계 자료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한국은행이 이런 걸 또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심심하면 들어가 봐도 좋겠죠. 한국은행 사이트. 자, 통화정책. 가장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우리가 통화정책 크게 세 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그세 가지 이전에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 이외에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통화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내 유통되는 화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의 양을 가격금이 영향을 미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경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적정한 화폐량을 유지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 적정하게 유지하자. 어떻게? 이런 통화정책을 써서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를 딱 지켜보고 아 뭔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 너무 침체된 것 같아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준 봤을 때 8회 정도, 3반기 뭐 4회, 4반기 4회 해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거든요. 그럼 기준금리가 올 인상되면 그 인상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인하하면 인하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춰서 통화정책 수단 세 가지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설명할, 선생님이 설명할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기준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또 주냐면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아까 금융시장 배웠잖아요.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그리고 단기, 장기 막 배웠죠. 그 금융시장입니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금융시장은 초단기, 약간 콜금리, 콜시장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그 단기 금융시장이에요. 제일 먼저 콜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1일 이내 돈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고요. 그 다음 RPCD, CP 단기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으면 또 연쇄적으로 자본시장, 요긴 자본시장 되긴 한데 이게 단기가 아닌 장기 금융시장이죠. 다시 말하면.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장기금융시장에 영향 주고요. 파생금융 상품 시장에 영향 주고요. 예대출 시장은 사실 예대시장이라고 해서 아까 간접에 있었습니다. 간접금융시장에. 외환시장도 어떻게 영향을 다 줘요.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정적으로 돈을 쓰고 경제생활 영위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봤고요. 이제 우리 하나하나 들어가서 볼 거예요. 하나하나. 자, 통화정책을 먼저 구조화하고 볼 건데요. 선생님, 아까 봤던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연내 8회 바로 공개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찾아보니까 작년에 2.5% 정도로 동결됐더라고요. 이제 1월에 발표된 걸 보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는 거죠. 작년 말과 조금 동일하게 동결했다는 거는 뭐 크게 우리가 뭐 물가를 뭐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는 작년도부터 쭉 추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배우고 나서 한번 살펴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기준금리. 근데 간접통화정책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내가 물가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직접적이잖아요. 얘는 간접적이에요. 공개시장 운영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시장에 공개적으로 뭔가 채권이나 뭐 이런 거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대놓고 할 거야. 이 채권 살 사람, 뭐 증권 살 사람, 한국은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공개시장 운영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나 증권 같은 걸 사고 파는데요. 국채, 뭐 공채, 통화안정 증권 이건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런 증권들을 사고 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행을 해요. 그럼 누군가 사겠죠? 그럼 그 사는 대금을 한국은행에 쫙 흡수하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은 그런 경우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행을 할 것이냐, 다시 환매, 다시 사들일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따 살펴볼 거고. 여수신제도의 여는 뭘까요? 아까 설명했었는데 얘는 주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대출이에요. 대출. 이 숫자는요, 받을 수예요. 예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출.
얘는 예금. 그래서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걸 여수시

여수신제도라고 합니다. 여수신제도.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예금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엄마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거. 고객이 아니라 그 고객이 어떻게 보면 은행이 되는 거죠. 큰 은행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자, 지급준비제도 중요합니다. 지급준비에 이 지급준비라는 뜻이 뭐냐면요. 만약에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나 대출하고 싶어, 대출 받고 싶어, 돈좀 줘라고 했을 때 은행이 만약에 나 지금 돈이 없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고객들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 지급준비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거 지급해줘라고 요구를 했을 때 지금 바로 지급에 응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이에요. 그 지급준비금 관련된 내용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얘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준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 인하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을 조금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그래서 너 이만큼 더 인상해서 인상할 테니까 지급준비금 많이 만들어놔라고 하면 은행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은행들이 자금에 여유가 없겠죠? 그럼 고객들한테 대출도 못 해주고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지 않겠죠? 이런 연쇄적인 걸 간접적으로 조절하겠다. 그게 바로 간접통화정책입니다. 이세 가지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빈출되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잘 정리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좀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는 아까 말했던 정책금리라고 했죠.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바로 즉시 영향 미치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그 다음에 간접금융시장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영향 미쳐서 물가 안정을 이제 하려고 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가장 첫 번째요. 직접적인 것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시중 유동성 상태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화폐량 상태, 돈의 양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다 문제 상황일 수 있죠. 첫 번째는 너무 많아요, 통화량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너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소비도 많이 하고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행 지켜보다가 아,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시중 통화량을 좀 줄여야겠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자, 인상 중요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같이 인상돼요. 그럼 보세요. 예금 금리도 인상되고, 대출 금리도 인상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옛날에는 조금 돈 넣었는데, 지금 돈 많이 넣어놓으면 그만큼 금리를 많이 준대. 그럼 사람들이 돈을 다 모아서 통장에 막 넣어놓겠죠. 예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럼 대출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금리가 낮아서 대출 많이 받아도 이자 조금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대출 금리도 인상돼 버려서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돼. 부담스럽죠?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요. 대출이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다 묶여버리고, 대출도 안 하고,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돈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안정이 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런 역할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반대예요. 통화량이 적어요. 경기가 침체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소상공인도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너무 침체가 돼 있어요. 한국은행이 봤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죠?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인하하자.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도 같이 영향받아서 같이 인하가 돼요. 그럼 똑같아요. 예금의 금리가 인하가 되고, 대출의 금리도 인하가 됩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놔도 금리 안 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갖다 씁니다. 그렇죠?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자가 높아서 대출 못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대출해도 이자 별로 안 낸대. 이러면 어떻게 사람 대출 많이 받겠죠? 대출 받아 사고 싶은 거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살수 있어요. 그러면 예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요. 대출은 어떻게 해요? 늘어요. 증가. 그러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쫙 풀립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뭐다? 기준금리는 가장 첫 번째 직접 통화 조절 정책,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간접으로 갑니다. 간접. 아까 간접 세 가지 배웠죠. 간접. 간접은 간접 통화 조절 정책 중에 첫 번째, 공개 시장 운영이에요. 공개 시장 운영 뭐였죠? 공개적으로 내가 이거 채권 발행할 거야, 증권 발행할 거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같은 증권을 사고 팔아서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증권 매매가 있어요. 증권이라는 건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게 국공채, 국채나 공채 같은 거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오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시중 통화량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통화안정증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화안정증권 별표. 통화안정증권은요,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보통 공개시장 운영 정책에서 한국은행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환매하는 거라 볼수 있습니다. 자, 발행이랑 환매라는 용어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행과 환매는 반대예요. 반대. 자, 발행은 뭘까요? 내가 통화안정증권을 만들어서 발행했어. 이거 내살 사람? 내 증권 발행에는 살 사람? 이렇게 하면은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다. 그걸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시중 통화량을 한국은행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환매는 뭘까요? 내가 발행했던 걸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환매, 다시 사온다. 다시 사오게 되면 내가 사오는 대신 한국은행이 뭘 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시중에 금융기관에 풀게 되겠죠? 그럼 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느냐,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느냐 이런 차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여기는 흡수하거나 흡수하는 경우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발행과 환매 두 가지의 다른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을 조절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통화안정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 통화안정 계정. 근데 이두 가지는 약간 자유롭게 하는 거라면 얘는 살짝 반강제성입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반드시 여기에 예치하게 해요. 너 여기다가 예치해. 반강제적으로 얘기하면 금융기관들이 예치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통화 공급량의 증가로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을 인출하게 합니다. 인출은 반대겠죠? 돈 꺼내도 돼. 인출해. 그럼 금융기관 열심히 인출하겠죠? 그럼 자금에 원활하게 되면서 통화량의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예치와 인출은 반대말이다. 이게 바로 공개시장 운영 정책인데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과열돼 있어요. 그럼 국공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각해야 되죠. 팔아야 돼요. 매각. 자,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사겠죠. 안정성이 높은 증권이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자, 통화안정 계정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돈 넣어 해야 되죠. 거의 반강제로 예치하게 합니다. 돈 예치하게 해요. 자, 반대로 통화량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시중 통화량 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공채를 매입해 와요. 다시 사오면 그 매입 대금을 금융기관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죠. 반대로 또 통화안정 증권을 아까 발행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발행한 걸 다시 사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 대금을 우리가 시중에 풀수 있죠. 통화안정증권이 아까는 예치하게 했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어때요? 시중 통화량 풀어야 되니까 너네 갖다 써. 인출하게 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인출해. 인출하게 풀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수신 제도는요. 아까 말했던 대로 대출과 예금을 자유롭게 우리가 할수 있도록 이런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대출부터 볼게요. 자금 조정 대출은 정말 부족 자금이 있을 때 잠깐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금융 중개 지원은 중소기업 같이 기업들을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거 위주로 보세요. 일중당좌 대출은 그날그날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일중. 그래서 영업시간 당일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을 도와주는 게 일중당좌 대출입니다. 특별 대출은 SOS라고 생각하면 돼, SOS. 너무 급해요. 급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긴급으로 빌려주는 경우, 얘는 영리기업에 대해서 긴급을 빌려주는 경우, 다 대출이죠. 자, 예금은 하나예요. 자금 조정 예금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과정에 발생하는 여유 자금. 아까는 부족 자금을 대출했죠? 여기는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을 자금 조정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이제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볼게요. 통화량이 많아요. 경기가 과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중 통화량을 감소해야 되죠? 금융기관의 대출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되죠. 대출금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여유가 없어지니까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예금 어떻게 해요? 증가해야 되죠. 증가하게 해야지 어떻게 자금 조정 예금에 넣어 해야지 사람들이 금융기관들이 예금에 뭔가 자금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자, 통화량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을 풀어줘야 돼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증가시키면 금융기관이 여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예금은 감소시켜야 되죠. 자금 조정 예금에다가 예금 안 해도 돼. 라고 감소시켜주면 또 자유롭게 시중이 통화량이 풀리게 되겠죠. 중요한 건 금융기관의 여유를 늘려주느냐, 감소해주느냐 역할에 따라서 여수신제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0: 연결고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급준비제도예요. 지급준비제도는 지급준비율을 높이며 지급준비금 많이 만들어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화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죠. 그러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급준비금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만드느라고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시중통화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너무 적어요. 적어서 지급준비율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인하해야 되죠. 인하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을 조금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여유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시중 고객들한테 푸는 시중 통화량도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급준비 제도까지 우리 간접통화 조절 정책 세 가지 봤는데 시중 통화량이 어떨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심은 파악을 잘해서 여러분이 통화 정책을 맞게 골라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눈에 보는 파이널로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금융이었어요. 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서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 받고 이런 거 하는 역할들을 전체적인 내용을 금융이라고 봤어요. 의미와 종류 배웠죠. 우리 간접금융, 뭐 직접금융, 단기, 장기 이런 거 배웠고요. 금융시장은 크게 또그 직접이랑 간접으로 나누었는데 직접은 안에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 자금이라는 거는 단기였고요. 자본이라는 건 장기였죠. 선생님 일부러 용어를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라고. 그다음에 간접 같은 경우는 누군가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대시장, 펀드시장, 신탁업, 보험시장들이 있었고요. 금융기관은 우리 일반은행, 특수은행 있었고 둘이 법이 달랐었죠. 특수은행은 특수한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12강에서 다시 한번 볼 거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도 있었죠. 금융투자업자도 있었고 보험에 등등등 있었어요. 대표적인 네 가지만 적었고요. 오늘의 메인 사실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너무 과열되지 않게, 너무 침체되지 않게 적절한 기준금리 유지해주고 그리고 간접통화 정책을 유지했었습니다. 요게 선생님 적은 거는 간접통화 조절 정책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공개시장 운영 정책. 여수신 제도는 내가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금조정 예금에 넣게 하거나 대출이나 예금을 누구 상대로? 금융기관들 상대로, 고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들 상대로 운영하는 제도. 세 번째로 지급준비 제도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해서 적절하게 금융기관의 여유 자금을 찾아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하게 되면 지급준비금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어지고 인하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여유가 생기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12강에서 관련 내용 또 보겠지만 열심히 복습하는 게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금융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오늘 금융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어렵다고 느낀 친구도 있었을 거고, 생각보다 할 만하네라고 느낀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여러분. 복습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2강, 13강, 14강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11강을 꼭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명언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선생님이 금융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우리 일단 방향이 틀리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각자 목표를 하는 바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금융이나 무역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의 속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던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거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 1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완강까지 끝까지 화이팅해서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강의 마인드맵입니다. 오늘 교재 18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건데요. 우선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승낙과 거절, 그리고 반문의 의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화 내용으로 중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음식 문화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비교문이 등장하는데요.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 라는 표현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양한 표현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다이어, 그리고 문화로 태극권이 또 소재로 등장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유형 학습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유형 학습 주제는 승낙과 거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先生, 我们 商店现在有活动。 선생님, 저희 상점에서 지금 활동이 있습니다. 만300위안 送礼物. 300위안을 채우시면, 그러면 선물을 드려요. 您差2위안. 네, 차, 모자라다, 부족하다란 뜻이죠. 아까 300위안을 채우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2위안이 모자란대요. 아깝게 좀 모자라네요. 早知道有这么一个活动，刚才我就多买几个了。 만약 이런 활동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일찍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몇개더살걸 그랬네요. 아까 몇개더살걸 그랬어요. 能不能现在再去拿几个? 제가 지금 가서 몇개 가져와도 될까요? 자, 能不能 할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긍정, 부정. 정반 의문문의 긍정, 부정 형태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 하고 있죠. 매원 뒤에 문제 없습니다. 您拿着东西到这个收银台来就行.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계산대에 오시면 됩니다. 네, 승낙 거절할 때 매원 뒤 문제 없습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본문에서도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봐볼까요? 师傅在前边商店门口停一下. 네, 师傅라고 하면 한자로는 사부라고 읽히지만 택시기사님 같은 기사님을 나타낼 때 师傅라고 부릅니다. 기사님, 앞에 상점 입구에서 세워주세요. 不行, 안 돼요. 那儿不让停车. 거기는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您看停在那家衣服店前面可以吗? 보세요. 저 앞에 옷가게 앞에서 세워드려도 될까요? 离商店不远，走不了几步就能到。 상점에서부터 멀지 않고요. 몇 발자국만 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好的, 좋아요. 师傅您看着办吧。 당신이 자 看着办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보는 것을 유지한 채로 지속한 채로 처리하다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看着办이란 표현. 자, 여기서 able, be가 나왔는데요. 앞서 본문에서 走不了几步就能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거 해석 좀 해볼게요. 예상보다 적은 수량이나 시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역시 예문 속에서 아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예문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花不了多长时间就能找到你在哪儿. 나는 花不了多长时间, 얼마의 시간을 안 쓰고도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시간이 적다 혹은 수량이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able, be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앞선 표현 走不了几步도 마찬가지죠. 몇步안 가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수량이 적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해석상에서 이걸 외우시긴 좀 어렵잖아요. A 뿔리아오 B가 뭐 예상보다 적다 이렇게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면서 해석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반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반문을 왜 쓰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반문을 해서 보면
그 화자의 의도를 더 강조할 수 있잖아요.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반문을 쓴다는 것은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이 반문을 쓰는 직역과 그 전체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문장 속에서 특히 ABAB 대화에서 이렇게 반문을 써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순히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반문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될수 있는지 한번 표현 살펴보도록 하죠. 国强他好像不太愿意参加咱们班的学校庆典演出。 예, 庆典은 앞선 본문에서도 등장했었는데요.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공연인 거죠. 国强 타 그가 마치 好像不太愿意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반의 학교 축제 공연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你没看出来吗? 너 알아볼지 못했어? 알아채지 못했어? 他对演出有点意思呢。 有点意见이네요. 意见, 의견이죠. 그가 그 공연에 약간의 의견이 있대요. 有点意见. 자,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좋지 않은 의견일 수 있겠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有点 쓴 걸로도 느껴지고요. 原来是这样.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참석을 잘안 했던 이유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那你跟我说说他是怎样怎么想的. 그럼 나에게 좀 말해줘.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 그의 생각은 뭘까요? 一方面是练习跳舞的时间不太够. 한쪽 방면으로는, 한 방면으로는 춤을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고, 一方面是舞蹈的背景音乐太慢. 大家看着没意思. 또 한편으로는 그 춤의 배경음악이 너무 느려서 모두가 보기에 지루할 것 같다는 거죠. 네, 明白了.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一会儿我们跟他再商量一下. 나중에 우리 그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이 이쪽으론, 한편으론 이렇고 또 한편으론 이렇다 할 때, 이 방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이고요.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할 때, 再跟他再商量一下,商量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두 번째도 볼게요. 学校附近新开的咖啡店，你去过没有？그학교근처에새로문을연커피카페에너가봤니안가봤니？去过没有？예，过의경험태의정반의문문형태입니다。去过没有？我这个咖啡米能没去过吗？자，咖啡米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앞서서 足球迷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축구광, 축구팬이란 표현이었는데요. 디에닝미, 영화광이었는데 여기서는 카페미가 등장했어요. 미는 어떤 어떤 광, 애호가 뭐 이런 뜻인데요. 팬이란 뜻이고요. 커피 애호가라는 거죠. 네, 나이 커피광이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겠어? 당연히 가봤지, 이 얘기인 거죠. 안 가볼 수가 있겠냐라는 반문은 당연히 가봤다, 그 얘기인 거죠. 怎么样? 还不错. 어때? 괜찮아? 咖啡不好喝不说,价格还很贵. 커피가 맛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또 아주 비싸. 자, 의외의 표현이 나왔네요. 안 좋은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뭐뭐한 것은 맛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비싸다. 那一次应该是最后一次了. 그때 간그한 번이 최후의 한 번일 것 같아. 다시는 안갈 거야. 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반문 표현 등이 함께 정리해 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중국의 전통 명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양한 전통 명절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명절들 몇 가지 함께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명절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풍습, 이런 것들을 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춘지에입니다. 춘지에, 일성, 이성이고요. 음력 1월 1일이죠. 춘지에는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귀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폭죽을 터트리면서, 그리고 만두를 빚어 가족들과 빚어 먹습니다. 그리고 니엔화라는 걸 만들어서 부치는 활동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많이 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엔샤오지에를 떵지에라고 부른다고도 했었죠. 바로 그 풍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음력 1월 15일이다. 그리고 이때 먹는 음식 이름이 위엔샤오입니다. 동그란 새알심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위엔샤오를 먹는다. 그리고 칭밍지에가 있네요. 칭밍지에 청명절이라고 읽어요. 양력 4월 5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봄이어서 이제 푸릇푸릇하게 이제 풀이 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칭토안이라는 거를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단오절이 나와 있어요. 또안오지에 음력 5월 5일이고요. 우리도 단오를 새긴 새죠. 그렇지만 그 주요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날짜도 같은데요. 주요 활동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용선경주 등을 하면서 롱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배, 용 모양 머리를 한 배를 타고 그 배를 여러 명이 같이 타고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겨루는 그런 용선경주를 하기도 하고요. 이때 먹는 음식은 찰밥을 대나무로 싸서 만든 쫑지를 먹기도 합니다. 또아오지에라고 부르고요. 예, 다음은 중추절이에요. 쫑치오지에죠. 쫑치오지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계속 명절 소개할 때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면서 지금 바로바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음력 8월 15일이죠. 우리 추석하고 같죠. 이때는 동그랗고 커다란 달이 뜨기 때문에 달 구경을 같이 가족들과 가고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평안하고 화목하다라는 의미에서 위에빙, 월병이죠. 위에빙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 음력 8월 15일, 중초지에다. 자, 다음은 음력 9월 9일인 종양지에인데요. 종양지에. 양의 날짜인 9일이 두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된다라고 해서 종양지에라고 부릅니다. 음력 9월 9일이에요. 네, 이때는 등산을 가거나 국화가 한참 필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국화를 감상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때 먹는 떡을 종양가오라고 하죠. 앞서서 옌가오 할때 떡이었잖아요. 종양가오를 먹기도 하고 국화주를 담가서 쥐화지오를 먹기 마시기도 합니다. 네, 이런 전통 명절의 풍습이 있다. 네, 다음은 이제 음식 문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음식 식습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음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리도 많고 그리고 먹는 습관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중국 요리를 4대 요리로 나누는데요. 그 4대 요리도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별하기도 하는데 지금 책에 나온 4가지 4대 요리를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川菜예요. 川菜. 스촨 할때그 스촨의 촨이거든요. 사천 요리죠. 스촨 요리. 사천 요리의 특징은 맵고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라라고 말하잖아요. 입이 얼얼하게 매운 거, 마라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촨차이에 속하고요. 마파도우푸 같은 거, 마포도우푸, 마파두부 뭐 이런 것들도 다 촨차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은 장수 지역의 요리인데요. 화양차이라고 부릅니다. 장수 지역은 해산물 요리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맛이 부드럽고 달콤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위의 차이인데요. 광동 요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광동 요리는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희귀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작고 예쁘게 만든다든지 딤섬 같은 거 있죠. 디엔싱 같은 거. 네, 그런 거 작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예술적인 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담백한 것이 이 요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 차이가 있는데요. 예, 산동 요리를 루 차이라고 합니다. 산동이고요. 해산물 요리가 굉장히 역시 발달해 있어요.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탕 말고도 구이나 볶음 같은 그런 풍부한 요리 기술이 특징인 곳이 바로 이 루차이, 산동 요리의 특징입니다. 역시 이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추안차이는 매운 게 특징이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아 각각의 지역에 이런 요리의 특징이 있고 지도에서 이 지역을 찾아보시면 왜 그렇게 그런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바다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발달했다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들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중요한 거. 이 앞에 거는 상식으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오늘 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맛 표현 관련된 것들이 항상 수능 중국어에 나오는 편들인데요. 이맛 표현 관련 단어들을 쭉 한번 같이 선생님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맛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한번 볼까요? 예, 맛은 중국어로 웨이다오라고 하죠. 사성사성입니다. 맛있는 건 하오치, 맛없는 건 뿌하오치 하면 되죠. 맛있니라고 물어보려면 하오치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향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향기롭다란 뜻이었지만 이게 파생이 되어서 맛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향. 그리고 달다, 티엔 이성이고요. 시엔 짜다. 그리고 라는 맵다. 그리고 쏘안 시다. 그리고 구 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맛 표현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달다고 생각하는지, 뭐 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요. 중국에 다양한 지역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역별로 그 요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난티엔 베이시엔 똥라 시수안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난티엔 베이시엔 똥라 시수안. 네, 각각 지역의 맛을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고, 그리고 동쪽은 맵고, 그리고 서쪽은 시다. 네, 요런 맛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음식과 맛의 특색이 다양하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의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걸 외우시면 동서남북도 외우실 수 있고, 맛 표현 자체도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겠죠. 요걸 여러 번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주세요. 네, 다음은 조리법 관련된 어휘들입니다. 우리 조리법 관련된 것도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조리법 관련된 단어들을 알고 나면 중국 요리 명칭을 이해하실 때참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차오는 볶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불화변 들어가 있습니다. 가오는 굽는 거죠. 그래서 가오로 하면 구운 고기, 불고기를 가오로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주 볼게요. 삼성으로 읽으면 삼다라는 뜻입니다. 주 삼성이고요. 다음 밑에 거 쩡이죠. 쩡은 찌다라는 뜻이에요. 쩡 일성이고요. 그리고 기름에 지지거나 부치는 것 역시 일성으로 찌엔이라고 했습니다. 찌엔. 자, 다음 단어 파오예요. 앞에 물수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액체에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파오차이. 예, 절임 채소 등을 말할 때 파오차이라고 쓰죠. 그리고 다음 단어는 뚠입니다. 불화변 보이실 거예요. 오래 삶는 거더러 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리 명칭을 알고 나면 다른 요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데요.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차오 판 같은 경우에는 볶음밥이잖아요. 차오가 볶다고 판이 밥이에요. 그럼 볶음밥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다음은 카오 야입니다. 카오 굽는 거고 야는 오리죠. 그래서 구운 오리, 베이징 카오야 같은 것들, 베이징 오리구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파오 차이, 절임 채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리법 관련된 어휘를 알면 메뉴판 읽는 것이 쉬워진다. 이제 음식 재료나 모양과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볼게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역시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쭈로우. 그리고 소고기는 니우로우죠. 니우로우. 닭고기, 찌로우였고요. 생선, 위이성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차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늘고 길게 실처럼 썬 것더러 스라고 하거든요. 스. 자, 그리고 깍두기 모양으로 네모나게 썬거 있잖아요. 그거더러 띵이라고 합니다. 피엔은 작고 납작하게 편 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피엔이고요. 자, 요리 명칭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위샹로스라는 요리가 있어요. 중국에 위샹로스. 예, 위샹 어향향을 가진 로 고기인데요. 돼지고기. 일반적으로 로 하면 그냥 돼지고기를 말해요. 그걸 가늘게 채 썰어서 볶은 요리라는 거알수 있겠죠. 아, 고기가 나오고 그걸 가늘게 채 썰어서 나오겠구나. 소스는 앞에 위샹 소스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꽁바오 찌딩 볼게요. 이 꽁바오는 그 요리 명칭의 유래였어요. 이 관직이었죠. 이거 앞에서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 꽁바오라는 관직 이름이었고, 찌딩이 재료에 관련된 건데요. 찌가 재료, 닭이었고요. 그리고 띵은 아까 네모나게 깍둑썰기한 거 말했어요. 그래서 아, 닭고기가 이렇게 깍둑썰기 돼서 나오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꽁바오 찌딩 같은 경우에는요, 닭고기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땅콩과 함께 볶은 요리입니다. 이두 가지 요리 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아주 잘 맞는 요리고요. 중국에 가셨을 때 시켜 드시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겁니다. 자, 위샹로스와 공바오 지딘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네, 이제는 어법으로 가볼게요. 오늘 어법 항목은 비교문입니다.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들 다양하게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 비교문 예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를 사용한 예문 보도록 할게요.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하려면 A, B, B 뒤에 형용사나 동사구를 넣을 수 있어요. 타 비워다.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 요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얘를 부정해서 니 뿌비 타까오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죠. 너는 그보다 키가 크지 않다잖아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키가 크지 않다라는 건 키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 문장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니 메이오 타까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다라는 건 제외가 된 거네요. 그죠? 얘는 작다라는 거고, 너가 그보다 작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같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뿌비를 쓰는 것과 메이오를 쓰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의미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비교급을 부정하려면 앞에 뿌비를 써야지, 이 뒤에 있는 까오 앞에 뿌까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기본 형태에 뒤에 조금이란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쓰는 겁니다. A, B, B 형용사 뒤에 수량사를 넣거나 이디얼, 이시에 더, 多, 多了 이런 것들을 넣는 형태예요. 자, 빙고어비 샹저 꿰량快 사과가 바나나보다 2위안 더 비싸다 이건 거죠. 근데 이거를 빙고어비 샹저 량快 꿰이 어순으로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꽤 비싸다. 그리고 얼만큼 비싼지 뒤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타 파오다 비워 콰이 뚜어라. 자, 뒤에 뚜어라 붙어도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건 그는 나보다 훨씬 빨리 달린다. 라는 뜻이고요. 찐티엔 비쥬어티엔 렁이디야.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춥다. 그 차이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뒤에다 넣어줄 수 있다. 조금이란 표현이나 많이라는 표현을. 자, 세 번째 볼게요. 그 차이를 강조할 때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차이를 강조할 때 여기에 하이나 끙을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를 칠게요. 이 비교급에서 자주 나오는 가장 많이 빈출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A, B, B 했을 때이 자리에는 하이나 껑만 올수 있지 정도부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헌, 페이창, 타이 뭐 이런 애들은 절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A, B, B 뒤에는 하이나 껑만 온다. 그 뒤에 형용사 동사구가 오죠. A, B, 아, 워비 타更喜欢吃辣的. 나는 그보다 더 매운 것을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쓸수 있지만 这个比那个很大 혹은 太大非常大有点大 이런 거다안 된다고요. 요 자리에 올수 있는 건 하이와 껑만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여우 메이요우를 사용해서 비교급을 만드는 거예요. 여우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있다라는 뜻 말고도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여우 메이요우, B 형용사 동사구 형태를 쓰는데 요 사이에 아까 B는 껌과 하이만 올수 있었는데 요 사이에는 쩌머와 나머가 올수 있어요. 쩌머와 나머가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这个孩子已经有他爸爸那么高了. 이 아이는 이미 아빠만큼, 그의 아빠만큼 그렇게 키가 컸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아빠만큼 그렇게, 아빠만큼 이렇게, 이런 문장이 점어 나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부정형이 오진 않습니다. 他 여운이 점어 不高 이렇게 안 하고, 没有你, 뭐 이렇게 부정형은 没有로 바꿔주는 게 맞죠. 这顶帽子没有那顶那么漂亮. 이렇게요. 이 모자는 저 모자만큼 그렇게 예쁘지 않다. 이렇게 여우 메이요우를 활용한 비교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A와 B가 같다라는 표현 볼게요. A 건 B 이양 혹은 A 건 B 不 이양의 형태인 건데요. 他的衣服跟我的一样. 그의 옷이 나의 옷과 같다. 요거랑 我买的书跟他买的不一样. 내가 산 책과 그가 산 책은 같지 않다. A 건 B 이양, A 건 B 不 이양. 이건 안 어렵죠. 그리고 건 대신에 和를 쓸 수도 있습니다. 6번 볼게요. 같긴 같

같은데 뭐가 같은지를 뒤에 설명해 주는 내용도 있어요. A 跟 B 一样, 형용사 동사구가 온 형태인데요. 他跟我一样高, 뭐가 같은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긴 똑같는데 나와 키가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我和他一样爱踢足球, 나랑 그는 똑같이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똑같은지를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자, 같다 형태의 A건 B, 이양 부 이양의 형태인데 그 뒤에 뭐가 같은지도 써줄 수 있다. 자, 7번입니다. A 像, 不像, B 이양, 저뭐 나뭐 저양 나양 형용사 동사구래요. 이것만 봐선 모르겠네요. 예문을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하죠. 니 女儿 像你一样聪明. 니 당신 딸이 당신처럼 똑똑하다. 그 像이 들어갔다는 거죠. 我们这儿的天气像上海一样暖和. 우리 이곳의 날씨는 상하이처럼 따뜻하다. 他不像你那样爱玩. 그는 너처럼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뭐 해석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像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인 유사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像天使一样美丽, 천사처럼 아름답다라는 거고요. 이 건 밑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건뭐 爸爸一样高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능동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 우리 건我 爸爸一样高 아빠처럼 키가 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향은 비유적인 거 뭐뭐처럼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실제적인 동등성을 나타낼 때는 A 건 B 이양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건과 시향의 차이점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타 다양한 비교 의문문을 볼 건데요. 의미상으로 비교의 의미가 혹은 최상급의 의미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妈妈做的菜比什么都好吃. 엄마가 만든 음식이 무엇보다도 맛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맛있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什么 최상급일 때는 都가 꼭 들어갑니다. 이거 봐두시고요. 사실 여기서 엄마가 만든 음식이 무엇보다 더 맛있다는 한국어로도 이상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맛있는 거지, 무엇보다 더 맛있다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껑이나 하이가 아니라 또우가 들어가야 맞는 위치다. 老师比谁都了解中国的历史. 선생님은 누구보다 중국 역사를 잘 아신다. 누구보다 도니까 역시 도에 해당하는 또우가 들어가는 거고요. 附近没有比这家更好的餐厅了. 근처에 이 집보다 더 좋은 식당은 없다. 이 집보다 더 좋은 식당이 없는 거니까 이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没有比这家更好的餐厅了. 이런 구조. 자, 또 하나는 一天比一天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로라는 뜻인데요. 一天比一天瘦了. 나는 날이 갈수록 말라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의 대상을 앞에 뚝 떼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比起跑步来. 跑步, 달리기와 비교했을 때, 我更喜欢游泳. 먼저 말하고 싶은 걸 앞부분에 말하는 중국인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비교의 대상을 먼저 말해주는 거죠. 달리기랑 비교했을 때, 아, 나는 수영이 더 좋아.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비교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OX 퀴즈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확인할 차례인데요. 스스로 문제 한번 풀이해보시고,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보세요. 네, 첫 번째 가볼게요. 我比他重2公斤. 내가 그보다 무겁다. 좀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무게가 2公斤 2kg래요. 예, 괜찮죠? 예, 비교급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그 비교에 하는 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뒤에 보충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他的衣服跟我的贵很多. 그녀의 옷이 나의 것보다 훨씬 비싸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A 건 B가 나왔고요. 건이 나온 거 우선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지금 A가 B보다 비싸다를 해야 되는데, 보다 대신에 와라는 게 나왔어요. 자, 얘를 바꿔주시면 다두 가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他的衣服跟我的一样贵 하시거나, 그녀의 옷이 내 옷처럼 똑같이 비싸다. 값이 같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 건을 살린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하려면, 他的衣服 比我的更贵.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게 비교문의 기본 구조였잖아요. A, B, B, 更, 还, 동사형용사.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3번 볼게요. 他跑的没有我那么快. 그가, 跑 달리는데 그 달리는 정도가 나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没有, 요 没有를 사용한

교문이죠. 맞죠? 4번 보겠습니다. 저거地方 비날 更漂亮. 이곳은 어느 곳보다 더 예쁘다 해야 되는데 도가 아니라 지금 껑이 왔네요. 이것도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地方比哪儿 대신에 나를 써요. 이곳은 저곳보다 더 예뻐요라고 하면 껑을 살려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곳이 어디보다 도라고 이 날이라는 이 의문대명사의 특징을 살려주려고 한다면 都를 붙이는 게 맞겠죠. 저거地方比哪儿都漂亮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정답은 OX, OX가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어법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공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먼저 가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哥哥没有我更高. 형이 나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해야 되잖아요. 나만큼 요메요의 짝꿍은 쩌머 나머였어요. 근데 껑이 나와 있네요. 껑의 짝꿍은 비였잖아요. 그래서 A는 哥哥没有我这么高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쩌머를 아예 생략해도 괜찮고요. B번입니다. 你的手机有它的贵一点. 너의 휴대폰이 그의 건만큼 약간 비싸다. 예, 좀 이상하네요. 그의 것, 有他的那么这么贵. 역시 짝꿍이 잘못 만났습니다. 你的手机有他的那么贵.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뒤에 이点 쓰지 않는다. 那儿的风景没有你说的那么漂亮. 그곳의 풍경은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예쁘지 않다. 예, 맞는 문장이죠. 이 비교급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비교문인지, 그리고 요메이요 비교문인지, 그리고 건인지, 뭐뭐와 같다. A 건 B 이양, 그리고 시양 A 이양, 뭐 이런 것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짝꿍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C 3번, 아, C2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가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比我更会说话. 그가 나보다 더 말을 잘한다. 그쵸? 说会说话 하면 말을 할줄 아는 건데 말을 더 잘한다. 아주 말을 유려하게 수려하게 잘하는 거더러 会说话라고 했어요. 근데 더 잘하는 거니까 更会说话 할수 있습니다. B번 他跑得比谁都快. 그가 달리는데 그 달리는 정도가 누구보다도 빠르다. 그러니까 제일 빠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도 맞는 문장이죠. 今天比昨天有点热. 자,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보고 바로 틀린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정도 부사 자리에 올수 있는 건 하이와 끙이었죠. 요点은 안 됐어요. 그래서 今天比昨天, 热一点 쓰시던지 아니면 今天比昨天更热 쓰시던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D 보겠습니다. 他们公司的条件比我们公司好得很 했네요. 그들의 회사의 조건이 条件 하면 조건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더 좋다를 말하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뒤에 더헌이 붙어 있는데요. 비교문이 왔고, 그리고 뒤에 뭔가 붙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 뒤에 붙였던 거는 그 EDR이다. 조금 EDR, ECA 이런 거 붙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뚜어, 뚜어러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더는 거기 항목에, 카테고리 항목에 속해 있지 않았죠. 앞에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好的,很이 아니라 好的,多,的多 혹은 多了 이런 것들이 뒤에 붙여서 얘를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되겠네요. 더헌 대신에 더 뚜어로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와 D가 틀렸고요. 맞는 것은 A와 B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헷갈리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잘못되게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C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틀린 게 눈에 보이고요. 이런 건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D 같은 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챙겨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발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성조 배열 문제, 오랜만에 그 조합 문제가 나왔네요. 아, 그 성모와 운모, 성조 조합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뜨 발음이 있고요. 운모, 그리고 아, 에이, 요 발음이 있네요.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 살펴봐야겠죠? 따,
day.

그리고 마, 메, 이렇게 네 가지가 조합 가능합니다. 각각의 선지가 어떻게 발음나는지도 기억하셔야겠네요. 1번은 따오고요. 2번은 마, 3번은 메, 아름답다고요. 4번이 딸, 그리고 5번이 마의 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메, 아름답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아주 많은 단어들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조랑 의미랑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까지 한 번씩 옆에다 써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선지에 있는 발음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 1번 답 찾아봤고요. 1번 문제의 답 3번이었고요. 이제는 한자 표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예요. 昨天 京剧 太精彩了. 精彩 아주 아주 한자 빈출 많이 되고 성조도 자주 나오는 아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어제 경극 공연이 너무 멋졌어. 공연이나 뭐 체육 활동 따위가 멋지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精彩를 씁니다. 자, B 볼게요. 我喜欢看篮球比赛. 나는 농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 란치오 할때이 란자 유념하셔야겠죠? 요거 우리 헷갈리는 한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 풀초변 들어가면 파란 색깔을 나타낼 때 란서 할때 란이었고요. 농구는 대나무 바구니에 공을 넣는 거다 했어요. 그래서 란치오 할때이 란자가 한자가 여기 윗변이 대나무 죽변이 되어야 한다. C입니다. 晚上我一般이네요. 一般不吃东西. 저녁 때 나는 일반적으로 뭘 먹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반이 아니라 지금 이촨으로 되어 있죠. 촨, 얘랑 얘 역시 자주 비교가 되어서 나오는 아이입니다. 얘는 촨, 배라는 뜻이고요. 이반 할때 반,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얘 배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 타니까 입구변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C도 아니고요. D 가볼까요? 这个困难我们一定会解决的. 会什么什么的，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지금 자주 사용되는 한자들은 거의 틀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한자가 나올 때도 갑자기 뜬금없는 한자로 변환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중국어의 범위인 기본어 위에 있는 한자 중에서 변환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해두시면 그러면 나중에 아, 또 반복이네. 또 이게 나왔네. 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 지어서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답은 맞는 것만 찾아야 되는 거니까 A와 D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보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두 가지. 니 넝부넝 바 10위엔다 청 양장 5위엔다 이 12위안짜리를 두 장의 5위안짜리로 바꿔줄 수 있어 이런 거죠. 잘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답은 포인데요. 포. 이 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잔돈으로 바꾸다. 지금 이 의미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다이어에서 했었죠. 把这100块钱破成2张50元50的이 12위안짜리 지폐를 50위안짜리 지폐 두 장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낡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鞋已经破了，不要再穿了。신발이 망가졌으니까 그만 신어라. 这件破衣服是我妈妈小时候穿过的。이 낡은 옷은 엄마가 어릴 때 입던 거다. 낡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가 지금 5번이 정답인 건 확인했고요. 밑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昨天刚买的袜子今天就破了。 어제 막산 양말이 오늘 낡아서 망가졌대요. 只能再买一双。 하나를 더살 수밖에 없다. 여기선 찢어지다, 망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小王,我们几点出发? 우리 몇 시에 출발하지? 10点吧, 10시 가자. 10点,电影 11点开始, 10点从家里出发, 영화가 11시에 시작하니까 10시에 집에서 출발해도 늦지 않아, 이런 얘기가 와야겠네요. 那倒是, 그건 그렇네. 20分钟就能到电影院, 20분이면 영화관에 도착하니까. 자, 그럼 답은 시간 不会太紧张. 시간이 그렇게 빠듯하진 않다라는 거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래, 우리 집에는 에서 영화관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리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영화를 보기에 시간이 라이프지라. 시간이 빠듯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될수 없다는 뜻이니까 很有可能会迟到的. 그 지각을 할 늦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还是觉得有点晚. 조금 늦다고 생각한다. 那个时间堵车堵得厉害. 차가 아주 막힌다. 했죠. 5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家餐厅怎么没有了? 이 식당 어째서 없어진 거야? 不是很多人喜欢吗?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거 아니었어? 你还不知道? 너 아직 몰라? 밑줄이잖아. 하고 어떤 내용인지 因为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因为这个问题搬到了大点的地方.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곳으로 이사 갔잖아.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좁았다. 사람이 많이 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餐厅小最多只能坐十几个人. 식당이 작아서 가장 많이 앉았을 때 열몇 명이 앉을 수 있었대요. 수용입니다. 坐下할 때 시야는요. 그것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큰 곳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예, 뒤이어서 계속 해석해 볼까요? 所以 그래서 现在的空座没有以前那么难了. 그래서 지금은 그 빈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다. 비교급, 오늘 배웠던 비교급 문장이 또 독해 문장으로 나와 있네요. 자, 종업원이 특히 친절하고 그리고 요리도 아주 맛있다. 3번은 여기에 上了电视, TV에 나와서 손님도 여전히 많지 않다. 손님의 여기는 TV에 나왔지만 손님이 여전히 많지 않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不用等就能进去吃饭. 기다릴 필요 없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 其实来餐厅的人很少. 사실 식당에 오는 사람이 아주 적어서 只能把餐厅卖掉. 그래서 식당을 팔아버렸다 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想再学一门外语. 나는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고 싶어. 不过我担心现在学有点晚了.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이 좀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겠죠? 不是说 이런 말도 있잖아. 活到老学到老嘛. 늙을 때까지 살고 늙어서까지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이 넣을 수 있을까요? 想学的话什么时候开始都可以.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시작해도 다 괜찮다. 이 말이 지금 이 活到老와 学到老와 가장 어울리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7번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왜이 니 호처 지点到. 여보세요? 너 기차 몇 시에 도착해? 我请假去接你. 내가 휴가를 내서 너를 데리러 갈게. 不用来接我. 나를 데리러 올 필요가 없어. 一个人拿就行. 혼자 들면 돼. 자, 지금 갑자기 이 나라는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요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 동사를 알아야 요 밑줄 친 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 뭔가 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얘가 나오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힌트가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해야 합니다. 我没带什么行李. 나는 별다른 짐을 갖고 오지 않았어. 자, 짐을 안 갖고 와서 이거는 나就行. 나 혼자 들어도 괜찮아. 별로 내 짐 무겁지 않으니까. 많이 안 갖고 왔으니까. 괜찮죠? 爸爸和妈妈会来的. 엄마랑 아빠가, 아빠랑 엄마가 올 거야. 你们公司离火车站很近. 너희 회사는 기차역으로부터 아주 가까워. 我已经跟朋友约好吃饭了. 나는 이미 친구와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 我回去的时候你来送我好了. 네가 回去 돌아갈 때 나를 발에다 주면 돼. 네가 와서 나를 발에다 주면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行李라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강, 7번까지죠. 7번까지 문제 해결했고, 오늘은 이제 8번부터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하고 9번은 세트 문항이에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다음은 공공개발원 정규직 채용 공고문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공공개발원 정규직 채용 공고. 정규직이네요. 그 다음 모집 분야 봤더니, 모집 내용 봤더니 고졸 신입. 그 다음에 나와 있고 직무 분야 나와 있고 6개월 인턴 근무 채용 뭐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평가해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집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나와 있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일 8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금 준수해서 되어 있고, 1단계는 서류심사고, 2단계는 필기시험. 필기시험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을 시험 보네요. 어떤 것들이냐, 문제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을 시험 보고 있고, 그 다음 3단계는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나 봐요. 자, 그에 관련해서 이 직무 기술서를 봤더니 쭉 나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 분류. 이 사무행정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직무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직무 수행 내용,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직무 기술서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8번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위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억. 직무는 공이 사무행정이다. 바로 나오죠. 앞에서 보면 공이 세 분류가 직무기 때문에 공이 사무행정이다. 이것은 맞는 보기 선택지이고, 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죠.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맞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다. 요 부분은요, 근로기준법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 문제상에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와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진행됩니다. 디귿. 2단계 전형에서 해당 분야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요 능력은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잖아요. 근데 2단계 평가에서 봤더니 뭐라고 있냐면은, 자, 필기시험에서 직업기초 능력만 시험 봐. 직무수행 능력은 없어, 필기시험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경청 능력, 예산관리 능력, 조직 체제 이해 능력, 기초통계 능력도 필기시험에 포함된다. 자, 봤더니 앞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 있고요.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이에요. 자, 선택지에는 여기에 하위 능력이죠. 경청 능력, 의사소통의 하위 능력, 예산관리, 자원관리. 그다음 조직체제 이해 능력은 안 나왔어요. 요거는 조직 이해 능력이잖아. 조직 이해 능력이죠. 자, 조직 이해 능력은 앞에 부분에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어서 위 채용 공고문에 나타난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면접 유형은 우리가 여기서 좀 적게 언급했지만 다음 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면접의 종류, 면접 유형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모르더라도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만 이해하자라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명의 지원자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면접관이 평가한다. 이건 개별 면접이라고 하죠.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이다. 자, 2번. 여러 명의 면접관이 지원자의 여러 명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 이거는 집단 면접이에요.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6명에서 8명 정도의 지원자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 뭐야? 토론 면접이야. 토론 면접. 가상의 상황에서 지원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업무 해결 능력을 평가.

평가하는 면접을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음 강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사전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 발표, 자료를 만들어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실무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뭐 발표하는 면접이니까 이건 발표 면접이야. 자, 그러면 앞에 우리 제시문에서 보면 면접 보게 되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 집단 면접이야.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집단 면접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면접에 대한 사항 앞에서 우리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통해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을 탐색한 화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W 선택한 게 2, 3, 환경, 에너지, 안전이 W야, 이건. W. 그러면 요거는 중분류가 되겠지.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그 다음에, 능력 단위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죠. 대중, 소세, 능력 단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보기 선택지 볼게요. 기억. 직무는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직무 어디야? 세분류가 직무잖아. 쭉 해서 지금 여섯, 뭐, 그 다음 07, 살짝 보이네. 아니지. 아니지. 요거는 능력 단위. 네 가지 제시된 거는 능력 단위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니은. 중분류는 6개가 제시되어 있다. 자, 중분류 봤더니 1번부터 06 산업안전보건까지 있어서 이거 니은은 맞는 답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 디귿.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 요 뭐에 대한 개념이야? 요거는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이지. 요소에 대한 개념이야. 요 능력 단위 요소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 니을. 2, 3, 환경, 에너지, 안전이 속하는 분류 체계는 24개이다. 자, 대분류 몇 개로 된다? 24개. 이거 에우라 그랬지, 에우라 그랬어.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NCS 체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잘했어요. 아마 여러분 메모했죠? 그 부분만 잘 정리돼서 내가 체계적으로 잘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집어넣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쉽다. NCS는 나의 보너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NCS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간 나왔던 걸 정리를 토대로 해서 자주 출제되고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1강.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1강의 수능 실전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 6번까지 해결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7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대화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선배가 참여한 평생학습 제도와 경력 개발 계획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력 개발 계획 단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직무 정보 탐색이죠. 탐색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 그 다음에 뭐예요? 경력 목표를 설정하죠. 그 다음이 경력 계획,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경력 개발 계획이죠. 개발 계획. 마지막에 실행 및 평가죠.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시문을 보고 평생학습 제도가 어떤 평생학습 제도가 나와 있고 그중에서 또 경력개발 계획 단계 중 어디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배, 후배, 이게 나 후배부터 볼까요? 선배님 취업 성공 사례를 듣고 싶어요 했어요. 선배가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학습 근로자로서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이것만 해도 뭘 하는가 알수 있어. 일학습 병행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아, 일학습 병행제구나라는 거 바로 알수 있죠. 참여요. 산업체 현장의 실무와 학교 이론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 연계형 과정을 통해 도제 교육을 받았던 산업체에 취업하고 동시에 학위 과정도 참여하였습니다. 했어요. 자,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선배들의 경력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자, 이 부분은 평생학습 제도에 대한 내용이야. 일단은 일학습 병행제니까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어느 둘 중에 어느 건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산업체 현장 교육을 경험하면서 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이에 다양한 자격증을 통해 직무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 있어요. 했어요. 실천. 실행이잖아. 그치? 그래서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경력 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도 하고 있대. 평가도 하고 있네. 그치? 그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실행 및 평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학습 병행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봤고, 다음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장면이다. 댓글을 옳게 작성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경력 개발 단계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제시가 됐고, 다섯 가지 제시된 것 중에서 갑부터 정까지 요 내용이 여기에 적합한 단계가 어느 건지를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가 단계에서는 선택한 분야의 조직에서 직무를 선택합니다. 이거 조직에서 입사한 다음에 직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어디야? 조직 입사 단계야. 그치? 근데 가 단계는 직업 선택 단계이기 때문에 갑은 틀렸다는 거알수 있죠. 을, 나 단계에서는 자신의 가치관, 적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직업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단계인 직업 선택 단계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근데 나 단계는 조직 입사 단계이기 때문에 을 역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라 단계에서는 조직 내 성취 목표를 이루고 입지를 굳히게 되는 단계, 입지를 굳히게 되는 단계가 경력 중기, 요 단계지. 요 병은 맞는 단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력 중기 단계냐,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정, 마 단계는 경력 말기네. 단계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노력과 동시에 뭐를 고려한다? 퇴직을 고려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를 고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경력 말기지. 그러니까 정도 맞는 거다. 결국 정답은 병하고 정이 옳은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경력 개발 단계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뭐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봐놨더라? 생애 발달 단계와 연계해서 같이 봐놨두면은 좀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융합돼 가지고 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랑 연계해서 같이 봐라 라는 거. 성직 과목의 특성상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내용 융합형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딱 끊어 가지고 요 내용에서 요렇게만 출제할 거야가 아니라 앞에 내용 혹은 뒤에 내용과 연계해서 통합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요 부분 어느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봐라 했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은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블로그에 나타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내용 제시문만 잘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다. 그래서 내용 어떤 제시문 이해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문제도 9번 같은 문제들이 또 수능에도 가끔씩 나오고 있죠. 나는 스스로 프로셀런트라고 칭했었다. 이는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반열에 올라서고 전문가로 활동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직장인이라는 의미로 일과 개인적인 삶에 통합하여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공공 일자리 정보 센터 업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유능한 직장인의 필수 조건이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인만의 전문 특화 분야를 확보하는 것. 이게 32.3%예요. 탄탄한 업무 역량이 19%, 지속적인 자기 개발 1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장인들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건 뭐야?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전문 분야에서 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뭐야? 경력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죠. 결국, 가장 적절한 답은 뭐야? 경력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분야에서 막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만 잘 이해하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창업 요소, 기업가 정신, 뭐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성이 없죠. 그다음 자기 이해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경력 개발이 해 나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 법률에 나타난 평생학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1조 목적 봤더니 이 법은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 인정을 통해 학력 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학력 인정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 제7조 봤더니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에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령 제2조 4호에 다른 전문대학에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거는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점은행제예요. 학점은행제.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법률 명이 명시가 자주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 평생학습에서 각 항목마다 우리가 종류마다 조금 내용상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수능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딱 법률명이 제시가 돼 있어. 그래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하게 되면은 우리는 학점은행제다라는 거. 학점은행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제시문에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업 산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대학 등의 교육을 의뢰하는 거죠. 요거는 계약학과와 관련된 거죠. 니은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계약학과야. 그래서 기업하고 니은은 계약학과에 대한 거고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계약학과 중에서도 재교육형에 좀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재교육형이고 요거는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조건형이지. 그래서 계약과는 두 가지로 나누죠. 채용 조건형하고 재교육형. 그래서 니은이 채용 조건형이고 기역은 재교육형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디귿.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점은행제에 포함시킨다. 이거 맞죠, 이거? 학점은행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 제도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돼. 출제 안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고

6번까지 했어. 교재 페이지로는 92페이지 될것 같고, 자, 7번 문제부터 그러면은 해결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취업계획 수립에 관련 일기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3월 20일자 봤더니 취업을 위해 나의 흥미와 강점을 알아보기로 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과거에 내가 재밌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논리적인 분석, 데이터 활용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맞는 직무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획, 직무를 선정하였다 했어요. 자, 이거는 뭐야? 나의 어떤 자기를 이해하게 자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직종 및 직무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직종 및 직무 선택까지가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여기까지 딱 이루어졌어. 3월 22일 날은 그 다음 단계일 거야. 그러면은 3월 23일 날짜 보게 되면은 요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단계라는 거지. 자, 3월 23일 봤더니 추구하는 인재상이 나와 비슷한 기업들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목록을 만들고 비교했으며 목표 기업 3곳을 확정했대. 자, 이거는 뭐야? 기업을 확정했으니까 결국에는 기업 선택이잖아. 기업 선택이야.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뭐야? 바로 업종에 대한 선택이지. 업종 선택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요 다음 단계가 바로 업종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업종 선택 단계다. 가는. 자, 기억. 나의 능력을 고려하여 관심 업종으로 금융업, 정보통신업을 선택했다. 업종 선택 맞죠? 기억은 맞는 답이다. 니은. 채용 절차, 시장 점유율, 매출, 경쟁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요거는 뭐에 대한 정보야? 기업에 대한 정보잖아. 그래서 기업 정보 수집이지. 그다음 디귿. 최근 시사 정보나 사회적 이슈 등을 분석하고 필기 시험에 필요한 전공 지식을 공부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용 전형에 대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거지. 준비와 관련된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답은 기억 하나, 업종 선택이 된다라는 거. 아마 그 단계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제가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 단계는 제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면 더 도움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한 형태로. 단계는 제시가 되어 있고, 단계명이 제시가 됐고, 그 관련된 내용을 찾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제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는요, 세트 문항이에요, 세트 문항.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질문과 작성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공공기업 상반기 고졸채용 자기소개서야. 질문 봤더니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자, 작성 내용 봤더니 특성화고 기획과에 진학하여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관련 내용을 학습하며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이 저의 강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귀사의 생산 직무 업무 프로세스를 조사한 결과 제 흥미와 적성에 적합하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다음 문제 일단 다 보고 난 다음에 문제와 연계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죠. 질문이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을 기울였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했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지만 타인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대화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갈등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뭘로?

또 나왔냐? 볼게요. 자, 질문 1. 작성 내용에 나타난 의사결정 유형이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자, 이 작성 내용을 볼때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가 있지. 합리적, 직관적, 그 다음 의존적 유형 세 가지가 있지.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봤더니 자신의 흥미,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라고 나와 있지. 즉, 뭐야? 이거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합리적 유형에 해당하는 거지. 합리적 유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직관적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서 순간적으로 매료를 느껴, 뭐 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의존적 유형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누구의 추천을 통해서 여기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뭐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합리적 유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리적 유형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기어,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이거 주변의 의견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은 의존적 유형이잖아. 의존적 유형.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자, 현재의 감정과 만족도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게 직관적 유형이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게 합리적 유형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다. 니을,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바로 합리적 유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디귿하고 니을이면 5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 유형은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내용 요소야. 아마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봐도 제시문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문장만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출제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제시문이 다른 내용 융합형 형태로 제시가 되면서 그 안에 문장 속에서 의사결정 유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장의 표현들이 제시문에 제시가 돼. 그걸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유형인지를 찾고 그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보기 선택지로 찾는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였냐면 저는 사실 딱그 제시문 봤을 때 아, 직기초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죠. 질문이 작성 내용에 나타난 시기 생애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애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제시문 다시 돌아가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이야. 그치?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라는 거야? 그렇지. 청소년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기야. 청소년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또래 관계에서 협력 규칙 등을 학습하는 시기는 아동기지. 아동기. 아동기다라는 거. 결혼과 가족 형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성년기. 성년기. 직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인생 철학을 확립하는 시기는 중년기. 중년기다라는 거. 자아 정체감? 하면은 청소년기. 에우라 그랬어, 아예. 청소년기 하면 자아 정체감.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 바로 청소년기지.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는 노년기지. 노년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헤비거스트 문제도 관련해서 우리가 생애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문제도 다양한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 개발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계산도 해야 돼.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 단편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 내용 요소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코어를 내서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번 문제는 굉장히 수능에 적합한, 그 다음에 수능스러운, 대단히 수능스러운 기존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낸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 잘 풀어야 돼요. 다음은 A 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마, EBS 연계에서 문항 변형 형태로 출제된다면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항을 변형한 형태로 출제가 가능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별표 쳐놔두세요. 요거는 잘 풀어놔둬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면 될것 같아요. A 학생은 진로 선택을 위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비교 평가를 통해 취업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 보았다. 자, 기업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 봤더니 연봉, 복리후생, 근무 시간이야. 가중치는 40, 30, 30이야. 자, 의사결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단순평가 점수야. 자, 10점 만점에서 7점, 7점, 7점이야. 자, 그러면 요 가중치를 여기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10 곱하기 40을 해야 되고, 7 곱하기 복리후생은 30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요30 곱해야지. 7 곱하기 30을 해.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 10 곱하기 40이니까 400이야. 얘는 400. A 요거 400. 그 다음에 37에 21이니까 210. 요것도 210이야. 그러면 A는 A 기업은 400 더하기 200 10 더하기 210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820이라는 거알수 있지. 820점. 그 다음에 B기업. B기업의 9 곱하기 얼마 해야 돼? 가중치 40을 곱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7 곱하기 30, 8 곱하기 30이야. 그치? 그러면은 49, 360이고, 37에 210이고, 83, 24니까 240이네. 그러면 B 기업은 360 더하기 210 더하기 얼마? 240이야. 240. 이렇게 되면은 얼마지? 810이겠네. 810. 이렇게 나오겠네. 810. 그다음에 C 기업 볼게요. 8 곱하기 40 하니까 48 320이네. 그치? 그 다음에 9 곱하기 30 했어. 그러니까 39, 27이네. 270점이고. 역시 마찬가지 30을 곱하니까 270점이야. 자, 그러면 C 기업은 320점 더하기 얼마? 270 더하기 270이니까 800 60이 나오겠네. 그치? 860. 그러므로, 어느 게 가장 점수가 높아? 요거지. C 기업이 1. 그 다음에 A 기업이 2. B 기업이 3. 순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그치?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 기업을 봤더니 1순위는 어디야? 옆에 점수 나와 있지? C 기업이네. 그치? 가는 C 기업이야. 2순위가 A 기업, 3순위가 B 기업이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보기 선택지로 가보도록 하죠. 문제 재밌어요, 그죠? 네. 자, 기업 A 학생의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A 학생은 자, 이 지금 우리 기준이 뭐였어? 기준 봤더니 연봉, 복리후생, 근무 시간이야. 이거는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뭐 외재적 가치지. 외재적 가치야. 외재적 가치지. 내재적이 아니라. 그치? 가장 대표적인 외재적 가치가 바로 연봉, 복리후생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수 없고, 니은.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은 C 기업이다. 오케이, C 기업 860점 스코어를 맞았기 때문에 C 기업에 해당한다라는,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특히 진로 의사결정 과정 중 정보 탐색 단계

해당하는 활동이다. 정보 탐색 단계가 아니지, 얘는. 일단 뭐야? 선택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가 대안 평가 및 결정한 단계잖아. 선택 기준은 뭐였어? 우리가 세 가지 있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뭐한 거야? 결정한 거잖아. A 기업이 1순위 이런 식으로. 그치? 정보 탐색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대안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 설정 및 그다음에 평가 및 대안 평가 및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두개 단계가 포함된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저랑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한 단계 더 제시문을 꼬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걸 토대로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내용 요소에서 낼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 제도에서도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도 이런 문제 형태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적 측면에서 볼때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해 봤고, 과거의 기출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모의평가 문제들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작년 6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모둠별 발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모둠 봤더니,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명만 봐도 딱, 법률 명만 봐도 뭐야? 일학습 병행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에 대한 내용 보면은 딱 나와 있지. 뭐, 고용화에 대해서 도제식, 현장 교육, 그 다음에 사업장 교육, 훈련을 모두 제공하는 제도, 일학습병행제. 그 다음, 이모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아유, 발음하기 힘들어. 그래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직무교육과 관련된 협약을 맺고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뭐 있어? 계약학과잖아. 계약학과. 2모듬은 계약학과. 그다음 3모듬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지. 좀 전에 내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그 평생학습제도와 관련해서 법령이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라는 것을 기출해 보면은 나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법령을 제시한 이유는 좀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답을 찾는데 더 명확성을 객관적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을 제시가 된다라는 거. 자, 1번. 제1모듬. 1모듬에 발표한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교육 훈련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 맞아. 1번이 정답이네. 이거 1번 정답.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죠.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2번. 이모듬에 발표한 제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해야 돼. 50% 이상 부담한다 말이야. 그치?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번. 3모듬에 발표한 제도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1에서 4과정. 1에서 4과정 하면은 뭐야? 독학학위제야. 그치? 기억하라고 했어. 독학학위제에서 가장 키워드. 1에서 4과정. 이 키워드. 그래서 이거는 독학학위제한 내용이고, 4번 이모듬에 발표한 제도에는 자격 연계형이 있으며, 3모듬이 발표한 제도에는 재직자 단계가 있다. 아니지, 자격 제어뭐 3모듬의 학점은 재직 단계에서 관계 없는 거야, 그지? 이모듬 역시 마찬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5번 이모듬과 3모듬에 발표한 제도 대상은 재직자로 제한한다? 아니야, 재직자로 제한되진 않아, 그지?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특정 업체 취업을 전제 조건에서 취업 연계형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직자로 제한되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였어요. 자,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해서 어떻게 냈는지 볼까요? 다음 진로상담 사례에 나타난 ABC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씨 볼게요. 우연히 K-POP 성공 신화의 숨은 주인공이라는 영상물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보고 불현듯 그 직업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겠대. 이건 뭐야? 대표적인 직관적 유형에 해당하는 거지. 직관적 유형. 고등학교 졸업 후제 의지와 달리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가업인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이건 뭐야? 아버지의 권유로. 뭐야? 의존적 유형이야. 그 의존적 유형의 그 제시문에 이때까지 쭉 기출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의 권유로, 나는 이거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와. 직관적, 순간적으로 매료되어, 뭐 이런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직관적 내용에서 자주 나타나는 제시문의 표현이에요. 자, 1번. A씨의 의사결정 유형은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많은 영향을 받는 유형이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많은 영향을 받는 유형은 뭐야? 의존적 유형이지. 의존적. 근데 A는 뭐야? 직관적 유형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고. B씨의 의사결정에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어떤 가정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모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번. B씨의 의사결정 유형은 상상과 정서적 자각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유형이다. 요 유형은 뭐야? 직관적 유형이잖아. 근데 B는 뭐야? 의존적 유형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고. 그다음에 A씨에 비해 B씨의 의사결정 유형은 실패 시 타인을 탓하기 쉬운 유형이다. 그치? A씨에 비해서 B씨, 즉 의존적 유형은 실패 시남 탓하는 게 바로 의존적 유형이지. 그게 정답 몇 번? 4번이야. 이게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씨와 B씨의 의사결정 유형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 상황까지 예측하는 유형. 요 유형은 뭐야? 합리적 유형이지. 합리적 유형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출제됐다. 이건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어떤 의사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 평생학습제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작년에. 자, 9월 모의평가 18번 문제였는데요. 다음 안내문에 나타난 평생학습제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평생학습제도 활용 후기 공모 안내. 자,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제지. 교육부 장관 명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했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독학학위제에 대한 이야기다. 1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시험을 통과하여 경영학사를 취득한 경우. 오케이. 이게 바로 독학학위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지. 1에서 4 과정의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2번. 소속 근로자들 위한 기업 내 교육시설에서 교육 수료 후 전문학사를 취득한. 이거는 사내 대학과 관련된 거야. 사내 대학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산업체 요구에 따라서 대학에 개설된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계약학과지. 기업에 채용되어 현장 직업 훈련을 받은 뒤 대학에서 현장 외 훈련을 받아 학사 학위를 받는 경우는 일학습병행제. 스포츠 강사 경험을 온라인 학습 계좌에 누적하여 이를 인정받아서 청소년 지도 3급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평생 학습 계좌대. 평생 학습 계좌대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였어요. 이거 세트 문항이었는데 아마 창업과하고 연계된 세트 문항이었어. 그 중에서 이거는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인데도 고른 것은, 자, 이 내용은 요 부분에 해당돼. 이게 보면, 자, 공공 브리더 대표 A입니다. 저는 동물 관찰에 흥미가 있었는데 진로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조사, 상담, 그리고 적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충류를 사육하는 브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흥미랑 적성이

특성 검사 이런 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요 A의 대표 A는 합리적 유형에 해당돼. 그치? 합리적 유형. 그 다음에 저는 B와 함께 공공주부들 뭐 신규 창업한 지분 양도 없이 지금까지 쭉 했다. B는 파충류 박람회에서 도나뱀 사육하는 사육에 순간적으로 뭐야? 매도됐대. 그러니까 B는 뭐야? B는 얘는 직관적 유형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지. 직관적 유형. 자, 그거에 대한 이거 문제야. 기억. A의 의사결정 유형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 상황까지 예측하는 유형. 이게 바로 합리적 유형이지. 그치? 니은. B의 의사결정 유형은 의존적 유형에 해당한다. 의존적이 아니라 뭐야? 직관적이다. 직관적 유형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디귿. A에 비해 B의 의사결정 유형은 상상과 정서의 자각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다. 직관적 유형이 이런 유형이잖아. 그래서 A에 비해서 B의 의사결정 유형이 어떤 직관적 유형에 가까운 거지? 직관적 유형인 거지? 그래서 직관적 유형에 관한 내용이므로 요거 맞는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도 봤지만 작년 9월 모의평가 때 19번이지만은 아마 19번, 20번이 세트 문항인 것 같아. 하나는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돼서 나왔고, 뭐 융합해 가지고 형태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의사결정 유형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제시문 속에서 이렇게 몇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형인지를 분석할 줄만 알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형태로 지금 출제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배웠던 게 아니라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가를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모의평가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1강이죠. 오늘 이 5단원의 문제풀이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우수 문항 체크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3점 수능 테스트의 우수 문항들이고요. 여기 3점, 5번 같은 경우에는 연기 예상으로 색깔을 조금 달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두시고 이 문항들을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문항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풀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 더 있었을 수 있거든요. 3.1번.

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풀때 연습이 좀 되긴 하지만 평가원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넣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풀어볼 때 연습이 되는 좋은 문제긴 합니다. 그럼 2점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점 1번, 1번부터 별표가 붙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그 용어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항으로 판단이 되고, 표는 어떤 초원 생태계에서 1년 동안 조사한 생산자의 총 생산량에 대한 호흡량, 피식량, 동그라미 기역의 백분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합계 100에 해당하는 게총 생산량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호흡으로 쓴거 40. 그럼 나머지는 죄다 뭐예요? 여기 해당하는 것이,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것이 순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피식량이 15고요. 그럼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뭐뭐가 있을까? 피식량 빼고 고사낙엽량에다가 생장량까지 포함한 것이 기역이 될 수가 생장량이 되겠네요. 요렇게. 해놓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순생산량이냐? 아니죠. 순생산량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니은 이 생태계에 있는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A 피식량에 포함이 되느냐? 자, 초식동물이 세포호흡을 하려면 일단 유기물을 가져야만 할수 있잖아요. 그 유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얘가 광합성을 하진 않죠. 얘는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의 일부를 먹어가지고 섭식해가지고 그거의 일부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자 입장에서 먹힌 양이 초식동물의 호흡량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A에 포함된다. 요거는 맞는 보기. 근데 만약에 호흡량이 이렇게 연결된다. 그거는 틀린 보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총 생산량에 대한 생장량의 백분율은 45%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45를 전체가 다 생장량으로 쓰인다고 가정해도 이거보다 클순 없고, 최대 같은 것까지만 가능하겠죠. 근데 보통 그거보단 작을 거고, 그래서 크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니에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 3명의 학생들 중에 맞는 얘기하는 친구도 골라주면 됩니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발표 내용이래요. 그래서 학생 A는 생태계에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다 멸종이다. 그 다음에 학생 B, 열 에너지는 모든 생물에서 방출된다. 뭐, 전 아닌데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계속해서 열 에너지 방출하고 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학생 C,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중에 일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그렇죠. 유기물에 저장된 상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제대로 잘했다.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고 해요. 탄소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A와 B는 생산자와 분해자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생산자 찾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탄소순환 공부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화살표 하나를 찾으시오. 그게 뭐에 해당된다? 그게 광합성에 해당이 될 거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뭐냐? 그게 바로 생산자죠. 그래서 A, 이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종류가 생산자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생산자 말고 B는 분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해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도 이런 생산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로 가면 분해자가 또 그걸 분해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돌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과정도 세포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이 B에서 나가는 이 화살표도 세포호흡을 의미하겠죠. 요렇게.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과정 동그라미 기억에 광합성 과정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전한 표현이죠. 이게 사실 죄다 광합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많은 이 생물들 중에서 광합성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고정하는 생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합성 과정이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과정 니은에서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유기물이었는데 분해 다 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상태로 무기물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유기물의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다. 유기물의 형태로 나가는 거는 뭐 이렇게 사체 배설물로 간다든지 먹이 사슬을 통해 이동한다든지 뭐 그런 경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한다. 맞죠?
분해자

과일에 속하는 뭐 다른 거는 세균이나 버섯이나 여기 나온 곰팡이 등등. 그리고 분해자에 해당하는 애들도 엄연한 생물들이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티귿,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붙었습니다. 4번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 좋은 문항이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풀수 있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생태계 질소 순환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의 전환을 나타낸 표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가나다는 각각 질소 고정이거나 탈질산화 작용이거나 질소 동화 작용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아, 뭐였더라 하고 이제 한번 떠올려 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물질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 단백질, 질소기체,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넷 중에 하나씩이 매치가 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기 전에 각각을 이렇게 옆에 좀 정리해 보면 되겠죠? 질소 고정, 그냥 고정이라고만 한번 써봅시다. 질소 고정은 뭐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일단 쓸수 없는 형태의 질소 기체를 쓸수 있는 형태인 암모늄 이온이나 아니면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 이둘 중에 뭐 하나만 지금 돼 있으니까 둘 중에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탈질산화 작용은 탈질. 요거는 질산이었죠. 난 질산이었는데 질산에서 탈출할 거야. 뭘로? 질소 기체로. 요렇게. 그다음에 질소 동화. 동화 작용은 뭐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고정해 놓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유기물들 중에서 단백질만 나와 있으니까 단백질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나다 모두 처음에 시작 형태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형태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다르잖아요, 종류가. 그럼 일단 그중에서 확정된 거는 질소는 확정. 뭐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질산 이온도 확정. 근데 밑에는 둘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종류가 다 달라야 되니까 암모늄 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까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 나온 리을 단 하나. 걔가 바로 단백질로 확정이죠. 얘가 단백질. 그렇다면 마지막 요 다가 질소 동화작용일 수밖에 없겠네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암모늄 이온이어야지. 디귿이.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지금 기역 한번 나오고 니은은 두번 겹쳐 나오고 디귿은 한 번. 뭐 얘는 NH4 플러스인 걸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에 두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질소 기체입니다. 질소 기체. 그래서 지금 N2가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N2가 NH4 플러스로 가는 질소 고정이 되겠고, 그럼 가가 탈질산화 되겠죠? 그래서 나는 NO3 마이너스였는데 질소가 될 거야 하는 탈질산화가 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니은은 질산이온이다. 동그라미 기역이 질산이온, 니은은 질소 기체이기 때문에 기억 보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질산화 세균은 나에 관여한다. 질산화 세균은 질산화 작용에 관여해야죠. 가나다 중에 지금 질산화 작용이 없잖아요. 나의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해야죠. 질소 고정 작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랑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질소 동화 작용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5번도 별표 붙었는데, 뭐 이것도 쉬운 문제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본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A, B, C, D 생물들이 있는데요. 걔네가 각각 버섯, 여우, 토끼, 토끼풀이라고 합니다. 그럼 쟤네는 어떤 특정 종류의 생물의 집단에서 대표로 하나씩 뽑아 놓은 거고, 얘네들을 그룹으로 한번 불러보자. 일단 버섯은 어떤 종류의? 분해자의 한 종류로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버섯은 분해자. 그러면 나머지 세개 중에서 생산자는 누굴까? 토끼, 풀. 그쵸? 토끼, 풀이 생산자. 그러면 얘를 뜯어먹는 1차 소비자가 토끼겠죠. 얘가 1차 소비자,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가 2차 소비자. 요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로 X와 Y는 각각 물질 이동이거나 에너지 이동이거나 이렇게 된대요. 경로 X가 지금 점선이고 경로 Y는 실선입니다. 뭘 보면 알수 있다. 일단 요거 먼저 찾아보자면 이 생태계 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 테두리가 있을 때 점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선은 요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만, 뭐 생물군집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생태계를 빠져나가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경로 X가 에너지 이동 경로일 거고, 그 다음에 경로 Y가 이 안에서만 순환하는 물질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네 개의 저생물들을 매치를 해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을 때 빠르게 찾는 방법은 일단 태양의 에너지를 누가 흡수하고 있는가?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지금 이거 이 화살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고 향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토끼풀. 자, 그 다음에는 분해자를 찾아주는 게좀 빠른데요. 분해자는 모든 것을 받는 화살표. 왜냐하면 생산자가 됐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됐든 그 사채나 배설물을 다 받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얘는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죠. 얘 아니고 C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A가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화살표가 존재하죠. 얘가 바로 분해자에 해당하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1차, 2차 소비자를 화살표 방향 보고 찾아주면 돼요. 얘가 얘한테 먹히는 거잖아요. 지금 방향상. 그러면 D가 1차 소비자인 토끼. 그 다음에 C가 2차 소비자인 여우. 요렇게 확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자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보고 분해자 찾아준 다음에 소비자 확정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이 에너지 이동 경로냐? 에너지 이동 경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버섯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A로 유기물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C는 여우고요. A는 버섯이에요. 근데 이 여우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버섯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얘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것도 별표를 할까 말까 선생님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좀 수학적인 계산이 추가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근육의 그 수축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출제를 하고 여기선 조금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단순화해서 다른 자료와 함께 같이 가공해서 내는 거는 가능하겠죠. 자, 표는 안정된 생태계 가와 나에서 영양 단계별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생산자를 그냥 1000, 그럼 얘는 이제 8000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해서 그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중에 하나씩이고, 그 다음에 가에서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20%가 나와야 되고요. 나에서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봐도 20%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퍼센트에 맞는 걸 찾아서 기역, 니은, 디귿을 매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A랑 B에는 뭐 소수는 들어가면 안 되고 자연수만 들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나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얘는 세 칸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얘가 생산자인 건 확실하고, 기역은 400, 니은은 12예요. 그럼 일단은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이 무조건 줄어들어야 되니까, 니은이 기역보단 더 상위여야 되죠.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2차 소비자 아니면 3차 소비자일 거고 1차 소비자일 순 없지. 얘가 더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1차 소비자 아니면 2차 소비자일 거고 3차일 순 없죠. 얘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순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일단 2차 소비자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2차 소비자라면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20%가 나와야 되니까 얘 분해, 2차 소비자, 400 분해,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2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게 이제 5분의 1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숫자를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2차

소비자고 얘가 2차 소비자면 얘가 그 위에 있는 3차 소비자야 되니까 그 3차 소비자가 얘로 확정되는 거고 12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2%에 들어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로 가정하고 얘를 3차 소비자로 놨을 때는 숫자가 퍼센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차 소비자가 아니야. 그럼 1차 소비자일 수밖에 없겠죠. 얘가 1차 소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3차 소비자가 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2차 소비자로 놓았을 때는 400에서 12로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저기 조건에 맞는 그 숫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안 되고 얘가 3차 소비자가 되고 동그라미 B가 2차 소비자가 되면요. 그러면 효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3차 소비자의 효율은 전 단계 동그라미 B 곱하기 100 해서 표현을 할수 있고 그게 20%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게 5분의 1의 비율이 나오면 되니까 동그라미 B가 60이라면 저 퍼센트를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대로 한번 가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의 기억이 지금 어떤 1차 소비자인 거잖아요. 그럼 요게 그대로 여기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이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니은이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디귿이 2차 소비자. 그럼 가에서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20%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A 전 단계 분해 현 단계 30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또 20%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A랑 A분의 30이 5분의 1의 비율이 나오면 되고 동그라미 A가 150이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B의 합은 210이냐? A가 150이고 B가 60이니까 더하면 210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생물은 소비자를 먹이로 한다. 동그라미 기역이 1차 소비자입니다. 1차 소비자의 의미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그런 생물들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를 먹이로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만 계산해 볼게요. 가에서는 전 단계 생산자가 1000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현 단계가 150 가지고 있잖아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요거는 약분해 보면은 15%가 되겠고 그다음에 나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8000이잖아요. 그다음에 현 단계의 1차 소비자가 400이고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약분을 해보면 요거는 5%가 나온다.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가 되겠네요. 15가 5의 3배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기역과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7번 문제. 다음은 생물 다양성 보전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나다 3개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 다음에 나는 가정에서 자원 재사용을 위해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하는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다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로 바로 가도 되겠네요. 보기 기억. 나는 생물 자원 소비를 촉진시키느냐. 우리가 뭔가를 분리수거하고 자원 재사용을 계속한다면 자원의 소비를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촉진이 아니고 감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니은, 다는 종 다양성 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면 그 종이 멸종하는 거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가와 다는 모두 국가적 수준의 실천 방안에 해당이 되느냐? 법률을 정하는 거, 국가적인 수준이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 어떤 개인이나 뭐 그냥 일개 단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다 국가적 수준의 실천 방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감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림은 서로 다른 경작지 A와 B에 두 경작지가 있습니다. 각각 질병 X가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변화를 나타냈다. 근데 이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단일 감자 품종 또는 다양한 감자 품종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감자의 수확량을 높인다. X가 유행하면 감자가 죽잖아요. 수확량이 늘어나진 않겠지. 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다양한 감자 품종이다. 그래서 여러,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으로 적어볼게요. 다양한 감자 품종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는 B에서 모든 감자가 죽은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제대로 잘 짚어줬습니다. 얘는 한 종만 키웠는데 그 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품종만 키웠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고 그래서 모든 감자가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요거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은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이런 형태로 약간 연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9번 별표 붙었고, 디귿 보기 때문에 별표가 붙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표는 어떤 생태계에서 시점 T1, T2, T3일 때, 이 다섯 종의, A부터 E까지 다섯 종의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일부 개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종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합계도 480, 2000, 4000으로 뭐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결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비율도 조금씩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그럼 일단 그렇구나 하고 바로 보기 보면 돼요. 보기 기억에 D의 상대 밀도는 T1일 때가 T3일 때의 3배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도 별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럼 T1일 때랑 T3일 때의 상대 밀도를 계산하면 돼요. 상대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영국법으로 나왔을 땐 계산을 할수 있다가도 이렇게 조금 형태가 바뀌면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습하기에도 좋은 보기이다. 자, 보겠습니다. T1일 때의 상대 밀도 한번 구해볼게요. 상대 밀도는 전체 개체 수 대비 이 종의 개체 수가 몇 퍼센트로 나타내지느냐,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T1일 때는 전체가 480입니다. 전체 480인데 그때 D가 120 개체죠. 그럼 곱하기 100 해주면 상대 밀도 값이 나오는 거고, T3일 때는 전체가 4000입니다. 4000분의 D가 40이야. 곱하기 100이죠.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는 4분의 1이니까 25%고, 얘는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입니다. 그럼 3배가 아니고 25배에 달하는 숫자다. 그래서 일단 틀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3배로 물어봤을까? 개체수 자체는 3배거든요. 그래서 상대 밀도 계산을 못하고 그냥 개체수로만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보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루느냐? 지금 다 각각 다른 종이니까 다른 종끼리는 다른 개체군이죠. 그래서 니은 다른 개체군이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이 생태계에서 종 다양성은 T1에서 T3 중에 T2일 때 가장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T1은 종수가 하나 적어요. T1 탈락. 그다음에 T2와 T3는 모두 다섯 종이 다 있다는 점이 있는데 다 존재하지만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죠. 그래서 누가 더 균등하냐? T2가 전체 개체 수는 적은데 더 비슷비슷한 숫자로 있어요. T3는 개체 수가 그거의 두 배인데 이 종은 뭐 다섯 개체밖에 없고 막 엄청나게 한쪽에 쏠려 있죠. 비종이 막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더 균등한 쪽은 T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수가 제일 많고 가장 균등한 T2일 때 가장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도 상대 밀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전체 대비 이 종의 상대적인 퍼센트 비율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연습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10번은 표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맞는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에서는 그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나에서는 식량을 제공하고 의약품 등의 원료로 이용되고, 다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서 인간에게 휴식 공간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요런 어떤 내용들을 그냥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일수록 동그라미 기억, 생태계 평형 유지에 유리하겠죠. 여러 종이 섞여 있으면 그 먹이 그물, 복잡한 먹이 그물 중에 어떤 종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다른 종으로서 대

0: 대체돼서 그 그물이 유지될 수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단순한 선형적인 단계의 먹이 사슬이라면, 이렇게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라면, 얘가 아예 사라졌을 때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평형은 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왕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주목 추출물이, 주목은 나무 종류인데, 주목 추출물이 항암제 원료로 이용되는 것은 나에 해당이 되느냐? 그죠? 항암제로 이용되는 건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휴식 공간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생물 자원으로서의 어떤 간접적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 실제로 이 생물 자원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 뭔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은 바위에 덮인 이끼층을 그림과 같이 나눈 다음에 6개월 후이 이끼들 밑에 서식하는 소형 동물의 생존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이끼를 가공해 놓고 다 6개월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원래 살고 있는 애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생존을 하고 있느냐, 그걸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이끼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가로 50, 세로 50cm 해가지고, 그냥 요 네모나게 통째로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지나도 처음에 살던 애들이 그대로 100% 다 생존을 하더라. 그럼 지금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서식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존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림은 조금 이끼를 좀 파냈어요. 파냈는데 일단 면적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가운데 면적 없어지고 주변 면적 없어지고. 그런데 각 이끼별로 이어지는 통로는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는 됐으나 단편화는 안 된, 따로 떨어져 나가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86%가 생존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운데 요 연결 통로를 끊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서식 공간이 파괴도 됐고 이 공간들끼리의 교류도 할수 없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되게 굉장히 소형 동물이기 때문에 요 정도 뛰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식지를 못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생존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59%만 생존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편화까지 됐을 때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보기 내용이 뭘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의 결과와 관련된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기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자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서식지가 파괴돼도 문제고, 거기다가 단편화도 문제다.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나 단편화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외래종의 도입을 막는다. 뭐 여기 외래종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 자료랑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니은. 숲의 벌채나 습지에 매립. 숲을 깎아내거나 습지를 메워버리면 거기 원래 살던 있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면 좋겠다.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편화된 서식지에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만약에 파괴되었더라도 단편화라도 안 되게 조금 도와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나는 씨가 없는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 바나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 옮겨 심어서 번식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 생물 다양성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이란 어떤 그 바나나를 그냥 영양생식시키면 이건 유전적으로 다 동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낮추는 그런 언급이다. 그런 어떤 방향성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다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성 덩굴인 가시박이 한국에 유입된 다음에 여러 지역의 나무가 말라죽었다. 요거는 외래종 얘기죠. 외래종의 도입으로 이렇게 이것도 생물종 다양성을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화살표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가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 나와 다는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로 인해 국가는 자국의 자생식물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자생식물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 그쵸?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가시박의 유입은 종 다양성을 증가시켜요? 아니죠. 감소시키죠. 왜 다른 애들을 막 말라 죽여가지고 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방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3점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이제 계산이 추가되는 문제라서 우리가 별표를 붙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두고 나중에 또 한번 연습해보면 좋긴 하겠죠? 처음에 풀때 쉽지 않았다면.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ABCD로 이루어진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이다. 표는 이 생태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ABCD는 각각 생산자, 분해자, 1차, 2차 소비자를 순서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기호로 대체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처럼 다 이렇게 어떤 에너지 양이 숫자로서 들어갈 거고, 모두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생산자 찾기 먼저 해볼까요? 생산자는 누굴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화살표. 유일한 화살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외부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로서 공급이 될 텐데, C가 생산자. 그러면 사체나 배설물이 공급되는 A가 얘가 분해자일 거고, 이쪽은 그냥 화살표 잘 따라가면 됩니다. 요 생산자 먹는 D가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D를 먹는 B가 2차 소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값들의 성질은 유입되는 에너지 양의 총합은 유출되는 에너지 양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생태계 전체를 봐도 그래요. 이 생태계 전체에 유입되는 양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태계를 빠져나가는 에너지, 생산자가 발생시키는 에너지 양, 요거 열, 그 다음에 요쪽 열, 그 다음에 요쪽 분해자가 이렇게 방출하는 열 에너지. 나머지 4개 다 더해주면 100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전체 생태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한요 단계로 말을 하더라도 생산자로 100이 들어왔죠? 그럼 나가는 화살표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됩니다. D로 이만큼 들어왔죠? 그럼 이 화살표에 쓰이는 그런 숫자는 나가는 화살표 다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B로 이만큼 들어갔죠? 그럼 나가는 화살표 두개다 더한 것이 이만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로 니은 하나 들어왔죠? 그럼 나가는 화살표 기역과 이쪽 화살표 두개 더한 게 니은이랑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각 단계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방금 보다 보니까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B로 들어오는 게 2였는데 나가는 두 개의 화살표가 합과 같아야 된다. 그럼 요게 1이니까 얘도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화살표의 에너지량 하나는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보냐면 사체 배설물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의 P는 분해자 대 1차 소비자 대 2차 소비자가 2대 3대 1이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2차 소비자에서 사체 배설물로 가는 양이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 비율 자체가 1이래. 그러면 1차 소비자에서 사체 배설물로 가는 거는 그거의 3배여야 되죠. 3. 그 다음에 분해자 쪽에서 사체 배설물로 이동하는 양은 2여야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 단서는 저 숫자들을 알려주기 위한 단서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식은 니은은 기역과
1: 2를 더한 값이다.
0: 일단 그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1: 기역에다가 2를 더하면 니은과 같은 값이다 라는 거. 이쪽은 정리가 됐어요.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단서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총합은 디귿과 같다. 그러면 지금 얘 생산자에서 나가는 요 에너지를 뭐 X로 일단 써볼게요. 걔네를 다 더한 거는 디귿과 같다는데 사실 이거는 자, 보세요. 기역이랑 1이랑 5랑 요 X랑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역 빼고 1이랑 5랑 요거랑 더한 게 디귿이래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식은 일단은 기역과 디귿을 더하면 100이 된다. 왜냐면 요거 요거 세개 더한 게 디귿이랑 같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이거에 기역 더하면 전체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세 개를 디귿으로 퉁친 거. 기역과 디귿을 더하면 100이 된다. 요런 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역과 디귿을 더하면 100이 된다. 요런 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체나 배설물 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총합과 나가는 화살표의 총합도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총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2인데, 그럼 6입니다. 거기에 디귿까지 더해야 되죠. 디귿에 6을 더한 값이 뭐랑 같아야 돼? 나가는 화살표? 니은이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6 더하기 디귿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연립을 뭘로 하든 뭐 여러분들 자유인데, 만약에 이거 기역 디귿을 니은으로 바꿔본다면 기역은 니은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풀어내면 니은이 108이니까 니은 54가 나오네요. 니은이 54. 그러면 기역은 52.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과 디귿을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48. 요렇게 해서 값이 다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좀 여기저기 숫자를 맞춰가지고 수학적으로 산수 계산으로 푸는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요 특성을 잘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빛에너지를 이용해 유기물을 합성한다. A는 분해자인데요? 아니죠. 요 특징에 해당하는 거는 C,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기역, 니은, 디귿의 총합은 152냐. 다 더하면 어차피 얘네 둘을 더하면 100이잖아요. 거기다 54를 더하는 거니까 154가 나와야 되겠죠? 틀렸다. 154다. 그다음에 디귿.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보다 낮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먼저 계산해 볼게요.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얘한테 들어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입니다. 100이고 그 다음에 아까 디귿의 값이 48이었죠. 얘가 48이었어. 그 다음에 D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화살표가 3, 2, 5다 더하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요 총합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나가는 화살표 총합 10이 들어오는 화살표의 값입니다. 그럼 들어온 만큼 이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차 소비자는 여기서 2가 전달됐으니까 2만큼 갖고 있는데 그게 1과 1로 분리돼서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생산자가 가진 100분의 현 단계, 1차 소비자가 가진 1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10%.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계산해 봅시다. 2차 소비자는 전 단계, 1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의 10분의 현재 2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의 2 곱하기 100이네요. 그럼 이거는 20%가 되겠네요.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보다 낮습니다. 절반이니까. 그래서 디귿 보기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별표 붙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린가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을 나타냈고, 나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질소순환이고, 이게 탄소순환이에요.
1: A, B, C는 각각 버섯, 녹색 식물, 초식 동물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단백질, 이산화탄소, 암모늄 이온을 순서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양쪽에 니은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역, 디귿은 각각에 하나씩만 있는데, 그러면 질소순환 과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암모늄 이온이 동그라미 기억이 되겠죠? NH4 플러스. 이쪽에 걔가 있을 순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탄소순환에서 언급될 만한 게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그래서 디귿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니은을 단백질로 일단 가정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B는 중복되고 있는데, B가 A와 그 다음에 C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얘가 녹색 식물인 거예요. 녹색 식물이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탄소순환 과정에서는 이거를 얘한테, 버섯한테, 이쪽이 초식동물. 초식동물한테 먹혀가지고 단백질을 공급하고, 초식동물은 호흡 결과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에 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질소순환 과정에서는 얘가 버섯인 겁니다. 그래서 녹색 식물이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공급하면, 버섯은 분해자잖아요. 분해자는 NH4 플러스를 그 분해 또 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NH4 플러스니까 단백질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동그라미 디귿이 생성이 된다. 이산화탄소. 근데 이거는 모든 생물에서 이산화탄소 생성이 되죠? 세포 계속 하니까. 그래서 맞는데요. 그 다음에 디귿, B는 C보다 상위 영양 단계이다. 더 하위 영양 단계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생태계 평형 회복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에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 그럼 셋 중에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감소한 거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면서 1차만 바뀐 요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는 요렇게 되겠죠?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밑에는 커지고 위에는 작아지고 3. 그 다음엔 전반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원과 같은 모양을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원이다. 3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생산자의 피식량 감소는 기역이 니은으로 되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 기역이 니은으로 된다는 거는 2에서 3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생산자가 덜 피식되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해석이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이 디귿으로 되는 과정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은 증가한다. 요거였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에너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는 어렵진 않은데 자료의 형태가 좀 신선해서 별표가 붙었고, 그림이 면적이 같은 지역 가와 나에서 종 A, B, C, D, E의 개체수. 이건 그냥 이따가 보기 보면서 해석할게요. 그 다음에 표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 1, 2, 3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은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르다. 이건 유전적 다양성. 2는 어떤 지역에 초원 삼립 습지 생태계가 존재한다. 요거는 생태계의 다양함이니까 생태계 다양성. 3는 최근 4년간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441종의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종의 다양한 정도죠. 종 다양성입니다. 보기 기억에 1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3, 종 다양성이 높은지 물어봤어요.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으면 되죠. 근데 가에서는, 가가 이 점선입니다. 네 종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 종이 없는 거거든요. 네 종이, 요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나에서는 다섯 종이 다 있고, 비율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예 여기 있는 건 아닌 거 봐서, 근데 비율이 더 고르지가 않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 D의 상대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 종의 상대 밀도를 보는 건데, 전체 중에서 5분의 1이냐, 전체 중에 4분의 1이냐가 다르죠. 그래서 가에서는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가에서가 더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기역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우수이면서 연계 예감 붙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린 가는 식물 군집 X에서의 천이 과정 일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초원, 양수림, 음수림이 순서 없이 들어갈 거고, T1과 T2 중 하나에 산불이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가 산불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초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지금 관목림으로 시작하는 이 T2에서는 산불이 일어난 걸로 볼 수가 없고, T1에서 산불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산불이 일어난 다음인 초원, 그 다음에는 쭉 연결이 될 테니까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님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 기억 다.

된 거는 얘는 음술임이 남은 것들 중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음술임 상태였는데 불이 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식물근지 Y에 시간에 따른 동그라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그냥 뭐 산불 없이 쭉 그냥 연결이 된 건데, 디귿은 저거랑 똑같은 보기니까 지금 양수림이 처음에 나왔고, 시간이 흘러서 음수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연계해감 붙은 게 호흡량 또는 순생산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호흡량 또는 순생산량. 우리가 보통은 호흡량 아니면 뭐 총생산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두 개를 물어본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음수림이 출현했다는 거는 극상에 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극상에 도달했을 때 보통 호흡량이 이렇게 최대치가 되고, 거의 총생산량의 대부분을 호흡으로서 사용하고, 순생산량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T2일 때 산불이 일어나지 않고 T1일 때 일어났다. 그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총생산량은 뭐야? 요거 두개 더한 거죠. 그죠? 근데 호흡량은 살짝 늘고 있는데 순생산량은 그거보다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B에 포함된다. 순생산량의 일부에 피식량이 있잖아요. 그럼 피식량만큼 초식동물이 먹는 거니까 요 일부를 먹어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요건 그냥 자료 해석 문제인데, 요런 실제 데이터도 잘 해석해 보시라고 별표 붙었습니다. 보면은 이건 공원 면적에 따라서 각 동물 개체군의 개체수, 그 다음에 표는 세계 자연보호 지역 중에 공원의 규모에 따른 면적의 범위와 비율, 그 다음에 여기 N, 미니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개체군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수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기 내용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물 개체군은 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개체군당 개체수가 감소해요. 넓을수록 개체수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대형 육식동물 개체군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공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대형 육식동물은 최소한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원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걔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물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원 면적은 대형 육식동물이 소형 육식동물보다는 아무래도 크겠습니다. 어떤 개체 사이즈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했을 때 디귿도 맞는 보기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5단원의 마지막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순수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순수특강이 교재가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6강이 시작되니까, 이거를 케이크로 하면 4분의 3은 이미 먹어치웠고, 이제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오늘 16강에서 배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장소와 행선지, 길을 묻고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교통수단을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16강에서 짠 하고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몇번 이렇게 우리가 접했던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법에서는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다 쌍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서는 러시아 영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법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제목,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판서하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교재복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러시아어에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작 동사가 있고 상태 동사가 있는데 얘는 뒤에 꾸다. 꾸다는 방향이죠. 어디로 뭐 하다라는 말이고요.

반면에 상태 동사는 뒤에 그제를 수반해요. 즉, 장소, 어디에 뭐 하다. 그래, 보면은, 어디 어디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디 어디로 앉다. 어디에 앉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로 앉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세워놓다. 또 어디 어디로 눕혀놓다. 또 어디로 눕다.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로 하고 꾸다. 방향을 지배하는 것들을 동작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태 동사는 장소니까 뭘까요? 어디 어디에 해석이 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어디로 앉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그다음에 어디에 서 있다. 어디에 놓여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 어디 M으로 장소 그제를 지배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동작 동사 이제 제시하고 이게 그다음에 꾸다를 지배하고 있는지 상태 동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얘가 그제를 수반하고 있는지 그거의 일치 문제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썼던 부분을 한번 이제 교재에서 쭉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러시아 동사 가운데 특정 동작과 그 동작의 결과로 인한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적으로 상호 관련된 동사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은 방향 표현, 즉, 꾸다와 결합을 하고 동작의 결과로 인한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은 장소 표현, 그제와 결합한다. 아까 선생님이 플러스했던 거랑 잘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봐서 이런 것들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리하고요. 이제 각각의 어떤 의미의 어떤 동작 동사와 그거에 대응하는 상태 동사가 있는지 쌍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디로 세워놓다. 얘는 동작 동사니까 어디로 세워놓다. 얘는 상태 동사니까 어디에 서 있다. 그래서 얘는 꾸다를 지배하고, 즉 방향, 얘는 그제. 즉 장소를 지배한다는 거죠. 분화 전치격, 분화 대격 이렇게. 자, 근데 동작 동사 그룹에는 불활유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어디로 세워놓다의 불활유상은요, stop it입니다. 이식 동사고요. 이 요거 앞에 its 앞에 배로 끝나면은 야 동사 변화에서 l이 첨가되는 거 기억하시죠? 좋아하다 뭐죠? you eat. 그다음에 자다 spat. 준비하다, got to it. 보시면, 요거 앞에 왜,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매, 요거 앞에 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야 변화해서, 얘를 추가해서, 준비하다니까, 나는 준비해 하려면, 야, got to you. 하고, L 추가. 얘도 나는 좋아해요. 야, review. 하고, L 추가. 나는 잔다. 야, sleep you. 하고, L 추가. 어디에서만? 야에서만 뜨이부터 아니까지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왜 똑같이 똑같죠? 가토비치랑 그래서 L이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식 규칙이 되죠. 어디로 세워놓다 불활유상 스타비치 동사고요. 여기 앞에다가 뭘 붙이면 완료상이 되냐면 얘는 빠를 붙이면 완료상이 된답니다. 빠를 붙여서 완료상이 되는 거 쉬운 거뭐 있어요? 스마트리치 보다 빠스마트리치 듣다도 슬루샷, 빠슬루샷 이렇게 돼요. 같은 그룹에 있는 거예요. 빠가 붙어서 완료상이 되는 아이들. 동사 변화 동일하겠죠. 방금 했던 거에다가 빠만 붙이면 동사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어디 어디에 서 있다 분화 전치격이 오는 아이는 스타야치 동사예요. 스타야치. 자, 동사 변화 읽어볼게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어미에 스타유, 스타이쉬, 스타잇, 스타임, 스타이제, 스타야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동사 변환을 했고, 그맨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 형태 보면 뭘것 같아요? 명령법, 뭐뭐해. 그래서 얘 명령법은 staff, staff지. 얘는 bastaff지. 되고요. 얘는 stoic, 서, stoic지. 쓰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서 있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보시면서, 동사 변환 보시면서, 선생님, 저 얘랑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얘는 stoic이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게 만약 얘랑 연결됐다면 지금 굉장히 잘 학습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스콜과 스토이 가격을 물어볼 때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고 강세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이시라고 읽었는데 얘 동사 원형은 스토이지예요.
자, 예는 스타야트 어디 어디에 서 있다. 예는 스토이츠 뭐뭐와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동사 변화 해볼게요. 일식인데 야 스토유. 계속 여기 앞에 강세가 있어요. 뜨이 스토이쉬. 온 아나 스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가치가 있다라는 동사. 그리고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오가 오 발음이 나고요. 여기는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오가 아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이 강세가 없을 때는 이게 어디 어디에 서 있다의 3인칭 단수 변화인지 가치가 있다의 동사의 3인칭 단수 변화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강세가 없더라도 여러분 문맥에서 해석하실 수 있게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서 있다, 스타야지. 엄마의 가치가 있다, 스토이지. 자, 첫 번째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그룹에서 어디로 세워놓다와 어디에 서 있다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어지는 페이지는 방금 했던 것에 적용된 예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좋을 텐데 하나씩 건너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동그라미 친게 뭐죠? 동작 동사 어디로 하고 꾸다를 지배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모를 친 것은 스타야치 동사 어디 어디에 서 있다 상태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것은 동작 동사가 꾸다를 지배하고 있나? 즉 분화 대격을 데리고 있나? 그다음에 스타야치 동사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그제를 지배해서 분화 전치격이 오고 있나?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이 sin stavit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다. 뭐를? 붙들까가 병이거든요. 병을이니까 대격이 됐고요. 동작 동사이므로 분화 대격 표면 위에니까 나 플러스 대격 와서 나 stol 책상 위에 병을 세워놓고 있다. 자, 여기 세 번째로 바로 갈게요. 이 아이의 완료상이죠. on pasta will 그가 세워놓았다. 뭐를? 숨구 숨가 가방 을이니까 숨구가 됐고요. 어디로 어디에 세워놓다가 아니라 어디로 세워놓다기 때문에 꾸다가 오는데 역시 나 stol 의자 위에 세워놓았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전치격 형태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그제가 아니라 꾸다를 지배하니까. 자,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거는 어디에 어디에 서 있다. 그럼 얘는 그제가 와야겠죠? 볼게요. 지금 병이 책상 위에 서 있다. 가방이 의자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꾸다 그제가 잘 지배가 되고 있네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어디로 눕혀놓다. 방금 전에 하는 건 어디로 세워놓다고 얘는 어디로 눕혀놓다. 얘는 어디에 놓여있다, 누워있다. 어디에 놓여있다, 누워있다. 다 됩니다. 네. 이 동작 동사 어디로 눕혀놓다가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방금 전에 했던 스타비치 빠스타비치랑 다르게 굉장히 닮지가 않았어요. 좀 어렵습니다. 볼게요. 불완료상 동사 glass 그리고 동사 변화도 그래요. 갑자기 대가 나타나고 일식인데 요가 들어간 일식입니다. gladu, gladius, gladiot, gladium, gladiote, gladut 이렇게 됩니다. 명령법은 gladi, gladite. 얘 완료상은 형태가 완전 다르죠? 읽어볼까요? 빨라슈이츠 어디로 눕혀놓다 완료상 빨라슈 빨로슈 빨로슈 빨로슘 빨로슈제 빨로슈 이렇게 됩니다. 명령법은 빨라슈 빨라슈이츠 반면에 어디에 놓여있다 어디에 누워있다 그제를 데려오는 상태 동사는 예전에 많이 봤던 리슈아츠 동사입니다. 동사 변화 이식 규칙입니다. 리쥬, 리쥬시, 리쥬, 리쥬, 리쥬이제, 리샷. 그리고 명령법은 리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세개 중에 요 아이가 과거 시제가 무척 특이하게 생겨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네요. 클라스치의 과거 시제는 남성 클랄, 여성은 거기다가 아, 중성은 오, 복수는 리. 그래서 클랄, 클랄라, 클랄라, 클랄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과 관련된 예문 볼게요. 눕혀놓다. 어디에 놓여 있다.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동작 동사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상태 동사 되겠습니다. 아나 팔라 쉘라 텔레폰. 그녀가 텔레폰을 전화를 놓았습니다. 눕혀 놓았다는 거죠. 어디로 책상 위로 전화를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 클라스치 동사 불완료상이었죠. 요거의 동사 변화. 그녀가
눕혀놓았습니다. 뭐를? 편지를 어디로? 책 속으로, 책 안으로. 그래서 부 플러스 대격이 왔습니다. 각각 동작 동사가 꾸다 지배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보면은 리셔츠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에 누워 있다는

그제가 와야 되는데 나스탈예 얘도 후끈이게 하고 후나 전치격이 와서 그제 지배가 제대로 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그룹 보시면 어디로 앉다 하고요. 어디에 앉아 있다가 있습니다. 어디로 앉다. 불알료상, 완료상 약간 닮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불알료상 읽어볼게요. 사지자. 완료상 시스 이렇게 되고요. 자, 동사 변화할 때 여기 앞에 대로 있으면 야로 아 쥐로 바뀌죠. 자음 교체가 일어나는데 얘는 이식 동사다 보니까 이식 동사 자음 교체는 야에서만 일어나서 야에서 사슈스 되고 뜨이부터는 다시 대가 살아납니다. 사슈스, 사지슈스야, 사지자, 사짐스야, 사지지스, 사지아자. 그리고 명령법은 사지지스 되겠습니다. CSC 동사는 야가 갑자기 드러납니다. 시야두, 시야지쉬, 시야짓, 시야짐, 시야지찌, 시야두 이렇게 되고요. 명령법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태 동사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CGH 플러스 그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음 교체가 야에서만 일어나고 이식이니까 다시 원형에 있는 자음이 살아납니다. 이식 규칙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도 하나가 과거 시제가 조금 특이한가 봐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이 아이. 자, 과거 시제가요. CL, CLA, CLA, C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문 이제 또 볼게요. 앉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로 앉다라서 책상 뒤로 할때 이렇게 요거랑 같이 결합해서 많이 옵니다. Sediti spacialista za stol.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si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영어에서 every에 해당하는 것은 러시아어의 vis 있는데, vis. 이것이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왜냐면 러시아는 명사에 성이 있으니까, 남성 명사일 때는 요거지만 여성과 중성과 복수일 때는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여성일 때는 씨야. 뒤오는 명사가 중성일 때는 씨요. 뒤오는 명사가 복수일 때는 씨가 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두 가지는 단독으로도 쓰여서 얘는 모든 것, everything 이란 의미로도 쓰이고요. 얘는 모든 사람들, everyone 이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if 씨가 그대로 적용돼서 모든 이런 말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 근데 여기 이제 고스치가 오니까 단독으로 쓰였다기보다는 뒤에 있는 명사를 이제 수식하겠죠. 모든 손님들이 원래 손님은 미야키스로 끝나는 남성 명사인데요. 미야키스나는 남성으로 끝나나 여성 아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모두 복수해서 이 어미를 갖기 때문에 복수 형태 되겠습니다. 모든 손님이 앉아 있었다. 근데 CST 동사잖아요. CST 동사는 동작 동사죠. 꾸다 어디로 앉다. 자 플러스 대격하면 어디 어디 뒤로 하고 방향을 되는 거니까 꾸다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도 또 자스 달롬이 나오기 때문에 자 플러스 두 가지 격이 왔을 때 의미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한번 정리하고 다시 예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대격이 왔을 경우에 자 플러스 대격이 왔을 경우에는 어디 어디 뒤로 하고 얘가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 그러면 러시아어로 교외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뒤로죠. 도시 뒤로. 그래서 자가라트, 자가라트 하면은 도시 뒤로 교외로라는 말로 쓰이고요. 두 번째로 뭐뭐를 위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건배 같은 거할때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할때 요거 전치사를 쓰고요. 대격으로 세 번째로는 이거 기억하시죠? 감사하고 사과의 이유를 말할 때,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즈비니치자 아빠자니 하면 되고요. 편지 주셔서 감사해요. 스파시바자 비시모. 감사의 이유나 사과의 이유를 표현할 때, 자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플러스 족격입니다. 자 플러스 족격은 이 1번과 대응 관계에 있는데, 얘는 어디 어디 뒤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겠죠. 똑같은 걸 써서 교외에서 교외에 이렇게 하려면 자 플러스 족격이 오니까 자음을 끝난 명사 족격은 옴이죠. 그래서 자가라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도시 교외에 이렇게 답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자 플러스 족격의 두 번째 의미는 뭐뭐 하면서 하고 동시 동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가 아비엣이죠. 식사하면서 자 아비에담 이렇게 쓸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동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동 동사랑 주로 많이 결합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문이 이거죠. 온빠 이하. 그가 갔습니다. 어디로? 상점으로. 마가신. 그 다음에 사 플러스 족격을 써볼게요. 빵. 빵의 족격. 사흘리에범. 요 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동의 목적.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슈토브이랑 바꿔 쓸수 있어요. 슈토브이. 굿비치. 상점에 빵 사러 갔겠죠? 굿비치. 뭐를? 대격. 예.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손님들이 자 플러스 대격. 그래서 자 스톨에 실리. 앉았다. 식탁으로 앉았다. 그래서 요거는 방향의 표현이 맞고요. 꼬다 표현이니까. 반면에 이거 보시면 모든 손님들이 CGL. 자, 얘는 CDH 동사잖아요.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플러스 그제를 지배하는 상태 동사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뒤에 자 플러스 족격. 그래서 얘는 자 플러스 족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뒤바뀌면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꾸다 그제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후추라 어제 내가 VSCGN. 쟤는 여러분 남성 명사죠. 날, 낮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성 명사이므로 아까 선생님이 썼던 VS, IFS, IFS, IFS 중에서 첫 번째 VS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이란 말이죠. VS, IFS, IFS, IFS 플러스 시간 명사를 대격으로 만들면 뭐다? 뭐뭐 내내. 그래서 하루 종일이란 말이 되겠죠. CGL, CGL. 똑같은 동사고요. 얘는 그제를 데려오니까 노마, 장소 부서 갔습니다.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가부좌 틀고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었다고 표현할 때 CDH 도마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많이 했던 거예요. 어디로 눕다. 불완료상은 좀 길죠? 라쉬자. 그 다음에 완료상은 리에치. 현재 시제, 그 동사 변화 좀 특이하고 과거 시제도 특이해서 같이 몇번 선생님이 언급했던 아이예요. 반면에 어디에 누워있다는 앞에 나왔죠? 그래서 똑같은 동사, 리쉬아치 동사 등장했습니다. 불완료상 동사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쉬스 대구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일식, 규칙으로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자음과 미약해선으로 끝나면 시야를 붙이고 모음이면은 쓰를 붙인다는 것이 시야 동사, 제기 동사의 동사 변화의 원칙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료상 동사인 리치 동사는 낯선 아이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동사 원형이 없는 아이들이. 자, 읽어볼게요. 리아구, 리아시쉬, 리아쉿, 리아쉼, 리아쉬찌, 리아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 어디에 누워있다. 그래서 뒤에 예문에 보시면 나오지만 병원에 입원했다 할 때도 리샤츠 우발리제, 병원에 누워있다. 이번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요 동사를 씁니다. 자, 요 아이 동사 변화 잘 기억하시고요. 완료상 시제는 완료상은 여러분 시제에서 선생님이 과거하고 미래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 변화할 때 요거를 미래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과거 시제가 이렇게 됐죠. 리옥,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그래서 과거는 요렇게, 그다음에 미래는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 상에서 불완료상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 개념은 반복의 개념이 들어가면 불완료상을 쓰고 반면에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일 때 완료상을 쓰는데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요 동사 두 개 다음에 플러스 스파치가 오면 이게 자다라는 말이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이거든요. 자러 이제 눕는 거니까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나는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하려면 매일 밤이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요 동사를 쓰고 어제 나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어제 일회성. 일회성은 완료상. 어디로 눕다의 완료상을 예치. 그래서 이 아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빠스보 땀. 빠 플러스 복수역격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했죠? 뭐뭐마다 빈도의 표현. 빈도를 묻는 질문은 깍차스다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빈도를 묻는 깍차스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빈도 부사. 뭐뭐가 있을까요? 항상 시그다. 자주 차스다. 보통 아브이치너 때때로 이나그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뭐뭐마다를 표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빠 플러스 복수 역격을 쓰거나 아니면 난 전치사 쓰기 싫은데 그러면 바로 그냥 복수 족격을 쓰거나 아니면

가슈디. 연효용사 변화. 가슈더의, 가슈드의 플러스 시간 명사를 묶어서 대격으로 쓰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용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저기로 가볼게요. 빠스보땀은 그래서 토요일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빠스 플러스 복수역 여기니. 토요일마다 온라 쉬타 스팟 보스나. 자, 여기 나왔죠. 자다라는 표현이랑 있으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인데, 이 동사가 불완료상이 온 이유는 토요일마다. 반복이네요. 반복은 불완료상, 어디로 눕다의 불완료상 동사는 라쉬자. 그래서 얘 때문에 이 동사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치어라 어제 그가 류크. 얘는 리치 동사의 남성 과거 시제죠. 그리고 똑같은 동사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잠자리에 들다인데, 아, 8시에요. 몇 시에 할 때, 부 플러스 전치격을 쓰면 되죠.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무슨 요일에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처럼 몇 시에. 그러니까 요일과 시간을 표현할 때부 플러스 전치격을, 아, 부 플러스 대격을 지배를 하죠. 부 플러스 대격.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적용됐어요. 8시에 그가 어제 잠자리에 들었다. 자, 토요일마다는 반복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어제는 일회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은 완료상, 어디로 눕다의 완료상을 내치, 고거의 과거 시제 료크가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situas, 지금, 모이스나 꼬무이. 내가 아는 사람은, 내 지인은, 리샷, 어디 어디에 누워 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이게 사람이니까 어디 어디에 누워 있다가 적절하겠네요. 얘는 상태 동사라서 그제를 지배하는데, 병원이 많이 있지 않으면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어디 어디에라는 표현을 보고 있어서 표현하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일어나다 하고요. 서 있다. 서 있다는 아까 나왔으니까 일어나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로 눕다, 라쉬차, 리치와 동일하게 동일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시험 출제하는 거에 있어서 완료상, 불완료상 밑줄 넣고 밑줄 그어놓고 어떤 게 적절한지 고르세요라는 그런 문항이 나온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것과 방금 전에 했던 어디로 눕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불완료상은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스타바치 일어나다 동사는 뭐 반복적으로 토요일마다 아니면 매일 아침 이런 의미가 들어갈 거고요. 스타치 동사에서 요거는 완료상이니까 일회성이니까 오늘 혹은 어제 이런 일회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어휘들이 들어갔을 때요 동사를 선택하셔야겠죠. 자, 각각 불완료상 동사와 완료상 동사의 동사 변화를 보면 이 불완료상 동사는 아바치 동사라서 바가 사라지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바치 동사나 예바치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얘네가 우로 바뀌고, 아바치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바가 사라지고, 이렇게 구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식 규칙인데요. 요가 들어가 있어요. 프스타유, 프스타유쉬, 프스타요트, 프스타욤, 프스타요제, 프스타요트 이렇게 되고요. 명령법은 프스타바이, 프스타바이제 되겠습니다. 완료상 동사는 N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쫙 나타납니다. 프스타누, 프스타니쉬, 프스타니트, 스타님, 스타니제, 스타누 이렇게 되고요. 아, 서 있다는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예문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통이란 말이 나왔어요. 보통. 아까 선생님이 빈도부사에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시그다 항상, 차스다 자주, 아브이치노 보통, 그 다음 이나그다 때때로 이런 아이들이 빈도부사잖아요. 빈도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는 불완료상 동사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어나다에서 불완료성 동사는 스타바치 동사죠. 그래서 개를 선택한 거고, 동사 변화할 때 바가 사라지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아부치나 야프스타요. 보통 나는 일어나요. 몇 시에? 몇 시에 할때부 플러스 대격. 6이니까 6은 다음에 복수 생격이 오므로 시에 해당하는 단어의 복수 생격 형태인 오프가 왔습니다. 치소프라고 있죠? 이렇게 왔을 때 아예 강세 없으면 이 발음이 나니까. 슈라. 마찬가지로 어제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다 동사에 완료상이 와야겠네요. 자, 완료상 동사의 과거 시제 스타우. 어제 나는 일어났어요. 오침 보스나 매우 늦게. 어디 어디에 서 있다 스타에치 동사 누가 우춘이끼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우 플러스 생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디 어디 옆에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인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 누구에게 소유의 의미 우민이야 나에게 우집이야 너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옆에 왔냐.

하면 부호 하면 입구잖아요. 입구 옆에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 이 입구는 그다음에 꾸다를 지배해서 부나 대격이 와야 되거든요. 박물관은 원래 부랑 짝꿍이 나이라서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꾸다 표현이 분무지.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학생들이 서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디에 걸려 있다. 예, 걸려 있다. 동사는 이식 동사 변하고요. 아, 동사 변화할 때 자음 교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비싸지, 쓰다 할때 S가 뭐로 바뀌었죠? 셔로 바뀌었죠? 비슈, 비슈시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변화할 때 저게 셔로 바뀝니다. 비슈,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S가 살아나고 일식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니는 야트가 되는 거죠? 걸려있는 것이 단수이면, 즉, 온, 아나 해당되면 비시, 걸려있는 것이 복수이면 아니 해당하는 비시앗 오면 되겠습니다. 벽이라는 단어가 러시아어에서 스티나입니다. 네, 나 플러스 전치격 요면 벽 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됐어요. 벽에 걸려 있다. 주어가 뭔지 볼까요? 단수이면 visit. 그다음에 복수면 visit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우선 주어가 까르치나예요. 그림. 그림은 안하죠. 안하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 이거니까 이렇게 왔고요. 근데 누구의 그림이냐면 뭐뭐의 할때 생격을 쓰죠. 도우슈닉 화가 의 자음을 끝난 명사에 생격 왔습니다. 전등이 람파 걸려 있습니다. 전등은 안 하죠. 역시 그러니까 BCC 왔고요. 어디 어디에 벽에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그제 표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 다음에 그제 표현이 온다는 거. 자, 이제 문법의 동작 동사 상태 동사는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표현. 이거는 여러분 다른 과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표현이 나와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인데 그냥 외워야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배울 것들은 그냥 그동안 배웠던 의문사, 기본 명사, 다양한 어휘들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너는 여름에 어디서 휴가를 보냈니? 너는 여름에 어디서 쉬었니? 이 말인데 그지? 알고 있죠? 어디에서 너가 아티하지?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말이고요. 여기까지에서 이렇게만 하면 강세가 5에 오면 휴식, 쉼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쉬었니? 리에텀. 리에터가 여름인데 오로 끝난 명사에 족격은 옴이죠. 그래서 여름에라는 시간 부사가 됐습니다. 너 여름에 어디서 쉬었어? 바다에서 쉬었어. 나 플러스 전치격. 바다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니까 어디로라는 말이 와야겠죠? 어디에는 그지고요. 어디로 방향을 물을 때는 꾸다가 옵니다. 그래서 꾸다가 왔고요. 가다. 걸어가다 동사. 있지 동사. 정태입니까? 부정태입니까? 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걸어가다 부정태는 뭐죠? 가지치 동사죠. 자, 동사 변화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걸어간다. 야 이두 그다음에 뜨이 이조슈 오나나 이조트 무이 이줌 위 이조제 아니 이두. 자, 이동 동사는 다음에 꾸다를 지배하죠. 어디 어디로? 얘는 브 대격 나 대격 그다음에 사람 쪽으로면 크 역격. 선생님이 꾸다 지배한다 이 말은 요렇게 선택해서 얘를 적용시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뜨이라서 이조시가 와서요. 너 어디로 가고 있어? 야이두 나는 가고 있어. 꾸다를 지배하는데 비블리아체가 도서관이라는 장소 명사는 항상 브랑 연결되는 아이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브가 왔고 그래서 아로 끝난 명사의 대격은 우라서 요렇게 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소나 방향에서 불을 쓰는 아이랑 나를 쓰는 아이 한번 몇개 정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부 그룹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슈콜라죠. 학교 부 쓰고요. 아, 그 다음에 우니버시티엣 대학교 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시브 부를 쓰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쓰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쓰는 거는 첫 번째로 위스탑과 부이스타프카는 전시회 전람회라서요. 전시회장으로 하려면 나 부이스타프구, 전시회장에 하려면 나 부이스타프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 리나크, 또 나를 쓰고요. 울리자, 거리, 나 쓰고요. 동서남북, 동, 와스토크, 서, 자파트, 남, 유크, 북, 시빌, 모두 나를 씁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거, 오록 혹은 자니아치아, 자니아치아, 그 다음 리액치아 얘네 모두 나 쓰고요.

길 안내. A가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러시아로 옮겨 볼게요. Вы не скажете? 당신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지? 어디에? 마가지는 상점인데, 은희가 책의 형용사, 그니슈니. 책의 상점이니까 서점이 되겠죠? 어디에 그니슈니 마가진 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길을 알려주는 이 배번의 문장들이 중요하죠. 이지지 하면은 걸어가다 이치의 명령법. 가세요, 걸어가세요. 방향은 첫 번째로 프리아머, 직진. 그 다음에 나프라버, 우회전, 오른쪽으로라는 말이고요. 왼쪽으로는 날리에버 되겠습니다. 날리에버. 다시 정리할게요. 똑바로 프리아머, 오른쪽으로 나프라버, 날리에버, 왼쪽으로. 자, 정리해보면 가세요. 똑바로 나는 뭐뭐까지 플러스 성격이죠. 모퉁이라는 말이 우걸입니다. 근데 격변화할 때 오가 탈락되고요. 자음으로 끝나서 성격어미 아가 붙어서 모퉁이까지 빠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여러분 세 개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면에 얘기는 방향부사잖아요. 방향부사 방향을 알려주는 장소부사. 그래서 오른쪽 외에 그다음에 왼쪽에 얘는 이제 그제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장소부사가 나와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스프라바고요. 왼쪽에는 슬리에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아트 성격이 오면 뭐뭐로부터 오른쪽에, 뭐뭐로부터 왼쪽에 돼요. 학교로부터 왼쪽에 하려면 슬리에바트 슈골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슈티 파쇼로스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뭐 질문할 때 공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 말을 깔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깍, 어떻게? 자, 이동동사 앞에 다가오면 도달하단 말인데, 이 다라는 접두사가 붙었을 때는 뒤에 전치사가 다 플러스 성격으로 이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깍, 나 이에야지, 나 에르미타샤. 에르미타슈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에 포함하는 박물관이죠. 엄청난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됐어요. 다 플러스 성격이니까 에르미타슈까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메가 모슈나 가능합니다. 나 플러스 전치격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교통수단 표현은 뭐뭐를 타고라는 말이어서요. 트라이부스가 트롤리버스인데 끝에 예를 붙여서 전치격 어미로 트롤리버스를 타고 근데 이제 뒤에 7번 있으니까 7번 버스를 타고 갈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통수단 다시 나왔는데요. 우리 이거 처음 한거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죠. 대답만 먼저 볼게요. 나 아프토부스에 방금 한 것처럼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나는 전치사 쓰기 싫은데 그러면 바로 족격으로 발음 돼요. 자,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족격 오미죠. 버스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뭐 타고 다니냐고 할때 깍으로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깍? 드이에디쉬 예이지치 하면은 타고 가다. 이동 동사의 부정태 동사. 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타고, 뭐를 타고 다니는 거니까 부정태 동사가 왔죠? 그래서 깍디 예지슈브 슈골로 이동 동사를 쓰고다 지배했고요. 이제 여기는 무엇을 타고라는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뭐를 타고라는 교통수단 표현이 나 플러스 전치격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러시아로 슈토니까 질문할 때는 슈토의 전치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 플러스 슈토의 전치격 촘. 그래서 나 촘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타고 뜨이 너가 뿌리 도착 왔니? 수유다 여기로. 자, 수유다 하면은 여기로 뚜다 하면은 저기로. 이것도 방향 부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동 동사가 왔으니까. 이동 동사 다음에는 꾸다가 와야 되는데 꾸다는 브나 대격 혹은 크 역격이 오거나 아니면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와야 되니까요. 자, 대화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무지다브리 실례지만 스카슈츠 말씀해 주세요. 또 나왔네요. 깍, 다 이해하지다. 플러스 성격. 발쇼이 지하드레가 성격이 됐습니다. 볼쇼이 극장까지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 실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하고 길을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하는 말이 밤, 으쉐, 빠 이해하지. 가다. 나 밑으로 나 플러스 전치격 뭐뭐를 타고인데 지하철과 택시 교통수단은 격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명사 자체가 격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당신에게는 더 좋겠습니다. 위하지 이제 내리세요. 자, 어떤 공간에서 밖으로 할때 쓰는 접두사가 이동동사 앞에 붙은 아이가 이거죠. 그래서 내리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stancia 여기인데 전치격 형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그라트고에 이야, 이예로 끝나는 명사의 단수전 직격은 모두 이라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찌아드랄라야, 역에서 내리십시오. 아이트 달리코, 달리코 하면은 멀다? 이것이 뭔가요? 니오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스타노프키, 정류장이죠? 트리치트리, 세네 정거장 정도 돼요.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감사응답, 예자슈토 혹은 니스토이빠쇼하우스다. 세 개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자슈토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 만나볼게요. 이즈비니이제, 실례합니다. 위, 당신은 위 호지제, 내리시나요? 나 슬레드쉰 아스타노프케. 자, 아스타노프카 하면 정류장이고요. 얘가 여성 명사니까 다음의 할 때 슬레드쉬가 슬레드쉬아요로 바뀌었을 텐데, 나, 어디어디에, 얘는 그제 표현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전치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야의 전치격 예의 형태가 왔고요. 아르곤남 명사 전치격 얘가 와서 다음 정류장에서 당신은 내리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빼가 아까 깔부지 아스타노프카 어떤 정류장이죠? 블루시즈 뿌시킨아 뿌시킨 광장입니다. 자, 여기 뿌시킨이 나와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뿌시킨 동상. 우리 예전에 역격의 용법에서 요거 다뤘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상이 뭐죠? 파미트니크. 근데 이 동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발음적으로,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발음에서요. 파미트니크 이렇게 왔으니까 야의 강세가 없어 이 발음 난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뿌시킨 광장이잖아요. 원래는 누구의 하면 이렇게 생겨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지만 그 동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생격이 아니고 역격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음을 끝난 명사의 역격 뿌시킨 하고 자음을 끝난 명사의 역격인 우를 붙여주면 되겠죠. 빠미디닉 뿌시킨우. 근데 뿌시키나 해도 뿌시킨의 동상? 말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많이 함정에 빠집니다. 요거 다음에는 역격이 온다는 거 그리고 야의 강세가 없어서 입안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엣 아니요 문의 추리스트 위에 추레스 디비에. 저는 내려야 하는데요. 추레스 뭐뭐 후에 디비에. 디비에가 온 것은 이게 이라는 수사인데 뒤에 아스타노프카 정류장이 여성명사라서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여성명사면 드베를 쓰고 이 다음에 오는 것이 남성명사나 중성명사면 드바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드베를 사용하는 거죠. 두 정거장 더 후에 저는 내려야 해요. 라즈리쉬이치 허락해 주세요. 프라이치 프라는 통과잖아요. 제가 좀 지나가는 걸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라즈리쉬이치 브리스타비자. 브리스타비자는 소개하다. 우리 소개 표현에서 재소개를 해도 될까요? 할 때 나왔던 아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마셔아우니스타.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대화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띠 자니마이슈사 스포르담. 자니마짜 동사 다음에 족격이 오면 뭐뭐를 전공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운동, 너 운동하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 뭐 막 몰두에는 그런 것보다도 수거처럼 자니마짜 스포르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문장이 되고 있어요. 디자니마쇼 스포르텀 너 운동해? 그랬더니 나, 바 플러스 복수 역격.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은 암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우트라미 혹은 가슈도의 우트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침마다 야하주 걸어가다 하지치 동사 부정태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이동동사니가 꾸다가 오는데요. 수영장은 브랑 짝꿍이 나이에요. 저는 수영장에 다녀요. 디 호지쉬 또 나왔네요. 너 다니니 뚜다 방향부사 거기로 가슈디젠 매일 매일 다녀 드리 드리라 사브니지류 세 번 네 번 자 번 할 때 러시아어로 번이라는 말은 라스야 라스 맨 뒤에 이제 어말 무성어말 일어나서 스 발음이 나는데요 몇 번 했죠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니까 라스를 쓰고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니까 그 앞에 뒤에다가 라자 하고 아를 붙이면 되는데 5 이상은 복수성격인데 이 아이는 특이하게 자음으로 끝난 명사인데 오프 형태의 복수성격 갖지 않고 단수 주격과 동일한 형태인 라스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 하면 피아치라스, 열 번도 지시라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기간에 몇 번, 뭐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할 때 그 어떤 기간에 그 말을 표현할 때는 후 플러스 대격으로 가져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후 플러스 리지일리아 주라는 말에 야르꾸나 명사 대격 유가 왔죠.

정리하면 일주일에 세네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Abbasin, dall'ico a dvaiva doma. 수영장이 dall'ico 멀어, 멋멀어부터 생격. 멋멀어부터 멀리 떨어진, dall'ico a 생격. 그 다음에 멋멀어부터 가까운 하면 얘 반대말이죠. blisco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트 플러스 생격 쓰는 아이들을 그룹을 많이 모았잖아요. 저번에 아까도 썼고 slieva art, sprava art, 멋멀어부터 왼쪽에, 멋멀어부터 오른쪽에 그 세트가 있고요.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아트 생격 가져오는 blisco, 날리커 묶어서 생격이니까 너의 집 원래 tvoj dom인데 각각의 생격으로 바꿔 집 모습입니다. Dvaj doma. 너의 집에서 뭐니? 수영장이? 나, 네, 누슈나 있지. 누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원형 있지. 걸어가다. 걸어가야 해요. 미눗, 드리짜치. 이건 30이고 이게 분인데, 원래 30분은 드리짜치 미눗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을 때는 대략적인 시간. 약 30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빠했다면 그래서, 뚜다, 거기로, 수영장으로, 야, 나는 아브이치노. 보통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반복을 나타내니까 상에서는 불완료상, 그다음에 이동동사에서는 부정태랑 어울리겠죠? 자, 여기 이에이지치 동사 타고 가다 부정태 동사입니다. 타고 가다 정태 동사는 이에이지치 동사죠? 그래서 빈도부사랑 연결되는 아이 부정태 동사 왔어요. 보통 타고 다녀요. 나 플러스 전치격 뭐뭐를 타고 나 오토부스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나비에르나에 아마도 띠 우슈 하라쇼 블라바이쉬. 너 이미 수영 잘하나 보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빠까니오친. 아직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제유스. 나제유스. 나제이짜. 하면 뭐뭐를 기대하다라는 말이고요. 바로 명사를 받고 싶으면 나 플러스 기억을 쓰면 되고 요거의 명사형 희망. 나제슈다. 이 아이도 똑같이 뒤에 나 플러스 대격을 수반하면 됩니다. 기대해요. 곧 내가 수영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러시아 문화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문화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추출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볼륨이 작으니까 많이 뭐한 장, 두 장씩 쓸 수가 없어서 러시아 영화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래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영화. 1896년 프랑스의 류미에르 팀이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 관객들이 영화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인기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1908년에는 러시아 최초의 장편 영화, 그 이름이 뭐냐? 스젠카 라진이라는 작품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국립영화학교가 바로 러시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1919년이에요. 그리고 1920년대, 이것도 벌써 100년 전인데, 2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형식의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영화가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몽타주 기법 치면 흑백 그 영상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이 전환 포테킨 나옵니다. 전환 포템킨의 감독이 에이젠슈제인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르토프가 있는데, 그 감독은 뭐로 유명하냐면, 창의적 다큐멘터리 영화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제목은 카메라를 든 사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 영화의 절반의 이제 파트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겠죠, 당연히.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과 영화로는 어떤 게 소개되고 있냐면, 시베리아의 이발사. 국내에서 러브 오브 시베리아를 개봉했다.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교사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영화가 나왔고요. 그때 제가 이제 러시아 문화를 소개해 준다고 수업 시간에 이 영화를 아이들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쉬는 시간까지 보면 안 돼요 할 정도로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매번 봤기 때문에 사실 뭐 100번 넘게 본 영화지만 다시 보라고 해도 볼수 있거든요. 이 시베리아 이발사. 근데 요거의 감독이 미할코프예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영화에는 소크로프입니다. 러시아어로 사크로프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작품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혼돈의 모스크바, 택시기사와 재즈 연주자의 이야기를 그린

택시 블루스의 감독 룬긴이라는 감독도 같이 기억하셔서 소륜 해체 이후 감독으로는 지금 순특강의 세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사실은 그 우리가 배우는 나라의 언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미뤄두시고 수능 보고 나서 러시아를 열심히 배운 여러분들이니까 언어를 이해 못하고 학을 떠나서 그 나라의 배경이 담긴 영화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강의를 마쳤는데 하나하나 지금 문법들이 쌓여가고 있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4강, 15강, 16강은 조금 버겁습니다. 외울 게 촘촘하게 많아서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 14, 15, 16강이 모두 이제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강들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조금 복습하는 그런 문법 내용들이 많아서 마음의 부담을 좀 내리고 찾아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비다니아.

안녕하세요. 이고이지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21번째 만남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가 17강입니다. 17강 공해와 환경오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상식이 높아지는 그런 단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대기오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 다음 폐기물오염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오염과 폐기물오염은 우리가 그 전에 또 약간 조금씩 배워갖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거 두 가지들은 우리 친구들 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내가 알고 있는 게 명확하게 맞는지 정확하게 내 개념을 내 머릿속에 쏙 집어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기오염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자, 대기오염은 발생원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자연적 발생원이냐 또는 인위적 발생원이냐, 이 두 가지로 차이에서. 그래서 자연적 발생원은 뭐 화산 폭발이라던가 지진, 꽃가루, 풍화작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위적인 발생원이란 공장, 화력, 발전소 등의 이런 고정 배출원과 자동차, 선박, 비행기, 기차 등의 이동 배출원, 뭐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인 거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를 알아두냐면 지금 요거를 먼저 알고 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몇 쪽이냐면 126쪽에 수질오염 부분에 요 내용이 있어요. 오염원이란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좀 추가로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염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점오염원이 있어. 점, 요거 점, 점. 또 이거와 반대되는 거는 아닐 빗자, 비점오염원이야. 이거 두 개부터 설명할게요. 점은 어떤 특정한 그 지점이 알고 있어. 제시문에 지점이 명확하게 있어. 그 지점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우리는 점오염원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나 대규모 설비가 가동되는 이 공장,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점오염입니다.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야. 어떤 공장의 그 어디 하수 구멍에서 바로 그 점이 지정이 명확하게 나왔다. 그건 바로 점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비점오염원이란 뭘까? 반대로 비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비점이라고 합니다. 비점.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학계 불특정 학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그건 비점 오염원이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선 오염원이 있어요. 선이야, 선. 선은 비행기, 자동차, 배, 기차 등의 교통수단과 같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동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야. 선, 이동하면서.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면 오염원 볼게요. 면은 출판단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과 같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점과 비점이 나왔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대기 오염 물질의 이제 종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류. 자, 첫 번째가 황화합물이야. 황화합물. 이산화황이라던가 황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산화황 같은 게 황산화물이라고도 하고요. 자, 얘 이제 이런 거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황화합물이야. 그래서 얘는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함. 물론 여기 있는 황화합물이 뭐 대기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조금 편하게, 외우기 편하게 선생님은 약간 비유를 그렇게 들어볼게요. 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거야. 그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을 보통 어디에서 할까? 공장. 공장에서, 보통 공장에서, 선생님 공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공장, 이 그림을, 이 공장 굴뚝에서 많이 얘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야. 이게 바로 황화합물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요, 이제 요거를 좀 써보려고 해. 이렇게. 황산화물. 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질소산화물 한번 볼게요. 질소산화물은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오염 물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 지금 SOX, NOX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혹시나, 갑자기 혹시나 앞에서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친구 잘 모를까봐. 자, 원소기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소는 H. 우리 공업이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 그 다음. 산소는 O. 그죠? 탄소는 단소 C. 이거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질소 한번 해볼게요. 질소인. 그리고 황. S. 그래서 우리 질소 나왔습니다. 이거 질소. 그리고 황.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우리 수질 오염에서 배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해볼게. 그리고 우리 카드뮴 수는 다 알고 있죠? 카드뮴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카드뮴 CD였습니다. 그리고 수은 HG. 그리고 납 PP. 자, 요것들. 그래서 최소한 요거 정도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이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소산화물. 황화합물을, 아, 이렇게 공장에 매연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질소는요, 질소 분자가 이렇게. 질소는,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질소 분자가 질소끼리 딱 붙어서 서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는 질소가 정말 많아요. 자, 얘는 굉장히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 남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근데 또 얘랑 다르게 또 얘는 뭐죠? 얘는 산소잖아. 산소는 굉장히 친화력이 많아. 그래서 남들과 붙는 거를 너무 좋아해. 산소는. 질소는 싫어해. 그래서 보통 질소는 남들과 이렇게 붙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자 붙은 데 보면 부패하지 말라고 질소 집어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얘를 남들과 이렇게 합쳐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질소를 넣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선생님 문제 질소인데 여기는 오염물질이라네. 그죠? 얘가요, 이 질소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는 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얘가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세요. 자동차에 우리가 엔진을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거기 뜨거워요.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 안에서 막그 굉장히 뜨는 고온 있잖아. 고온. 고온에서 얘가 질소가 이제 많잖아. 우리 대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잖아. 얘도 많죠. 얘도 많죠. 그런데 그 고온에서 연소 과정에서는 얘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딱 붙어 있는데 고온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얘가 분리가 하나 딱 된과 동시에 얘네 둘이 딱 붙어.
그래서 and

NO2가 됩니다. 이게 이산화질소야. 그래서 얘가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오염물질이 돼요. 그래서 볼까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생성되며 이게 오염물질. 얘는 오염물질이야. 그런데 생성되며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있다. 얘가 하나냐 두 개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질소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질소 산화물. 자, 그런데 이럴 때 요거 했어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볼까요? 이거는 공장에서. 근데 선생님이 이거 예시를 뭘로 냈죠? 예시를 자동차 배기가스로 냈습니다. 그쵸? 자동차 배기가스야. 여기에서는, 아,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오존이 나옵니다. 오존. 자, 오존이.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요, 또, 얘가 이제 빛을 받아. 자외선을 받아. 그러면 얘가 또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여기 있는 O와 얘가 합쳐져. 또 다시. 얘가 이게 또 분리가 돼. 그래서 O가 세 개가 합쳐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존이라고 해요. 오존. 그럼 보세요. 일단 질소 산화물은 1차 오염물질이야. 근데 오존은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외선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광화학 반응이 이 말입니다. 광화학. 자외선을 받아서 빛광자를 쓰는 겁니다. 2차 오염물질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존이. 오존이.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탄화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야. 탄소와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쓰죠. HC 이렇게 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산소와 질소 산화물과 같이 오존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거야. 오존과 같은 생성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오존 선생님이랑 했고요. 자, 그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는 자,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탄소 성분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그럼 그을린 방 발생하잖아. 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대기 오염 이거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다시 볼게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이거 이제 조금 이해할 거예요. 1차 오염물질은 상업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야. 그냥 바로 직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장 공장이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황화물, 황산화물. 자, 그다음 자동차 등에서 나온다. 질소 산화물. 근데 물론 공장에서 선생님 질소 산화물 안 나오나? 나오지. 나오지만 우리는 공부하고 외우기 쉽게 선생님 요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나온다. 이거 선생님이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다음 2차 오염물질은 뭐냐면, 2차는 얘를 통해서 대기 중에서 상호 작용 또는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오존. 요거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존까지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다음 요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작년에 또 수능 특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근데 올해는 또 몰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또 다시 얘기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증기압이 높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기체상의 유기화합물의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같이 광합반응을 일으켜서 마찬가지 오존과 요거를 또 생성한다라는 거. 자, 1차 오염물질에 요것도 있다. 얘도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을 다 봤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대기 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지만 조금 이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제 우린 수능 공부하는 거니까. 그쵸? 자, 첫 번째 볼게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원인 물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쓴다. 이산화탄소. 요것들. 그죠? 자, 그다음 또. 자. 이번에는 탄화수소인데 수소가 4개 붙었어.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쓰죠. 메테인. CH4 이겁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영향이 사막화, 해수면 상승, 농작물의 성장 저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니 이렇게 청정 연료를 사용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쵸? 자, 그러면 온실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지구 온난화의 주범 물질이 바로 온실가스야. 이 온실가스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범 물질, 온실가스의 주요 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테인이다. 아시겠죠?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방지 협약이 있어. 그게 바로 자꾸 기후 변화 협약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후 변화 협약. 그래서 이 기후 변화 협약, 이 국제 협약은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기후 변화 협약에다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행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토의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좀 예전에 많이 풀어보면 교토의정서란 말이 많이 나왔을 거야. 근데 얘는 만료가 됐어요. 2020년에 만료됐어. 그래서 그럼 새로 또 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 그게 파리 협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돼. 지구 온난화, 즉 온실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무엇이냐?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2020년에 만료됐기 때문에 파리 협정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존층 파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존층 파괴. 자, 얘는요, 오존층. 자, 오존층이 뭐가 있냐면, 오존? 오존, 아까 선생님이 오존은 O3라고 했는데, 자, 얘가 태양 광선 중에 유해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상을 생물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오존은 오염물질이라 했는데, 얘가 또뭘 보호해주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오존은요, 얘는요, 오염물질이 맞아. 그래서 오존주의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쭉 올라가서 이게 성층권 있잖아, 성층권. 대류권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거 배웠죠? 우리 과학 시간에 예전에, 그죠? 자, 이 성층권에서는요, 오존이, 여기도 오존이 있잖아. 오존이 이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줘. 층을 이루고 있어서 오존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얘는 이게 자외선이 있잖아, 이렇게 자외선. 근데 자외선 중에서도 나쁜 자외선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유해 자외선이라고 그래. 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막아줘. 유해 자외선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피부 염증, 피부암, 백내장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아주는데 얘가 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네, 오존층이 파괴됐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됐다, 얘가 밀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유해 자외선이. 그래서 이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존층 2층을 파괴하는 주범 물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프레온가스. 자, 프레온가스로 합니다. 아니면 염화플루오리나 탄소. 자, 우리 친구들 EBS 수능 특강 그 플러스 있습니다. 염화플루오리나 탄소라고 하는데 CFCS 또는 CFC 이렇게도 써요. 같이.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요게 나왔어. 할론가스. 할론가스 같이 공부할까요? 사염화탄소까지 같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 물질이야.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 우리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좀 들어봤는데 프레온가스, 할론가스, 프레온가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친구들 보세요. 한여름에 나를 시원해주게 해주는 가전기가 있어. 그게 뭘까요? 에어컨. 그쵸? 그다음 우리는 가정에 냉장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잖아, 냉장고. 자, 그럼 다 냉매로 인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 냉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을 생산 규제를 위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뭐냐면 이것도 협약이 있어. 그 협약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라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자, 냉매를 안쓸 수는 없잖아. 근데 조금 더이 오존층 파괴를 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존층 파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산성비야. 자, 산성비도 선생님이 가르치기 한거 반드시 외워야 돼서. 산성비는요, pH라는 게 나와서 pH가요,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질오염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거야. 자, 이렇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1부터 14까지 해서 수소 이온 농도로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라고 하고 산성,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이라 한다. 이건 알아요. 그 중간에 7, 딱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중성이라 한다. 이거는 많이 배웠죠. 그쵸? 이랬을 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5.6 이하에 이 정도 되겠죠. 5.6 이하의 빗물을 우리는 이거 산성, 산성비라 하는 거야. 산성비. 자, 그럼 이 산성비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 산성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보통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대기 중에서 방출된 뭐와 뭐가, 그러니까 이게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자, 공장에서. 자, 공장 선생님 그 다시 그려볼게. 자, 공장. 공장. 우리는 일상생활에 공장에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 여기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 자, 자동차. 삥삥 해서 여기서 자동차. 자, 이렇게 했어. 질소산화물. 대기 중에 이게 정말 많이 있어. 자동차. 그치? 자동차, 공장. 이때, 비가 내려. 비가. 자, 비가 내리면 이 수분과 반응해서 얘는 황이잖아요? 황산이 되고, 그리고 질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뭐야? 대기 중에 방출된 SOX 또는 NOX가 대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황산과 질산이 되어서 산성화된 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산성이 되니까 건축물과 교량도 부식합니다. 당연히 토양 오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위해서는 배기가스의 정화장치가 필요하다. 즉, 이 배기가스 있잖아. 여기 배기가스 이거에 대한 정화장치 필요하다. 이제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다음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 매연 타랑 설비. 이 매연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이제 황이잖아. 얘를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탈황 설비를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다음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봐봐. 질소산화물 NOX인데 NOX를 좀 이렇게 크게 써볼게. 그럼 이거 뭐라고 했죠? 녹스야.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서 이거를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는 전옥스 설비를 하자. 이런 말들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산성비의 원인 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미세먼지 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는 많이 아는 거야. 최근에도 많잖아요. 우리 지금 뭐 대기 중에 너무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흘려 내려오는 직경. 이게 나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지름이 직경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미세먼지 PM10 파티클 미터라고 해서. 자, 이걸 미세먼지라고 해요. 미세먼지 경보 울릴 때. 자, 그런데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는 뭐라고 한다? PM 2.5 해갖고 초미세먼지.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 10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이건 우리 상식이지 뭐. 그쵸?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제조업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되면 폐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거. 자, 미세먼지도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모그가 나옵니다. 스모그. 볼게요. 스모그. 자, 스모그는요. 여기 볼까? 연기. 이 스모그라는 거는 스모그. 연기 스모크랑 포그, 안개의 합성어야, 합성어.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를 알아야 돼. 두 가지. 런던형이냐, LA형이냐. 그 선생님이, 공장의 매연에서도 질소산화물도 있고, 당연히 황산화물도 있지만,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이 얘기입니다. 런던형 스모크로는요, 런던은요, 좀 어두워요. 어두워, 침침해. 자. 얘는 유황스모그라고도 해. 유황스모그. 근데 자, LA형은 여기는 낯이 더 길어. 빛이 많아. 그래서 얘는 광화학, 광, 빛광자,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합니다. 같이 외워야 돼. 같이 연관 지어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유황스모그. 선생님이 유황스모그 아까 공장의 그림을, 공장의 굴뚝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 선생님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림을 계속 그려주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더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려준 거야. 공장의 굴뚝. 또는 옛날 우리 만화책이나 아니면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가정과 공장의 굴뚝. 그때, 굴뚝 나오죠. 거기에 선생님이 보통 뭐가 나온다 했죠? 황이 나온다 그랬죠. 황. 황산화물. 그쵸?
황산화물. 당연히 뭔지도 이러겠죠. 황산화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굴뜨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동화책에서 보면 언제 보통 많이 뜰까요? 계절 중에서 겨울이겠지. 추우니까. 겨울.

기상 조건이 겨울이다 또는 새벽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황사는, 유황수목우, 즉 런던형 수목우는 기상 조건이 겨울과 새벽에 오염물질 먼지와 황산화물로 인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구나. 이해가시죠? 자, 색깔이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다음 유황수목우는 보세요. 유황이야 빛이 많아. 빛? 빛, 선생님 빛은 오염물질 뭐랑 또 얘기했지? 오존도 얘기했어. 그쵸?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이었어. 그럼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인데 이 오존을 발생하는 질, 뭐가 있었지? 1차 오염물질 뭐였죠? 질소산화물 선생님 이야기했죠? 기억하시죠? 자, 얘는요. 오존이 오염물질이야. 그리고 질소산화물, 탄화, 수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낮이 길어요. 더워요. 여름, 한낮에, 그래야 빛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를 통해서 이거는 주요 배출원 볼까요? 자동차의 배기가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을 이렇게 한게이 스모그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또 어떤 거에, 어떤 대기오염의 오염물질이죠? 산성비에 대한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아시죠? 자, 근데 먼지랑 황산화물 유황수목, 런던형. 그러니까 유황이 너무 쉬우니까 런던형을 좀 나와. 황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오존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광화학 수모고 LA형 수모고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인 물질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황사 현상이에요. 황사, 황사는 우리 친구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모래와 오염 물질이 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황사라고 한다. 열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대기오염 끝났고요. 이제 수질오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질오염입니다. 자, 수질오염의 원인들이 보통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생활하수냐, 산업폐수냐, 축산폐수냐, 농업폐수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그럼 뭐, 이거 국어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질오염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 현상들. 그래서 뭐, 수의성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자, 2번과, 그 다음 3번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강과 하천의 부영향화. 적조, 녹조 현상. 이것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강과 하천에 영양 염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양 염류. 선생님 써볼게요. 영양 염류야. 영양 염류. 얘의 주요 물질이 뭐냐가 있냐면 질소. 얘도 질소예요. 또 인. 질소와 인. 요거 두 개는 같이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영양 염류가 많아져. 자, 그럼 보세요. 영양이 많아졌네. 영양이 많다. 영양이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부영양화라고 해. 이렇게 공부하자. 영양이 많아졌어. 부영양화 현상. 그래서 영양이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영양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물속에 녹아 물속에 있는 그 플랑크톤들 있잖아. 플랑크톤들이 뭐 그렇게 많잖아. 영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이 많으니까 얘가 플랑크톤들이 이상봉신을 하는 거야. 이상 번식을 막 하겠지. 너무 많아지니까 이상 번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플랑크톤들이 각자의 색을 냅니다. 그래서 얘는요, 바다에서는 무슨 색깔을 내냐면 적색을 띠어요. 적색. 자, 그리고 하천에서는 무슨 색깔을 띠냐? 플랑크톤들이 녹색을 띱니다. 녹색.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적조현상이라 하는 거야. 적조현상. 얘는 녹조현상이라 한다. 그럼 적조현상, 녹조현상은 다 뭐에 대한 영향이다? 부영양화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럼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은 무엇이다? 질소와 인이다. 이거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또 수질 악화 및 중금속에 의해서 미나마타병, 이타이타병들을 발생한다. 이거 알죠? 자, 미나마타 순 HG. 자, 이타이타는 카드뮴. 이거 중복되죠? 그 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습니다. 카드뮴, CD. 이것까지 같이.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질오염. 그러면 같이 점검하면서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플러스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충분히 잘알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물속의 생태계로 유입되는 영양 염류의 증가로, 영양 염류의 증가로 인해서 유기물의 총량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 물속에 질소와 인이 높아진다. 높아져.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게 바로 부영양화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부영양화라 한다.

나. 자, 그랬을 때또 하나 더. 자, 용존산소가 낮아지고 악취 발생, 물고기 폐사 등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 있는 용존산소 수임료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용존산소란 건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산소가 낮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으로 인해서 바다의 색이 붉게 변하는 현상, 무슨 현상? 적조. 자, 이번엔 하천이나 호수에 유기물질이 풍부하게 되면서 플랑크톤들이 번식을 해서 물이 녹색으로 하는 거. 뭐야? 녹조 현상이다. 이해 가시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질 오염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지표가 이제 화학적인 지표야.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pH, DO, BOD, COD가 있고요. 물리적 지표가 있어. 물의 온도, 색, 투명도 이런 것들이 있어. 생물학적은 이렇게. 이런 것들, 감각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자, 요거를 좀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들. 자, pH는 어디서 배웠지? 선생님이랑 산성비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수소 이온 농도였습니다. pH, 수소 이온 농도. 자, 그다음 DO는 뭐냐면 산소야. 이거 산소잖아. 산소 용존 산소량이야. BOD는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요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가져왔어요. 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용존 산소량은 DO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소가 많은 곳이야? 뭔가 깨끗한 곳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을수록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많을수록. 자, 그리고 BOD 같은 경우에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요구량. 요구량. 그래서 얘는요, 물이 되게 오염됐어.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 이게 바이오야. 미생물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미생물이 산소가 부족해, 산소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하는 산소의 요구량이야. 그러면 맑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일수록 BOD 값이 크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맑은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야. 그래서 얘가 작을수록 만들 물이지. 근데 얘가 크면 오염된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해요. 자, 얘는요, 물속의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맑은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비례 관계. 그럼 이랬을 때 한번 볼게요. DO. DO가 뭔지 우리 친구는 이제 기억해야 돼. 용존 산소량이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야.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이랬을 때, 자, 얘가 맑은 물이다. 자, 그다음 얘가 오염된 물이다. 그랬을 때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오염된 물. 맑은 물일 때는 DO 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BOD 값은 감소하겠죠. 그죠? 자, 오염된 물일 때는 얘는 적어지고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보면 수소 이온 농도야. 수소 이온 농도 선생님이랑 했던 거 pH. 그래서 산성도 및 알칼리도를 나타내는 pH 값이 낮을수록. 그래서 요겁니다. pH. 우리 아까 또 해서 5.6 이하의 비 산성비였어. 요거에서 했습니다. 자, 요 값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H 값이 2가 있고 pH 값이 7이 있어. 그럼 어느 게 산성이 더 높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또 나왔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부유물질 볼까요? 부유물질이란 입자지름이 2mm 이하의 물로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요걸로 하고요. 보통 이거는 표시는 ppm으로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토양오염이에요. 토양오염. 토양오염은 대량의 폐기물이 토양 표면이나 지하에 버려져서 토양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이런 오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보세요. 원인을 보면 중금속이야. 폐광산 및 산업 쓰레기 등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중금속. 그럼 이 여기 있는 중금속, 이거 이제 우리 플러스 있어요. 중금속. 중,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을 중금속이란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 이거를 중금속, 순, 카드뮴, 요런 것들을 말합니다.

겁니다. 자, 산성비가 선생님이랑 했죠? 산성비를 통해서 당연히 토양이 오염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폐기물 오염 들어가 볼게요. 폐기물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업체에 배출되는 이런 쓰레기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 있죠?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된다라는 거 요까지 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오염은 정말 간단하겠지만 대기, 수질오염은 하나씩 나와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입니다. 쓰는 실전 문제. 자, 2번과 3번의 세트형 문항이에요. 2번과 3번. 자, 다음은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오염물질의 생성과정 볼게요. 1943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황갈색을 띠면서 눈을 따갑게 하고 눈물이 나는 안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뭐죠? LA잖아. 여기에서 자, 황갈색을 띠면서 안개 현상이 나왔네. LA 스모그. 그죠? 얘를 우린 또 뭐가 한다? 광학 스모그라고도 하죠. 자, 얘는 정체를 봤더니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이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서 유독한 안개를 형성한 것이다. 그럼 이걸로 통해서 오존도 나온 거죠. 오존도. 오존도 같이. 예. 자, 이게 바로 LA형 스모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의 생성 과정,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나서 NO2는 또 이렇게 나오고 산소 원자 나와서 오존이 발생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하루 중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NO, NO2, O3.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오염물질 생성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대기 오염의 종류, LA 스모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광화학 스모그라 한다. 광화학 스모그. 5번이 답이 되겠죠. 유황 스모그는 뭐였죠? 이거는 런던형 스모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런던형 스모그. 그쵸? 자, 2번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위 하루 중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데시벨이 포함된다. 자, 이 데시벨은요, 뭐를 측정하는 거야? 소음이다, 소음. 데시벨. 소음이다, 소음. 자, 그러면 우리 기체의 농도 변화는 보통 ppm을 씁니다. ppm. 자, 수질 오염에서도 ppm 쓴다. 자, 그 다음, 니은. 9시에 발생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인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포함된다. 9시에 발생 농도를 볼까요? 여기는 9시에. 가장 높은 걸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NO2. 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NOx, SOx, NO2, NO1 다 상관없죠. 어차피 얘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2시에 발생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을 12시에 발생 농도가 가장 높은 거 볼까요? 얘때 가장 높은 걸 봤더니 이거 점선 O3. O3가 가장 높았네. 얘는 뭐였죠? 오존이었어요. 요거를 통해서 광학 반응을 통해서 생긴 2차 오염 물질이었어. 자, 얘는 생성 과정에서 따라 분류하면 2차 오염 물질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근데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대기오염을 봤는데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수질 오염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게요. 다음은 땡땡 지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배경 및 목적이 나왔고요.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답지 보면서 우리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땡땡 지역에서 관측되는 pH 4.5 이하인 비의 원인 물질에는 황산화물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황산화물 당연히 우리 산성비 5.6이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이하이니까 산성비의 원인 물질 황산화물 들어가 있죠. 땡땡 지역에서는 자, 땡땡 지역 한번 볼게요. 공장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배수구에서 그쵸? 폐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따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해당될 수 있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어류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어류에서 검출된 게 수은이었어.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답지. 자, 그다음 3번. 7월과 10월 측정값이 같은 물질을 볼까요? 측정값이 같은 게 값이 같은 거는 미세먼지야. 이 미세먼지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로 구성된다. 어때? 이것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7월보다 10월에 측정값이 높은 거. 7월보다 10월에 측정값이 높은 거는 얘는요. 이산화 질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산화 질소는 이산화 질소 산소가 두개 있는 거. NO2. 자, 이거는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 하나이다. 어때요? 맞죠?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고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기도 한 겁니다. 맞는 거죠? 자, 그다음 5번 볼까요? 5번. 7월보다 10월에 측정값이 낮은 게 바로 이거네. 오존이죠. 오존. 오존은 오염물질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1차 오염물질 아니고 2차였죠. 자, 오존은 이산화 질소, 탄화수소를 통해서 광화 반응을 통해서 또 생기는 2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5번. 자, 그다음. 다음은 환경오염 조사 보고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번, 나번, 다번 봤을 때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측정된 것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얘의 주요 원인 물질은 우리 이거 써줘야지. SOX, NOX.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다. 자, 그랬을 때 볼까요? 환기장치를 점검한 결과, 배기구에서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 측정되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볼까요? 하수도를 조사한 결과,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와 인을 함유한 유기물이 검출되었다. 초과한 물질, 질소와 인은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여기에서 유출된 오염수에는 카듀뮴이 나왔죠. 카듀뮴은 미나마타병이 아니라 이타이타이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가와 다에 나타난 오염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비점 오염원이다. 그러니까 불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환기 장치를 점검할 결과 배기구에서 나왔고, 얘 같은 거는 방류수에서 나왔고, 그쵸? 그리고 여기 같은 거는 폐수 처리 탱크에서 이 배출 밸브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얘는 비점이 아니라 점오염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세무세무 공장 배수구로부터 배출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네모네모 씨는 당일 긴급 수질 검사와 어류 중급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A부터 C 지점에 대한 수질 검사에서는 영양 염료인 질소와 인이 C 지점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자, 어류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었지만 카듀뮴과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A 지점은 B 지점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이거는 BOD야. BOD가 높은지 볼까요? A 지점보다 B 지점. BOD가 이거였잖아. A 지점, B 지점은 요거야. 자, B 지점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BOD와 DU가 뭔지만 알면 우리 친구도 이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니은 C 지점은 A 지점보다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 높게 나타났다.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은 뭐였죠? 질소와 인. 여기 나와 있어. 영양 염료인 질소와 인이 C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 지점은 이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볼게요. 어류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수은이 검출됐다. 얘는 이타이타이 카듀늄 아니고 미나마타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다음 리을 폐수의 배출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점 오염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출 공장 배수구에서 배출된 폐수 지점 딱 점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점 오염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이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자, 다음은 땡땡하천 인근의 환경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이다. A와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중금속 문제야. 그쵸? 자, 그다음 니은. 비지점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중금속은 요거밖에 없죠. 근데 비지점에서 검출된 건 요거야. 카듐은 얘는 이타이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수는 미나마타, 카듐은 이타이병이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C 지점은 B 지점보다 수질의 산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한 거야. 수질의 산성도가 요겁니다. 자, 이 1부터 14까지 갔을 때 요렇게 갈수록 산성도가 높다. 선생님 요 얘기했었죠. 산성도가 높다. 그럼 높은 건 뭐야? 이게 제일 높은 거지. 자, 그런데 C 지점은 9야. 얘가 제일 낮은 거죠. 근데 산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산성도가 높게 수치가 높다고 높은 게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라고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같이 나온 거야. 자, 다음. 환경오염 사례 가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보면. 땡땡하천의 수질 검사 결과 디오 값이 4.5ppm으로 측정되었다. 원인 분석 결과 하천의 하천 부근의 세무세무 공장 하수관에서 산업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번 보도록 할게요. 석탄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된 이산화황 등의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해서 빗물에 녹아내려 인근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야?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수분과 반응해서 빗물에 녹아내렸다. 이거 산성비잖아. 산성비.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가에서 측정한 수질 오염 지표는 용존 산소량이다. 용존 산소량은 DO야. 그쵸? 근데 DO 값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 이거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DO,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랑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랑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굴뚝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런던형 스모그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우리 지금 이걸 해야 돼. 산성비의 원인 물질 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SOX, NOX,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다. 그쵸? 요거 두 개야. 자, 그런데 SOX는 뭐야? 이거 황이잖아요. 그래서 유황 스모그의 원인 물질도 돼. 유황 스모그. 유황 스모그 맞죠? 자, 근데 얘는 질소산화물은 또 뭐다? 얘는요, LA형 스모그, 즉또 어디? 광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이거 같이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광화학 들어가니까 아 오존도 들어가겠구나. 이거 좀 한번 다시 한번 탄화수도 들어가고 여기는 먼지도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얘는 런던형 스모그다. 그리고 얘는 LA형 스모그다.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염물질은 런던형 스모그 황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맞는 보기가 된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가와 나에 나타난 오염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너무 정확하죠. 점은 그 점에서 정확하게 나왔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한번 볼까요? 수질 검사 결과 얘는요. 하천 부근에 뭐야? 공장의 하수관에서 나왔다. 처음이죠. 그 점. 나와 있어. 자, 그 다음 나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 이 굴뚝에서 나왔다고 이게 저 지점, 점이 딱 지정이 돼 있어. 그쵸? 그렇게 점 오염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질 오염과 그 다음 대기 오염이 합쳐져 있는 문항도 우리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지만 또한 이제 수능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해와 자, 이 이제 환경 오염은 한 문제가 통으로 나옵니다. 근데 또 어렵게 3점짜리 문항으로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수치랑 뭐 이런 것만 그다음 우리 원소 기호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한 거는 상식이 올라가는 내용들이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공업이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우리 최혜진 선생님 여기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작업한 게 유해 요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 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자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황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끝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도 한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 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

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 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 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 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 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고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0: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이렇게 나 홀로 훌쩍 떠났다 오고 싶다는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종종 그런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파격적으로 단순해지는 만족감은 어떤 여행보다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베르 까미 결혼 여름이라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에는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인생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기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 속의 고독. 아마 이번 여행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장소는요. 조지아 스테판츠민다 산골마을이고요. 여기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 홀로 마주하는 이로운 고독입니다. 우선 조지아라는 나라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코카서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공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조지아를 처음 방문했던 거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죠. 저는 당시에 1년이 넘는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긴 여행에 지쳐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았거든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 시내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였는데요. 잠시 햄버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아서 돌아오는 사이에 누가 카메라 가방을 돌고 이렇게 가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나랑 같은 카메라 가방 쓰시네? 하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거여서 눈물이 났는데요. 그보다는

내기로 한 거죠. 물론 숙소를 예약하고 간 건 아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한텐 뭐가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번역 어플을 켜가지고 동네방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찾아낸 집이 마을 가장 외곽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집이었는데요. 그 옆에 절벽에 있는 큰 협곡도 있었어요. 역시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주인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이 보통 여행객들이 와도 한 3-4일 지내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3-4달을 지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방 하나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별채로 쓰고 있는 건물 하나를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였죠. 그래도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요. 문 열고 나오면 이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정면에는 해발 5,000m가 넘는 카즈베기산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이 집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됩니다. 산골 마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항상 새벽에 수탉 울음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은 마을 여기저기서 우려대기 때문에 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수탉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간단히 달리러 나갔습니다. 그 무렵 산속엔 아무런 찻소리, 사람 소리도 없고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소, 말, 당나귀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이 카즈베기 산 정상의 만년설이 원래는 푸른빛이었다가 햇빛을 받으면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거 이제 보고 들어와서 다시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하는 거죠.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이 냄비를 하나 들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한 노부부가 하시는 식당에서 받아다 먹었습니다. 물론 돈은 들였는데요. 이게 그날그날 되는 요리가 맨날 바뀌는 데다가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이게 마치 공양받는 스님이 된 기분입니다. 또 제가 마침 이 산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머리도 파르스름하게 밀어버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꾸벅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스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밖에서 보냈던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하루가 굉장히 평화롭긴 한데요. 따분하고 길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이파이도 없으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았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그 산 속에서는 이제 제가 따라가야 하는 사회의 속도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세상이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지낸다면은 당연히 제가 산 속에서 세 달 넘는 시간을 홀로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집에 방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작은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방이죠. 저는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대부분을 이 방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 방에서 썼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또 다음 여행에 대한 계획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산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뭐 동네 강아지들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혼자서 이 공책을 채워나가면서 다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만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경험만 쌓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걸 내 경험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디까지 이해했고 뭐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가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사실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끔이라도 내가 내 삶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아무래도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일 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바둑, 수영, 피아노, 미술 학원도 다니고 또 학생들 보면은 막 음악 시간에 장구 실기 시험 이런 것도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평가도 가끔씩 학원에 가서 미리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을 네다섯 개씩 다닌다고 해서 뭐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학원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역시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결국 이뤄냈습니다. 카이스트. 고등학교 3학년인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학교였죠. 여전히 그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아직도 그때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게 어떤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이 될 테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기대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내 친구의 친구의 일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이 현실 밖에 떠났다 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멈추는 일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마 산속에서의 시간도 이때와 비슷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커다란 카즈베기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언덕 꼭대기 위에는요,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은 항상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지아를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곳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요, 오후 5시쯤 되면 전부 투어버스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만 오롯이 이 경치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밤이 되면은 또 만년설 위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혼자 보내면서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골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결국 외로움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외로움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아,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보내는 시선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듣게 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는 애초에 그런 바람 자체가 불지 않으니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이 모든 소리에서 떠나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고요한 시간을 견뎌낼수록 더 단단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산속에서 빠져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홀로 보낸 저는요, 이제 다시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였고요. 그만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정들었던 산골 생활을 최대한 근사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뭐였냐면요,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지아 서쪽 끝에 바툼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기로 한 거예요. 뭔가 이 흑해 건너면서 끝내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물론 이 화물선을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흑해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화물선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당연히 유람선도 아니기 때문에 승객 터미널이라든지 뭐 매표소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항구에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낸 끝에 결국 화물선을 탔습니다. 총 항해 시간은 60시간. 당연히 배에 있는 동안 인터넷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속에서 3개월을 보내고 온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겠죠. 오히려 바다 위에서 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화물선이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제외한 승객들이 전부 화물차 기사분들이라는 거죠. 풍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객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판은 늘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흑해의 긴 수평선만 보였고요. 마치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산속에서 웅크려서 지내고 있던 제가 다시 대양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특히 아름다운 거는요,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이에요.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족 속의 고독이라는 게 저한테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이렇게 흑해 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베르 까미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으며 밤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밝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요, 빛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 속을 통과했던 여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의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Hello, this is Jimin.
2: Hey, what's up?
1: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2: Cool. What time?
1: Let's meet at 2 o'clock.
2: How about 2:30?
1: No problem. See you then.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this is, cool, meet, at, then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this is. 어? 이거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치? 우리 전화하고 있을 때는 나는 누구누구야, 저는 누구누구예요 할 때 I am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있는 이쪽은 누구누구입니다. This is 사용한다고요. This is 이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전화상 예절. Cool. Cool. 사실 cool은요 친구들 뭔가 시원한 이런 뜻이에요. coo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화 속에서 cool, 선생님 손 좀 봐. cool이라고 하면 야 좋은데, 아주 멋진데 이렇게 감탄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많이 쓰니까 함께 알아두고요. 발음할 때는 cool 아니고 cool, 입을 우 하지 않도록 조심. cool, cool 이렇게 발음해요. meet, meet, meet은 만나다 라는 뜻. at, at, at은요, 뭐, 어디 어디에, 몇 시에, 언제 이런 뜻이에요. at 시주는 느낌이 이렇게 한 점이거든요. 시간에서 한 점은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이런 느낌일 거고, 장소에서 한 점은 딱 어디 어디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내 방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점이 되는 장소일 때는 at 쓸 수 있어요. then, then, then도 뜻이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친구들이 대화나 또는 글 속에서 앞뒤를 잘 보면서 흐름에 맞는 뜻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화 볼게요. 오늘도 전화니까 hello, 여보세요. This is Jimin. 나 지민인데. Hey, what's up? 어, 안녕. 무슨 일이야?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제안을 하려고 전화를 했구나. 놀자고. Let's go skateboarding. 뭐예요?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Go, ing. 기억하죠? Go 다음에 동작, ing. 뭐뭐 하러 가다. 언제요?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Cool. 좋아. What time? 몇 시에? Let's meet at 2 o'clock. 어, 여기 봐요. Meet at 2 o'clock이니까 이건 at이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2시에 만나자. How about 2:30? 2시는 너무 일찍, 이른가 봐. How about? 뭐뭐는 어때? 2:30. 2시 30분은 어때? No problem. 뭐 문제 없어. 괜찮아. See you then.

0: then이 뭐예요? then. 그때 보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됐어요. 그럼 배운 단어들과 문장 속에 있는 대화들 앱으로 같이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100. 100에 들어가서 896 눌러볼게요. 100. 100 기분 좋더라. 100. 오늘도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기 들어볼까요?
1: Let's go surfing this Saturday.
0: 지금 문장 형식은 똑같아요, 친구들 봐요. Let's go surfing. 뭐뭐 하러 가자. 서핑하러 가자.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할수 있겠죠?
1: Let's go sledding this Sunday.
0: 그쵸? Let's go sledding. Sled는 썰매 타다거든요. Let's go sledding. 썰매 타러 가자.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1: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0: 계속 비슷한 거예요.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1: Let's meet at 2 o'clock.
0: 이제 바뀌었죠. Let's meet. 만나자. At 언제? 2 o'clock. 2시 정각에 만나자.
1: How about 2:30?
0: How about 2:30? 2시 30분은 어때? 시간 바꾸고 싶을 때?
1: See you then.
0: 그럼 그때 보자. See you then. 그때 보자.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죠?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랑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나는 지민이야.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3시에 만나자. 좋아요. 이번에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20 눌러볼게요. 뭐 약속 정하는 거, 요런 대화가 오갈 거예요.
2: Hello.
0: Hi.
3: Who's speaking?
0: 아하, 또 전화죠. Who's speaking? 누구야? 누가 전화한 거야? 나는 지민이야.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 넣어서 I am 아니죠? This is. This is 지민.
3: I can't hear you well.
0: 한 번 더.
3: Who's speaking?
0: This is Jimin.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일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
2: Hi.
0: Hi.
3: What's up?
0: 무슨 일이야? What's up? 기억하죠?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Let's go skateboarding 해줘야 되죠? Let's go skateboarding. 펭수가 좋아하겠지?
3: Oh, I want to go skateboarding.
0: 저기도 가고 싶었대요.
3: What time shall we meet?
0: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만날까?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3시에 만나자. Let's meet. 그리고 정확한 딱 시간. At 3. Let's meet at 3. 이렇게 정확한 시간. 또 정확한
2: okay.
0: 장소. 이럴 때는 at 쓸 수 있다. Okay?
3: See you then.
0: See you then. By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좋아요, 친구들. 이젠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말이에요. 우리 at 배우고 있으니까 이 at의 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at의 쓰임에 대해서 알려줄래? at.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Let's meet. At 3. At. 장소에. I'm at the bus stop. 오, 친구들 알았죠? 봐요. At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작은 한점의 느낌이잖아요. 시간도 몇 시에 또는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 얘기해 줄 때 at 쓸 수 있는 거예요. Let's meet at 3 하면 만나자 몇 시에? 3시에. Let's meet at 5 하면 5시에 만나자. 5:30 하면 5시 30분에 만나자. 얼마든지 문장 바꿔서 만들 수 있겠죠. 반면에 at 하고 장소 나타낼 수 있어요. 비교적 좁은 장소일 때.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그치. 지도에서 봤을 때 딱 한 점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I'm at the bus stop.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장소에도 쓸 수 있는 at. 잘 기억하고 사용해봐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대화로 약속 정하기 배웠어요. 약속할 때는 뭐뭐 하자, let's go, 뭐뭐 하러 가자 쓸 수 있고요. 또 언제 언제 만나자, let's meet at, 어디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실제로 친구들 매일매일 사용하는 대화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볼록렌즈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그 무언가가 미래의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와 기타리스트가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잘 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소설가가 저는 뭐 시간이 남으면 늘 글을 씁니다. 글을 끄적거리다 보니까 좋은 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타리스트도 마찬가지. 저도 시간이 남을 때마다 기타를 칩니다. 그렇게 기타를 매일 자주 치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해졌나 봅니다. 그런 낯간지러운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그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 볼록렌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그리고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볼록렌즈 하면 어릴 적에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를 태웠던 기억이 전부일지도 모를 텐데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 생긴다니 뭐 전혀 어색한 말들을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에 이용되는지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낯설어요 아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볼록렌즈에서 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텐데 그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그 볼록렌즈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볼록렌즈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두툼하죠. 그렇죠? 양끝보다 두툼하고 그 다음에 볼록렌즈가 있으면 여기 초점이라는 곳이 있을 거야. 초점. 초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초점. 자,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볼까? 초점. 그 다음에 이것을 한 구로 이야기했을 때 구의 중심이 있어요. 초점 거리의 두 배가 되는 곳. 여기가 구의 중심이야. 중심. 여기도 중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이 렌즈의 왼쪽에 놓을 거고요. 우리는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는 거야. 그러면 빛이 이렇게 렌즈 쪽으로 들어오다가 여기서 꺾이겠죠. 꺾이는 건 우리가 굴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굴절하면서 어딘가에서 빛이 만난단 말이야. 그 만나는 곳에 상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빛은요 이렇게 진행하면 렌즈에서 굴절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빛 또는 세 빛이 만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이 생길 때 무슨 상? 실상. 그치? 이쪽에 상이 생기면 실상. 여기에 상이 생기지 않아요. 두 빛이 만나지 않아. 그 빛을 이렇게 연장선상을 그렸을 때 렌즈 왼쪽에서 만나. 그러면 무슨 상? 허상. 허상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이 생길 때 상이 원래 물체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상이 뒤집혀져 있어.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면 무슨 상? 돌입이란 말을 씁니다. 돌입. 상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상이 이걸 똑바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똑바로 서 있어? 라고 하면 정립. 돌입이냐 정립상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실제 물체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볼록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 실제 물체의 크기만큼 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 물체보다 작게 생길 수도 있고 실제 물체보다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소된 아니면 확대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이제 물체 위치를 바꿉니다. 바꿀 때 이렇게 바꿨잖아요.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멀리서부터 렌즈까지 쭉 가까이 와. 여기가 EF라고 했지. EF보다 더 큰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었지.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위치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있으면 같은 크기의 상이 뒤집혀진 상태로 여기에 생긴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편의상 이쪽부터 쭉 상을 가까이, 물체를 가까이 올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초점에 있을 때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초점 안에 물체가 이렇게 들어올 때 5번.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하면서 이것이 상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봐봐요.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한 빛은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통과한다. 초점을 통과한다. 요거. 뭐라고 했죠? 평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한 빛은 초점을 통과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진행 경로는 초점을 통과한 빛. 여기 초점이잖아. 초점을 통과한 빛은 광축과 평행하게 나간다. 맞죠? 이거 뭐였어요? 초평. 평초, 초평.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렌즈의 중심을 향해 직진한 빛. 쭉 진행한 빛은, 여기 2번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렌즈의 중심을 향해 진행한 빛은 어떻게 한다? 직진한다. 오케이. 이렇게 직진한다. 맞죠? 그래서 중심, 직진. 그래서 여러분 요세 가지 빛의 진행 과정, 평초, 초평, 중심 직진, 요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체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상은 1번 프라임에 생기는데요. 여기 1번 프라임이야. 1번 프라임. 여기 생깁니다. 물체부터 렌즈까지의 거리와 렌즈부터 상까지의 거리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요. 물체부터 렌즈까지 거리가 1번, EF보다 커요. 1번에 있을 때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든 빛은 이 직선상의 어느 곳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어딘가에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게 되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빛이 진행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하니까, 여기서 완만하게 쭉 가면 여기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상이 여기 생기는 거야. 여기가 1번 프라임이고, 여기가 2번 프라임이네, 2번 프라임. 2번에 있을 때 여기 생기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어떤 얘기냐면, 물체가 이렇게 렌즈 쪽에 가까워지면, 상은요,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멀어져. 그치? 1번에 있을 땐 1번 프라임. 2번에 있을 땐 2번 프라임. 3번에 있을 때는 더 멀어져. 더 멀어지니까 여기요. 광축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 보고, 바로 더 멀어지면서,

아, 요선, 요선상에, 요선상 이렇게 되겠네. 이게 3번 프라임. 상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물체가 렌즈에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렌즈부터 상까지 거리는 멀어지고요. 상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을 땐, 초점에 있을 때는, 그치? 상이 생기지 않았어. 바로 요 빛의 진행 경로와 나란하게, 평행하게 직진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하게 직진한다. 평행하게 진행하니까 만나지 않아요. 여기로 연장시켜도 만나지 않아. 상이 생기지 않았고. 마지막, 5번에 있으면 요 진행 경로와 여기서 중심을 향해 직진한 빛, 이걸로 그려볼까? 노란색으로. 중심을 향해 직진하면 여기서 쭉 직진한단 말이야. 직진해. 절대 만나지 않죠. 실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을 연장해. 렌즈 왼쪽으로 이렇게 연장하면, 이걸 연장하면 여기서 만난단 말이죠. 여기서. 이런 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허상. 똑바로 서 있는 정립. 확대됐으니까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 언제요? 물체의 위치가 초점보다 안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확인하면 안 돼. 그릴 때마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이씨, 안 해. 이래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아, 여기 있을 때는, 그래, 같은 크기. 아, 초점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보는 거지. 안쪽에 있어. 아, 그러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여기서 만나지 않아. 이것도 확인하는 거죠. 결론을 알고 그려보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초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직접 그리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게 되는, 그쵸? 때로는 모아주기도 하고, 모아주면서 빛의 굴절을 이용한 이 볼록 렌즈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래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매우 작은 패턴을 만드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에요. 말도 어려워요. 그쵸? 말도 어려워.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볼록 렌즈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고 가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 그러니까 나름 반도체를 이용한 무언가, 그 제작 과정이라고 하니까, 알면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심화되고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시험에도 출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교육과정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알고 가야 돼? 배경은 여기 나오는 볼록 렌즈가 여기서 이용된다는 거야. 봐봐, 한번. 포토라고 하는 건 사진이죠, 사진. 기판이라고 하는 거, 문이란 얘기야, 문이. 사진. 그런 것이, 리소라고 하는 것은 돌의 의미예요, 돌. 돌.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는 말이야. 새긴다. 그러니까 돌 같은 기판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회로를.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 돌 같은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기판이야. 반도체 기판에 어떤 회로를 새기는 그런 과정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뭐가 쓰인다고요? 바로 볼록 렌즈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재에도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고요. 각 교과서를 살펴봐도, 제가 여러 교과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아, 이러한 공정에, 이런 제작 과정에 볼록 렌즈가 쓰여지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로 기판을 반도체에 새기는 것인데, 이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막 새기려고 하면 정밀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가지고 광학 기술을 가지고 정밀하게 회로 기판을 새기려고 할 때, 반도체 기판에 그때 사용하는 제작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 포토마스크라 그래서 이거 유리야, 유리. 여기에 이제 회로 기판이 있는 거야. 회로가 있는 거야. 이 회로를 어디에 새기고 싶냐면 여기요. 여기.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에 새기고 싶은 거야. 뭘 이용해서? 빛을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이제 쭉 여기에다가 새기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봐봐. 빛을 가지고 새기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감, 광, 액이라고 하는 것을 싹 발라줘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는 것이 이 감광액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을, 자외선을 쪼이게 된다? 쪼이면 여기 볼록렌즈가 있잖아. 볼록렌즈가 어떤 역할을 해줘요? 빛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잖아. 빛의 굴절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 여기에 상이 생기는 거야. 실상이 생기는 거죠. 빛이 직접 모여서 만나니까 실상이 생긴다? 실상이 생기면서요, 빛이 쪼여진 부분이 있고 쪼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 감광액을 통해서, 아, 성질이 변한다? 여기 그럼 자외선이라는 빛이 비춰진 거야. 성질이 변하지 않는 곳이 있었어? 여기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깎아내요. 빛이 도달한 부분과 도달하지 않은 부분을 깎아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불순물을 넣어주고 전기적 성질을 여기에 이제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회로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거야. 층층이 만들어 사용하는 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디스플레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뭐 감광액 제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우리 교재에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 여기서 빛을 가지고 광학 기술을 통해서 이 반도체 기판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싶은데, 그때 볼록렌즈가 빛을 모아주면서 이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에 실상이 생긴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바로 요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요 기판이 여기에 새겨지는 거죠. 그 제작 과정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디에 이용되냐? 광학기기에 이용되죠. 노트북 카메라 같은데, CCTV에. 이런 데 볼록렌즈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 같은 데도 이용되지. 그치? 현미경. 여기도 이용되고,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에서 빛을 이렇게 모아주잖아. 우리 칠판, 빔 프로젝트가 비춰주면서요, 여기 실상이 생긴 거야. 여기에 상이 생긴 거죠. 빛이 모아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모습들. 여기에 볼록렌즈가 이용이 된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록렌즈가 어디에 사용되는 정도까지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볼 거예요. 이제 물질의 이중성보다 이제 빛의 이중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봐봐. 교육과 영상의 성취 기준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전자현미경과 영상정보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빛의 이중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물질의 이중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전 효과예요. 우리 교재 없는 이야기도 살짝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광전 효과.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전 효과. 이것은 사실은 누가 처음에 발견했냐면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이 금속 표면에 자외선을 비쳤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물론 전자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전자를 본건 아니야.
그 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여기에 어떤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딱 구속되어 있을 텐데 빛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기적 인력을 끊어내면서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빛의 본성에 대해서 17세기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빛은 입자다라고 이야기한 과학자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과학자는 뉴턴입니다. 빛은 파동이다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어요. 영, 하이원스, 그리고 맥스웰, 뭐 이런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임을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 생각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그건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했어요.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 있었지. 토머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요. 빛을 단일 슬릿에 통과한 다음에 단일 슬릿에 통과한 빛이 이중 슬릿에 통과합니다. 퍼져요. 퍼지다가 스크린에 만나서 간선문이 밝고 어둡고 이러한 간선문제가 나타났단 말이야.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이 갖는 특성이거든. 이거 봐요. 이거 봐. 결국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맞아.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야.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이때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 이렇게 불러요. 광전자.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냐면 그 당시에는 빛이 파동임이 증명이 됐으니까 파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보세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것이 광전 효과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파동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는, 빛에너지는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고요. 진폭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빛의 종류죠. 종류야. 기억나나 모르겠다. 빛,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구분했었잖아. 진동수.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파장에 따른 구분, 진동수에 따른 구분,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 여기는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길어, 진동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었어. 두 개를 곱한 것이 빛의 속력이었죠. 동일하니까 이것이 작으면 이게 크고, 이게 크면 작고. 맞아요? 이렇게 진동수에 따라 구분했단 말이에요. 파장에 따라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진동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된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진폭인데 빛의 진폭 뭐예요? 밝기야, 밝기. 밝기. 파동적인 관점에서는 빛의 에너지는 밝기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봐봐. 여기다가 이제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어요. 그런데 전자가 방출되지 않은 거야. 아,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어떤 전기적인 인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인력을 끊어내려면 에너지가 커야 되잖아. 그치? 에너지가 커야 돼요. 그 진동수를 크게 한 거야. 크게 했더니,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여기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했단 말이야. 특정한 진동수, 금속마다 다른데요. 그 특정한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계 진동수. 교육 과정마다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해. 문턱 진동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한계 진동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요 빛의 진동수가 커야만 전자가
방출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아, 진동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전자를 방출시키는 거지. 그쵸? 봐봐.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가지. 뭐냐면 저 빛의 진동수가 한개 진동수보다 커요. 이렇게 되면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지. 그치?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해 볼까? 자,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아요. 이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파동적인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헤르츠는 여기에 이제 어떤 실험을 더하게 됐냐면, 여기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어? 그러면 에너지를 크게 하면 되겠구나. 에너지는 요 밝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밝기를 밝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밝기를 밝게 하자. 그래서 같은 종류는 바꾸지 않고요. 밝기를 밝게 합니다. 그러면 분명 파동적인 관점에서는 밝기가 밝아지게 되면 에너지가 커지니까요. 전자를 방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실험적인 결과는 어땠냐면 밝기를 아무리 밝게 해도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걸 예상했는데 밝기를 밝게 하면 분명히 광전자가 방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방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 밝기하고는 전자가 방출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광전자가 방출되는 이 상황에 밝기를 밝게 해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아, 그래, 밝기는 좀 빼고 생각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 광전자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밝기를 밝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밝기랑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을 다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야.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입자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죠.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경우야. 두 번째 경우는 뭐야?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은 경우에 빛의 세기를 세게 한 거예요. 이 전등의 개수가 많아졌잖아. 그러면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전자가 방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밝기를 더 밝게 했더니 이전보다는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 상황이 그림으로 제시가 된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빛의 밝기를 아무리 밝게 해도 더 많은 손전등을 가지고 비춰도요,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누가 설명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봐요. 그것이 광양자설입니다. 광양자설. 빛은 양자, 작은 알갱이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입자다. 입자, 눈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은 진동수에만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의 입자들의 흐름, 광자들의 흐름, 광양자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플랑크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봐봐. 그림으로 표현하면
금속 표면이야.

여기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는데, 빛을, 뭐의 흐름? 바로 광자, 광량자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알갱이들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갱이, 알갱이. 그리고 하나하나를 광자 아니면 광량자 이렇게 부른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에너지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진동수에만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근데 플랑크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상수 하나 써주고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것은 금속 표면에 있던 전자들이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1대 1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가 전자를 떼어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떼어내기에 필요한 에너지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람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교재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세요. W. W는 조금 전에 아까 한계 진동수라고 이야기했잖아. 한계 진동수에 플랑크 상수를 이렇게 곱해준 거다. 그러니까 요 F가 F0보다 크면, 한계 진동수보다 크면 전자가 방출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클때 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봐봐. 그럼 이런 상황이야. F가 F0보다 커. 전자가 방출되는 상황이야. 조금 전에 헤르츠가 설명하지 못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밝기를 밝게 하면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밝기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빛 알갱이, 광자 수가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빛의 밝기를 광자 수로 생각하는 거야. 광자 수, 광량자 수.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 광자 하나,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들이 1대1 충돌을 한다? 그럼 더 많은 전자가 방출되는 거죠.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작았을 때는 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거든. 진동수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전자 하나를 떼어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들이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증명이 되면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세요. 광자가 있어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HF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금속에 있던 전자들을 떼어내기 위해선 최소한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요만큼.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언덕을 넘어가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언덕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를 방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재 한번 써봐. 뭐라고 불렀죠? 이람수. 이람수. 기호로는 W 이렇게 썼죠. W는 HF0. F0가 뭐야? 한계 진동수. H는 플랑크 상수.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적어도 이만큼 에너지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수, 광자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이게요. 왜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이게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부르니까 이 광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 이런 식이 돼요. 교재에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HF는 일부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쓰이고 W 플러스 나머지는 이렇게 광전자가 가지고 튀어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하나씩 써보면 자세하게 이 HF라고 하는 것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야. 그 다음에 이 W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방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일암수라고 하는 거죠. 일암수.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 다음에 요 EK라고 하는 것은 누구?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요 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 뭐냐면 요 빛의 진동수야, 진동수.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크니까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금속판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똑같아. 그럼 요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결국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래, 광자 하나의 에너지. 진동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빛의 세기를 세게 해도 광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저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더 들여다보기에 콤프턴 효과야. 콤프턴 효과도 마찬가지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건데요. 봐봐. 당구공의 충돌로 생각한 거야. 당구공의 충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전자에다가 X선을 비춘 거야. 근데 X선이 빛이잖아, 빛. 그런데 입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광자라고 한번 해볼까? 광자. 빛 알갱이와 전자의 충돌로 보는 거죠, 충돌. 충돌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 아니야? 그랬더니 전자가 이렇게 비스듬히 진행하는 거야. 충돌 후 전자. 그다음에 충돌 후에 X선도 충돌 전에 X선보다는 파장이 긴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마치 당구공 두 개가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X선과 전자가 충돌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서 광자의 운동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자의 운동량. 운동량은 뭐야? MV잖아. MV. MV. 광자의 질량 M. 광자는 빛이잖아. 빛의 속도 C. MC예요. MC.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에너지와 질량이 결국은 같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게 있거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E는 mc제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여기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나지? 기억나잖아. 그럼 여기에서요, 봐봐. 요 mc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C는 이걸 C로 나눠주면 C분의 HF가 된다? C분의 HF. 그치? 그 다음에 C는 광속이잖아. 우리 파동의 속력할 때 파장과 진동수를 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속력을 정의할 때 파장과 진동수를 곱해요. 그러면 진동수, 진동수 이렇게 지워지잖아. 결국 MC 대신에 MC는 람다분의 H로 정의가 가능해져요. 그요 값이 람다분의 H라고 하는 거야. 이게 광자 하나의 운동량이야. 운동량. 요거 잘 기억해야
우리가 물질의 이중성을 할때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하세요. 광자 하나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다. 이걸 가지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운동량의 보존으로 이 충돌 현상을 설명했어. 그 말은, 아, 진짜 이 녀석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괜찮아? 이것은 더 들여다보기 부분인데 참고 삼아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는, 아유, 그림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이 그림을 옆에다 딱 갖다 놓았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더 좋겠다, 한번더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록렌즈가 이용됩니다. 블록렌즈의 이용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포토리소그래피예요. 그쵸? 여기 있잖아, 여기.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 자, 니은. 우수한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사용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번에 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와 회로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여러분, 디스플레이라는 게 뭐야? 어떤 전기적 신호를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명하고 질 좋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 거죠. 그쵸? 니은도 맞고요. 디귿.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기판이었습니다. 웨이퍼의 렌즈에 의한 실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쵸? 빛이 도달한 지점과 도달하지 않는 지점을 구분하는 거지, 나중에 식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깎아내기도 하고요. 여기다 이제 불순물을 막 넣어주면서 전기적 성질을 갖게 하고 회로를 또 연결합니다.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블록렌즈가 여기 쓰이면서 여기 자외선을 비출 때 여기요, 요 마스크에 있던 회로가 여기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주는 공정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이 됐대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네요. 일어났을 때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 여러분, 광전 효과는 어떤 면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고요?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다고. 입자성.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 F0라고 한번 해볼까?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크다. 그러면 광전효과 일어나지 않죠.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니에는 틀린 설명. 디귿. 단색광의 세기를 크게 하면, 이 말은 뭐야? 아, 빛 알갱이 수가 많아지면, 그 이야기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빛의 진동수를 크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색광의 세기를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치? 이것은 틀린 설명.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금속판에, 여기 이런 데 밑줄 쳐야 돼. 동일한 금속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계 진동수가 같은 F0,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단색광 P, Q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광전자가 방출이 됐고, 나인 상황에서는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색광 P의 진동수를 FP 이렇게 쓰고요. Q의 진동수를 FQ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광전효과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P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는 크고, 여기에서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Q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는 작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억.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 P의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계 진동수보다 작아. 그렇기 때문에 P가 Q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니은? Q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작다. 요거 묻고 있는 거네요. 맞는 설명. 디귿. Q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여러분, 여기서 세기를 증가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 그렇지. 빛 알갱이 수가 많아진 거야. 알갱이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진동수는 FQ인 거죠. 한계 진동수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디귿은 틀린 설명.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금속판에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출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를 F0라고 했을 때, 요 단색광의 진동수가 F라고 했는데, 요 F가 F0보단 어떤 거예요? 큰 거죠. F가 F0보단 크다. 그래서 광전자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다. 광자 하나하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해. 진동수가 F야. 그러니까 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상수, 플랑크 상수 하나 써주고 F 곱한 값 HF다.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HF라고 하는 광자 하나가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는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데,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거죠. 쓰이고, W. 나머지가 광전자가 가지고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요 값과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같다. 요게 두 개가 같단 말은 틀린 말이지.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빛의 세기가 클수록 광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한다. 그렇지.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알갱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거와 1대1로 대응하면서 많은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 디귿은 맞는 설명.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볼록렌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빛의 이중성, 빛이 파동적인 성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빛의 입자성을 우리가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수산물 유통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죠. 사장님, 이 방어는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유통업자가 네, 어젯밤에 산지 수협을 통해 물량이 하역된 후 도매시장 경매가 끝나고 산지 수협 공판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산지 도매시장, 산지 도매시장의 경매가 끝나고 낙찰받아 중도매인에게 구입하여 받은 방어입니다. 자, 수협을 통한 유통, 수협을 통한 유통을 우리가 개통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통출하. 개통출하의 특징은

생산자가 내가 잡아온 물고기를 생산물을 전부 수협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위탁시키는 거죠. 위탁. 맡겨서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가격 결정을 내가 잡은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죠.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다. 가격은 뭐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 단, 그러나 생산자는 이러한 개통출하를 하게 되면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다. 내가 전부 다내 생산품을 대신 팔아달라고 맡기기 때문에 어디에 팔아야 된다. 즉,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작다라고 할수 있겠죠. 판매 위험성이 낮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는 누가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경매사가 진행을 해요. 자, 출하자 대신 위탁 상인이 수산물을 맡기면 경매사가 경매를 시작하죠. 아, 그러면 그렇게 유통되는 거군요. 저는 사장님처럼 소비자에게 파는 줄 알았어요. 전 소매업자고 그전 단계가 4단계 중도매인이 있어요. 그래서 수협을 통한 개통출하 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런 수협 위탁 유통의 유통 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자는 산지 도매시장에, 즉 산지 수협 위판장에 내 물건을 전부 다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산지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수산물을 구입하고요. 소비지 수협 공판장으로 그 판매된 물건이 중도매인이 넘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서 다시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지 중도매인이 구매를 하고요. 구매한 수산물은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 구조이다. 자, 생산자는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개통출하의 특징은 생산자는 어민이죠. 어민은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하고 맡긴다는 거죠. 맡겨서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수협에 맡긴다. 위탁하고 수협 책임하에 공동으로 판매한다. 자, 수협은 생산자를 대신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판매한다. 즉, 생산자는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유통의 특징은 판매에 대한 위험성은 적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 전부 다 맡기기 때문에, 위탁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위험성은 적고, 대신 판매 대금도 신속하게 지불받을 수 있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일부 수수료만 떼고 바로 생산자에게 입금이 된다. 지불받을 수가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자, 수협 위탁 유통의 과정에 대해서 또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기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경매사는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낙찰을 결정한다. 경매사는 산지 도매시장이나 소비재 도매시장에 경매사는 경매 진행만 합니다. 경매 진행만 하고, 경매사는 경매 진행만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을 대신해서 낙찰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출하 물량의 통제가 어려운 비개통 출하 방식이다. 개통출하 방식이다. 개통출하는 수협을 통한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수협을 통한 유통 방식인데, 위탁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생산한 수산물을 전부 다 수협에 맡겨서, 대신 팔아달라라고 맡기는 그러한 형태가 개통출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통출하 방식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위탁 상인은 출하자의 수산물을

도매에 상장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도매인은 경매로 수산물을 낙찰받아 소매 유통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써서 제출한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다음 단계의 유통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항만 시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항만 시설 중 기본 시설 운영 계획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가는 항로의 개념과 유지 준설의 필요성이 있고, 정박지 배치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했네요. 안전한 선해와 선해라는 것은 선박이, 선수 방위를 돌리는 걸 선해라고 하고, 그러한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선해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해와 접안을 위한 설계 기준을 교육했다. 그래서, 가는 항만 시설 중에 가는 수역 시설입니다. 수역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나는 시설의 구조적 역할과 항만 보호 기능을 하고 방파제 종류 및 설계 기준에 대한 교육을 했네요. 항만 내 침식 및 퇴적 방지의 원리를 교육을 했다. 나는 방파제가 설명이 됐죠. 외곽 시설입니다. 외곽 시설. 외곽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자, 다는 시설 구조와 계류 방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하역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선박 접안 시 주의사항 및 안전 규칙을 교육했다. 다는 계류 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계류 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자, 우리 수역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뭐 항로라든지 정박지 닷을 놓고 일정 시간 선박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정박지, 그다음에 선해장, 아까 선수 방위를 바꿀 수 있는 선해장이 수역 시설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외곽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방파제가 되겠죠. 방파제, 그다음에 방사제, 모래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사제, 그 다음에 도류제,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뭐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내에 쌓이지 않게끔 하는 게 도류제, 그 다음에 방조제가 외곽시설에 해당될 수 있고요. 계류시설은 뭐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죠. 암벽, 무량장, 그 다음에 뭐 돌핀, 그 다음에 잔교, 부잔교, 그 다음에 개선 부표까지 다 계류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가는 아까 수역 시설이죠. 수역 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만으로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신과 공간이 확보된 시설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는 아까 외곽시설이었죠. 외곽시설은 항만 내 배의 계류 위치를 조정하는 시설이다. 나는 지금 외곽시설인데 계류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계류시설에는 암벽, 부장교, 돌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우리 항만 시설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컨테이너 종류가 나로 오른 것은, 자, 컨테이너 종류. 자, 옮기고자 하는 컨테이너에서 넣어서 옮기고자 하는 그 화물의 특징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컨테이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시 한 중공업 회사는 높이가 3.5m에 달하는
대형 펌프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한다. 자, 이 장비는 일반 컨테이너의 도어를 통해서는 적입이 불가능하며, 일반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4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쭉 길죠. 그래서 컨테이너의 적입 문은 양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 문을 열어서 대상 화물을 쌓아 놓는 거죠. 적입이라고 하는데 도어를 통해서는 적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위에서 내려 적재해야 한다. 크레인에서 위에서 내려 적재하려고 하면 그 컨테이너는 위쪽이 개방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운송 중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상단 덮개를 씌울 계획이다. 자, 위쪽에 공간이 열려 있고 장비를 실은 다음에 어떤 덮개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위쪽이 열려 있는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능. 세무세무 수산물 가공업체는 마이너스 20도, 영하 20도를 유지해야 품질이 유지되는 냉동 오징어를 싱가포르로 선적하려고 한다. 운송기간은 약 10일이며 도착까지 온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업체는 항차 동안 지속적인 전력 공급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영하 20도로 유지해야 된다. 냉동 오징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이죠. 가는 오픈탑 컨테이너, 나는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컨테이너 사용 목적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분류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표준 컨테이너는 이렇게 생겼죠. 표준 컨테이너는 그 국제 표준 컨테이너로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화물, 건화물에 사용된다. 자, 우리 아까 오픈탑 컨테이너는 위쪽이 열려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장비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을 가지고 위에서 장비를 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위에가 열려 있다 해서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얘기하죠. 주로 중량 화물, 판유리라든지 강제품, 중량 화물 수송에 적합한 컨테이너로 천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캠퍼스 덮개로 되어 있으며 캠퍼스로 위에 덮을 수가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 상부에서 하역이 가능한 게 오픈탑 컨테이너다. 자, 하드탑 컨테이너는 오픈탑 컨테이너에 캔버스가, 위에 캔버스가 천이죠, 천. 천으로 돼 있죠. 캔버스가 방수성이 부족하여 캔버스 대신 지붕 판넬로 대체한 것으로 정밀기계 등을 운송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드탑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냉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전면을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로 처리한 컨테이너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는 야채라든지 과일 등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냉동 컨테이너였죠. 내부에 냉동기와 단열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 영하 29도에서 25도씨까지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생선이라든지 육류 등을 수송할 때는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자, 탱크 컨테이너는 유류 또는 화학약품 등의 액체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게 탱크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고요. 통풍식 컨테이너는 냉장할 필요가 없는 과일,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식물을 수송할 때 통풍식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옆에 보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풍식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자, 펜 컨테이너는 동물 수송용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소라든지 말, 양등 동물 수송용 컨테이너로 지붕은 햇빛을 가릴 만한 합판으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 측면이나 전후면에는 적당한 창구 열려 있다라는 거죠. 창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구가 있어 통풍이 잘 되고 측면 하부에는 배설구와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펜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산물 컨테이너 또는 살물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데 벌크 화물, 자, 포장되지 않는 화물 중에
콩이라든지 쌀 등의 곡류

그러나 통영의 철물, 화학 제품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아랫부분은 깔때기 모양으로 설계되어서 여기에서 콩이 만약에 쌓여 있다면 깔때기 모양이면 여기 열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하역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랫폼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전벽이 없죠. 전벽과 모서리 기둥을 제거하고 컨테이너 바닥만 있는 형태로 거대화물이나 장척화물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게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고요. 플랫트랙 컨테이너는 지붕 및 앞벽, 뒷벽과 옆벽의 일부를 제거한 모서리 기둥만 있는 형태로 기계 또는 원목, 자동차 등을 수송할 때는 이 플랫트랙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답은 아까 오픈탑 컨테이너와 냉동 컨테이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공문에서 알수 있는 할증료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단 제시문 이외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 중에 할증 운임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항만 채선 증가 등 국제 해상 운송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당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할증료는 화물을 움직이는 선사가 화물의 주인, 화물을 맡긴 사람을 우리가 화주라고 얘기하죠.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증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 예정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항목을 적용할 계획이니 사전 검토 및 협조 바랍니다. 자, 최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컨테이너당 US달러 110달러를 부과하겠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붙이는 할증료가 유가에 따른 변동이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류 할증료는 최초 계약했을 때의 유가보다 실제 운반했을 때의 유가가 올랐을 때 선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청구하는 할증료가 유류 할증료고요. 자, 선적일이 지연됐다. 무료기간 초과 3일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무료 기간을 원래 선적해야 되는 그 무료 기간에 3일을 더 초과해서 지금 우리 선박이 빨리 그 나갔어야 되는데 물건을 싣는데 지체했다라는 거죠. 지체했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의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선박의 가동률이 떨어짐에 대한 선사의 손해를 화주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 할증료가 최하 할증료입니다. 이 최하 할증료는 뭐 이렇게 화물을 늦게 실는다거나 또는 어떤 항구에 그러니까 선박의 문제가 아니고 선사의 문제가 아니고 항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앞 선박이 선적이나 하화를 늦게 해서 우리 선박이 제시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선사의 손해를 화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가 최하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장척 할증료는 다른 화물보다 긴 화물을 실으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물과 혼합으로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뭐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싣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 때문에 선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하는 할증료가 장척 할증료가 되겠고요. 통화 할증료는 지급받고자 하는 통화, 보통은 달러가 되는데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4번은 할증 운임에 대한 문항이었네요.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실습 일지에서 A 학생이 관찰한 화물선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오늘은 주력 화물 중 하나를 운송하는 선박의 출항 준비 과정을 관찰하였다. 자, 선박에 실린 화물은 수분을 흡수하기 쉬워 화물칸의 환기와 방수포 처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 운항 중 자연 발화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 이 화물은 운항 중에 자연 발화할 수 있다. 실제로 선착부 온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화물선보다 먼지 발생이 많다. 그다음에 갑판 및 선창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화물은 유조선 곡물 운반선, 목재 운반선, 석탄 운반선, LPG 운반선 이 중에서 화재가 자연 발화로 인해서 화재가 날수 있는 것은 석탄이죠. 석탄. 석탄 운반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석탄 운반선은 전용선인데 석탄 운반선에 대한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탄 운송선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의 특징은 비중이 1.1에서 1.4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선박 항해상의 안정성이 있다. 자, 형태는 보통 흑색으로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을 띠고 탄면에 광택을 띈다. 반짝반짝한다라는 거죠. 자, 석탄은 자연 발화할 수 있다. 공기 노출 시 산소와 결합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석탄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통풍을 아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유황, 수분, 산소 함량, 휘발성, 수송 형태 및 석탄 분말도에 따라 가열의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석탄을 운반할 때 운송선에서는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느냐? 자, 석탄은 메테인이라고 대개하죠. 메탄 가스를 방출함으로 밀폐 장소 출입 시에는 반드시 메탄 가스 양을 측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자, 메탄 가스가 선착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통풍해야 된다. 표면 통풍을 실시해야 된다.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물의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화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온도를 측정했는데 석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55도씨를 초과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화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선창을 밀폐해야 한다. 그래서 석탄을 운송할 때의 유의사항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정답은 아까 석탄과 관련된 제시문이어서 석탄 운송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할수 있는 화물 운송 방식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운송 방식은 바다에서 운송하는 해상 운송, 항공으로 운송하는 항공 운송, 철도를 통한 철도 운송, 도로를 통한 도로 운송 등으로 나뉩니다. 운송 방식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의 특징은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사실 이 가는 해상 운송인데, 이두 가지 내용만으로 해상 운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좀 부족하죠. 가는 해상 운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해상 운송. 우리 해상 운송의 특징은 육상 운송, 항공 운송과 또는 해상 운송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해상 운송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운송보다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죠. 그래서 대량 운송. 그다음에 먼 거리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운송비가 저렴하다. 저렴한 운송비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자유롭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로. 자유롭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로, 즉 바다는 항해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강한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운송은 강한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각 나라의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해상운송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강한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속도가 느리다. 느린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느린 속력이 특징이다. 자, 기억. 단독으로 문전수송, 도어투도어라고 얘기를 하죠.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수출하는 사람의 문에서 수입하는 사람의 문까지 수송하는 걸 우리가 문전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상 운송 단독으로 가능하다. 아니죠.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고, 해륙 복합 운송. 해륙 복합 운송일 때 문전수송이 가능한 거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 무게 기준 운송 단가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아까 저렴한 운송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철도로 운송한다거나 또는 육로로 운송한 뭐 육로에서 차량으로 운송한다거나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선박으로 같은 거리면 선박으로 운송하는 게더 싸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후와 해상 조건에 따라 운송 일정에 영향을 받는다. 바다 상황에 따라서 선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해상 운송에 대한 내용이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추천한 해양 레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 여름에 할수 있는 해양 레저 활동 중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 너희처럼 활동적인 친구들한테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레저 기구가 잘 맞을 것 같아. 바다 위에서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질주할 수도 있어. 혹시 모터 달린 보트를 타는 건가요? 하니까, 보트도 있긴 하지만, 보트도 동력상 레저 기구이기 때문에 보트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혼자 또는 두 사람이 타고 민첩하게 방향 전환도 가능한 작은 기구야. 주로 여름 피서철에 많이 타는데 금융조끼는 필수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탈수 있어. 그거 TV에서 본것 같아요. 바다에서 부흥하고 달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은 힌트가 있죠. 수상 오토바이입니다. 수상 오토바이. 방향 전환도 쉽고, 그 다음에 여름철 피서지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반드시 타야 하는 것은 수상 오토바이죠. 수상 오토바이. 자, 수상 오토바이의 특징은, 수상 오토바이의 특징은 시속 80에서 9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다. 속력을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제트 추진 방식이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은 물을 뒤로 뿜어서 그 반작용으로 속력을 내는 거죠. 워터제트 추진 방식. 오징어나 문어가 추진하는 게 워터제트 추진 방식입니다. 급정거. 급정거. 그다음에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다.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한 게 수상 오토바이고 최고 수심 1에서 2m까지, 1에서 2m까지 순간 잠수도 가능하다. 물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순간 잠수도 가능한 게 수상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스노클링은 숨을 쉴수 있는 숨대롱만을 착용하고 얕은 바다에서 즐기는 레저가 스노클링이고요. 윈드서핑은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작은 보드판에 세일을 달아서 즐기는 게 윈드서핑입니다. 바나나 보트는 바나나 모양의 보트를 우리가 모터보트하고 연결해서 끌고 다니면서 그 위에 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스킨스쿠버는 호흡 장치가 없는 호흡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수심이 낮은 곳에서
들어가서 즐기는 레저를 우리가 스킨 스쿠버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장치가 있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번이 제시문은 수상 오토바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하고 19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학생의 일기문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오늘은 조선 해양 분야에 관심이 생겨 지역에 있는 조선소와 해양 플랜트 설계 회사 견학을 다녀왔다. 자, 먼저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설계 부서에서 일하시는 기사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사님은 조선 산업이겠죠? 가는 조선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은 선체를 건조하고 기관과 각종 장비, 의장품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선박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라고 설명해 주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조선 산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철강, 기계, 전자, 화학과 같은 다양한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이라는 점이다. 가는 조선 산업에 대한 내용이고, 조선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후에는 해양 플랜트 설계 회사를 방문했는데, 해양 플랜트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담당자분은 해양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기 위한 구조물도 해양 플랜트의 한 종류라고 말씀하셨다. 마침 회사 내에서 부유 상태로 이동한 후 선체에 부착된 다리를 해저에 착조시키고 갑판을 해수면 위로 승강시켜 고정하여 작업하는 방식의 플랜트를 설계하고 있었고, 담당자분은 이 플랜트가 시공에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경제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다. 자, 기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는 갑판이 해수면 위로 승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 플랜트, 우리 선생님이 앞에 회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설치 형태에 따른 해양 플랜트의 구분이 힘들더라도 제시문을 잘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갑판을 해수면 위로 승강시키는 거. 갑판 승강식이죠. 갑판 승강식 해양 플랜트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조선과 해양 플랜트 산업의 실체를 직접 보고 듣고 나니 내가 진로로 삼고 싶은 분야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배를 만드는 것도 바다 위에서 거대한 플랜트를 설계하는 것도 모두 멋지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는 조선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위 일기문에서 알수 있는 가산업의 특징으로 조선산업이죠. 조선산업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조선산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수주산업이다. 주문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주문에 의해서만 제작된다. 주문 제작. 배를 미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제작된다. 이런 걸 우리가 수주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업 관련성이 높은 산업이다. 관련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관련성이 있다. 전방산업, 후방산업과 관련이 있다. 우리 조선업의 전방산업이라는 것은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지기 위한 그러한 빌미가 되는 산업들이죠. 예를 들면 해운업이 발전하면 선박이 많이 필요하죠. 수산업, 선박이 필요한 산업이고, 뭐 관광업 같은 경우도 선박이 만들 필요가 있는 산업들이죠. 후방 산업은 선박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 그다음에 뭐 기계 산업, 그다음에 전자 산업. 여러 가지 의장품의
선박을 만들고 선박에 필요한 의장품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후방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선 산업은 지방 입지성이 강하다. 조선소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죠. 광대한 부지와 항구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 입지성이 강한 산업이다. 노동 집약 산업이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노동 집약성 산업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여기 대규모에는 설비와 자본 두 개가 다 규모가 큰 산업이죠. 설비,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 자, 기억, 조선산업은 대규모의 자본과 기간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는 수주 중심의 산업이다. 수주 산업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조선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위 일기문에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나눌 때 기역에 속하는 부류로 오른 것은, 자, 앞에 잠깐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에 보면 기역은 부유 상태로 이동한 후 선체에 부착된 다리를 해저에 착조시키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정시킨다는 거죠. 고정시키고 갑판을 해수면 위로 올려서 고정하여 작업하는 방식의 플랜트, 고정식 해양 플랜트 중에 갑판 승강식을 얘기를 한다. 갑판을 올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갑판 승강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3번이죠. 3번. 갑판 승강식이다. 중력식도 고정식에 해당되는 거죠. 반잠수식은 부유식에 해당되고. 우리가 고정식, 유연식, 부유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파일 고정식도 고정식에 해당되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9번의 정답은 갑판 승강식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대화에서 A씨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사단원의 적성에 대한 내용인데, 자, 적성이라는 것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능. 적성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능.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능력.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잠재력이나 재능을 우리가 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얘기하면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적성에 맞는 일은 일의 효율이 크죠. 그래서 잘그 일에 사람이 잘할수 있는 거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해내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에 적성에 맞는 일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거고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저는 해양 측량선에서 항로를 조사하고 바닷속 지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파 탐지기와 위성 장비를 사용해 수심, 해저 구조,

암초 위치 등을 측정해 해도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바다석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수집하나요? 하니까 장비 사용은 물론이고 머릿속으로 공간을 3차원으로 떠올려야 해요. 그래서 한눈에 지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간 지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측량이 끝난 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와 항의 정보를 작성해요. 자, 그럼 수영을 잘하거나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아니군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체력보다는 지형을 상상하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간 지각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적성은 공간 지각력입니다. 이러한 공간 지각력이 있는 사람은 건축가 또는 산업 디자이너 또는 뭐 설계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가 직업 적성으로 맞다라고 할수 있겠죠. 손재능이 있는 사람은 뭐 제가 제빵사 또는 뭐 디자이너 또는 뭐 미용사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기자라든지 또는 변호사의 직업이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작사가 또는 뭐 시인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 음악 능력은 뭐 가수 또는 작곡가가 음악 능력이 있으면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신체 운동 능력은 뭐 무용가라든지 또는 운동선수 또는 작물 재배자가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러한 직업이 어울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적성은 공간 지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고요. 평가 요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유통 중에 수협 밑항 유통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수협 밑항 유통하면 밑항 맡기는 거죠. 수협을 통해서 생산자가 생산물을 맡겨서 유통하는 것을 개통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통출하. 자, 개통출하 이외에 나머지 유통 구조, 수협 이외에 나머지 유통 구조를 기관을 이용한 수산물의 유통은 비개통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통출하에 대해서 11번 문항 알고 있는지, 개통출하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12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항만시설 중에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항만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13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분류할 수 있는지, 오픈탑 컨테이너와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 중에 할증 운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류 할증료, 그다음에 체화 할증료에 대한 문항이었죠. 15번, 3단원에 출제가 됐고요. 석탄 운송선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탄 운송선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6번 3단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급정거와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고, 순간 잠수도, 1, 2m의 순간 잠수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8번 4단원에 출제했고요. 조선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주산업,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과 관련성이 크다, 그 다음에 지방입지성, 그 다음에 노동직약성, 그 다음에 대규모 장기간 사업의 조선산업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9번 4단원에서 출제가 있고요. 설치 형태에 따른 해양 플랜트의 종류를 찾는 문항이었는데, 제시문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었죠. 갑판 승강식 해양 플랜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적성,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제시문은 공간 지각력에 대한 내용을 제시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4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회 1번부터 10번까지 새로운 열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능완성의 4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감각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능완성을 푸는 목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서 문항들을 잘 풀어보기 위한 문항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지 간에 잘 풀어내기 위한

그런 기술을 여러분 익히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능 완성을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내면서 여러분의 그런 수능 감각이 많이 많이 쑥쑥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그냥 단순히 수능 완성의 문제들만 풀지 않고요. 수능 완성 중간중간에 그 문제의 유형과 같은 것 혹은 유형이 아니라 내용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기출 문제에서 뽑아서 좀더 기출을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간중간에 있는 기출 문항들도 선생님과 관심 가지고 여러분 잘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출 문항 선생님과 풀어본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문제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도 풀어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회 1번부터 초반부 내용들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문항들과 관련된 기출 문항들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리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문제에 접근하셔야지 됩니다. 신체 발달 영역, 그리고 인지 발달 영역,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의 세 영역으로 인간 발달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게시판에 어떤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상담 글과 그리고 전문가 답변이 있는데요. 상담 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리나 공식들을 그냥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학습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 새로운 내용을 듣다 보면 자꾸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나 공식들을 암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자, 학습한다, 생각한다, 등등등. 자, 여러분, 다 이러한 과정들은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쵸?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 상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 답변 한번 봐볼까요? 자, 전문가 답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순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원리를 이해하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계속해서 이런 학습의 과정과 그리고 생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라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리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역시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해라. 등등등. 자,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글과 전문가 답변 모두에 인지 발달 영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인지 발달과 관련된 그럼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 발달과 관련된 답, 언어, 지능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전환적 사건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강렬한 기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린 전환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치원을 다니던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적 사건이겠죠? 그다음에 혼자 독립해서 살던 성인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전환적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는 것 같은 전환적 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인지 발달 영역이 아니고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죠. 자, 생애 초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애 초기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세 개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 가장 가까울까요?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신체가 생애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인기 이후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생애 초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해당하는 답지가 되겠네요.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문항을 보면 6번, 7번 세트 문항에서 인간 발달의 영역과 관련된 문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의 영역과 관련된 문항이 세트 문항이니까 우리 관련은 없지만 7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7번. 제시문이 아동발달 전문가 칼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아내야 하는지 먼저 문두부터 확인해 보죠. 자, 6번에서는 인간 발달의 두 영역이 모두 반영된 사례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7번에서는 위 칼럼에서 알수 있는 아동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칼럼을 보고 인간 발달의 두 영역 찾아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동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우리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동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양육자가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면 아동의 옹알이 양이 증가하고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시도다.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죠? 발달의 영역 중에서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동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했을 때 양육자가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긍정적인 정서 반응,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인지 발달 영역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지금 첫 번째 줄에 나타나는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의 옹알이 양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동이 만들어내는 다다다다와 같은 옹알이는 이거 역시 의사소통, 옹알이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양육자의 관심과 보살핌을 이끌어낸다. 자, 관심과 보살핌,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양육자의 반응이 다시 아동으로 하여금 옹알이를 시도하게 한다라고 해서 계속 인지 발달 영역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처럼 아동의 옹알이 발달은 인지 발달 영역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발달의 두 영역, 인지 발달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동은 지금 옹알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 발달에 있어서 옹알이를 나타내는 시기는 영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는 영아기.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항 먼저 풀어볼게요. 인간 발달의 두 영역, 인지 발달 영역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모두 반영된 사례를 답지에서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 발달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영된 사례를 찾는 것이 대표적인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영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지도 여러분 기출 문항을 통해서 많이 연습해 두기를 권합니다. 자, 한번 우리도 연습해 볼까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죠? 신체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정서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인을 잘 돕는다라고 하는 건 역시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사회정서 발달 영역만 있네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또래와 쉽게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죠. 자,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죠. 물건을 쉽게 잡는다, 어때요? 이것도 역시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단어 표상 능력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능력이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어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위와 같은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례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3번에 있네요. 그렇죠? 인지 발달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함께 있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아동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라고 했어요. 아동이 속한 시기는 영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맞죠? 그죠? 대상형 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정교화 기억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체적으로 이거는 청소년기라고 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주도성이다. 그럴까요? 주도성은 3살에서 6살 사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보기 1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 발달의 새 영역과 관련해서 사례 해석하는 거 많은 연습하기를 바래요. 자, 2번 우리 함께 봐볼까요? 2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가 이론은 뭐고, 나 이론은 뭔지 우리 알아내야 되겠어요. 먼저, 가 이론부터 읽어볼까요? 인간 발달은 내적 본능 및 욕구와 외적, 문화적, 사회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내적 본능 및 욕구하고 외적, 문화적, 사회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대요. 전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의 발달이며 이를 위해서 위기 또는 갈등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떤 이론을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 있냐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구가 프로이트처럼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의 성적인 그런 욕구의 충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회적 요구 간의 충돌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발달 과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기 또는 갈등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위기 또는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나 볼까요? 나는 인간 발달에서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 행동주의 관점이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조작적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작적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야기되는 결과에 의해서 행동이 통제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적 행동, 어떤 행동을 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자, 누구의 이론이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가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그 다음에 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관한 이론이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을 골라볼게요. 가는 생태학적 이론이다. 아니죠. 자, 가는 발달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고전적 조건 형성 아니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나는 행동 형성의 과정에서 모방과 관찰을 중시하나요? 이건 반듀라의 이론이죠. 그다음에 가는

에릭슨, 나는 스키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알아내도록 종합해서 이론을 섞어서 물어보는 문항들을 여러분 기출 문항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 2016학년도 수능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인간 발달 이론인지 알려주지 않고 인간 발달 이론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이론인지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해석 설명을 골라봐라고 하는 문항이 출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론은 다르지만 문항 유형이 비슷한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함께 볼게요. 이론 A와 이론 B는 자, A, B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아동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어머,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론 모두 동시에 아동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A, B 모두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이론이죠? 인지 발달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죠? 자, A도 B도 인지발달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두 이론이 혼잣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배운 게두 가지인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두 가지가 혼잣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론 A, 아동의 혼잣말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미성숙한 행동이다라고 봐요. 이건 누구의 이론일까요? 피아제는 이렇게 유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지면서 혼잣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한다. 라고 봅니다. 자, A는 피아제의 이론이구나 알수 있어요. 자, 반면 B는 아동의 혼잣말을 자신의 사고와 이해를 촉진하는 행동으로 봅니다. 그렇죠. 비고츠키는 이 혼잣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차례차례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촉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B는 비고츠키 이론이구나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A와 B가 인지발달 이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인지발달 이론에 속하는 것두 개, 자,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 문장에 적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 A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인간의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라고 본 것은 매슬로의 이론이죠. 자, 이론 A, 피아제인데요. 발판화를 통해서 최적의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고츠키입니다. 자, 이론 B는 비고츠키의 이론이고요. 인간은 생물학적 계획에 따라서 성장한다고 보는 것은 계절의 성숙 이론입니다. 자, 이론 B는 비고츠키의 이론이고요. 인간은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보는 것은 볼비의 애착 이론입니다. 자, 이론 A와 B는 모두 다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한다고 보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와 유사한 가나 인간 발달 이론 찾아내는 문항을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2027학년도 육모에도 가장 최근에 나온 자, 이 육모에도 이렇게 인간 발달 이론을 가나 구분해서 찾아보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사례 가나를 인간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K 수호가 나오는데요. 수호가 K-pop 댄스 경연 대회 영상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 동아리 시간에 음악이 나오니까 영상에서 본춤 동작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자, 동아리 발표회에서 멋지게 공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수호의 지금 행동에는 여러분 관찰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벤듀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민이 살펴볼까요? 지민이는 앞구르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이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 실제적인 발달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삼촌이 지민이가 고개를 깊이 숙여 뒤통수를 먼저 매트에 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발판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앞구르기를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발달 수준까지 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민이가 혼자 앞구르기를 할수 있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민이의 이와 같은 변화는 여러분 비고치키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론 늘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네요. 자, 가에서 수호가 춤을 배운 과정은 관찰학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주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운동 재생이 이루어진 걸볼 수가 있죠. 왜 그랬죠? 이렇게 멋지게 공연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이처럼 수호의 이 내용에서는 관찰학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민이의 이야기였는데요. 지민이의 이야기에서 삼촌이 도움을 줬어요. 이 삼촌의 행동은 발판화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민이가 처음에 혼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구르기를 못했습니다. 자, 이건 도움이 일어나기 이전에 실제적인 발달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3번을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이론과 관련된 문항들은 여러분 어려운 그 난이도의 문항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따로따로의 하나하나의 이론을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의 이론을 같은 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섞어서 물어보는 문항들은 여러분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게 적용이 돼야 되지라고 하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이론이 나오더라도 머리에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항 함께 살펴볼게요. 3번 문항은 수업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가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판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과 관련된 학생들이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교사의 질문에 자, 칠판에 내용 요소를 적용을 해서 맞게 답한 친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인지 기능의 요소 가나 다라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빈칸 가나 다라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맞추어서 대답하고 있는 학생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빈칸을 여러분 채워보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학생들의 답이 맞는지 비교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피아제의 인지 기능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피아제의 인지 기능의 요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자극이 기존의 지식과 유사할 때그 자극을 갈등 없이 수용하는 가는 여러분 뭐에 해당이 되죠? 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조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절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갈등 없이 수용을 하는 것은 동화이고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기존의 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는 거,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거, 이게 바로 조절이라고 할수 있죠. 자, 다는 뭘까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식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는 적응에 해당이 되고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자라는

도식입니다. 도식은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의 틀을 우리는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가나, 다라, 빈칸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를 이제 골라볼까요? 자, A, 가가 평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가는 동화인데. 그죠?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자, B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인지구조로 새로운 경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불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편한 상태는 우리 인지적인 불평형 상태, 인지적으로 이 평형화가 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조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 볼까요? 자, 다는 적응인데요. 적응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C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D 보겠습니다. D라는 인간이 구성한 이해의 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네요. C와 D가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기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많은 연습하길 바래요. 2026학년도 수능 예, 나온 가장 최근에 적용된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근거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 문항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 할머니 댁에 찬우가 갔어요. 그런데 찬우는 복숭아를 보게 됩니다. 자, 복숭아를 보고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찬우의 머릿속에는 사과에 대한 도식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도식이죠. 그런데 새로운 과일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복숭아였죠. 하지만 찬우는 복숭아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과를 적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동화가 이루어진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나, 엄마가 찬우에게 이건 복숭아야. 사과처럼 둥글게 생겼지만 껍질을 만져보면 달라. 그래서 사과랑 복숭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만져보게 하면서 찬우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쵸? 아, 복숭아랑 사과랑 다르구나. 복숭아는 까끌까끌하구나. 복숭아구나.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자신의 도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다. 며칠 뒤 찬우는 엄마가 사온 복숭아를 만져보면서 엄마 이거 복숭아야 복숭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복숭아라고 하는 새로운 도식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낸 적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에서는 조절이 나타났고요. 자, 다에서는 인지적 불평형 상태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복숭아를 보고 복숭아라고 말하는 인지적 평형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와 나의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을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여러분 연습해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4번 문항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항은 다음 육아일기에서 출산 과정 가, 다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나 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난히 심한 진통이 시작되면서, 자, 가는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리느라 20시간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궁 경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 개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도 엄마가 되는 게 처음이라 출산 날짜를 잡아놓고 여행을 갔는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슬이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출산의 징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파수도 일어나고, 굉장히 바쁘게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주화 나오고 나서, 다는 태반이란 양마 탯줄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것도 또 바로 안 떨어져 나와서 고생했다고 해요. 자, 저런 태반 양마 탯줄이 나오는 시기는 후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는 후산기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출산의 과정과 관련해서 가나 다 우리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겠어요. 가는 개구기에 해당합니다. 자, 나는 출산 후 자궁에서 나오는 붉은색의 분비물, 이건 오로거든요.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요. 출산 전에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 다는 후산기에 해당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는 출산 과정 중 가장 길까요? 가장 긴 건, 여기 20시간이나 걸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구기가 가장 길죠. 자, 가는 나보다 먼저 나타나지 않죠? 출산의 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개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출산기 거쳐서 후산기,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태내의 태내 과정, 발달이 아니고 출산의 과정과 관련된 기출 문항도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2027학년도 6무입니다. 출산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인데요.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출산의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는 개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기, 나, 후산기에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쵸? 가나. 이렇게 개구기와 후산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남편과 함께 출산 준비 교육을 받고 출산할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만법 다는 뭘까요? 자, 다는 라마즈 분만입니다. 자, 지금 출산의 단계와 출산 방법이 섞여 있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가는 출산 과정 중 시간이 가장 길게 걸리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슬이 비치는 단계는 출산 전이죠. 출산이 이루어지기 전,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 다는 라마즈 분만이다. 디귿만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가 뭘까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의 체중을 보니까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감소됐어요. 자,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중이 줄어들어요. 걱정이 되죠. 그죠?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걱정 안 해도 되는 신호라고 합니다. 자, 걱정 안 해도 되는 태어나서 아기의 체중이 잠시 감소되는 현상. 여러분, 가. 뭘까요? 신생아. 에게서 나타나는 생리적 체중 감소 현상이죠. 그렇죠? 생리적 체중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이런 생리적 체중 감소와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소가 일어납니다. 왜? 몸 표면에 수분 증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것들로 나가기도 하니까요. 자, 간이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신생아 황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기능의 미숙으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그 신생아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생리적 체중 감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7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7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관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관찰 보고서에서 우리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지 먼저 문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아동 AB의 행동을 피아제의 감

감각운동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 감각운동 발달 단계 알아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자 이것도 역시 아동 AB가 속한 시기 알아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다 뭐 관찰 보고서를 통해서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 AB 함께 볼게요.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을 관찰할 건데요. 장난감 블록을 주고 행동을 관찰했더니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아동 A는 장난감 블록을 손에 쥐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났어요. 자, 나머지 장난감 블록들을 바닥에 차례대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실수로 했는데 재미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동 A는 2차 순환 반응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동 B 볼까요? 아동 A가 장난감 블록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장난감 블록을 바닥에 떨어뜨려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곳에다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지? 소리에 다른 변형이 나타나나? 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다른 반응으로 자, 살펴보고 있는 아동 B는 A와 조금 다르죠? 이거는 3차 순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감각 운동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고요. 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6번 아동 A는 2차 순환 반응, 아동 B는 3차 순환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맞는 답을 골라볼게요. 아동 A는 1차 순환 반응 아닙니다. 자, 아동 B는 자신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한 후 이를 반복한다. 자, 이건 2차 순환 반응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동 B는 아동 A보다 높은 발달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B가 3차, A가 2차니까요. 그래서 답은 디귿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감각 운동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도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기출 문항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기출 문항들에서 찾아본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2023학년도 9목 19번입니다. 자, 다음 관찰 기록제에 나타난 아동 AB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관찰 기록지의 아동 A 보겠습니다. 아동 A는 우유병을 들고 있다가 토끼 인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움직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유병이 떨어졌어요. 담요 밑으로 들어가서 굴러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담요 밑으로 굴러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 A는 우유병을 찾으려고 담요를 들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선 우리가 대상형 속성 발달을 떠올려야 하는데요. 대상형 속성 발달 중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단계. 자, 이 단계는 4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대상형 속성 4단계는 여러분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에 해당이 되죠. 아이고, 협응기. 협응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감각운동 발달 단계와도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동 B 살펴볼까요? 아동 B는 간이 욕조에서 고무 오리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요. 자, 물에 넣고는 고무 오리 인형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반복하기만 하나요? 반복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행동을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반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단계는 여러분 3차 순환 반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 A 대상형 속성의 4단계고요.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이고요. 자, 아동 B는 3차 순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 A의 행동은 반사활동기 아니고요. 아동 A의

행동은 대상형 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아동 비행동은 3차 순환 반응기에 나타납니다. 아동 비행동은 정신적 표상은 이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발달한 후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관찰 보고서에서 아동 AB가 속한 시기, 아동 발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피아제의 감각 운동 발달 단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감각 운동기에 아동 AB가 속한 시기는 영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아기와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성항상성, 아직 알지 못해요? 전보식 화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열화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아동기입니다. 직관적 사고는 유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화와 같은 기억 책략은 아동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에 아동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 우리 글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프로이트의 단계를 적용해서 시기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시기는 동성부모를 동일시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정체감, 성역할 선호가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성부모를 동일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동일시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와 남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의 엘렉트라 컴플렉스 나타나는 시기, 프로이트의 단계에 의하면 남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3에서 6세. 자, 이거 우리의 발달 단계로 바꾸면 유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겠습니다. 후잉 할까요? 이건 영아기죠. 자기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는 거 영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차원에만 집중하는 중심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아가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죠. 그렇죠? 가상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으로 상징화하는 놀이를 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가상놀이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우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한 우리 기출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26학년도 6모인데요. 광고 시놉시스가 나오고 있고요. 두 아동이 공통적으로 속한 단계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 근거해서 자, 알아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 지금 시놉시스 안에 나타난 내용을 프로이트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한번 단계를 알아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씬 볼게요. 자, 첫 번째 씬에서 화장대 거울 앞에서 엄마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여자아이의 얼굴이 줌인이 됩니다. 자, 엄마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동일시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막 좋아하나? 하면 아니죠. 엄마를 밀치고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아빠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씬2 볼까요? 여기에도 보면 남자아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아빠 면도 크림을 바르면서 수염이 났네, 아빠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일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비켜 하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장면에서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을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다음에 여아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시기는 우리 남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남금기에 대한 내용을 골라볼까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구강을 통해서 쾌감을 추구하는 건 구강기고요.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 잠복되는 건 잠복기, 아동기입니다. 자, 리비도가 가족 이외의 이성에게 향하는 건 청소년기이죠. 그다음에 이 단계에 고착되면 결벽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항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9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강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아동 발달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기를 알아내고 아동 발달의 사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나무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나무가 자신을 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꽂이에서 떨어진 책은 다른 책들과 함께 읽기 싫어서 떨어졌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탁자를 때리면서 떼치! 자, 탁자가 일부러 자기를 넘어뜨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란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무란론적 사고는 여러분 어느 시기? 유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의 발달 사례 한번 찾아볼까요? 낯선 사람을 보면 얼굴을 돌리면서 운다. 자, 낯가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영아의 발달 사례죠. 야구, 축구와 같이 조직적인 단체 놀이를 할수 있다. 자, 이런 조직적인 단체 놀이를 이해하려면 아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길이가 다른 색연필을 길이 순서대로 나란히 정리한다. 서열화가 가능해지는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눈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대상형 속성이 발달하지 못한 거고요. 영아기의 발달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아빠가 다쳐서 붕대를 했어요. 내가 아빠를 미워해서 아픈 거야라고 말하는 거 전환적 추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아기의 발달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풀어보고요. 이제 10번 문항은 11번 문항하고 세트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5강입니다. 30강 중에서 딱 절반에 이제 들어왔는데, 15강을 마치면 여러분이 이제 거의 많은 것을 한 아랍어 공부에 한 60%, 70% 이상 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부분에 다 나오지, 뒤에 부분은 그냥 어렵기만 하고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얻는 그런 그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하길 바라면서 15강 시작할게요. 15강, 재밌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중동에 가면 혹시나 가장 많이 쓸만한 그런 주제예요. 뭐냐? 식당 내용입니다. 어차피 교통수단은 여러분들이 운전하지 않는 이상 또는 뭐 대중교통을 타는 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쓰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식당이나 요리 주문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동 가면은 내가 했던 이 말들, 또 오늘 이 수업 시간, 오늘 15강에서 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문해 보세요. 아밀룰 마땀. 마땀에 마는 항상 장소 명사를 했죠. 그래서 음식이 있는 장소, 식당에 아밀룬 플러스 마 알마땅 그러면 식당 종업원인데 연결형이니까 아밀룰 마땀이 이렇게 씁니다. 식당 종업원. 가 이마 토따미 식사표. 차림표죠. 메뉴판입니다. 차림표. 타파달리는 자, 뭐뭐 하시죠. 앞에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나와갖고 사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어는 아닌데 다 좋습니다. 우리도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도 내가 원한다. 따박군, 따박군은 요리입니다. 그래서 따박 요리. 라함은 고기죠. 라함은 고기고 마카룬 그러면 마카룬은 손은 맞는데 이것이 암소만 해당돼요. 암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카라툰 이렇게 쓴다면 만약에 이거는 암소의 여성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소의 한 마리, 소한 마리가 돼요. 암소 한 마리. 그래서 마카룬, 바카라툰 쓰는데 이렇게 암소인데 거기다가 바카라툰도 타마르스 또 붙었다고 암소의 암소 여성형? 이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건 여성형 명사예요. 거기에 타마르부타 붙으면 개체 명사,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가 아니고 암소예요. 그 다음에 살라따툰, 샐러드를 그대로 음차한 겁니다. 살라따툰, 하아들. 하아들은 알겠습니다. 여기 대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부를 때 하아들. 예, 여기 있습니다. 대령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거할때 하아들이라고 씁니다. 언제 제일 많이 쓰느냐?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이인섭 하아들 예,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예란 뜻 대신 씁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쓰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한다 했을 때 여자가 말하는 거죠. 투리디나 투가 들어갔고 리 아라다 동사에서 하나 둘셋네개 글자로 되어 있는 완료형에서 미완료가 되면은 앞에 우가 온다 그랬죠. 이렇게 앞 시간에 10 4강에서 완료동사, 미완료동사 설명하면서 2형, 3형, 4형을 하면서 휙 지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리디나 우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완료동사가 4개 글자라서 그렇습니다. 아라다에서 두리드, 두리디나 당신이 원한다. 타슈라비나였는데 원래 타슈라비나였었어요. 근데 앞에 뭔가가 접속이 됐어. 앞에 무슨 접속이냐? 앞에 안 같은 게 접속이 됐어요. 안. 그러면 안 타슈라 비나에서 접속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아로 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타슈라부에서 타슈라 바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타슈라 비나 장모음 뒤에 이 장모음 뒤에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접속법이 될 때는 이 장모음 뒤에 있는 눈은 떨어져 나가요. 장모음 뒤에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타슈라부나 할때그 부도 부의 장모음이 있죠. 그때 뒤에 오는 누는 떨어져 나갑니다. 접속법에서. 타슈라 비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모음이 있죠. 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어말이 아로 되거나 어말의 모음이 아로 되거나 아니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접속법과 단축형 모두 그래요. 까후아툰 앞에 계속 나왔었어요. 까후아툰 샤윤. 샤윤은 중국에서 온 말입니다. 중국에서 차라는 것이 왔는데, 중국에서 뭐 화약도 오고 나침반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종이도 오고 왔잖아요. 그중에서 차가 왔습니다. 차가 전래가 돼서 왔는데, 차라는 문화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아랍 쪽으로. 아랍 쪽으로 와서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신기하고 좋으니까, 우리도 그걸 마시자. 근데 이름을 뭘로 할까? 그냥 차래니까 그냥 차이라고 하자. 터키선 차이? 우리는 그냥 샤이라고 하자. 아랍에서는 샤이. 그래서 차이, 샤이. 전부 터키에서 차이, 아랍에서 샤이가 중국의 차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샤이, 샤윤, 차입니다. 샤윤 아흐마르 그러면 아흐마르 그러면 이거는 홍차예요. 빨간 차. 그죠? 아스와드. 아스와드.

이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아흐다르는 녹차, 우리가 마시는 녹차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서 차의 종류를 말하면 됩니다. 우파들루는 이 타파달과 앞에 나온 타파달이 있었는데 타파달과 같은 어근이긴 하지만 나는 선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선호하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 할때 우파딜이라고 해요. 우파딜로 뭐뭐뭐 알라 뭐 그러면 이 뭐보다 뭐뭐뭐를 더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A 우파딜로 A 알라 B 그럼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클 그러면은 보통은 먹거리 예, 먹거리 식사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 예,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아자바트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마음에 들다. 아자바트 플러스 니 그러면 내 마음에 들다. 아자바트니. 그러면 아자바트니 하디히 사이아라투. 이 차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아자바트니 하디히 알 막타바투. 이 도서관이 내 마음에 듭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자바트 플러스 목적어 쓰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다음은 아뜨 이마툰. 다음도 여러 번 나왔죠? 복수 형태는 아뜨 이마툰이에요. 이 불규칙 복수가 모두 불규칙은 아니에요. 지금 다음은 아뜨 이마툰 됐죠? 이런 패턴들, 아뜨 이마툰 패턴들이, 예를 들면, 나와 운, 아드위야툰. 아드위야툰. 이러면, 따문 다와 운 아뜨 이마툰 아두이야툰 패턴이 똑같죠. 이렇게 패턴이 불규칙 복수를 하더라도 패턴은 똑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규칙 복수라고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태가 여러 가지라서 규칙이라고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4과 본문 1이에요. 아밀룰 마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종업원이죠. 아유, 헤드마틴, 무슨 서비스를, 이런 말이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유, 헤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유가, 까이마토 따미 민 파블릭, 까이마토 따암. 그러면, 까이마토 따암은 음식 표니까, 차림표 또는 메뉴판이겠죠? 메뉴판을 주세요. 민 파블릭, 민 파블릭 하는 우리말로 하기엔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영어에 please하고 잘 맞아요. please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표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좀, 뭐, 이렇게,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약간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민파드, 당신의 덕택으로 음식표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please, 뭐, 어떤 사람은 제발이라고 하는데, 아, 제발 음식표 좀 주세요. 뭐, 메뉴 좀 주세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밀 마따암이 왔습니다. 타파달리 자 받으세요. 자 음식표 여기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타파달리 하디히 히야 까이마투 따아미 이것이 메뉴판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메뉴판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디히 까이마투 따아미 한 번도 이렇게 히야라는 말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 아랍어는 주어와 수로로 구성됐을 때 명사와 명사 또는 명사와 형용사 또는 뭐 대명사와 명사 이런 식의 명사 문장일 때 보통 계사를 쓰지 않아요. 계사 카필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 빨리분 나 학생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학생입니다라고 이해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척척 알아듣는 게 아나 빨리분 나 학생 이렇게 아니고 나는 학생입니다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드히 까이마트 따 그러면 이것이 메뉴 하면 이것이 메뉴입니다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메뉴가 하고 말이 안 끝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메뉴가 하고 뒤에 말을 더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뒤에는 수로예요라고 표시하는 그 표시어가 이런 대명사를 써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아랍어에도 비동사에 해당되는 그 계사의 일종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주어와 수로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주어와 수로가 모두 한정일 때. 또는 그냥 이거 없이 쓴다면 문장이

아니라고 간주될 때. 이렇게 될때 문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였고 여기 뒤에는 수로입니다.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앞에가 주어 뒤에는 수로 이렇게. 그래서 하디히 히야 가이마 따미 처음 나왔죠? 히야라는 말. 하디히 히야 가이마 따미. 하다 후와 이렇게 돼요. 하다 후와 제드왈을 모타마르. 이것이 회의의 일정들입니다. 이럴 때뭐 하다 후와 하다면 후하고 하디힘은 히하고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성형 주어니까 여성형 히야 대명사가 왔어요. 이거 뭐 복잡한 문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주어와 수로를 구분해 주는 의미의 히야가 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런 게. 지유가 슈크란 감사합니다. 우리도 따박깔 라함을 바까리. 그러면 라함을 바까르. 라함을 바까르 그러면은 약간 뭐야, 암소긴 한데 큰 암소의 고기로 만든 요리 같아요. 아, 그래도 되지만 보통 이제 그 중동에 가서 고급 식당 가면 바까르라고 쓰지 않고 애질이라고 써요. 애질, 송아지 고기. 작은 송아지 고기로 요리한 게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라함을 애줄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바까르 쓸 때도 있습니다. 라함을 바까르. 그러면 소고기죠. 소고기. 소고기 요리. 따박가 요리니까. 아, 우리도 따박 라함을 바까르. 소고기 요리를 원합니다. 와, 그리고 뭘 원해요? 살라따타. 자, 우리도 따박 요리를 원하고 와 살라따타. 목적어가 뭐 어디 어디 있어요? 이 요리 하나와 샐러드 두 개의 목적어죠. 그래서 여기가 목적격, 여기가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요리도 원하고 샐러드도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밀 마따미 하드 알겠습니다. 하드 할 투리디나 안타 슈라비 깔 까후와 암샤이 바드 아클 바드 아클 그러면 식후에 이런 말이죠. 바드 아클 이 아클은 이때 아크는 명사가 아니라 식사함이에요. 밥 먹음. 밥 먹음 뒤에니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나 아니면 티를,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커피와 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식후에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카와 암샤이. 암이라는 말은 암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암, 모, 암, 모. 이렇게. 오른쪽, 암, 왼쪽. 이렇게 할때 암을 써요. 네. 그래서, 모 아니면 모.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때 암을 씁니다. 지유가, 오파딜로 샤야 알랄 까후아티. 나왔죠? 오파딜로 샤야 알랄 까후아티. 그러면 이 알라 뒤에 거보다는 나는 앞에 거를 원해요. 오파딜로 샤야. 샤윤인데 목적격이니까 샤야가 됐죠. 우파들로 샤야 알랄 까후와티 커피보다는 차를 선호합니다. 차를 좋아합니다. 마다라클 식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죠. 아밀 마따미 뭘 갖고 왔어요. 타파달리 타파달리 그럼 자 이런 말이에요. 자 하다후와 샤이 여기도 나왔네요. 하다후와 샤이 없다고 칩시다. 하다 샤유 하다 샤유 그럼 이 차는 문장이 안 끝났어요. 이 차는 뭐 어떻단 얘기? 이 차는 당신이 주문하신 겁니다. 하다 샤이 마탈랍티 마탈랍티히. 그러면 네가 주문 당신이 주문한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안 끝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는 수로인 걸 알기 위해서 이번에 후와를 썼습니다. 하다 후와 아샤유 이것이 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 비동사 같은 게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 후와 아샤유 할 아즈바트키 할 아즈바트키. 그럼 아즈바트. 아즈바트 그러면 마음에 들었습니까? 키. 당신 마음에 들었습니까? 여성이죠. 뭐가? 알 아트 이마투. 음식들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알레오마. 오늘 음식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지유가 나암. 아즈바트니 케시란. 매우 많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죠. 아즈바트니. 네. 내 맘에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 아, 아즈바트었습니다.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제발 부디는, 이게 통역하기가 되게, 번역이랑 통역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제발 부디로, 까이마트 따, 민파들리. 그러면 메뉴판을, 부디 주세요. 메뉴판을 제발 주세요. 말이 이상하죠. 그냥 영어에 please 정도 가벼운 말로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석하지 말고, 내가 맨날 통역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말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건 적당히 아무도 모르게 빼라 그래요.
그 빼면 더 말이 부드러워. 괜히 그 말을 해서 실력이 없다, 뭘 모자란다, 계속 그 시비가 붙으니까 이런 말은 쓱 빼고 그냥 아, 메뉴판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우스 마타는 앞에 나왔었죠.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말인데 보통 누군가에게 처음에 뭔가를 부탁하거나 뭐 질문할 때 실례합니다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우스 마타 마스무 하나 따암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음식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격이고 이것도 소유격이고 여기도 소유격이에요. 두개다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격과 소유격 동격이 붙어 있으니까 이 음식이에요. 이 음식. 그것의 연결형입니다. 이 음식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동격, 하나는 연결형인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해하면 되겠고요. 타파달, 이거는 타파달은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설명도 자세하게 했습니다. 타파달 해놓고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문 앞에서 누가 손님 왔는데 문 열어주면서 타파달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타파달로 몸 비켜서 들어오세요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또는 의자에 누구 앉으라고 할때 타파달 앉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전철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뭐 앉을 필요가 있는 분이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뭐좀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이런 사람이 오면 일어나면서 그 사람한테 타파달 그러면은 그 사람 알아들어요. 뭐냐고요? 앉으시죠라는 그 권하는 그 메시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파달에는 많은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함축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 음식 앞에서 타파달 그러면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뭐 커피 시켜놓고 타파달 그러면서 마십시다. 뭐 드시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타파달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누구한테 제시하고 제안하는 그런 말의 가장 그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여성은 타파달리, 남성은 타파달. 그래서 타파달 하달 까하와타 비문입니다. 완전히 틀린 문장이에요. 이런 말은 아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파달은 타동사가 아니에요. 타파달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혼자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좀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타파달 하디 까후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타파달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 호드 까후와든 뭐 이슈라블 까후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타파달 또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써야 되면 비 슈르비 비 슈르빌 하디 까후와 이렇게는 말을 쓸수 있어요. 그냥 타파달 하면 돼요. 하디 까후와 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타파달. 미쇼르비 하디카와 쓰지 말고. 이건 비문입니다. 타파달리 비도홀은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자동사라 그랬죠. 자동사인데 비를, 전치사 비를 넣으면 타동사화 돼요. 들어가심을 하세요. 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를 동반해서 타동사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넣으면 됩니다. 타파달 비도홀. 들어가는 것을 하시죠. 들어가시죠. 타파달 빌줄루스. 그러니까 빌줄루스. 빌줄루시 이러면 빌줄루시 그러면 앉음이에요. 앉음으로 하시죠. 앉으시죠. 이렇게. 타파달 빌줄루스, 타파달 빌두홀 이런 식으로 비가 들어가면 되는데 위에 문장은 완전히 비문이었습니다. 파달라 동사, 오파딜, 유파딜 같은 거는 무엇보다 무엇을 선호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쓸때 쓰죠. 그래서 오파딜로 라하마 다자주, 다자주는 라함을 안 붙인다 그랬어요. 다자주는 고기는 고기인데 흰살 고기라고 생각해서 아랍 사람들은 이그 라함을 하무라, 그러니까 루흠을 하무라, 약간 있잖아요. 육즙이 있는 고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도축했을 때 육즙이 이슬람식으로 도축을 해도 육즙이 남아 있는 붉은색이 있는 거. 물론 그 닭고기에도 그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뭐그 흰살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사람들은 닭고기는 그냥 나즈아즈만 씁니다. 라하무 나즈아즈 안 쓰고 이렇게 라하무 나즈아즈 쓴다는 말은 뼈를 발라냈거나 뭐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근데 오파딜로 나즈아즈 이렇게 목적격으로 합시다. 빼버리고 오파딜로 나즈아즈 알랄 라하밀 하루피 그러면 하루프는 양이에요. 양고기. 양고기 침이 고이는데
양고기를 일주일에 4.5kg씩 양갈비를 매주 먹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먹다가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양갈비가 너무 비싸. 그래갖고 못 먹었어요, 양갈비를. 오랫동안. 하여간 그 라흐물 카루피 양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선호합니다. 드문 케이스죠. 드문 경우인데, 양고기는 먹고 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되게 부드럽고, 와,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양고기, 양갈비 10대를 한번 먹어봐도 배가 부르는데 체하질 않아.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 뭐 이렇게.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여러분이 양갈비 전문점에 가서 실컷 먹어봐요. 근데 냄새 날것 같죠? 양고기는 물에 담은 냄새 나고, 물에 닿지 않으면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양갈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썰어서, 도축을, 이슬람식으로 도축을 해서, 썰어서 다잘 잘라내갖고, 불에 구운 다음에, 구우면서 거기다가 양파하고 토마토를 갖다 같이 끼워서 굽거나, 아니면, 소금하고 후추만 딱 뿌려갖고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그 상태로 먹어요. 근데, 자꾸 침이 고여서 미안하네. 너무 맛있어요. 예. 우파딜르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나는 좋아합니다. 뭐보다? 알랄 로가텔 인질리지아티. 인질리지아티라고 쓰고 읽기는 잉글리지아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잉글리지아. 잉기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집트식 발음으로 잉글리지아로 읽을 수도 있고 인질리지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쥐음을 그로 읽어요. 그래서 오파딜로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알라 알로가텔 잉글리지아티. 잉글리지아티 또는 인질리지아티. 영어보다는 아랍어를 더 선호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음식 시키거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마다 토이프, 마다 토이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마다 토이프 안타 슈라바. 마시기를 좋아하니? 무엇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니에요. 자, 무엇을 마시는 것 좋아한다. 너는 뭐 마시는 걸 좋아하니? 그거 뭐 마실래? 를 물어본 거죠. 마다 타입 반타 슈라바. 이렇게 쓸 때, 너는 뭐 마실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 타나 왈타. 타나 왈타. 타나 왈타. 할 타나 왈타. 식사했어? 할 타나 왈탈 가다. 그러면 점심 식사했어? 점심 식사했어? 람 아쿨루. 람 아쿨루. 자, 람 아쿨루 람 뒤에 미완료 단축 형태가 옵니다. 미완료 아칼라에서 플러스 다시 아가 붙어요. 그러면 아쿨루 내가 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으쿨루가 됩니다. 아으쿨루. 아쿨루가 되는데 두 개가 같은 형태죠. 그래서 아쿨루가 어떻게 합쳐지냐? 아 뒤에 스쿤이면 장모음만 있는 모음이 없으니까 두개 붙어갖고 이렇게 맞다 이걸 맞다라 그러는데 맞다 비둘기 같이 갈매기 같이 그려갖고 아로 합니다. 장모음이에요. 1.5배. 그래서 아 이렇게 아쿨후 람은 완료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갖고 과거 부정을 나타내요. 뭐뭐 하지 않았다. 람아쿨후 그러면 나는 먹지 않았다. 아직 안 먹었는데, 난 점심 아직 안 먹었을 때, 람, 아, 쿨루호. 이렇게. 그 다음에, 할 투리두, 마지다 미나 따미. 마지단이라는 말은 더 많은이에요. 마지단. 더 많은. 미나 따 음식 중에서 더 많은 것. 그 음식 중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니? 더 많은 음식을. 좀더 먹을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다 미나 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거 좀더 먹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라, 하다, 약피. 이게 충분해. 하다 약피. 이것이 충분하다.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쓸수 있냐면 하다 약피니. 약피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약피니. 약피까지는 똑같고요. 약피니. 나에게 충분하다. 이거는 나에게 충분해. 난이 정도면 됐어. 약피니 하다. 이러면 약피니 하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 충분한 양이야. 됐어. 더 이상 시키지 마.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다 약피 그러면 이걸로 충분해. 그래갖고 뭐 그냥 더 이상 시킬 필요 없는 목적어 없이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집트에서는 기파야톤 씁니다. 기파야톤. 기파야톤.
키파야 툰이라고, 키파야 툰 그러면 충분함이에요. 원래는.

충분함. 이집트에서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나서 대통령 축출하려고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그 운동의 이름 뭐냐? 키파야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대통령. 이제 그만해. 이제 그럴 때 키파야예요. 근데 그 말을 밥 먹을 때 씁니다. 키파야. 됐어요. 충분했어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밀하나 워시파 그러면 맛있고 건강하게 이런 말인데 이건 음식 먹을 때 쓰는 말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음식 먹을 때는 세하 또는 세하타이니. 세하타이니 그러면 두 개의 건강을 먹고 더 건강해지세요. 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세하 하면은 맛있게 드세요. 또는 세하테이니 그러면 두 번이나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세요라고 할때 구어체지만 더 많이 쓰는 말 세하타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 말할 때 마타타 쿨룰 아샤 마타타 쿨룰 정확히 말하면 마타타타나 왈루 마타타타나 왈룰 써야 돼요. 마타타타나 왈룰 여기다가 마타타타나 왈룰 아샤 아하타탄 저녁 식사는 언제 합니까? 언제 먹습니까? 저녁 식사를 언제 합니까? 아다탄, 보통, 일반적으로. 하다 따무, 이 음식이, 라디둔, 이 음식은 맛있습니다. 할 아주바크 따함, 음식이 당신 마음에 들었어요? 과거 형태죠. 아주바크, 그러면 마음에 들었어요? 싸 요지북, 싸 요지북하, 당신 마음에 들 거예요. 싸 요지북하, 하다 하사 우 캐시란. 이 수프가, 하사는 수프예요. 수비라는 말이 하사 말고도 마라크란 말도 있고 쇼르바도 있는데 하사도 수비예요. 하다 하사가 당신 마음에 들 겁니다. 캐시라 매우 마음에 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아다스 수비 있어요. 렌틸콩으로 만들었는데 렌틸콩으로 보통 우리는 요르단 살때뭐해 먹냐면 뭐 빈대떡 뭐 이렇게 만들 때뭐전 같은 거 있죠. 녹두전 빈대떡이나 녹두전을 해 먹었어요. 녹두전을 그 렌틸콩으로 해 먹었어요. 녹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콩으로 만든 수비 있는데 노란색의 그 수비 거기다가 레몬 조금만 쫙 뿌리면 자꾸 침이 고이는데 기가 막힌 수비 됩니다. 한번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드셔보세요. 그래서 아랍에 가면 아랍어 배웠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네, 그렇게 먹는 거는 양보하지 말고 주문할 때 아유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 주문하시겠습니까? 마다 두리두안 타쿨라 마다 두리두안 타쿨라 하면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예요. 우리드완 아쿨라 알 케밥. 우리드완 아쿨라 알 케밥. 그러면 나는 케밥을 먹고 싶습니다. 마 따박 랴우미. 오늘의 요리가 마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알 파투라투 라우 사마하타. 허락해 주신다면 파투라. 파투라는 그냥 말로 안 하고요. 멀리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파투라. 그 이제 계산서 갖다 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계산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쓸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휘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저우아누 앞에 나왔던 말이니까 그래도 배고픈 저우아누. 그다음에 나쿨루 우리가 먹는다는데 앞에 안이 붙었어요. 그러면 안 나쿨라 접속법이 됐죠. 접속형 아니고 접속법. 그래서 우리가 먹기 할때 쓰는 말입니다. 도히뿌는 당신이 좋아한다. 당신은 좋아한다. 오히뿌는 내가 좋아한다. 오히뿌카 그러면 내가 당신 너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뿌. 그다음에 만사프는 수업이 잘안 돼. 침이 돌아서. 이게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의 대표 음식이에요. 여기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대표 음식인데 잔치 음식입니다. 네, 잔치 음식. 그래서 잔치 때한큰 쟁반으로 열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거기 앉아갖고 옆으로 막몸 비틀어서 오른손으로 막 먹습니다. 그래서 만사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요거트인데 요거트 상온에서 2년간 가능 보관한 딱딱한 요거트가 있어요. 그걸 다시 끓여가지고 만든 요거트를 해서 굉장히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사프는 요거 저 이집트 저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의 그 잔치 음식쯤 된다 생각하면 돼요. 아슈하르, 마슈후룬의 형용사가 마슈후룬도 있고 샤히룬도 있는데 좀 어렵지만 샤히룬의 복수가 아슈하르 더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박 요리죠. 접시는 아니고 요리예요. 그 다음에 라디

이룬 맛있는 거고, 까리브민은 뭐 앞에 나왔었죠. 가깝다. 그 다음에 세우루 앞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가격. 예. 그 다음에 마꿀 적당하다, 합리적이다. 나쿨 우리가 먹는다. 나슈라브 우리가 마신다. 본문 2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윤과 하미둔의 대화입니다. 재연도 되겠지만 재연이면 왠지 여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재윤을 해볼게요. 재윤과 하미둔입니다. 아나 저 완을 아나. 나 지금 배고파. 마라유카 피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말이죠. 안나쿨라 먹는 것이 어때? 우리가 먹는 것이 어때? 뭐를? 다만 아라비안 알리아우마. 오늘 아랍 음식을 먹는 것이 너의 생각,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아랍 음식 먹는 게 어때? 야 하미두, 하미디야. 오늘 아랍 음식 먹을까? 피크라툰 쇼밀라툰. 와, 좋은 생각인데? 피크라툰 쇼밀라툰. 아이야 다민 아라비인 토입. 어떤 아랍 음식을 토입, 너는 좋아하니? 재윤이가 휘뿔 만사프. 우히뿔 만사프, 헤뿔 만사프. 쉽지 않은 결정인데 만사프를 좋아해. 와후와 아슈하르 따박인 필 우르둔. 그러면 그것은 아슈하르 따박. 이건 최상급이죠. 비교급 형태야. 뒤에 비한정 단수 소유격. 요 상태로 연결형이 되면 비한정 단수 소유격과 비교급이 연결이 되면 최상급 표시예요. 이 비교급 뒤에 한정 복수 소유격이 오거나 한정 복수 소유격 아니면 아슈아르 따박힌처럼 비한정 단수 소유격이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유명한 식사, 가장 유명한 요리야. 이 맨사프는 가장 그 유명한 요리야. 어디에서? 필 우르둔 와 필라스틴. 호와 라디둔 짓던. 그거 굉장히 맛있어. 하미두니 할 따르프 마카누 마따암을 아라비 피시울. 그럼 서울에 있는 아랍 식당 장소 마칸. 아랍 식당 장소를 할 따르프 너 알고 있니? 할 따르프 마따암 마칸 마따암 아랍의 페스티벌. 그럼 한국에 어디 뭐 아랍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럼 우리나라 보통 이태원이나 안산 뭐 인천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말해주면 되겠죠? 재윤이가 나암 아르프 내가 알아. 그래 내가 알아. 호와 가리브 민 자미아트 한국 자미아트 한국 우리 학교 한국인데. 한국 외국어 대학교 뭐 이러면 그러면 좌면 한국 대학교에서 가까워. 한국 대학교라는 것이 지금 뭐 한국이라는 대학을 이름을 쓰는 대학이 많거든요. 와세오로 땀 세오로 땀 호나카 마꿀 세오로 땀. 그러면 음식 값이 음식 가격이 호나 거기는 대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싸 마꿀 그러면 적당해 이런 말이거든요.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음식이 좀 싸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은 괜찮아 뭐 이런 말이죠. 하미두니 이단 그렇다면 마다 나쿨루 후나카 마다 나쿨루 우리는 뭘 먹을까 후나카 거기에서 후나카는 지금 알고 있는 한국대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뭘 먹을까 이런 말이에요. 채윤이가 나쿨 알 만사프 만사프 먹자 만사프가 보통 손으로 먹는 음식이거든요. 손으로 먹는 음식 근데 오늘날에 뭐 숟가락으로 많이 먹는데 손으로 먹어야 손의 감촉에서 이 음식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느끼면서 이렇게 감각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우리는 보통 후각, 시각, 그다음에 미각만 쓰는데 촉각도 써서 음식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만사프 이렇게 손으로 먹는 음식이었었는데 만사프 먹고 와 케밥. 케밥은 뭐 구운 뭐 이렇게 고기들이죠. 와 샐러드. 샐러드를 먹자. 와 하미드가 와 나슈르블 카후와탈 아라비아 아이단. 아랍 커피는 되게 진한 커피입니다. 이게 되게 조금 줘요. 요만한 잔에, 한 5cm도 안 되는 잔에다가 고기 한 3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줍니다. 조금만 따라주는데 맑은 색깔에 커피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커피는 되게 그 순도가 높고 그게 뭐죠? 카페인이 높아갖고 마시면은 쫙 밑에서 그냥 훑어서 내려가는 기분인데 그거 많이 먹으면 많이 마시면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잠을 안 오고 눈만 멀뚱거릴 수 있어요. 나셔바 까후바탈 아라비아 따이단 아라 커피도 마시자 했어요. 재윤이가 하사나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었겠죠. 자, 음식 맛과 가격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아 따함 후나 여기에서 음식은 라디든 짓단 매우

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런 말이죠. 와, 요지분이 캐시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지분이 캐시란. 아랍 사람들은 음식을 평가할 때 맛있다, 뭐, 좋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언제냐면, 라마단 때. 라마단은 보통 음식의 맛을 못 보고 요리하거든요. 주부들이 뭐 침도 안 삼키는데 음식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도 못 보고 음식을 했는데 그 손님으로 가갖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짜건 싱겁건 맵건 뭐 상관없어. 무조건 많이 먹어줘야 돼. 그러면 그게 맛있다는 표시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음식을 평상시 맛을 보면서 하는 음식이야 누구나 다 잘하죠. 근데 간을 못 보고 하는 음식도 맛있게 먹는 거, 그 매너입니다, 사실은. 아, 땀 호나 레이사 라디단. 아, 이러면 안 되죠. 음식, 여기 음식은 레이사 라디단, 아, 맛이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라 요지브니 하다 땀. 이 음식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 요지브니 하다 땀. 세오로 땀 호나 갈린 짓단. 이건 가능하죠. 여기에 음식 가격이 갈린 짓단, 매우 비싸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이런 말이죠. 세오로 땀 호나 마꾸울룬. 여기 음식은 합리적이야. 적당해. 이런 말은 음식 가격이 괜찮다. 이런 말이죠. 내가 먹기에도 또는 내가 내기에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로 마꾸울하다는 얘기예요. 아꾸리라는 말은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쓸때 마꾸울 씁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게 또 나왔네요. 아마도 이 지필진들이 앞뒤 그 과학끼리 이게 검토를, 크로스체크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게 나오는데, 뭐, 여러분, 나선형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번더 봅시다. 무왓자푼, 무왓자푸나. 무왓자파툰, 무왓자파툰. 고리윤, 고리유나. 고리야툰, 고리야툰. 어떻게 한다고요? 무왓자푼은 어려우니까 무다르리순 해봅시다. 무다르리순. 무다르리순. 무다르리순 쓴다면, 무다르리순.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단어고, 이게 주격, 이것이 비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수 형태는 어떻게 하느냐? 무다르리 수나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이 단수에서 무다르리 수나, 무다르리 수나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여기로 갔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그죠?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우가 우장모로 바뀌었습니다. 길어졌죠? 마지막 모음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어간의 모음이죠.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이거는 이제 격표시예요. 그죠? 격이 주격인가 표시니까. 소유격도 있고 목적격도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에서만 쓰는 말이지, 단어만 쓸 때는 여기까지만 써요. 무다르리스. 운을 썼다면 주격이다. 운 썼다면 이거는 비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복수로 쓴다면 마지막 모음 여기 순에서 마지막 모음 우가 길어지는 거예요. 모다르리 순 이렇게. 근데 순할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스쿤이고 이것도 스쿤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음을 넣어서 수나가 된 거예요. 모다르리 수나. 모다르리 사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다르리 사툰 이렇게 썼다면 모다르리 사툰. 그러면 여기서 무다리 사툰이에요. 그럼 무다리 스까지가 어근이고 아툰이 아트가 여성형이고 여기가 주격이고 여기가 비한정이에요. 그럼 단어는 무다리 스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모음이 어디예요? 마지막 어간 뒤에 모음이 이거죠. 이걸 길게 하는 거야. 무다리 사툰. 그러면 무다리 사툰 그러면 뭐가 길어졌어요? 어간의 마지막 모음. 이 아가 길어졌어요. 규칙 복수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길어진 걸 얘기해요. 그리고 사툰. 그리고 이 툰은, 툰, 단수에서 탄위는 이 툰으로 사툰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탄위 내려와 있거나 무다리 수나에서도 아까 보면 무다리 수나에서도 원래는 순이었었는데 수나가 되는데 탄윈이 이렇게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복수 형태도. 그러니까 무아다푼 했었는데 여기 있는 N 발음이 무아다푸나
여기 눈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수 형태가 돼 갖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거볼수 있습니다. 이게 탄인에서 온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지난번 얘기했으니까 길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리윤, 고리유나 소유격 목적격은 고리이나 고리이나. 고리야툰, 고리야툰, 고리야틴, 고리야틴. 소유격 목적격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소디윤, 소디유나, 소디이나, 소디이나. 그다음에 소디야툰, 소디야툰. 소유격하고 목적격은 소디야틴. 마슈후룬, 마슈후루나, 마슈후리나, 마슈후리나. 예. 마슈후 우거 빠졌네. 마슈후리나, 마슈후라툰, 마슈후라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불규칙 복수가 나왔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불규칙 복수도 일정한 형태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각각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형태의 규칙성이 있어요. 그다음 볼게요. 빠립은 똘라분, 마드라사툰 마다리수. 빠립은 똘라분 학생이고요. 마드라사툰 학교의 복수예요. 필문 아플라문 영화고요. 야우문 아이야문. 이거와 이거가 같은 형태의 복수 형태예요. 아스틱 사디꾼 아스테카. 이건 여섯 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격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샤흐순 아슈하순. 아슈하순도 아플람이나 아이암이나 같은 패턴들이에요. 그다음에 파키아툰 파와키아. 파와키우도 마다리스와 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파와키아 이렇게 파와키아해서 이격이고 마다리스해서 이격입니다. 그다음에 아말룬 아말룬. 아말룬은 아플람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가 같은 패턴이고요. 이거와 이거가 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불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규칙은 아니고 불규칙이래도 그 불규칙 패턴들이 있어서 불규칙이 규칙적인 패턴을 갖는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식. 따문 아뜨이마툰 앞에 나왔습니다. 왈라둔 아울라둔 아들이에요. 빈툰 바나툰 딸이고요. 우스부운 아사비아 이것도 이격입니다. 가다문 아크다문. 아크다문이 아울라둔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툰 부유툰. 바이트 부유트도 이렇게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규칙들이 있는데, 불규칙은 여러분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올 때한 번씩 봐요. 나올 때. 그리고 이게 어근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근이 뭐다? 아크다문 어근이 뭐예요? 까다문이 발이구나. 그럼 발들 이런 말이네. 그다음에 왈라둔도 왈라드가 있고 아울라드 패턴이 있으면 이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근을 생각하고 어간을 생각하는 것이 그거 빠르지, 모든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문과 명사문의 성과 수 일치라는 것은 앞에 동사가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동사가 뒤에 올때 이제 성과 수로 일치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사파라 똘라합 일레 마그립. 학생들이 모로코로 여행 갔습니다. 단수로 썼어요. 근데 똘라합이 앞에 왔으면 학생들이 여행 갔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복수로 써. 사파루 복수로 썼어요. 일레 마그립. 이렇게. 남성은 맞춰야 돼요. 남성 맞췄는데 이게 동사가 뒤에 올 때는 수도 맞춰야 됩니다. 남성과 복수로 맞춰야 돼요. 여기도 자하밧 탈리바투 일레 마카. 여학생들이 카페에 갔습니다. 이때 동사는 단수로 썼어요. 왜? 여기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여성형만 그냥 영향을 받아서 여성형 단수로 썼어요. 근데 아탈리바트 여학생들이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합나 여성 복수 형태로 썼어요. 일랄 마카하. 그러니까 동사가 뒤에 나오면 앞에 나온 명사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예요. 이제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바쁘게 왔는데 이제 음식 잠깐 설명할게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일 수도 있어요. 케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케밥은 이렇게 그 샤와르마로 불리는 이렇게 샤로마로 불리는 이걸 불로 구워서 옆으로 썰어 갖고 밑에서 고기에 넣어주는 거고요. 빵에 넣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굽는 케밥입니다. 구워서 꼬치에 구워서 슈시케밥이라 해갖고 접시에 내는 거예요. 홈무스는 병아리콩으로 만드는 거.

건데, 삶아갖고 만드는 건데, 보통 빵하고 같이 나와서 찍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파투슈는 샐러드인데, 약간 그 빵, 밀가루 빵 있죠. 밀가루 빵에 그 튀긴 것 같은 그런 이런 그 빵들을 갖다가 조각빵을 넣어서 같이 나옵니다. 파투슈는 어디 가서 제일 맛있냐면, 시리아가 제일 맛있어요. 예. 만사프는 큰 쟁반에 나오면, 여기 사람이 여러 명이 앉아서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여기 앉아서 먹고, 여기 앉아서 먹고, 여기 앉아서 먹고, 여기 앉아서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이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이게 여기에 맨사프가 있으면, 맨사프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서 먹습니다. 오른손 주로 갈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이 사람 먹는 부분은 피자 형태로 요만큼. 아무리 맛있는 게 여기 있어도 이 옆에 거는 이 사람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지켜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요거트, 진한 요거트가 잔뜩 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쿠샤리는 이집트의 뭐 국민 음식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라면, 김밥 같은.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쿠샤리. 너무 싸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쿠스쿠스는 마그립 지역. 그러니까 그 튀니지나 아니면 뭐 모로코 같은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따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그 도기 같은 거에 구워서 나오는데 쿠스쿠스는 어떤 그 요리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알갱이가 작은 파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밀가루 파스타 같은,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조그만 알갱이로 만든 게 쿠스쿠스래요. 그래서 이 쿠스쿠스 음식을 볼수 있고요. 까후아, 샤이, 대추야자 뭐다 아는 거죠. 단지 대추야자는, 아랍에서 대추야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막에서 긴 여행을 할때 영양 보충뿐만이 아니라 허기진 걸 달랠 때 대추야자가 딱이거든요. 그래서 말린 상태로 갖고 다니면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 이게 그냥 우리나라 대추가 아니고 되게 당도가 높은. 그러니까 곶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추야자가 진짜 달아서 말린 상태로 있다가 하나만 딱 먹고 씨가 안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만 먹고 녹여서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고 힘이 생기는.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먹냐면 라마단 때 하루 종일 금식하잖아요. 금식이 끝나고 밥을 바로 먹지 않고 대추야자 하나 먹고, 물 마시고 대추야자 먹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속을 달래는 용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랍에 가면 볼수 있는 음식들과 어떤 기호식품이니까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공부했으니까 자신을 갖고 16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들을 쭉 이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6번부터 풀 거고요.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6번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실험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료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실험 과정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한 직선 레일 위에서 수레 A를 정지한 수레 B에 충돌을 시킵니다. 자, 충돌을 시킬 때 어떤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변화들에 대한 정보가 시간 A의 위치, B의 위치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자, A, B의 질량은 2kg, 1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가에서 시간에 따른 A와 B의 위치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봤던 요 표인데,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고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는가? 자, 지금 정보가 뭐냐면 시간하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레들의 속력을 파악해봐라라는 거거든요. 자, 간격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6, 그다음에 여기도 6. 쭉 6으로 가죠. 가다가 24에서 28은 4. 그 다음은 3. 쭉 3임을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B의 위치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지에 있는 상태였겠구나. 문제에서 힌트도 줬죠. 그쵸? 자, 그 이후에 4, 6, 6, 6.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간격, 요 시간 간격에서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충돌을 함에 따라서 A 수레와 B 수레의 속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기억 볼게요. 0.2초일 때 A의 속력은 0.4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0. 속력을 구해보면, 0.1초가 변할 때 위치는 6cm가 바뀌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0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6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0.5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1.2kg 미터 퍼 세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합의 크기예요.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충돌 전과 후가 같잖아요. 그쵸? 근데 충돌 전은 B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B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A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이 결국에는 AB 운동량의 합의 크기와 이제 같은 상황이겠죠? 바로 이거는 충돌 전이겠죠? 자, 그럼 A의 운동량은 질량이 2kg이고 충돌 전의 속력은 0.6이라고 기억해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단위 생략 1.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0.7일 때 여러분들, 이때죠? 자, 이때는 A와 B의 속력에 대한 B를 알 수가 있어요. 몇대 몇이냐면, 1대 2입니다. 질량은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2대 1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에 따라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1대 1로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므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실험 문제들이 종종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실험 문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해서 그 자료에서 얻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추출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10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6번 문항이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씨가 각각 정지해 있던 B, D와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 B 충돌해서 A, B 한 덩어리, C, D 충돌해서 C, D 한 덩어리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자,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3분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BC 질량 같고요. 충돌 후 속력은 B가 C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A의 질량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고 B의 질량은 현재 문제에서 제시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B와 C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M으로 둬볼게. 그러면 A의 질량 뭔지 모르니까 뭐 MA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바로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써보면 MAV는 두 질량 합 MA 더하기 MA
지금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라지 V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요. MV는 두 질량합, D의 질량 뭔지 모르죠? C는 M, D는 MD 이렇게 표현해 놓고 V'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조건을 하나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시면요. 충격량의 크기가 B가 C의 3분의 2배라고 그랬어요.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B가 C의 3분의 2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요 시간에 질량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질량이 C하고 B가 지금 같기 때문에 질량은 약분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식은 B와 C의 속도 변화량의 조건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었는가?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V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었는가? 를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쉽게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충돌 후 B의 속력, 마지막 조건에서 충돌 후 B의 속력은 C의 두 배이다. 충돌 후에 B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C의 속력이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편의상 여기를 V라고 두고 EV로 한 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조건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B의 속도 변화량은요. 0에서 EV가 된 거니까 EV예요. EV. EV가 3분의 2에 C의 속도 변화량인 처음에 V였지만 나중에는 V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EV 써놓게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V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small v 빼기 large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분의 2 v, 3분의 2 large v니까 넘기게 되면 3분의 6의 8 large v는 3분의 2 small v 이렇게 되겠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거를 분배를 했을까? 그냥 곱하면 되는데, 그죠? 6 라지 V는 2 스몰 V 빼기 2 라지 V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4 라지 V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값을 각각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4V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네 둘이 약분돼서 2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EMA 는 MA 더하기 M이기 때문에 A의 질량은 small m이구나 라고 정리가 하나 될 거고 또 여기에도 4V를 넣게 되면 이렇게 약분했을 때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4 small m은 M 더하기 M large D 이렇게 되기 때문에 D의 질량은 바로 나오네요. 3 small m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지?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MA분의 MD가 얼마냐 정리하면 3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한 덩어리가 되는 상황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분리 상황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충돌해서 각각 운동하는 경우는 뭐 늘상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기본 충돌, 그 다음에 한 덩어리, 분리 이렇게 세 개는 꼭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 108번입니다. 108번. 2024학년도 문제네요. 3월달 학력평가 18번 문항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꽤나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쭉 써가지고 아마 계산을 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풀게 되면 이 108번 같은 문항은 중간에 분명히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계산 과정이 이제 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수평면 하나 그려놓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게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 108번 문항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씨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정지해 있고요. 질량은 m4m, a는 2m인데 3v로 달려가고 있어. 자,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화돼요. 자, 그러면 이 4t일 때 a의 속력이 바뀐 이 4t 시점에는 누구하고 누가 충돌했을까? 그렇지. a하고 b가 충돌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질량 제시되어 있고 6t일 때 누가 충돌하냐면 6t일 때는 B하고 C가 충돌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A,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B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정지해 있던 C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A의 속력이 한번더 바뀌어요. 근데 A하고 충돌할 수 있는 물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뭐 C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B와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A하고 B가 충돌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 사이에 어떤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하고 B를 봅시다. 자, A의 처음 운동량은 6mv. B는 정지에 있었고, 자, 그 이후에 A는 속력이 얼마로 바뀌어요? V. 근데 문제 조건에서 A의 운동 방향은 그렇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가 그대로겠죠? 그래서 EMV라고 쓸 수가 있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뭐 얼마인지 모릅니다. VB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VB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VB는 정리하면 4V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B하고 C 사이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4V니까 BC하고 충돌하기 전에는 4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C는 정지해 있으니까 쓰나마나.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 상황에는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인데 BC하고 충돌하고 나서 B는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바뀌죠.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VB 뭐 프라임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충돌하고 나서 질량이 4m인데 그 이후의 속력을 문제에서 따로 뭐 제시하고 있진 않네요. 그냥 VC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근데 식을 정리하면 4V라고 하는 것은 M 다 지우면 VB 프라임 더하기 4VC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이제 얻어지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쓰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8T일 때 C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8T일 때 C의 속력. 자, 8T라고 하는 거는 이제 6T 이후에 뭐 여기를 8T라고 한번 이렇게 써놓고 본다면 B하고 C가 충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C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C의 속력.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 0에서부터 4t까지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0에서 4t까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자, 요 상태 그대로 그 초기 위치 있죠? A는 처음에 여기에 있었고요. 0인 지점에 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은 조건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도 아마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자, A의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이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을 이용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면적을 이용해줘야 되겠다. 지금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면적을 이용해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0에서 4t까지

충돌 이후 B의 속도는 4V예요. 그럼 4V의 속도로 ET만큼 가니까 얼마야? 8VT인 거지. 8VT. 아, 그러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10이었는데 C하고는 얼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냐면 여기가 이제 20이 되는 거죠. 8만큼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 0에서 4t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4t에서 6t를 한번 볼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림을 나름 뭐 예쁘게 그리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체크를 해가면서 푸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4t에서 6t일 때는 B하고 C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치? 충돌하게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B하고 C가 충돌하게 될 때는 요 위치에 B하고 C가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 와중에 A는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얼마의 속력으로? A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V의 속력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A 같은 경우에는 12VT를 이동하고 나서 4T부터 6T까지, 즉 ET라는 시간 동안에 A는 12에서 2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이제 A가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4T에서 6T, 딱 6T가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A는 요만큼. 그다음에 BC는 20 위치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나머지는 구간 길이가 뭐6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6T에서 14T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6T에서 14T. 자, 이때는 6t에서 14t까지는 a는 v의 속력으로 계속 얼만큼 이동을 하죠? v의 속력으로 8t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8만큼 이동을 해서 a는 자, 여기가 4t였으니까 4t부터 6t부터 14t면 8t, 4t부터 이동하게 되면은 10t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a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2. 여기에 이제 A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요때가 언제냐면 14T라는 거예요. 14T. 자, 여기 잘 주목을 해보세요. 14T. 얘다 14T 때는 누구하고 누가 충돌을 한다 그랬지? A하고, 그치, B가 충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20이라는 지점에서 BC가 꽝 하고 충돌을 하고 B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쵸? 충돌하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A하고 4T, 14T일 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6T인 거잖아요. 6T 이후에 B는 쭉 이동을 했을 거고 A도 같이 오고 있는데 A하고 B가 여기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보시면 6T일 때 BC가 충돌을 했죠? 그리고 14T일 때 B가 다시 A랑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물체가 4T에서 14T, 즉 8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에 해당이 될까요? 20에서 20이니까 2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8t라는 시간 동안에 EVT를 이동한 겁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t 이후에 b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vb 프라임이 될 거고 그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 v.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8t분의 2vt 하면 4분의 1v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쓰인 식은 거속시밖에 없어요. 거속시. 그치?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딱딱 이제 적어 놓게 되면

하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간단한 계산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자, 4분의 2는 4분의 1V 더하기 4VC.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VC를 구하세요라는 거였으니까. 자, 넘기면 자, 4분의 얼마죠? 15V가 4VC이므로 따라서 정리하면 C의 속력은 16분의 15V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해서 정답은 2번, 16분의 15V가 되겠네요. 자, 108번 문항은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난도 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그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 문제를 아마도 계산으로 식을 이용해서 푼 학생이라고 한다면 식이 꽤나 이제 복잡했을 텐데,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108번 마무리를 하겠고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요, 109번이고요. 24학년도 수능 8번 문항이네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용수철이라는 건데, 용수철도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 B하고 C가 용수철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힌 상태로 정지해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손을 탁 놓게 되면은 각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운동량 보존 기본 충돌과 융합과 분리 상황 중에서 그렇죠. 분리가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분리 상황일 때는 충돌, 그러니까 분리하기 전과 분리한 후에 운동량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 전에는 정지 있었으니까 0인데, 분리 후에는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BC라고 치면은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오른쪽이고 하나는 왼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냐면 분리 후에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개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번더 정리를 해줬어요. 자, 기억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B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C하고 D. 지금 C에서 분리된 다음에 C가 D를 향해서 갈때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질량이 다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헷갈리니까 A의 질량은 5M, B의 질량은 2M, C하고 D는 각각 M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 상황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C하고 D는 C의 질량 M. 속력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었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즉 EM으로 V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VC라고 하는 것이 EV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니은 보세요.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얼마냐? 자, VC가 EV거든요. VC가 EV. 요렇게 EV.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1대1일 거고, B하고 C가. 지금 질량비가 2대1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속도의 B가, 크기의 B가 1대2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B의 속도가 EV임을 찾았으니까, 다시 C의 속도가 EV임을 찾았으니까, B의 속도는 V임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B의 속력은, 분리된 직후의 속력은 V이고, 방향까지 따지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a의 왼쪽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직후의 b의 속력은 v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습니다. 뭐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질량비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나에서 AB,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속력은 5분의 2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나에서 AB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B가 A 쪽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냐면, EM의 마이너스 V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A는 이제 정지에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A하고 B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7m 그리고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안쓴 기호가 뭐 라지 V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정리하면 m 지웠을 때 라지 V는 마이너스 7분의 2V 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은 5분의 2V가 아니라 크기만 보면 7분의 2V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교과서 기본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예요,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우리가 분리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분리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아마 부족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충실하시고 이 분리 상황도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110번 문항입니다. 자, 110번은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입니다. 자, 난도 상이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얼마나 어려울지.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서 압축을 시켰어요. 보니까 또 분리 상황이 나왔네. 그치? 분리 상황이에요. 분리 상황이니까 분리 이후에 속도의 크기 B는 무엇으로 결정지을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질량비로 결정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질량이 제시됐을 때는, 속도의 크기 B가 제시됐을 때는 질량비를 찾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리 이후에 각각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으니까 질량과 속력의 비가 이런 반비례 관계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요거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지했던 A와 B가 분리되어서 등속도 운동하고요. 물체 C, D를 향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C하고 D 각각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고, 분리되면서 C와 충돌, 그다음에 D와 충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중요한 조건이 나와요.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두 배이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가 충돌하여서 A와 C는 정지하고요. B와 D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3분의 1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C의 질량하고 속도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야? 운동량. EMV죠? EMV. 그지? 근데 이 C하고 A하고 충돌을 꽝 이렇게 했더니 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충돌하고 이렇게 가만히 정지한 거야. 그러면 A의 운동량 자체도 얼마였을까요? EMV가 된 거예요. EMV. 크기만 보면 EMV, 방향 따지면 마이너스 EMV. 그지? 그래서 여기서 A의 운동량이 EMV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썼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여기 EMV. 자, 그럼 잘 보세요. 왼쪽으로
EMV니까 마이너스 EMV. 그러면 A하고 B는 분리된 직후에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테니까 B의 운동량이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 그렇지. 플러스, 맞아요. EMV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네 번째 줄에서 보시면은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두 배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한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운동량 보존 이야기를 하는 데서 나올까?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센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왜 줬지? 그러면은 운동량과 관련된 식을 쓰라는 건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관련된 공식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EK는 2분의 1 MV제곱 말고 뭐가 있지? 그렇지. EN분의 P제곱. 요식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시험장에서 또는 평소에 연습할 때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B의 운동에너지비를 알려줬거든요. B하고 C의 운동에너지가 C가 B의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1대 2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비교 대상이 B하고 C인 거예요. 그럼 B하고 C의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B하고 C 운동량 어때요? 크기 보니까. 똑같지, 그치? 이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항상 준다니까 어떤 특정 값이 같은 것을 이제 주고 나서 나머지 두 물리량을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줍니다. 알겠죠? 네, 1대1이에요. 그러면 EK, 운동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해야 되므로 이 질량의 비는 2대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C의 질량이 M. 이었으니까 B의 질량은 얼마예요? 그렇죠. E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질량은 EM입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C의 질량이 M일 때 D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B하고 D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 EMV, D는 MVD. MVD가 아니라 MDV. 그죠? 질량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니까 MD로 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됩니다. 질량 합쳐야 되겠죠? EM 더하기 MD. 그리고 속도는 3분의 1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V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EM 마이너스 MD에다가 3을 바로 곱해버리면 6M-3MD 요상 곱한 거예요. 그리고 EM 더하기 MD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4M은 4MD가 되죠. 그래서 MD는 M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해서 정답은 2번 M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살펴봤던 109번 문제 있죠? 109번 문제가 분리 상황이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분리 상황이 나왔는데, 분리 이후에는 질량과 속도의 크기의 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은 분리 이후에 각각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거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항 1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1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이 운동량 선생님이랑 지금 11강부터 봐왔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문제의 조건에서 이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거리가 아니라 A, B, B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혹시? 자, 기울기가, 그렇지,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유, 선생님, 요거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데, 지금 A, B, 그리고 BC 두 가지 케이스가 다한 그래프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해야 될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는 거야. 그치? 너무 복잡하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C가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ABC의 운동량 크기는 4P, 4PP 이렇게 다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림 나는 AB 사이의 거리 SAB, 난 BC 사이의 거리 SBC. 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기울기를 다 이제 값을 구해놓을 건데, 자, 보니까 또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t0분의 l, n 형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t0분의 l인 형태를 우리가 뭐 v로 한번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아, v로 두지 맙시다. 그냥 더 쉽게 t분의 v를 L을 그냥 1로 간주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더 심플하죠? 그러면 우리는 숫자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노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0에서부터 2t까지 요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그지? 그 다음, 2t부터 6t까지는 얼마? 4분의 10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C 사이를 볼게요. 2분의 L에서 6L이니까 2분의 5.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충돌하기 전과 후로 볼 건데, ET0일 때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 시점이 생기죠. 0이 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B에 충돌이 있으니까 AB 사이의 거리가 막 바뀌었을 텐데 그에 따른 B와 C 사이의 거리도 바뀌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뭐 충돌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때는 충돌을 했을 거예요, BC가.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6t 이후에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AB 충돌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충돌 전에, 그러니까 0에서 ET0일 때 하고 충돌 이후에, 그러니까 ET0에서 6t0일 때에 A하고 B하고 C 사이에 어떤 관계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조금만 왼쪽에다 더 압축해서 써볼게요. B, C, 이런 식으로. 자, 상대 속도 이용할 거야. 자, 처음에 A의 속도를 편의상 플러스 V라고 세팅을 해 둔다면, 플러스 V, 그냥 V라고 바로 쓸게요. 자, 0에서 ET일 때 AB 사이의 거리는 0에서 6L로 점점, 6L에서 0으로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은 ET0일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상대 속도를 가지게 되죠. AB 사이에서는. 그러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B의 속도가 얼마여야 될까? 여기에서 얘 뺐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려면 그렇지. V-3이어야 되겠지. 요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C 사이를 보세요. 지금 AB 했으니까 B하고 C 사이 하는 거야. 자, BC 사이는 이제 플러스 2분의 5만큼의 상대 속도를 갖게 돼요. 그러면 C에서 내 속도를 뺐을 때 2분의 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얼마의 값을 가져야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게 될까? V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거 빼면 플러스 3이니까 V는 없어지고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B하고, 그러니까 A하고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뭐 시간이 이후로 쭉 지나더라도 그 누구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등속도야. 그치? 그럼 우리 이제
충돌 이후로 넘어왔고, 충돌 이후에 B하고 C 사이의 상대 속도를 보면,

C라고 하는 게 기준이 지금 잡혔으니까 상대 속도를 통해서 이 충돌 이후에 B의 속도를 쓸수 있겠지. 그지? 자, 볼까? 자, B하고 C 사이예요. B하고 C 사이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돼. C 거에서 내 거를 빼니까 C에서 B를 뺐을 때 2분의 3이 나오려면 이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플러스 1. 숫자만 보시면 더 편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빼야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또 기준 잡고 이제 나머지 하나 AB만 보시면 됩니다. 자, AB도 한번 볼게요. AB는 플러스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플러스 1에서 얼마를 빼야 플러스 3이 나올까? 그렇지. 아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ABC의 상대 속도를 이용하니까 충돌 전과 후에 하나 기준 잡았을 때 각각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충돌을 꽝할때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격량의 크기가 I는 F 델타 T이고 이게 M 델타 V라고 정리되는 거다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물체가 충돌한다고 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질량과 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대한 비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하고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두 물체의 질량비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속도가 변한 거를 보니까 A예요. A가 얼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2만큼 변했다. 그치?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만큼 변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거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변화량의 B는 몇대 몇이에요? 1대 2. A 대 B가 1대 2. A 대 B가 변화량의 B가 1대 2다라고 하면은 질량의 B는 몇대 몇이어야 돼? 2대 1입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이 2m, B의 질량이 m. 요렇게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기역부터 한번 보면 기역은요. 자, 기역. T equal T0일 때 속력은 A와 B가 같다. 자, T0일 때 A의 속력은 지금 보니까 V. B 같은 경우에는 V-3. 값 자체가 일단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B와 C의 질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잠깐만 보시면, P는 MV에서 A하고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B를 보시면 지금 운동량의 크기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렇죠? 같기 때문에 A와 B의 비가 1대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돌 이후에 충돌하고 나서 A와 B의 질량이 일단 2대 1임을 알았으니까 충돌 전과 충돌 이후에 상황에서 충돌 전 V-3 요두 가지 있죠? 이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V 값을 뭔가 계산해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게 1대 2니까. 그죠? 그러면 V 대 자, 주의해야 될 거. 이 V-3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B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V-3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EV는 마이너스 V 플러스 3이니까 V라고 하는 값이 1이구나라고 정리가 바로 되네요. 그렇죠? 그럼 V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1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1, 요 값은 마이너스 2, 요 값은 2, 그죠? 요 값은 2분의 1, 요 값도 2분의 1,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V가 1로 정리가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니은에서 B와 C의 질량이 같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니은 볼게요. P는 MV라고 하는 식에서 B와 C를 비교를 해보면

0: 대통령의 B가 4대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BC를 보게 되면 속력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이니까 크기만 보면 몇대 몇? 4대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의 B가 B 대 C가 4대 1입니다. 그럼 결론. B와 C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1대 1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에는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4t0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p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t0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가 충돌하고 나서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되는데, B하고 C가 언젠가는 이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디귿. 우리가 마찬가지로 운동량 P는 MV식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B하고 C를 이제 비교를 해줄 거예요. B하고 C를 비교를 했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4대 1. 4대 1이 아니라, 질량의 크기를 먼저 봐야 되죠. 질량. 자,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 질량이. 똑같으니까 m이었잖아요. 질량이 같습니다. 1대1로. 근데 속도가 2대 2분의 1로 4대1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4대1이잖아요. 그쵸? 4대1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과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량의 비도 4대1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t0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가 4p. 인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대 1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여기 잠깐 보시면은 4t0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 4p이다. 맞는 설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111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죠. 자, 이런 문항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111번 문항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1: <목소리)>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권입니다. 오늘 국가시민의 윤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홉스, 로크, 루소가 등장하면서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사회계약 목적에 대한 사회계약 이후의 상태에 대한 다양한 비교들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만점, 대박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돌파해야 되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국가와 시민의 윤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권위 정당성, 사회계약론 반드시 기출의 미래 강의 들으면서 실력 확실히 쌓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강의 들어가서 오늘도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95번 문제입니다. 가해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비판 문제 혹은 3명 이상 나오는 끝이 이런 문제 여러분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내에 풀기가 좀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좀 가벼운 문제들 한번 쫙 보고 와서 19번 문제 거의 다 끝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쫙 보고 와서 돌아와서 이제 여유 있게 이런 주제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19번에 배치가 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7번, 8번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바꿔 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마다 한번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전에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갑을 병 확인해 볼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는 자기 완결적 조직으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상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국가 내에서 자급자족이 다 이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권쌤, 아니 세계화 시대인 지금은 우리나라 내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순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 사상가가 살던 시대에서는 국가 내에서 자족적인 삶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막 세계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러 지문과 선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는 최고선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선, 이 사상가의 관점에 따르면 두 글자 행복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거 행복이 되겠습니다. 공동의 선을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가질 필요가 없는 자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짐승 아니면 신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감 누군지 눈치를 챘나요? 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아, 제가 참 좋아하는 사상가인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아이고, 네. 저는 참고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다 쓰지 않고 그냥 아리하고 물결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사상가의 이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립니다. 국가가 만들어질 때 개개인은 자신을 그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합니다. 홉스 아니면 루소일 거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전부 양도, 모두 양도. 다만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홉스의 경우에는 자기 보존권과 관련된 권리는 양도하지 않는. 그렇죠? 양도할 수 없는 걸 양도하지 않고, 그치? 양도할 수 있는 걸 모두 양도하는 형태. 그런 의미에서 모두 양도란 표현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정말 모두 양도하는, 자신과 그 권리까지 모두 양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모두 양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길 바라고요. 홉스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는 자기 보존 관련된 것은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 이후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제 일반의지 나와 있죠. 그쵸? 일반의지의 지배 아래 확실히 결정됐네. 을은 누구예요? 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의지, 그쵸? 일반이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잠깐 그림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벤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옛날에 자연 상태에서는 좀 힘이 센 사람, 얘만 원했던 것을 따랐다면은 이제는 나도 원하고, 그쵸? 나도 원하고, 얘도 원하고, 쟤도 원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가운데를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자연 상태에서 사유재산 등장으로 인해서 내가 싫어도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끌려다녔던, 예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네. 자기 보존과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그를 통해 절대 권력 지닌 리바이어던 탄생한다. 누가 여러분 떠올라요? 네, 홉스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홉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러분들 내려가서 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은 아리, 다음은 루소, 다음 병은 홉스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입니다. A입니다. A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오? 여러분,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일반의지가 뭐예요? 공공의 이익, 공익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가 일반의지입니다. 따라서 루소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입각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루소가 인정하는 건데, 루소에게 모른다고 비판할 수 없는데,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음을 간과한다. 비와 이의 경우에는 지금 루소와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로의 내용,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 인정하는 내용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과 같은 온리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볼수 없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C를 보니까 홉스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엥? 국가 구성원의 여러분 생명권 보장. 그쵸? 생명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야. 그치? 루소, 홉스 둘다 계약의 목적, 국가의 목적이 생명권 보장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둘다 인정하는 거다. 모두 인정하는 거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여기 C, 을과 병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3번 또한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출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임을 간과한다. 먼저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바로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을 가진 사람이자 입법권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런 루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 당사자인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고요. 동시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정하는 자, 입법권을 지닌 사람이에요. 네. 루스는 가로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 여러분들, 홉스의 경우에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가 구성원, 계약 당사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리바이어던, 주권자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소의 관점에서는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홉스의 경우에는 아니야. 국가 구성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법을 따르는 건 맞지만 제정하는 사람은 주권자야. 리바이어던이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4번 내용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입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홉스의 경우에는 주권자 리바이어더니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F입니다. F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홉스에게 가는 비판입니다.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음을 간과한다. 어? 먼저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국가가 자연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홉스, 그쵸? 홉스였죠? 네.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오히려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죠. 인위적인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겼으니까, 그치? 따라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홉스가 간과한다라고 볼수 없는, 홉스가 인정한다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돼요. 95번 풀이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정답 여러분 체크했죠? 정답 4번. 오케이. 네. 96번.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침착하게 풀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 오케이. 갑이 부정, 을이 긍정. 갑이 긍정, 을이 부정. 혹은 둘다 부정. 우리는 이세 경우를 찾아주면 됩니다. 혹은 뒤집어 말하면 둘다 긍정하는 부분을 제외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바로 한번 값부터 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계약을 맺어서
바로 절대 권력을 수립

판다. 분쟁이나 자연권 보호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루크랑도 헷갈릴 수 있지만 마지막 절대 권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가비 홉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로크가 강조했던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해! 그러면 시민들은 맡겼던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로크가 얘기했던 저항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을은 로크가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즉 달리 말하면 사회계약 이후에가 되겠죠, 그렇죠?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아니지. 아니 개인만의 책임으로 할 거면 사회계약 왜 맺었어, 그렇지? 둘다 여러분들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던 질문이 맞겠죠? 니은입니다.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의 체의 근거가 되는가? 홉스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의 체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보존이나 생명권에 위협이 될 때, 그럴 때는 도망갈 수 있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홉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시민의 재산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주권자를 배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즉 달리 말하면 주권자가 개인의 재산을 증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정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정부의 체의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홉스의 관점에선 이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해체의 근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노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만약에 정부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배된 어긋난 행동으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럴 때는 저항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정부를 해체하고 그쵸? 정부를 폐지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은의 경우에는 로크에게는 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로크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정부를 폐지하고 혹은 입법부를 폐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힘이에요. 그렇죠? 이 로크가 말했던 저항권이라는 게 정치사회를 해체하는 옛날 사회계약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부를 폐지하거나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저항권이지, 사회계약 파기시키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 정치 사회를 해체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네, 여기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로크가 말하는 저항권은 정부를 해체, 폐지, 변경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정치 사회를 해체하자는 건 아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조금의 심화 포인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디귿 보겠습니다. 됐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두는가? 둘다 여러분들 사회 계약론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니까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지. 따라서 둘다 예스. 다음 리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을 발휘해서 계약을 맺죠, 그쵸? 둘다 예스.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리을은 둘다 예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세 개를 찾자.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 두 번째, 예스인 거를 빼자. 둘다 예스인 걸 빼자. 둘다 예스인 걸 빼게 되면 다시 기역 니은 정답. 이렇게 두 가지로 풀수 있습니다. 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7번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비참한, 그쵸? 비참하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거다. 네.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거야, 그치? 리바이어던 탄생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참한 자연 상태라는 맥락부터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홉스. 만약에 루소가 나왔다면 결정적으로 일반 의지의 지도와 같은 결정타가 나왔을 거예요. 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그쵸? 네. 홉스에 비하면 비교적 평화로워.
자연법의 지배하에 잘 살고 있었어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누군지 기억나죠, 그쵸? 네. 전딱 이것만 딱 봐도 로크라는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욕심내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합니다. 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계약을 맺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의해서만 살았던 자유를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사회 속에서의 공통된 법률 내에서 그 법을 따르는 시민적인 자유, 혹은 사회적인 자유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로크의 사회 계약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무엇을 위해서? 재산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합의한다. 바로 로크가 되겠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절대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주권이 없는 거 여러분들 자연 상태를 연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가 나아요? 절대군주가 있는 게 나아요? 절대군주가 있는 게 낫지, 그치?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군주를 만들어서 자연 상태의 불안정함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제는 자기 보존해야지. 평화 이뤄야지, 그치? 그런 맥락들을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런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들, 절대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아니지. 오히려 더 해롭겠지, 그치? 네. 절대군주를 만드는 게더 낫지, 그치?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상태가 더 해로우니까 우리는 절대군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리바이어던,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바이어던 주권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대리인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침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2번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3번입니다.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이 있다? 아니지, 그치. 사회계약에 맞게 여러분들, 맞게 행동해야지, 그치. 따라서, 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동의 없이, 사회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3번 지워줄게요.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에이, 여러분들. 위법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여러분들 정부가 돼야 되겠지, 국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시민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연법 집행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했다. 로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준수해야 될 자연법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을이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 5번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홉스에게도 여러분들, 자연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조언 정도입니다. 구속력이 좀 약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단서인 로크로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네.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또 골라줄게요.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개인보다 앞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뒤에 나오는 표현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보다 앞서 있다. 네. 실제 여러분들 순서를 따지고 보면 개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뤄서 국가를 이룬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논리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전체는 부분에 앞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인 국가가 부분인 개인에 앞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자들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경우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근거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국가보다 앞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갑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다시 확인. 아유, 제가 또 이게 길어가지고 또 이름이 너무 길어, 사실. 네. 우리끼리 약속 하나, 여러분들. 물결치고 싶긴 한데,
네, 혹시라도 이 문항부터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치? 아이고.

다섯 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은 다 써야지, 그래도. 네. 개인은, 여기, 아, 뒤에 여러분 나와죠? 국가는 전체, 개인은 부분이다. 혼자서는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전체는 부분에 앞선다. 요 포인트 체크. 국가에 살 필요가 없는 자는 동물 아니면 신이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제글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 이러한 목적으로 신탁된 권력이다. 네. 우리 계속 앞선 강의에서도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라는 거 강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모의평가, 학력평가에서 단서들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신탁된 권력이에요. 입법권이 만약에 사회계약 목적에 위반, 위배해서 사람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항권 발동이 가능하다. 저항권 발동 가능하다까지 여러분들은 쫙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저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목표하는 게딱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 그리고 개념들을 연결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추가로 연결되는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거. 제가 이번에 기초래 미래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연습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저와 마찬가지로 혹은 저와 함께 풀지 않는 문제의 경우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 이 지문의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겠다. 지문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막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네, 몇 개씩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간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틈틈이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다. 가장 완전한 최선의 포괄적인 자족적인 공동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국가의 모습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선 행복까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다. 네, 국가에 대한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 묘사,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학평, 모평, 수능 문제들을 보면서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항을 출제한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본인들이 제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에 관련된 책들, 원전들을 참고해서 이런 표현들을 따오는 거다라는 걸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죠, 그쵸? 우리가 로크 여러분들 사회계약 얘기할 때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었고, 공통된 동의로 탄생한 법률도 없었고, 그를 집행할 힘도 없었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이 공정한 재판관을 만들고 나아가서 집행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되지, 그치?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자연권을 보호해야죠, 그쵸? 네. 다음 이제. 그쵸? 다음 이제 5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네, 로크의 결함은 특히나 X가 나오는 선지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도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하진 않기 때문에 X라고 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네. 로크는 여러분들, 홉스와 계속 비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절대 권력에 대한 묘사와 내용입니다. 홉스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로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절대 권력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사람들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크는 권력 분립을 특히나 강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볼수 있겠죠, 그쵸? 네. 사실은 문제 하나를 여러분 두고서도 정말 막한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넘어갈게. 이제 정답 바로 5번인 거 확인하고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항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였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특징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특히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이제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네.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 공동체여야 된다? 엥?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지, 그쵸, 여러분들. 뭔 소리야, 그치. 네. 이 로크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국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못 살겠다, 어렵다 해가지고 분쟁을 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권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쵸? 국가라는 거는 자발적인 동의를 혹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공동체인 거지, 가족 공동체 의식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기억 X.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그쵸? 자연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수립된다. 네, 맞습니다. 그쵸? 로크에 따르면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인 공동체다. 삐 여러분들. 삐 X. 로크 여러분 따르면 국가는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탄생한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라는 건 여러분들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입니다. 자연 발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디귿 틀렸다고 지워주셔야 되고요. 디귿처럼 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다. 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가권의 정당성 파트에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맹자 혹은 이렇게 사회계약론자들이 등장을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연 발생의 관점과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을 자주 비교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참고로 요즘 트렌드에는 사회계약론은 조금 심화해서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네. 됐죠? 리을.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 리을이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한때 예전에 여러분 트렌드예요. 국가가 자연 발생했다. 정치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했다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이제, 네.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보통 사상가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때 오답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람과 입장이 다른 사상가 혹은 이 사람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다른 사상가의 내용을 선지에 넣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확실한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답 포인트 확실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과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부터.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안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기로 약속을 했어. 갑은 누구? 바로 홉스가 되겠죠. 특히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라는 표현, 투쟁 상태라는 표현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을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 자연 상태에서 나에 대한, 그치? 내가 하는 노동, 그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살았어, 그치? 내가 열심히 막 나무 막 패고 여러분들 모여서 막 장작 구하고 이거 내가 내 거고 해가지고 막 살고 했었어. 그런데 그런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 상태, 이 권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누리기가 불확실했어. 특히나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땐 해결하기가 어려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군지 여러분들 뉘앙스가 떠올라요? 네, 바로 로크가 딱 되겠죠, 그쵸? 참고로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 우리가 이걸 소유권이라고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바로 여러분들, 을은 로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 공통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통의 재판관을 만들었다. 이것 또한 계속 로크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내려갈게요, 이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과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위 여러분들 갑질문 보세요. 공통의 힘이 없다. 힘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권력이에요, 그렇죠? 네. 권력, 여러분들. 공통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까지는 리바이어던이 자연 상태에서 없었어. 그래서 이 자연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렇지?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존재, 바로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들을 쫙 한번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억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과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가는 여러분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을 이행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국가의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과 연결시키면 돼요.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vs 로크의 경우에는 권력 분립을 얘기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연결해서 볼수 있겠죠. 계속 손으로 써가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여러분들 세 번째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인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국가라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 자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야. 자연의 산물이 아니야.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인위적인 공동체야. 그렇지? 따라서 해당 안 되는 거몇 번? 바로 3, 바로 디귿의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지를 우리가 계속 활용해서 오답을 잡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 기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리를 보겠습니다.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행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은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둘의 공통점으로 나온 그냥 단순한 선지로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선지입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선지예요. 제가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갑과 을은 모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홉스와 로크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명권을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한번? 네. 미음 여러분들 두 가지. 네. 첫 번째 홉스부터 한번 볼게요. 홉스는 여러분 특히나 이 개인의 자기 보존, 생명을 위협할 때는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위협 시에는 자기 보존을 위협할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게 이제 원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튈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국가가 이 생명권을 보호해주지 못해? 그럼 나는 도망칠래. 난 너희들 말안 들을래. 라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좀더 내릴게요. 자연스럽게. 로크 여러분 경우에는 국가가 만약에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만약에 침해했어. 계약의 목적에 반했어. 그럼 무엇을 발동할 수 있죠? 저항권 발동할 수 있죠. 그쵸?
특히 홉스, 로크, 루소들을 여러분 쫙 보게 되면 가장 명확하게 저항권 발동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로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경우에는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계약에서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잘 보이죠? 오케이. 저항권 가능하다.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 라는 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확인하면서 미음의 내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엄밀하게 사상가들마다 조금 더볼수 있다는 거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0번 문제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됐죠? 오케이. 네, 1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제가 지난번 수업 때 여러분 얘기했던 포인트.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이를 집행할 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바로 로크가 딱 떠올라야지. 그치? 바로바로 안 떠올라도 괜찮아. 지금은 연습하는 거 알겠죠? 자신의 생명권, 자유권,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 바로 갑은 로크가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결여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렵다. 자연 상태 불안정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다. 우리 사회계약 맺어야 된다라는 건 홉스, 로크, 루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연 상태가 완전했다면, 안정적이었다면, 계약은 필요 없었겠지, 그치? 네.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음을 목표로 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활 하면서 스터디 혹시 만들어서 하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고1 친구들한테 방학 동안에 생활 스터디 같은 걸 같이 운영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하루의 공부량도 확인하고 좀 아침도 좀 깨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스터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기 습관을 통제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럴 때는 내가 좀 눈치 볼 만한 상황, 내가 좀 약속을 더 지킬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스터디를 떠올리면 돼요. 스터디 여러분들 왜 하죠? 좋으라고 하지, 그치? 왜 하겠어? 막 귀찮고 있는데 왜 하겠어? 그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적 내려고.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하려고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동아리는 왜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도에는 벌써 이제 26년인 게 신기한데 25년도엔 여러분 저는 축구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축구부 이제 동아리를 맡으면서 막 저도 막 뛰고 막 다치고 막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아유, 진짜, 아우, 네, 어쨌든, 재밌긴 했어. 근데, 그 축구부를 왜 하는 거지? 통화를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적성, 흥미, 관심, 마음껏 펼치면서, 나를 배우려고,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즐거우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어떠한 조움을, 어떠한 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최선의 것이고,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그런 모든 공동체를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는 모든 조음들 중에서 최고의 조음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의 조음이 뭔데요? 한자로 그대로 여러분들, 최고선이에요. 최고선이 뭔데요? 바로 행복이에요. 그렇죠? 국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들은 국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요. 국가는 그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을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정치에 참여시켜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그치? 어린 여러분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이제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그치? 사회계약 이후에 국가는 입법권을 통해서 제정된 공통된 법률에 따라서 분쟁 해결해 줘야지. 그치? 이게 국가를 만든 이유인데. 그치?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네. 로크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챙겨가길 바라는 선지.
2번,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여러분, 동그라미 옆에 적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연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합권. 국가는 연합권을 지닙니다. 네. 연합권은 정부 밑에서, 이제 행정부 밑에 소속된 힘 중에 하나예요. 행정부 밑에는 집행권과 연합권이 있습니다. 그럼 연합권은 뭐냐라고 그럼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전쟁 및 강화의 권력. 네. 다른 나라와 전쟁하거나 화해할 권력, 혹은 연맹 및 동맹의 권력, 연맹을 맺거나 동맹을 맺을 권력, 혹은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및 공동체와 모든 교섭을 할수 있는 권력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연합권이에요. 연합권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볼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루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화해하거나 동맹 맺거나 다른 존재와 교섭 맺거나 그럴 힘을 우리가 연합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 그런 연합권을 갖는다.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2번을 동그라미 칠 수도 있지만, 제가 연합권이라는 좀 새로운 내용도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동물인 여러분들, 인간의 상호 동일, 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했다고? 에이, 뭐야, 여러분들. 정답 바로 몇 번이에요? 3번 되겠지, 그치?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틀린 선지를 만들려고 사회계약을 섞었지, 그치?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돼요. 네. 앞에 있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맞는, 그에게 맞는 매력적인 내용이었지만, 뒤에 상호 동의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국가는 을에 따르면 자연 발생했다. 네. 다음 4번.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렇죠? 5번.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를 지니죠. 국가 내에서의 법을 잘 따라야지. 그치? 로크에 따르면 너가 동의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너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 권위에 잘 따라야지. 정치적인 의무를 가져야지.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5번도 동그라미. 참고로 5번과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 두 사상가가 좀 입장이 다르지만 원래는 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공통점 부분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져가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1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또 비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해. 근데 비참한 자연 상태. 특히 비참하다는 묘사는 여러분 특히 홉스가 좋아하지, 그치? 자기를 보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 갑은 누구? 홉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가 여러분들, BTS의 J-HOPE인데, 홉이 또 나왔네요, 그쵸? 네. 쏘리. 네. 인간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가 필요하다. 로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을은 로. 다음 병입니다. 인간의 행복 실현은 국가 안에서만 가능해. 국가는 자연적인 결사체의 최후 형태, 최고선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단계야. 최고선 행복, 그렇죠? 병은 누구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병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우리 1번부터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을 간과한다. A는 지금 홉스가 로크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 홉스에 따르면 가장 큰 권력을 갖는 건 여러분들 절대 군주 아니야? 따라서 홉스 입장에서 비판할 수가 없겠지, 그치? 나아가서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입법부가 입법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크가 간과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번입니다. 네, 2번. 네,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기출문제 풀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동의를 떠올렸다면 2번은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줬을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명시적인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B. 로크가 옵사한테 이 과로에 대한 내용이 먼저 로크에게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로크 여러분 따르면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하나요? 계약서에 확실하게 서명을 해야지 준법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플러스 한 개가 더 있지. 그렇지? 플러스. 뭐가 있죠? 바로 묵시적인 동의가 있죠. 묵시적인 동의. 즉 읽어드릴게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인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나는 말하겠다. 로크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너가 만약에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너 또한 그 사회의 법을 따라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학년 2반 담임인데 3학년 3반 친구가 우리 반에 놀러 와서 놀고 있어, 쉬는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 걔는 3학년 2반에서 나름대로 지금 삶을 누리고 있잖아, 그치? 친구들과 놀면서. 3학년 2반의 법을 따라야지, 그치? 암묵적으로 너가 따르겠다고 동의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적인 동의, 그치? 여러분, 따라서 이 B의 과로에 대한 내용은 로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해. 비판할 수 없다. 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치고 갈게요, 이렇게. 3번입니다. B와 D입니다. B와 D는 지금 이제 로크가 홉스랑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간과한다. 로크 여러분 관점에서 통치 권력이 자의적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쵸? 따라서 3번도 비판할 수 없다.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4번 볼게요. C와 E입니다. C와 E.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로크와 홉스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가족도 여러분들, 공동체 하나로서 가족이나 말이나 선한 목적을 추구하죠, 그쵸? 좋음을 추구하죠, 그쵸? 따라서, 가족 마을도 선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4번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또한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좋음을 추구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D와 F입니다. 로크랑 홉스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연 발생했어.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했어. 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자 홉스와 로크의 경우에는, 야, 그것은 계약을 통해 만들어낸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그치? 따라서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계약론자 홉스와 로크를 잘 비교해서 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됐죠?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들 잠깐만. 네, 여기서 별표 한개 치우고 갈게요. 네, 별표 한개 치우고 가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국가는 자연 발생했다. 오케이. 국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또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기출 보면서 어차피 안 나오지 해서 막다 제끼거나 안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출된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한동안 안 나왔었던 소로가 다시 나오거나 한동안 안 나왔었던 여러분들, 네, 니부어와 같은 사상가들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기출을 공부할 때는 적어도 분명히 효율을 중시를 해야 돼요. 내가 효율도 고려를 해서 나에게 최적의 효율로 최고의 효율을 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평가원과 수능에 어떤 게또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이 생활관리라는 교과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막좀 새로운 지문, 새로운 사상가 갖고 와서 이렇게 강연자 형식으로 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이런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조금 요즘에 안 나온다라고 해도 한두 번쯤은 익혀두고 이런 비교 포인트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저 나름대로의 추천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네.

다음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 싱어 롤스가 되게 비교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나아가서 롤스의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롤스부터 먼저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 롤스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아가서 싱어를 통해 비교해보고 끝으로는 소로와 같은 양심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하자고 했던 사람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1등급 문제였고 오답률은 73.4%,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네, 만점으로 가는 개념은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롤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성립됩니다. 정의의 원칙하에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의로운 체제 내에서 불복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정의의 원칙 여러분들 완벽하고 하다 해도 이 정의의 원칙하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확실히 담고 있다라고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탄생한 법이 때로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어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전체 맥락을 계속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나아가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이다라는 걸 연결지어 볼수 있겠죠. 네. 이미 첫 번째 문장 통해서 우리는 롤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입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소로와 또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또 뒤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나아가서 비폭력적인 행위입니다. 폭력과 하면 안 됩니다. 시민 불복종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위협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거예요. 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던 사람 잘 나왔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저와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다. 시민 불복종이 여러분들, 빈번한 국가의 체제.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걸 연결하면 돼요. 시민 불복종은 어떤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의로운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예요. 따라서 그런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죠.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면 그 국가의 체제는 부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체제겠지, 그치? 1번, 정답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바로 체크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막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맞지, 맞지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모의평가와 수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해도 막 선지를 가다 보면 막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실력을 계속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푸는 그 실력 또한 또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키워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선지를 보면서 한번 더 내용을 분석을 해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원칙에 근거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엥?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정당화되죠? 안 되지 않지, 그치? 따라서 X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불가피하게 거부한다? 네. 이거 롤스의 문제를 몇번 풀어봤던 친구는 아마 이 표현을 기억할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법이라는 건 존중해. 난 지킬 거야.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할 거야. 그런데 일부 법이 부정의에 심각하게 그럴 때나 일부 법을 어길래. 이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여러분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더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그건 뒤로 좀 미루고 가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벌도 감수하고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4번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원칙 여러분들, 헌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게 뭐죠? 바로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헌법 원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에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혹은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이 없나요? 없지 않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법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점을 이유로 그럼 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봤을 때 4번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의 근거에 정해진다. 우리가 불복종할 법은 여러분들, 그것이 정의의 원칙,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를 심각하게 어겼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질서의 가능성의 근거에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X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뒤에 또 기출을 풀게 되면 왜 이렇게 좀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는지가 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앞으로 또 기출 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4번 선지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시민 불복종으로 올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인문지리에 들어갑니다. 되게 가슴이 벌써부터 좀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자연지리 끝내면 뭔가 좀 절반 정도를 끝냈다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문지리 내용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지리의 그 기후 파트보다는 훨씬 더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인문지리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왜 어려워하냐면요. 역시 암기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백지도 연습을 좀 잘 안 해요. 백지도 연습을 잘 하셔야지 인문지리 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지도 연습 잘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그리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항상 풀기 전에 이거부터 살펴보죠.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입니다. 촌락과 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은 한 문제씩 이렇게 좀 잘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도시체계라든지 지금까지는 도시체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체계라고 한다면은 도시를 인구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체계 중에서도 좀 상위, 그리고 인구가 조금밖에 없으면은 좀 하위, 그 중심지 이동할 때 그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촌락하고 도시를 좀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작년 최근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좀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짚어야 되는지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수도권 안에서만 좀 많이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수도권 바깥쪽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도권하고 충청권 같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하고 강원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지역이 나오면은 지역명부터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변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자, 김포입니다. 김포. 자, 화성입니다. 화성. 너무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자, 이쪽은요, 세종 위에 있네. 천안입니다. 천안. 호두과자 유명한 그 천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종 아래쪽에 굵은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전 광역시죠. 대전. 전부 다 시지역에 나왔어요. 군지역에 나오면은 조금 더 편한데 다 시지역에 나와가지고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각 지역은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2010년 이전 자료는 2010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대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어쨌든 이 부분.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야.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승했고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런 걸 찾을 때는요. 4개가 나왔다 이러면은 보통 2개 2개로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 둘 하나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극단적인 거양 끝에 하나 가운데 2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2개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가하고 나 그리고 다하고 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의 증가 분포가 나왔는데 2000년부터 인구가 크게 증가한 가 나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김포, 화성 둘다 뭐야? 이기신 도시야. 근데 이기신 도시는요, 2000년대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화성이 김포보다 좀 먼저 들어오긴 했어. 그래서 화성이 김포보다 먼저 상승한 거 보고 찾으셨어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떤 거는 이기신 도시 안에서 어떤 건 2010년대, 어떤 건 2000년대 이렇게 이제 외우는 친구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화성하고 김포 중에서 어디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요? 화성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잖아. 그래서 화성은요, 인구 급증이 매우 컸습니다. 매우 빠르게 인구가 급증했던 지역이에요. 심지어 화성은 이제 그냥 화성시가 아니야. 화성 특례시예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까지 합쳐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지역인 거야. 그만큼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야. 김포에도 사람이 없었고 화성에도 사람이 없었는데 둘다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화성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 상으로 더 훨씬 더큰 폭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화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김포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찾은 경우도 있죠. 조금 더막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는요. 한강 신도시는 2010년대부터잖아. 그러니까 2010년대에 크게 증가한 나가 김포가 되겠다. 뭐 이렇게 기억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웠다면은 아, 당연히 좀 어렵죠. 그래서 어디에 인구가 더 많지? 약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좀 동원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요, 둘다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급증했는데 더 많이 급증한 가가 화성이 되는 겁니다. 다하고 라를 구분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전은 광역시이고 천안은 시인데 당연히 대전 광역시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아마 틀린 친구가 생겼겠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구의 증가 폭을 봤을 때 이거는 상대값이잖아요. 그럼 인구가 이미 많아. 이미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막 10만 나가고 10만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원래 없었는데 늘어나는 것과 인구가 원래 많았는데 조금 빠져나가거나 조금 들어오거나 상대적으로 이런 건좀 다른 거거든요. 인구가 없는 상태와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똑같은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치? 대전은요, 원래 인구가 많아. 100만 중반이에요. 1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간 거 가지고 티도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라가 뭐가 되는 거야?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인구 이동이 거의 없고요. 인구 변화폭이 거의 없는 거지, 사실은. 그치? 반면에 천안은요, 이거는 하나의 꿀팁이긴 한데,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구 증가가 200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아니,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라인이냐면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 라인이에요. 수도권하고 가까운 라인이죠.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자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죠. 그치?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긴 했는데, 수도권만큼은 아니야. 바로 다가 천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항상 이런 그래프는 구분을 일단 지어놓고 둘의 차이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할만하거든요. 생각보다 좀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네. 1번부터 보면은 사실 인문

현질의 파탄은요, 요걸 풀어 놓으면은 밑에 내용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역 내 총생산이 많은 지역은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또는 대도시인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근데 가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요, 둘다 이기신도시지만 이기신도시의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화성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기 신도시지만 일자리도 있는 이기 신도시야. 일자리 플러스 신도시야. 반면에 김포는요, 그냥 신도시예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 그치? 약간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남부 쪽은요, 이기 신도시가 지어졌을 때 보통 일자리가 같이 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북쪽 지역은 그냥 신도시만 건설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많아요? 이러면은 인구가 많기도 하고, 제조업이 매우 발달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화성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렇죠? 쉽지만은 않았죠. 2번, 나는 나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요거는 사실상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나하고 라를 비교하면 어디가 대도시예요? 대전이 대도시지. 그러니까 대도시에 종사자 수가 더 많아야죠. 그치?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당연히 서울.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도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다는 가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민 수도요, 이것도 진짜 복합적인 문제죠. 외국인 주민이 거기 왜 있어?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가 그 지역에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아요. 그냥 인구가 많이 살수록 외국인도 대체로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화성은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수 어디가 더 많아요? 화성이 인구가 더 많기도 하고 일자리가 더 많기도 해가지고 외국인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2, 3번 아니고요. 4번, 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거는 좀 쉽죠. 좀 지역 면적은 비슷하네. 근데 대전이 인구가 더 많네. 150 정도 되니까. 그치? 아닌 거고요. 가와 다는 수도권. 가는 맞는데 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라는 맞는데 나가 아닌 거죠. 충청권은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지만 차근차근 연습해 보세요. 나누는 연습하다 보면은 굉장히 할 만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거는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냥 도시 체계와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니까요. 어쨌든 나의 상대적 특성이잖아요. 지역이 나오니까 어디인지 봅시다. 여기는 산청이에요. 산청군까지 기억을 해주십시다. 산청군. 산 모양이잖아. 그래서 산청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워요. 여기는 양산시죠. 양산시. 양산도 기억하기 쉬운 게, 울산, 부산, 양쪽에 산 있네. 양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럼 당연히 군보다는 시 지역이 더 인구가 많을 거니까, 나가 양산이라는 건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가가 산청군이라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는 산청군이 또 많으면서 경지 면적, 1차 종사자 비율도 상당히 높을 거니까. 반면에 제조업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도시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특히 울산, 부산, 둘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울산이요. 거기와 가까우니까 얼마나 제조업 사업체 수도 많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도시적인 성향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특성을 고르면 되는데요. 도시의 특성을 고르면 되겠죠. 농가 인구 비율. 자, 비율.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차 농사자,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은 가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가 되겠죠. 인구 밀도는 당연히 두개다 해당이 되네요. 왜? 양산이 더 높을 거니까. 같은 면적이라면 인구가 더 많을 거니까. 서비스업 종사자 수. 요거는 3차 산업이죠. 이거는 1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은 어디가? 도시일수록. 그럼 정답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하면 돼. 그래서 도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도시 문제를 딱 접근하면은,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도요, 이거 중심지 이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막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에서 C는 각각의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래요.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요, 뭘 생각하냐면요. 중심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대학교일수록 고차 중심지일 거고요. 고차 중심지일 거고요. 초등학교일수록 저차 중심지가 되겠죠. 고차 중심지는 수가 적어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요. 그치? 대학교 간에, 그리고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도 멀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얘들아. 그치? 고등학교는 중차가 될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차 중심지면서 수가 제일 많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수가 제일 많은 게딱 봐도 A가 제일 많고 C가 제일 적은 것을 볼수 있어. 그럼 A가 뭐가 되고 초등학교가 되고 C가 대학교가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B는 고등학교가 되겠죠. 자, 원래 지역이 나오면은 지역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보자마자 빨리 중심지도 나누고 싶다 이런 압박감이 생겨가지고 빨리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지역이 나오면 항상 지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도 보면요. 어느 지역에 나왔나 보니까 여기 대전이 나왔네. 그치? 이쪽은 공주시입니다. 공주시. 공주. 그치? 공주. 그리고 여기는 서천군이에요. 하다 보면은 되게 늘어. 서천도 서천까지만 기억하지 말고 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서천군 이렇게 기억하면은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은 뭐가 제일 고차이고 대전이 제일 고차이고 서천군이 가장 저차가 되겠다. 그럼 고차 중심지일수록 기능이 제일 많아야 되겠네. 그럼 기능도 많고 수도 많아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기능도 많고 수도 가장 많은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전이 되는 거고요. 가장 적은 다가 서천군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공주. 자, 이렇게 구분하면 막 크게 어렵진 않았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천군은요, 저차 중심지는 대전 고차 중심지보다 보유하고 있는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죠. 네. 대전에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병원에 비교해도 병원의 수가 더 많을 것이고, 교육기관에 비교해도 교육기관의 수가 훨씬 더 다양하고 많게 되겠죠. 아닙니다.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인문지리 파트에서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역을 잘 찾을 수 있니? 그럼 그 지역 찾았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디와 경계 지역에 붙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세종은 이쪽이 세종이에요. 그렇지? 그럼 가하고 나가 결국 대전하고 공주니 이거 물어보는 건데, 대전 공주 맞죠? 네. 자, 디귿입니다. A는 B보다 저차 중심지는요,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에 비해서 평균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가 더 많잖아.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수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니? 이렇게 봐볼까? 초등학교 수가 고등학교 수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공간이라면 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럼 거리가 더 멀다가 아니라 더 가깝다가 되어야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차 중심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잘 붙어 있다. 편의점 생각하면 되지. 편의점, 백화점 생각했을 때 편의점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리을. 맞는 설명이겠죠? C는 A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학권 범위가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초등학교,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위겠을 때 수가 적은 대학교가 더 범위가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그거야.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영향력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배후지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치? 뭐 최소 요구치다 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그치? 그렇게 해서 대학교가 더 통학권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결국 디귿하고 리을은 똑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반대로 물어봤을 뿐이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3번 문제고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A에서 C는 병원, 의원, 종합병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병원, 의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좀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다만 제일 낮은 중심지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의원이 가장 낮아요. 의원이. 그 다음 병원이고요. 그 다음 종합병원순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차고요. 위로 가면 갈수록 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의원이 가장 저차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알고 가세요. 왜냐하면 문제로 많이 등장을 했거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병상수로 결정을 합니다. 병상수가 적고 병상수가 많은 거야. 쉽게 말하면은. 알겠지? 더 규모가 크고 더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럼 저차 중심지는 의원의 수가 가장 많고 종합병원의 수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죠. 자, 지역도 나왔으니까 지역도 볼게요. 자, 여기는요, 충주가 되겠죠. 충주시. 충주시가 될 거고요. 여기는 청주시가 되겠죠. 이쪽은요, 좀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좀 기억하면은 여기가 영동군입니다. 영동군. 그냥 군 지역이라고 알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잘 모르는 지역은 웬만하면 군 지역입니다. 근데 알아두면은 좋아. 어쨌든 지역 백지도를 펴놓고 몇개안 되거든. 그거 그냥 한 번씩 다 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 대략적으로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라도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시의 숫자가 제일 많은 걸로 봐서는 시가 의원이 될 거고요. 제일 적은 게 종합병원이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B는 병원이 될 거고요. 그럼 가장 대도시인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기능이 가장 많은 거가 되니까 가가 청주일까요? 충주일까요? 자, 도시 체계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인구 규모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시 체계가 높은 거야. 그치? 고차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럼 청주하고 충주 중에서 인구 어디가 많아요? 85만 정도가 되는 청주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럼 가가 더 고차인 거야. 청주. 가장 저차인 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영동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충주가 되겠죠. 저요 정도 파악하면 되잖아. 내용 풀어볼게요. 나는 가보다 총 인구가 많다. 사실 기능만 보더라도 인구 규모 어디가 많아야 돼? 가가 많아야죠. 그치?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프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 다는 나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저차, 고차 중에선 고차의 기능이 더 다양해야 되겠죠. 그치? 심지어 종합병원도 있고, 여긴 종합병원도 없는데. 그쵸? 어디가 더 다양해? 고차 중심지가 더 다양해야지. 가와 다는 모두 충청도라는 지명 유래가 된 지역이 있다. 가는 맞는데요. 다가 아니죠. 이렇게 충주, 청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꼭 지명 유래도 같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역 지리에서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녹여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는 B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가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를 봤을 때 어디까지 최소 요구치나든지 어디까지 재화의 도달 범위, 범위가 더 넓냐 이거야. 배우지가 더 넓냐 이거야. 영향력이 어디가 더 넓냐 이거야. 종합병원의 수가 더 적으니까 큰 병에 걸리면은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공간적 범위가 넓은 것은 고차 중심지인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답 4번입니다. 이해하면 사실 이거 중심지 이론은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시는 B보다 의료기관당 1일 평균 방문 환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올까? 대규모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루에 찾아오는 숫자. 당연히 대규모일수록 큰 병원일수록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겠죠. 더 멀리서도 찾아올 거니까. 이해되죠? 네. 4번하고 5번은 사실상 같은 문제였어요. 이거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답 4번인 거 찾을 수 있었고요. 우리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세 시기의 인구 규모에 따른 10대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단, 가에서 단은 각각 뭐래? 1960년, 1985년, 2024년 중 하나래요. 이게 수능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엄청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수능 20번이었네. 그러니까 한국 지리가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 이번에. 그러니까 20번까지 풀지 못하고 차마 18번, 19번, 10까지 풀다가 20번 그냥 찍은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답률이 좀 낮아진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뭐 내용이 아예 쉬웠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용이 막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이것도 막 엄청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 근데 우리 그거는 알잖아. 그건 뭘 아냐면요.
봐봐.

수도권 집중도는요,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단한 차례도 낮아진 적이 없어. 수도권의 인구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인구 12도시 안에 수도권이 들어가는 숫자는 점점점 많아져야 될까? 점점점 줄어들어야 될까? 줄어들었다가 많아져야 될까? 아니, 당연히 점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는 사실상 이거는 수도권만 봐도 풀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두 개밖에 없어. 나는 수도권에 다섯 개가 있어. 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네 개가 있어. 다는 가장 과거, 1960년대가 되는 거고요. 나는 가장 최근, 2024년이 되는 거고요. 가는 그 사이, 1985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풀수 있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야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10대 도시 순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좀 암기적인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 하긴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결국,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했을 때, 서울, 부산, 하다 보면 또 쉽거든? 그치?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그리고, 수, 울, 용, 고, 창. 근데 창은 사실 뭐야? 이거는 10대는 아니죠. 11대지, 11대. 그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이제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화성까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도권, 영남권. 이렇게 뭔가 퐁당퐁당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 충청권 뜨고 있으니까 충청권의 가장 대도시. 그 다음 이제 호남권. 그 다음 웬만하면은 수도권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서울, 인천, 그리고 수원, 용인, 고양,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야지. 그치? 그래서 나의 다섯 개가 있네? 이거 가장 최근이겠다. 이런 식으로 푼 친구도 있었을 거야. 아마 시간이 없어서 좀 제대로 생각을 못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좀 호남 지방에도 있었는데, 호남 지방이 점점 없어지다가, 최근에는 호남 지방에 딱 하나밖에 안 남죠. 광주밖에 안 남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추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여기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가는 2024년이 아니고요. 나는 1985년도 아니죠. 둘이 바뀌었어야 되네. 2번 1960년대 10대 도시에 포함된 도시 수는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계산해 보면 되잖아. 호남권 여기가 군산이니까 이 군산 딱 나누면은 여기 아래로 다 호남권일 거 아니야. 그 호남권 몇 개? 세 개. 충청권 몇 개? 두 개. 그렇지. 두개 뭐겠어요? 대전, 청주겠지 당연히. 그렇지. 전주, 광주, 목포겠죠. 이거는 그래프 보고서 풀수 있었잖아요. 이거 60년대인 거 찾았으면. 그렇지 않니? 정답은 뭐였어? 2번이었어요. 3번. 1985년과 2024년에 인구 규모 상위 1위부터 3위까지의 도시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4년의 도시수는 서울, 부산, 인천이에요. 근데 1985년은 서울하고 부산은 확실한데 대구하고 인천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2번이 명확한 정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1985년에 비해서 최근에 인천이 대구를 역전한 거예요, 사실은. 인천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구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구에서 인천으로 바뀐 거. 바뀌었거든요. 같지 않죠. 근데 이거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근데 어려워도 2번이 확실한 정답이었잖아. 이거는 찍을 수 있었어야지. 그치? 4번. 1985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 중 영남권에 위치한 도시 수는 증가였다라고 되는데요. 봅시다. 1985년 10대 도시 중 영남권에 위치한 거몇 개? 4개. 근데 2024년 몇 개? 3개. 증가였어요? 감소하였죠. 그치? 아, 지도 보고 충분히 풀수 있잖아. 1960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에 새롭게 포함된 도시는 모두 수권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1960년하고 2024년 비교했을 때, 아, 수도권에 무려 3개가 더 늘어났어. 2개 대비해서. 뭐 위치도 바뀌기도 했던 것도 있겠죠. 중간에 걸치면서. 어쨌든 2개에서

어려웠지만 좀 단순한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치? 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A에서 C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하나래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게, 얘들아, 수도권에 1, 2, 3위는 좀 기억을 해두자. 수도권 1, 2, 3위 하면은 뭐예요? 서울, 그리고 인천, 그 다음 수원이야. 그치? 그 다음 또 영남권에 1, 2, 3위도 좀 기억을 해두자. 부산, 또 대구, 그 다음 창원, 울산이야, 울산. 울산 다음에 이제 창원일 거고. 또, 충청권도 한 4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전. 그 다음, 청주. 그 다음, 천안. 그 다음, 세종.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수치도 좀 기억을 하면 좋거든요. 아, 서울 인구는 900만 넘어가죠. 인천 한300 중반 정도 되죠. 300 중반.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100 초반 정도 되죠. 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부산, 한300 중반 돼요. 대구, 한200 중반 돼요. 울산, 창원, 이거 100 초반이에요. 그렇지? 대전, 100 중반 정도 됩니다. 청주, 한 85만 되고요. 천안, 한 65만 되고요. 세종, 한 40만 돼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를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요. 1위하고 2위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죠. 이게 바로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2위하고 3위하고 또 거의 3배 차이가 나잖아.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나는요, 영남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은 부산 한300 중반, 대구 한200 중반, 큰 차이가 안 나. 한 3분의 2 수준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200 중반하고 100 초반, 한 2.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 이렇게 비교하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찾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면 아직 적응되지 않은 거예요. 적응하세요.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요. 다 같은 경우는요, 대전 제일 높죠? 그 다음 절반 조금 넘는 청주하고 천안 차이는 많이 안 나잖아. 큰 차이가 안 나잖아. 이게 바로 충청권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권역별 인구 변화를 봤을 때도 사실 이게 좀 어려웠긴 했었죠. 영남권은 인구가 조금 감소 추세 또는 유지 추세에 있으니까 C가 영남권이 될 거고. 그렇지? 이제 A하고 B예요. 극단적인 거 찾았어. 근데 이걸 보고서 A가 수도권이지 않을까?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했잖아.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말했죠. 수도권은요. 단한 차례도 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했던 적이 없어요. 늘 인구가 증가해왔어. 한 번도 인구가 감소하거나 유지된 적이 없어. A하고 B의 차이점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차이점보다는, 얘들아, 여기에 있는 차이점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니? 90년대에 살짝 감소했어요. 95년까지.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어, 수도권이라면은. 수도권은 늘 증가했어야 돼. 수도권은 늘 증가했어야 됩니다.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고요. A가 충청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수 있었죠. 어렵긴 했어. 당연히 어려워. 근데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하세요. 이거는 특히 좀 쉽게 풀수 있을 만큼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와 나의 권역 경계는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치? 충청권하고 수도권 또는 충청권과 영남권은 맞닿아 있죠. 다는 가보다 권역 내 2위 도시와의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위 도시 청주, 그리고 가의 2위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의 인구가 더 많아요. 아까 설명했었죠, 이렇게. 3번, A는 C보다 광역시의 수가 많다. 특히 광역시의 수 하면은 영남권은 진짜 꼭 비교하는 것 같아요. 영남권 광역시 수몇 개? 3개. 수도권은 1개, 충청권 1개예요. 그렇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근데 영남권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잖아. 광역시가 C가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4번, 5번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A, B를 좀잘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보통은 하나 정도 몰라도 풀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거는 진짜 하나 모르면은 그냥 절반의 확률로 이제 틀리는 그런 문제긴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죠. 감소할 리가 없는데 무조건 증가해야 되는데 수도권. 네. B는 A보다 총인구가 많다. 당연히 수도권이 어떤 것보다도 총인구가 많아요. 우리 전국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5번, 가는 A, 아니죠. B입니다. 그래서 나는 C, 아니죠. 영남권, 영남권은 C가 맞죠. 나는 B가